0: 상자였어.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템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1: 로블리가 우릴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0: 자, 이제 가볼까요?
2: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0: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3: 중요한 일이야?
4: 와, 멋지다.
2: 무슨 장인의 방 같아.
0: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3: 네? 뭐라고요?
0: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2: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0: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3: 그게 뭐예요?
4: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0: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즈를 남긴...
4: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쭈쭈쭈쭈! 뾰로롱! 마법아, 나와라!
0: 안 돼요! 별대치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0: 아슬라봉, 아슬라봉은 어디로 갔지요? 주미,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을 쓰려면 꼭 이 별대지가 함께 있어야 하죠.
1: 별대지?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0: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절대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1: 네,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2: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2: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2: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3: 응.

0: 변신에 성공하다니. 주미톤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1: 어둠의 대마법사.
0: 신이 난다, 흥이 난다, 체기가 나는 아클란의 마법 유치원.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응?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케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응?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볼까? 여러분, 안녕!
2: 날 떨어뜨린 게 누구야?
0: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3: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0: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1: 쭈피쭈피쭈피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역역차!
4: 자기가 멜리나 님인 줄 아나 보지?
1: 쿤타! 지금 멜리나 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4: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1: 거짓말! 아클라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쿤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3: 그만! 자, 준이, 쿤타, 제자리로!
5: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클라봉. 마법을 제대로 배우면 좋게 될 거거든. 그래서 좋은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6: 어? 준이?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1: 엄청난 걸 발견했어.
7: 어?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6: 잠깐 준이!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0: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1: 해주지.
0: 피츄피츄피츄 도마 바보.
2: 뭐야, 그냥 비눗방울 아니야?
0: 야호! 당장 내 실력을 군타에게 보여주겠어. 어? 와, 마법이 잘못됐나 봐.
2: 멈추는 마법을 찾아야겠어.
0: 피츄피츄피츄 그만, 그만 나와.
2: 멈췄다, 준이. 멈추는 마법은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해본 게 제

0: 주니, 토니, 제가 마법템을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마법을 쓰라고.
1: 알파!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2: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3: 응? 또 마법을 쓰려고?
1: 멜리나님을 불러보는 거야.
3: 뭐?
1: 찾았어. 여기에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환 마법으로 불러올 수가 있대.

0: 그냥 바로 잡으면 돼. 아휴. 쭈피 쭈피 쭈피 쭈. 소환 마법 메리나니.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1: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2: 멜리나님?
3: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 게.
1: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4: 토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러블리.
4: 처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4: 뭐라고요? 소환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는 뒤에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3: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운 게 저 아가들이겠고.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4: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미, 토니.
0: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1: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5: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쭈피 쭈피 쭈피 쭈. 주니, 토니, 변신.
0: 자, 변신 성공.
1: 그런데 뭘 해야지?
3: 받아라, 해종인 마법사들.
0: 쭈피 쭈피 쭈피 쭈. 도마 마법.
3: 해치웠군. 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0: 얘들아, 도망쳐!
3: 몸이 필요해.
1: 이건 꿈일 거야.
3: 이 녀석들아, 나 좀 그만 떨어뜨려. 귀찮은 녀석들, 빨리 없애고 몸을 찾아야 해. 마지막 공격이다.
1: 아이고, 저희가 대마법사님도 몰라뵙고 몸이 필요하시다면서요?
0: 토니, 뭐 하는 거야?
1: 가만히 있어봐.
3: 이 꼬맹이 보소! 너의 몸이라도 주겠다는 겐가?
1: 아이고, 이 하찮은 제 몸보다는 이 멋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겁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3: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너처럼 하찮은 몸은 필요 없다 나가야.

0: 알아도 네 부하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내중 속으로 들어갔어. 캐내중을 꺼내야 해.
1: 뭐냐 이 꼬맹이 녀석들.
0: 내 말에 따라줘. 우리는 할 수 있어. 공이야, 공룡을 넘어뜨려줘. 얘들아, 멈춰라. 뚜껑을 열어버리고 캐내중을 꺼내라. 캐내중 발차기 발차기를 받아라. 움직일 수 없지.
1: 여기는 어디야? 날 내보내줘.
2: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0: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란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4: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코딩을 하고, 번역을 하고, 질병을 진단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을 AI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진행을 맡게 된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AI는요, 조금만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면 거의 모든 곳에 말도 안 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던지 간에 10배, 100배, 10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가장 먼저 AI가 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AI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단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직역하면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흉내낸,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에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AI 때문에 들썩들썩 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세돌 사범님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둑에서 1인자였던 이세돌 사범님이 인간이 만든 AI한테 패배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이 커졌었거든요. 그럼 AI가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AI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만 학습 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지능, 우리 인간을 본따서 만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AI한테 고양이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고양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삼각형의 귀가 있고 동그란 눈에 수염이 있어. 우리가 이걸 고양이라고 할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웨일시콥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봤더니 얘도 귀가 삼각형이고 복슬복슬하고 눈이 동그랗고 수염이 있는데 얘 고양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는 AI를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 대신에 그냥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굳이 우리가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도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본 AI가 학습을 하더니 알아서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하고 구별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대학교 팀이 만들었던 방식을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러닝은 학습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딥 러닝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갑자기 똑똑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AI라고 하는 것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 대표적인 걸 고르자면 많은 친구들이 Chat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LLM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치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 이것도 영어 약자인데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언어.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서 언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라는 거죠. 언어가 왜 중요할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일을 시키거나 내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 언어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려면 언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다 언어를 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 Chat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LLM이고 나는 이미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춤추는 영상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거기서 더불어서 음악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원래는 언어만 했던 AI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AI들은 다 멀티모달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의 기본 작동 원리는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를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먹었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주는 게 AI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 단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예측할 수 있게 질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즉 AI에게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법을 영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프롬프팅.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뭐 질문을 한다, 나 AI한테 뭔가 쓰고 있어 할 때 나 프롬프트 쓰고 있어 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숙제에 대한 답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줘.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만 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일까지 이거를 해결해서 가야 해. 근데 난 이 문제가 요런 포인트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할수록 AI가 뭐라고요? 뒤에 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잘할수록 AI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역할극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AI야,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쓴다면 어떻게 해볼 것 같니? 역할극이 들어가는 순간 AI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할극을 하는 걸 사실은 AI한테 페르소나를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AI는 지금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필요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지금부터 나의 과외 선생님이야 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역할을 대신해주길 바란다면 네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나라고 생각하고 영어 발표를 도와줘,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AI는요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도 다 알지는 못해. 세상에 뭐든지 다 아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가끔 잊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의 답을 100% 믿지는 말자. 어디까지나 판단과 생각의 마무리는 우리 인간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AI의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절대 절대 AI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 몇 반 몇 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AI에게 말했다가는 인터넷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은 좀 숨기고 진짜 질문만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AI를 써봐라고 하면은 그냥 AI한테 작업을 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점점 똑똑해지고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건데, 그걸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AI한테 뺏기는 거야. 어디까지나 정말 AI에게는 도움만 받고 결국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AI 윤리입니다. AI는

AI, 인공지능 친구와 함께 할수 있으니까 평소 나의 효율의 10배, 100배, 1000배로 낼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AI, 만약 써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툴이든 좋으니까 ChatGPT 재미나게 켜서 로그인하고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AI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후 강의를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허승범이었어요.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4: 병원 가자.
5: 이미 병원 가자.
6: 병원 가자.
7: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0: 봄기운 완연한 5월의 어느 날, 새나개가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1: 안녕하세요. 새나개입니다.
2: 네, 어서오세요.
0: 조용한 걸 보니 꽤 얌전한 녀석인가 본데요. 어라? 강아지가 아니라 토끼네요. 깡충깡충 토끼들이 한가득. 심지어 전용 방까지 만들었답니다.
3: 실험 토끼 구조한 아이가 이제 여기에 올라.

0: 나와 있고 또 앞발이 하나가 없는 토끼가 여기 있어요. 봄비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 아이고 탱아, 아유 이상해요. 우리 탱이라고 천재탱까지.
1: 어린 시절 키우던 토끼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정화 씨. 그 이후 아프고 다친 토끼를 보면 차마 지나치지 못했다고요. 그렇게 하나 둘 구조해서 돌보다 보니 어느새 방을 네 줄만큼 토끼 가족이 늘었습니다.
0: 뒷다리를 아예 못 쓰진 않아요.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이제 재활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이제 좀 조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모두 아픈 토끼들이라 손이 많이 가는 건 기본. 그런데 요즘 들어 유독 더 신경 쓰이는 토끼가 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까요?
0: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에 얘를 돌보려고 얘가 뒷다리를 못 쓰니까 정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딱 들었더니 밑에서 뭐가 막 굉장히 꾸물거리는 거예요. 저 막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게 꾸물거려가지고 보니까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1: 구조된 후 새끼를 낳았지만 몸이 불편한 탓인지 육아를 거부한 엄마 토끼. 결국 정화 씨가 직접 새끼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밤잠 설쳐가며 분유를 먹이고 보살핀 끝에 폭풍 성장한 아기 토끼.
2: 이 맛이요. 한 방울도 안 남길 거예요.
1: 정화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새끼 토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그런데 여기도 토끼, 저기도 토끼! 토끼만 가득한 이곳. 저희 번지수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3: 토끼만 돌보시는 건가요?
0: 토끼도 있는데 그 다른 공간에 강아지도 같이 돌보고 있어요.
1: 정원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근처 아파트 상가. 강아지를 돌보는 곳이 있다더니 상가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상가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알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0: 저희 집이 꽉 차니까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상가 건물인 거예요.
1: 아픈 토끼를 더 많이 돌보고 싶어서 상가까지 임대를 했다는데요. 토끼를 위한 통 큰 투자. 정말 토끼 사랑이 남다르시네요.
0: 여기는 이제 격리실인데 격리실 내지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소 발생기가 있고 중이염 때문에 고개가 제가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 돌아가서 이제 중이염 수술을 하고 났는데 또 다시 중환자실 가게 돼가지고 다 하니까 그때 한 800 얼마 나오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뒷다리로 귀를 긁어서 귀지를 파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얘는 못하는 애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이게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3: 이게 주식이 토끼 주식인가요?
0: 이게 이거는 땅콩잎, 네, 그리고 이거는 냉이, 건조된 과일도 그냥 간식으로 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카시아 말린 거, 와 이런 거 애들 진짜 좋아해요.
1: 이야,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한때는 상처받고 버려졌던 토끼들. 다행히 정화 씨를 만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토끼들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다는 강아지들. 이 녀석들을 돌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0: 이제 그 실험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 그 토끼들을 데리러 갔고 가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개체카드에 신부전. 그리고 이제 복수를 뺀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인데 복수가 찬 이력이 있어. 그럼 얘는 조금 내가 데려와서 좀 돌봐줄 대상이 되겠네 하고 데려온 애가 섀도우예요.
1: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던 섀도우. 위태로웠던 상태는 정화 씨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0: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오고 나서 지금 이제 막 1년이 됐는데 사실은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1: 아, 건강해져서 다행이네요.
0: 그레첸이라는데 얘는 들어왔을 당시에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쪽은 이제 안구로라고 그 녹내장의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안구가 이렇게 위축된 상태. 그 초음파에서 보이는 양상이 이제 악성 종양에 이제 준하기 때문에 간암 의증으로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저희 단체 인계가 된 아이인데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그 종괴가 이렇게 괴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1: 조이의 입속에는 악성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견에 심장병까지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픈 개들이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상하거나 저한테 이제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애보다 뭐랄까 이 환자가 더 좋아요. 채나 가볼까? 가볼까 채?
1: 의사인 정화 씨에겐 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답니다. 아픈 녀석들을 내 환자처럼 보살피고 있다고요.
0: 똥 있어요. 지금 똥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1: 치매로 배변 조절이 어려워 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그레첸. 그래서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0: 고생했지.
1: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돌봄.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세심하게 살핍니다. 보호자가 없는 유기견 그레첸을 정화 씨는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는데요. 그레첸을 돌보는 사이 조이에게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0: 애가 잘 먹지도 못하고 물 때마다 이 말하자면 악성 조직은 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침에 섞여 나오는 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선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4: 조이야. 조이야. 먹어볼까요? 조이 먹어볼까요?
1: 입속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조이.
0: 너무 불편해. 아유, 너무 먹는 게 너무 불편해.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씹는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임종 돌봄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임종 돌봄이라는 거는 불편함에 약간 초점이 더 맞춰져 있죠. 애가 너무 불편해 하진 않는지 어떤 상태에서 편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건데 그렇다고 애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1: 비록 삶의 끝이 보이지만 정화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생각입니다.
0: 조이야. 조이야 미안한데 이거 좀 다시 해볼게.
1: 안쓰러워라.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분주해지는 정화 씨의 손길. 조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돌봄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기견으로 떠돌다 안타깝게 병까지 얻은 녀석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길 바라며 정화 씨는 매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엔 정화 씨 말고도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5: 안녕하세요.
1: 익숙하게 들어와서 능숙하게 동물들을 살피는 이분. 대체 누구신가요?
0: 저희 활동가님이세요. 저희 이 신도가 돌아가는 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1: 아픈 동물 돌보려고 직원까지 고용한 정화 씨. 본업인 의사 일을 해야 이곳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직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0: 한 달에 일단 쉽게 말해서 숨만 쉬어도 나오는 비용은 한 800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병원비까지 하면 800에서 12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 열심히 일해서 그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열심히 일해서 충당해야죠.
1: 그레첸의 산책 시간. 치매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름의 산책법이 있답니다.
0: 여친.
3: 다리부터 들어왔어요.
0: 네, 네, 잘 껴요. 아, 귀여친. 좋아요. 좋아요, 귀여친.
1: 어딘가 틈만 보이면 꼭 끼어있고 싶어 한다는 그레첸. 오죽하면 별명이 끼여친이랍니다.
0: 어쨌든 제가 저 상태에서 편안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꼈으면 바로 빼주진 않아요. 이제 불편하다고 소리 내면 이제 그때 가서 빼주고.
1: 빈 틈만 발견하면 그대로 직진. 아,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애지중지 돌봐온 만큼 그레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화 씨.
0: 아이고, 알았어요.
1: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라 돌볼 일이 끊이지 않지만 그만큼 큰 행복을 준답니다.
0: 근데 이제 기저귀는 보통 사람은 아가들이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견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기 같고. 저는 얘를 돌보면서 이제 치매견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너무 그냥 아가 같은 비주얼.
1: 이번엔 종양으로 힘겨워하는 조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는데요.
0: 네, 안녕하세요.
5: 제가 3일 전에 봤을 때보다도 훨씬 크기가 더 커진 것 같고 전에 봤을 때는 빨갛게만 보였었는데 지금 조직의 괴사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얼마 남아있지 않은 조이의 시간. 끝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0: 저는 죽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제가 이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매 순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속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서 또 듣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호자의 마음이 돼버리네요.
1: 언젠가 다가올 이별에 슬퍼하기보다 조이의 남은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주고 싶은 정화 씨.
0: 아, 풀밭 찾아왔어요. 얘가 풀 좋아해가지고. 동물 호스피스에서 쓰는 이렇게 약어 중에 하나가 좋은 날이 더 많냐 나쁜 날보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저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3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얘한테 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1: 가족에게 버림받고 질병으로 또 한 번 외면받는 중증 질환 유기견들.
0: 호스피스? 아픈 동물을 돌보는 거야? 유기견? 이게 무섭고 마음이 무겁고 얘네가 얼마나 아플까? 그게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일인 거를 정말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부디 녀석들에게 꼭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평화로운 시골마을. 반려견들과 산책 나온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 귀여운 녀석들과 보호자가 함께 가는 곳이 있답니다.
6: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7: 지금 매장 출근 시간 돼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1: 이보다 더 즐거운 출근길이 또 있을까요? 반려견을 데리고 도착한 이곳은 보호자가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7: 새해 들어와.
8: 주인이 안 나타나고.

0: 집보다 카페를 더 좋아하는 세혜와 출근 멤버 3식이 5식이까지 보호자의 일터에 머무는 반려견 삼총사 어라? 저기 보이는 건 뭐죠?
1: 돼지네요?
2: 네네 요 핑크색 얘는 이제 피글렛 여자아이고요 저 뒤에 등 검은 애는 이제 피기라고 했잖아요 남자아이입니다
1: 어떻게 돼지를 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2: 엄마 아빠가 이제 실험용 돼지인데 이제 또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해갖고 새끼를 뱉다 그래서 이제 좀 자기네들이 두기에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가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키우게 됐죠
0: 돼지들도 강아지들처럼 보호자의 반려동물로 지내고 있는데요
2: 피기 일로 와 돼지가 똑똑해가지고
1: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2: 네
1: 알아들어요?
2: 다 알아들어요 피기 앉아도 하는 돼지예요
1: 네? 앉아 한다고요?
2: 네 간식 있으면 앉아 하는데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앉아
3: 응? 앉았으니까 얼른 맛있는 거 주세요
2: 거기도 앉아 앉아
0: 어? 양도 있네요?
2: 흑비양이에요 흑비양 이제 전 세계 이 21만 마리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
1: 개 세 마리 돼지 두 마리
2: 네.
1: 양 두 마리 또 있나요 동물이?
2: 아, 예, 더 있습니다
1: 더 있어요?
2: 네, 저희 매장 마스코트.
0: 아. 마지막으로 등장한 더 놀라운 동물. 아니, 알파카 아니에요? 남미 고산지대에 주로 사는 초식 동물 알파카. 와,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4: 아이, 지금 잠깐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을 갖는데요?
2: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알파고 남자아이고요. 좀 약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알파카니까 이번에 광고 촬영도 GD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G드래곤과 함께 광고에 출연한 알파. 야, 너 스타였구나.
2: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 알파의 딸이에요.
0: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온 아빠 알파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난 한마. 바로 이 카페에서 세상을 처음 마주하고 걸음마도 시작했는데요. 보호자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2: 아기 때부터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가지고 다른 알파카들에 비해 좀 많이 순하죠. 다른 애들은 만졌다 하면 침 뱉고 하는데.
0: 어휴, 너 정말 순둥이구나.
2: 가자. 아, 제가 알파 손님들 없길래 좀 산책 좀 시키려고 나왔습니다.
1: 알파카도 산책을 해요?
2: 네, 이거 목줄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산책 이렇게 나오면 좋아해요.
0: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알파. 아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귀한 모습인데요.
5: 우리나라에서 이거 저기 자라진 않죠? 외국에서 데려온 거예요?
2: 네네.
5: 어디 나라에서 했어요?
2: 호주에서요.
5: 예?
2: 호주요.
5: 아, 호주. 어려도 호주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캥거루 그 뺏기는 못 봤는데 이건 처음 보네.
2: 기다려.
6: 이게 양과예요?
2: 아니, 낙타과예요.
6: 아, 낙타과예요. 그냥 되게 순한 것 같네. 털은 꼭 그냥 양털 만지는 것 같아. 양털 이불.
2: 네. 양털보다 비싼 털이고.
6: 어, 그래요? 아무 영광이다.
2: 수고하세요.
0: 강아지 산책과는 사뭇 다른 알파카 산책. 간식도 셀프로 해결하네요.
1: 반려견 산책하고 다른 게
2: 네.
1: 풀을 먹네.
2: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고 얘는 풀을 먹고.
1: 산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2: 네.
1: 알파카는 어떻게 이렇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2: 아니, 저거요.

0: 호주 유학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는 알파카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이 몇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봐가지고 이제 저도 한국에서 좀 이제 알파카를 좀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로 좀 키우고 싶다. 라고 약간 그 호주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농장에서 데리고 왔어요.
1: 처음엔 도시에 살면서 알파카를 키웠던 보호자. 밖에 나가면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외출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심한 귀촌. 알파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가 일도 할 수 있는 카페를 열게 됐답니다. 어, 여기 새도 있네요. 앵무새들이 이곳에 살게 된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0: 친구들은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키운다고 해서 이제 이쪽에 두고 좀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오게 됐어요.
1: 갈 곳 없는 녀석들을 받아준 보호자. 알파카가 있는 카페라면 다른 동물도 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주변의 부탁을 하나 둘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동물 대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입양한 건 삼식이뿐.
0: 자, 하이파이브. 삼식이 또래. 아우. 옳지. 삼식이 돌아. 돌아. 옳지. 삼식이 부이. 옳지. 코. 옳지. 앉아. 빵. 아빠 사랑해요. 아.
1: 보호자는 첫 반려 알파카 파카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뒤 그리운 마음에 파카처럼 새하얀 털의 삼식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보호자뿐만 아니라 카페 손님들에게도 애교 만점. 파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삼식이.
2: 삼식이 앉아.
3: 앉아, 삼식. 옳지. 기다려. 옳지.
0: 삼식이가 저렇게 영업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심심하지 않게 있다 가시더라고요.
3: 영업 왕이네요.
0: 네, 저희 거의 매니저입니다. 부사장급.
1: 삼식이가 영업 왕이라면 피기와 피글렛은 돼지답게 식탐 왕. 킁킁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게 이 녀석들의 일상이라고요.
4: 오, 맛있겠다. 한 입만, 한 입만. 꿀맛, 꿀맛.
5: 야, 얘가 내 거 먹었어. 삼식, 얘가 뺏어 먹었어. 삼식, 얘가 먹었어. 출동한다.
0: 뭐야? 모독의 막내.
5: 삼식이가 지켜주는데?
1: 뭐야, 삼식아. 너 정말 피기가 사고 못 치게 막아주고 있는 거야?
5: 맨날 알파카 오면 사람들 무서워하면 막아주고 사고치면 막아주고 다른 강아지들이 사고쳐도 막아줘요. 오. 그래서 삼식이 보러 자주 와요.
4: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 턱이야?
0: 네. 아, 잠시만요. 야, 피글레 그거 먹지 마. 삼식아, 돼지 내보내.
1: 먹성 좋은 돼지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삼식이. 삼식이 오통에 깜짝 놀란 돼지들 서둘러 도망치는데요.
4: 진짜 꿀꿀 먹는 게 죄냐?
3: 삼식이 부르니까 네. 삼식이가 바로 그냥 내쫓네요.
0: 네, 삼식이가 여기 공기반장이어가지고 애들이 사고치거나 뭐 하면은 부르면 이렇게 와서 저지를 해줘요, 저 대신. 복대니.
1: 아,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어딘가 불안한 감마의 움직임. 감마야, 너 그러다 삼식이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0: 감마야! 엄마! 그거 왜 뜯어, 그것도? 엄마! 나가! 엄마, 나가! 엄마, 나가! 내보내!
1: 순식간에 상황 종료! 말썽 부리다가 삼식이한테 쫓겨나기 일쑤라는 동물들.

0: 봅시다. 저 돼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1: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고뭉치 돼지들.
2: 안에 돼지 밥이 있는데 밥 시간 되면 밥 달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3: 맨날요?
2: 네. 시간 맞춰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돼지가 창고 앞에 다가가려는 순간 불이 나게 달려와 제지하는 삼식이. 어딜 감히 넘보는 거야?
4: 아우, 쟤 또 왔네, 또 왔어. 아우, 미워 진짜.
1: 그래도 얼씬거리자. 안 된다고 했지. 저리 가란 말이야. 식량 창고에 난입한 전적이 있는 돼지들. 그 이후부터 삼식이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창고 앞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녀석들 삼식이 철통망호에 꼼짝 못하네요.
3: 삼식이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저 앞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0: 돼지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저가 엉덩이 때리면서 오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앞에서 저렇게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고 돼지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짖어갖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고 따라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호시탐탐 식량 창고를 노리던 돼지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으니 고지가 바로 코앞. 침 꼴깍 삼키며 돌진하려는 그 찰나.
0: 야, 피기!
1: 삼시가 출동 명령이다. 아빠의 SOS가 떨어지기 무섭게 맹렬하게 돌격하는 삼식이. 즉시 현장 접수 완료.
4: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창고는 절대 출입 금지야. 당장 나가. 무브.
1: 삼식이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쫓겨나는 불쌍한 꿀꿀이들. 오늘도 작전 실패입니다.
4: 삼식이 녀석 때문에 돼지 체면 다 구겼네.
0: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1: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돼지들의 식사 시간. 계속 못 먹게 해서 서러웠지. 얘들아, 이제 마음껏 먹어. 그날 밤.
0: 가. 아휴, 이것 때문에 안 가네. 가, 가, 가. 집 들여보내. 집 들여보내, 집. 집 들여보내. 음식이. 가자, 가자,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자. 아빠 집으로 몰아, 집으로.
1: 카페에서 삼식이가 맡은 임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0: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1: 어우, 이 정도면 삼식이 월급 줘야겠는데요?
3: 삼식이가 좀 큰 역할을 해주네요.
0: 저가 막 뛰어당길 거를 대신 뛰어가지고 애들 막 잡아주고 하니까.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이죠. 아우!

0: 그렇지. 뽀뽀. 뽀뽀. 뽀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1: 다음날.
0: 옳지, 옳지. 잡은다. 잡은다, 잡은다.
1: 오늘은 양 미용하는 날.
0: 시원하겠다.
1: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에 걸리기 십상이라고요. 힘들어도 동물 관리는 정성을 다한다는 보호자. 그 덕에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보호자를 따라 나선 삼식이. 너도 카페 일손 도우려고 나온 거니? 어? 어 그런데 삼식아, 너 알파한테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알파를 자꾸 못 살게 구는데요.
2: 아, 그 삼식이가 알파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3: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에바나. 에바나, 에바나, 에바나, 에바나, 에바나, 에바나, 에바나. 옳지.
1: 알파도 짜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알파 앞에서 돌변하는 삼식이. 의젓하고 기특.

0: 했던 녀석 맞나요?
1: 네, 알파가 눈앞에 앉아만 있다 하면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또 시작했다 또.
0: 결국 인내심 폭발한 알파. 너도 당해보라는 듯 반격에 나서는데요.
2: 아, 제발 좀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어? 아유, 진짜.
0: 멈출 줄 모르는 알파와 삼식이의 신경전.
1: 아, 일단은 알파가 너무 싫어하니까 저 아무리 삼식이한테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혀 이렇게 얘기해도 듣는 채도 안 해요. 잠시 도망갔다가 또 안 보이는 사이에 와가지고 또 알파한테 궁뎅이 들이밀고 있고 알파 입장에서 좀 많이 신경질을 내죠.
0: 또 가만히 앉아있는 알파에게 향하는 삼식이. 어라?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행동? 엉덩이는 왜 알파에게 들이대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삼식이 마음.
2: 아, 얘 또 귀찮게 하네 진짜. 아유.
0: 결국. 아유.
2: 아유, 침이나 빠져.
1: 아, 이제 침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저기 응고 냄새 맡아갖고 좀 독한 맛 좀 보라고 저러는 건지. 근데 얘가 하도 당해가지고. 삼식, 그만. 올라가자. 잘라가자. 야, 거기 하늘에 가지 마. 야, 손님 들이는데, 침백. 삼식, 일로 와.
3: 깜짝이야.
0: 삼식이 때문에 괜히 봉변당한 제작진. 순한 알파가 연신 침을 뱉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꽤 쌓였나 봅니다. 알파와 삼식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연 녀석들의 속마음은?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
5: 집에서 한번 보시던 분들.
4: 아, 왜?
5: 집 올라오게 되네요.
4: 아유, 귀여워라. 아, 너무 이쁜데요?
5: 네, 이렇게 더 좀 순하고 착해.
4: 좀 어린 친구도 있네요. 사촌이듯이
5: 네.
4: 또.
5: 네, 맞아요.
4: 아유, 표정이 너무 좋다.
6: 안녕.
4: 야, 동물원에서만 보던 친구들이 있네. 어, 뭐야, 돼지도 있어.
5: 네.
4: 저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
5: 저는 픽이요.
4: 픽이?
5: 네. 네, 앉아하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 막
4: 맞아요.
5: 그런 말 돼지.
4: 돼지 목 때문에 이거 못 본다, 막 이러잖아요.
5: 얘가 유일하게 하늘 보는 돼지지 않을까.
4: 아, 앉아서.
5: 네.
4: 앉아.
5: 옳지.
4: 어, 너 진짜 하늘 볼 수 있겠다.
0: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들의 매력에 푹 빠진 설쌤.
7: 알파카는 동물원 말고는 처음 보시죠?
4: 동물원 말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못 봤죠?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이 바디랭귀지가 조금 비슷해요, 강아지들이랑. 그래서 귀 같은 경우에 이게 귀 뒤로 넘기고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긴장한 상태고 지금처럼 귀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건 호기심 있는 상태고 또 알파카도 개들이랑 비슷하게 되게 무리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고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같이 사는 존재 내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이때 설쌤의 눈길을 사로잡은 동물들의 행동.
4: 아, 근데 신기하다. 아이들이 저렇게 높은 소리를 내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피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없어요. 지금 부산한 거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어쩔 수 없거든요. 싫으면 도망가고 좋으면 가는 건데.
1: 뭐 이런 데 혼자 앉아있다가 네. 이제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4: 간식 시간인 거야.
8: 삼식아! 삼식아! 이제 간만 봐라!
0: 카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삼식이가 출동했죠. 특히 사고 뭉치 돼지들은 삼식이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는데요. 워낙 먹성이 좋아서 매일 식량 창고를 노리는 돼지들. 삼식이는 기특하게 그 앞을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삼식이의 철통 방어에도 그칠 줄 몰랐던 돼지들의 식탐.

0: 끝까지 창고를 사수한 삼식이.
1: 삼식아, 눈 잘 먹고 있었죠? 응? 제주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죠? 잘했죠. 잘했다, 뽀뽀.
2: 뭐라, 아빠 뭐라. 아빠 뭐라. 오.
3: 얘는 이걸 자기 일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4: 응? 저도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5: 알파야, 들어가자, 이러면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뒷다리 깨물고 막 해가지고 들여보내더라고.
3: 오, 뒷다리, 얘는 사모예드의 탈을 쓴 보더콜리 기질이 있는 아이네. 그게 실제로 그러거든요? 뒷다리를 안 다칠 정도로 살짝살짝 네. 깨물어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한테 내가 이런다고 얘가 하겠냐고, 세상이가. 어? 세상이는 천년만년 내가 아무리 세상아! 막 이래도 절대 안 해요.
6: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어, 양 데리고 와. 양 데리고 와. 옳지, 옳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자. 옳지, 옳지. 몰아. 몰아가, 몰아. 옳지, 옳지. 집 들여보내. 집 들여보내, 집. 집 들여보내.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3: 관리인이네. 알바 공짜로 쓰시는 거네요.
4: 인건비 하나 줘.
3: 네, 그냥 사료 주면서 인건비 줄였네.
0: 신기한 건 삼식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건데요.
6: 감마야. 감마. 그거 왜 뜯어 그것도.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감마 나가. 내보내. 내보내. 내보내.
3: 아, 얘는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야.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게 사람 애들 몰거나 킥보드 몰거나 아니면 낙엽 쫓아다닌다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0: 새나개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본능으로 인한 문제 행동. 본능적인 행동이라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3: 봐봐. 항상 얘기할 때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고 나면 꼭 보호자님 봐요. 네.
0: 본능이 아닌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는 삼식이.
3: 계속 우리 보호자님 눈치 보고 하고 나서 쳐다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개들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더 개들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보면 개들보다 똑똑한 애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돼지도 더 똑똑할 수 있고요. 아니면 까마귀도 엄청 똑똑해요. 근데 사람은 왜 모든 동물들 중에 개를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냐면 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근데 그중에서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보호자의 마음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0: 그렇지. 뽀뽀. 뽀뽀. 뽀뽀. 그렇지.
1: 삼식이는 보호자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애 같아요.
2: 그런데 유독 삼식이가 보호자의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있었죠.
0: 삼식이가 알파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삼식, 그만.
2: 삼식이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알파도 뿔이 났는지 깨물고 침까지 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알파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0: 그래갖고 얘한테 막 침 뱉고 깔아 뭉개고.
1: 그러네요. 알파는 좀 귀찮네.
0: 얘 저렇게 깔아 뭉개려면.
1: 근데 얘는 즐거워. 이걸 좋아하네. 지금 이거 보시면 대표적인 걸로 긴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혀예요. 몸이 이완되어 있고 그러면 혀도 근육이잖아요. 그럼 혀 근육도 이완되면서 애들이 즐거울 때 옆으로 빠져요. 저 엉덩이 쪽 갖다 대고.

0: 서로 냄새를 맡으며 교감하는 개들.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동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데요.
1: 아니, 삼식이가 알파를 되게 좋아하네. 아니, 제 생각에는 약간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을 알파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2: 아, 그래요?
1: 이게 우리 아까 있을 때 지금 삼식이 저러고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고. 이건 좋아서 하는 거야.
0: 아, 괴롭히는 게 아니었군요.
1: 왜 이렇게 좋아할까? 좀 뭔가 의심되는 이유 있으세요?
2: 아기 때부터 항상 알파 앉아있으면 올라타고 털 물어뜯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 아,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답이 나왔네. 그때 알파가 컸죠?
2: 네.
1: 그리고 삼식이가 후에 들어오는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원래 동물들은 같은 견종끼리 더 친해요. 그러니까 같은 견종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눈 떠서 처음 본 게 엄마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랑 제일 비슷한 아이가
2: 색깔도 네.
1: 하얀색의 털 뽁실뽁실한 알파. 이거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는 내 그 감정이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볼 때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2: 네.
0: 새끼 때부터 유독 알파 곁에 붙어 있는 걸 좋아했다는 삼식이. 자신처럼 풍성하고 하얀 털의 알파를 엄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온 건데요. 하지만 알파의 마음은 좀 다르죠. 끊임없는 삼식이의 관심 표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알파.
3: 시달려.
1: 야, 일할 때랑 놀 때랑 달라. 오,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사실 아주 이상적인 놀이는 아니에요, 지금. 원래 동물들의 놀이는 사람과 똑같이 한 아이가 뭔가 먼저 시작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같이 노는 반응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놀이예요. 근데 지금 삼식이랑 우리 알파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2: 티키타카가.
1: 네, 맞아요. 정확해요. 티키타카가 되지는 않아요.
0: 다가가고 싶은 삼식이와 거리를 두고 싶은 알파.
1: 아, 근데 등치로 안 돼. 얘도 착한. 그렇지.
3: 일로 와. 삼식.
1: 삼식이가 알파의 싫다라는 표현을 잘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보호자님이 보시고 들어가라고. 네, 알파를 그냥 좀 삼식이랑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다. 네, 제일 좋고 현실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가 스스로 들어갔어. 귀찮아 이제.
0: 관심이 과할 땐 잠시 거리두기. 스트레스 줄일 수 있겠죠?
2: 애들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셔갖고 이해는 확실하게 된 것 같고요. 알파가 싫어하면은 좀 저렇게 개인 공간에 좀 넣고 좀 쉬게끔 하고.
1: 네.
2: 삼식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이제야 알게 된 녀석들의 속마음. 얘들아,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4: 집으로 돌아가는
5: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놓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호피,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로 와?
0: 지금까지 모피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0: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3년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2: 나 자고 있어.
3: 병이 나왔네?
0: 아, 진짜 왜 맨날 물이 없나?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함께 먹으면 맛이 두 배가 되는 환상의 짝꿍 요리. 깔끔한 손맛으로 정평이 난 한명숙 선생님의 여름 제철 요리를 소개한다. 오늘의 주인공, 청국장으로 만드는 별미 요리. 청국장 하면 보리밥, 보리밥 하면 청국장.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꿀팁부터 비빔밥을 더 맛있게 즐기는 노하우가 가득. 보리밥 위에 청국장 소스와 향긋한 채소들을 듬뿍. 구수한 청국장 보리 비빔밥부터 속까지 시원해지는 냉국의 계절. 더운 여름철 꼭 먹어야 하는 국요리. 아삭한 오이와 부드러운 미역이 만났다. 미역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오이 미역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꼼꼼하게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체육비 살던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3: 네. 선생님, 이 구수한 청국장에 보리밥은 국물이잖아요. 함께 쓱쓱 비벼먹으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한 그릇인데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4: 네, 그래서 이제 씹을 때마다 이제 톡톡 터지는 이제 보리밥.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 지단.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이제 김가루. 네. 약간 이제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서. 네. 좀 약간 이제 채소들 뭘. 네. 넣을까 하다가 이제 여름 부추.
3: 맞아요.
4: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돌나물. 그리고 혹시 있으시면 새발나물. 예. 나물 한두 가지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색감으로 파프리카 넣고. 네. 그 상추도 있으면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3: 자, 이렇게 채소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선생님, 청국장으로 비빔 소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 네. 들었어요. 자, 들어가는 재료 한번 볼까요?
4: 네, 그래서 이제 청국장 소스에는 역시 이제 청국장 이제 준비하시고. 네. 청국장만 하시는 것보다 된장 같이 섞으신 구수하거든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제 고추도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를 좀 날려주는 맛술. 그리고 멸치 국물. 예. 준비하시고 참기름 깨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3: 이 청국장 보리밥은 고추장에 새빨갛게 비벼먹는 비빔밥과는 조금 다른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구수한 매력에 얼른 빠져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들 한번 썰어볼게요.
4: 네.
3: 청국장 보리 비빔밥.
4: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예. 저는 이제 파프리카가 있어서 파프리카를 넣었는데 겨울에는 무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3: 오,
4: 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겨울에는? 네. 이렇게 해서 좀 채를. 예. 너무 길지 않게 한 4, 5cm 정도.
3: 계절에 따라 제철 재료를.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3: 이 새발나물은 이 봄에 한창 많이 나왔고. 네. 지금도 또 구하면 그럴 수도.
4: 예,
3: 있어요.
4: 예, 그래서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예. 없으시면 깻잎 뭐 이런 거.
3: 맞아요.
4: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발나물 그리고 돌나물.
3: 돌나물.
4: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상추. 뭐 청상추 쓰셔도 되고.
3: 예.
4: 잘 비벼질 수 있도록 한 1cm 정도.
3: 예.
4: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상추 준비를 했고요.
3: 선생님, 사실. 네. 오늘 이 메뉴가 너무 기다렸던.
4: 네.
3: 게.
4: 네.
3: 정말 밥하기 귀찮을 때.
4: 네.
3: 제일 만만한 게 비빔밥이거든요.
4: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비빔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3: 예.
4: 오늘 이제 청국장으로 하면 또 구수한 맛이.
3: 맞아요.
4: 완전 또 별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도 한 이제 2, 3cm 정도.
3: 예.
4: 자, 이렇게 해서
3: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부추까지.
4: 네.
3: 한번 넣어봤습니다.
4: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고.
3: 네. 이렇게 재료 손질을.
4: 네.
3: 했는데.
4: 네.
3: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4: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 소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음팬.
3: 네.
4: 냄비에다 하셔도 되고요.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팬들 쪽은 이제 불을 켜신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기름 재료를 한번 볶을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예. 이제 조금 둘러주시고요. 많이 두르지 마시고.
3: 예. 선생님, 예. 저희가 가볍게. 선생님과 이번 주에 네. 요리를 하고 난 후에 네. 요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네. 조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4: 그렇죠. 예. 왜냐면 여름에 또 불 쓰기 싫어서 예? 여름에 불 쓰면 덥잖아요.
3: 맞아요.
4: 오늘 이제 불 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게 제가 또 쉽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3: 네.
4: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둘러주시고,
3: 네.
4: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3: 이제,
4: 예. 쫑쫑쫑쫑 이제 썰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다진 양파.
3: 양파는 네. 어느 요리에 들어가도 다
4: 잘
3: 맛있는데.
4: 어울리죠. 예.
3: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청국장과 네. 섞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4: 네, 그래서 양파 자체가 왜 청국장에서 나는 특이한 그런 향들도 잡아주고 네. 천연의 은은한 단맛이 있죠.
3: 맞아요.
4: 네, 그래서 되게 감칠맛 살려서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너무 팬 달구지 마시고
3: 네.
4: 넣고 이제 온도를 서서히 가볍게 이제 올려가시면서.
3: 네. 자. 저도 이제 이 청국장 소스가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제일 먼저는 네. 이 양파를 달달 볶는다.
4: 네. 양파를 이제 볶으시다가
3: 예.
4: 고추를 이제 넣고 같이 볶으시는데
3: 예.
4: 매콤한 거 원하시면 저는 오늘 청양고추.
3: 아,
4: 우리 온 가족이 아이들 먹을까 매운 거 싫다 그러면 오이고추나 풋고추.
3: 예.
4: 네. 그래서 이제 고추를
3: 잘 청국장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그렇죠.
3: 예.
4: 이제 고추 좀 약간 칼칼하면 여름에 좀 더워서 입맛 없으실 때
3: 네.
4: 드시기 훨씬 더 좋죠.
3: 네.
4: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투명한 기가 돌게 볶아지고 나면
3: 네.
4: 여기다 이제 청국장.
3: 요때 청국장을 넣는 거죠?
4: 네. 그래서 청국장은
3: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이 청국장은 이 100m 밖에서도 청국장
4: 네.
3: 요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4: 네,
3: 하잖아요.
4: 네.
3: 요즘 청국장들은 이렇게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4: 맞아요. 요즘 이제 청국장 향 너무 강해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3: 네.
4: 요즘은 이제 그 띄우는 거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띄우진 않아서
3: 네.
4: 이렇게 쿰쿰한 냄새 나지 않는 것들
3: 네.
4: 냉장 유통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
3: 네.
4: 향을 또 더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3: 구수하게.
4: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된장도
3: 오.
4: 같이 들어가면 더 구수한 맛을 살려줍니다.
3: 그렇죠.
4: 네.
3: 자,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4: 네. 네.
3: 청국장은 너무 가열을
4: 네.
3: 하면 이 영양소들이 맛있는 맛이 또 파괴가 된다고.
4: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볶아지고 나면
3: 예.
4: 여기에다 이제 재료들이 조금 이제 끓어서 나는 어우러지는 맛 살리기 위해서 이제 멸치 국물이나 밑국물을 좀 넣어주시고
3: 예.
4: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된장 청국장 향이 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3: 예.
4: 이러시면 이제 뭘로 해결을 하시냐면
3: 예?
4: 저는 맛술을
3: 예,
4: 이렇게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끓이면서 나는 그런 이제 된장의 약간 좀
3: 쿰쿰한
4: 예, 그런 향들을
3: 예.
4: 이렇게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3: 네, 확실히 아까 양파도 그렇고
4: 네.
3: 이 맛술도 그렇고
4: 네.
3: 이 청국장의 쿰쿰한 향을
4: 네.
3: 확실히 날린 것 같고 지금은
4: 맞아요.
3: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수한 향 있잖아요.
4: 네.
3: 그 먹음직스러운 그 향이 더 많이 나는
4: 네,
3: 것 같아요.
4: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향이 구수하네.
3: 예.
4: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걸쭉해질 때까지.
3: 예.
4: 왜냐 이게 이제 비빔 소스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3: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이 보리밥을
4: 네.
3: 좀 즐겨 먹었었어요.
4: 네, 네.
3: 좀 안 어울리죠.
4: 네, 도시 남자.
3: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보리밥은 이제, 씹기가 좀 어렵다는 뭐 말도 있고,
4: 네.
3: 좀 자주 다치진 않잖아요.
4: 네.
3: 근데 제가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보리밥 뷔페를 가면서,
4: 네.
3: 거기 이제, 보리밥으로 비빔밥을.
4: 그게 너무 예, 맛있죠. 예. 예, 그게 톡톡 터지는 이제,
3: 맞아요.
4: 그, 보리 특유의 식감이 있고,
3: 네.
4: 아마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매력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3: 맞아요. 오랜만에 또 그 생각하니까
4: 네.
3: 얼른 먹어보고 싶고.
4: 그래서 저희가 비빔밥 하면은 보리밥 떠오르죠. 왜냐하면
3: 맞아요.
4: 끈끈하지 않게 밥알이 잘 재료들이랑
3: 나나나나나
4: 네.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서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소스가 청국장 소스 다 된 게
3: 네.
4: 이렇게 이제
3: 있어요?
4: 농도가 가장자리 이렇게 길이 가운데를
3: 네.
4: 갈라보면 길이 보이고
3: 네.
4: 큰 거품들이 보이잖아요.
3: 네.
4: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그리고
3: 깨까지.
4: 예, 그래서 이제 불 끄시면 여기 이제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더 풍미가 더 고소한 향이 이제
3: 예.
4: 살아나겠죠. 그냥 완성입니다. 이제 담아보시면 됩니다.
3: 그럼 이제 담아볼까요?
4: 소스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3: 네.
4: 좀 식으라고 두고 이제 밥을 담아볼게요.
3: 자, 이렇게.
4: 그래서 저 수저 하나 주시네요.
3: 와.
4: 그래서 이제 보리밥.
3: 예.
4: 저는 보리가 2 쌀이 1. 2:1 비율로.
3: 2:1 비율?
4: 네, 보리밥을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3: 자, 보리밥만 너무 먹으면 그렇지만 섞어서 먹으면
4: 그쵸?
3: 맛있어요.
4: 예. 보리만 하면 또 너무 입안에서 약간 겉돌아서
3: 예.
4: 저는 보리가 2 쌀이 1 비율로 이제 이렇게 해서
3: 네.
4: 이제 펼쳐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재료들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3: 네, 원하는 재료들을 올리는데 네.
4: 여기다 이제 소스를 예. 반을 이제 이렇게 덮어주세요. 비빔 소스를 이제 짜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 한 2인분 이렇게 해서
3: 선생님 청국장을 네. 이렇게 밥에 얹어서 먹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새롭고
4: 그쵸.
3: 너무 기대돼요. 네.
4: 그리고 이제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었던 이제 재료들 네. 여기다가 저는 이제 부추도 네. 이제 여름 대표 채소잖아요.
3: 맞아요.
4: 이제 부추 기운 나는 부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상추도.
3: 아니 체육회 하면서 네. 정말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네. 먹어보고 싶지만 네. 오늘따라 유독 더 네. 이 청국장 보리 비빔밥은
4: 너무 맛있어요. 예. 네.
3: 썩썩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그렇죠. 맛있을까요?
4: 그렇죠. 그래서 깻잎이나 새별나물 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파프리카도 하시고 돌나물도 하시고
3: 돌나물도.
4: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요거 사실 청국장이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대로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좀 뭔가 섭섭하다. 그리고 좀 색감도 좀 더 고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는 달걀 지단을 붙였는데 네. 이거 달걀 지단 붙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면 스크램블 에그
3: 편하게 스크램블,
4: 네, 스크램블 하셔도 네. 되고 아니면 뭐 후라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단 하신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3: 예. 이렇게 만들면 이 비빔밥도 네. 뭔가 대접받는 기분으로
4: 그렇죠.
3: 예. 먹을 수 있을 것
4: 맞아요.
3: 같아요.
4: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김가루까지.
3: 예.
4: 네. 김을 그냥 구운 김, 저희 반찬으로 드시는 김.
3: 네, 잘라서.
4: 네, 채 썰어서 예. 하셔도 되고. 이제 좀 약간 붉은색만 조금 더 포인트로 이렇게 올릴게요.
3: 이야.
4: 그래서 쓱쓱쓱 비벼 드시면
3: 예.
4: 여름에 또 칼로리 걱정 많이 하시는데 채소도 예? 듬뿍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3: 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청국장 보리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청국장 보리 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빨간 파프리카는 채 썰고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굵게 다진 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양파를 넣으면 청국장의 쿰쿰한 맛을 잡아주고 감칠맛은 살려줘요. 여기에 청국장, 된장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맛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 청국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 맛술을 넣으면 남아있는 청국장의 쿰쿰한 냄새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릇에 보리밥을 평평하게 담고 그 위에 청국장 소스를 고루 뿌려주세요. 부추, 상추, 새발나물, 빨간 파프리카, 돌나물도 보기 좋게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채 썬 달걀 지단을 수북히 올리고 김가루, 남은 파프리카를 고명으로 얹어주면 청국장 보리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3: 선생님, 여름 하면 떠오르는 시원한 국물 요리, 오이냉국이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럼 오이냉국에 들어갈 재료 한번 볼게요.
4: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불린 미역 네.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이는 필수잖아요.
3: 맞아요.
4: 그리고 이제 여름 양파 달고 맛있어서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3: 네.
4: 그리고 이제 위에다 띄울 약간의 통깨
3: 예.
4: 그리고 뭐 얼음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네. 자, 근데요 냉국은 후루룩 맛있을 때 새콤달콤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국물은?
4: 네, 그래서 국물은 사실 저는 다시마 국물 준비했는데 네. 이것도 뽑기가 번거로워요. 그러시면 생수. 그렇게 생수를 하셔도 되고
3: 예.
4: 이제 감칠맛을 아주 약간의 멸치 액젓 그리고 이제 매실청, 식초 그리고 설탕, 소금 간 이렇게
3: 네.
4: 하시면 됩니다.
3: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더운 여름 입맛을 되찾게 하는 오이 미역 냉국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미역부터 손질해야 될 텐데. 네. 미역이 굉장히 소량 들어가네요.
4: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른 미역이라고 손 줄기는 없고 손질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작은 이제 미역도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가운 물에다 3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했고요. 예. 잘 어떤 거는 자른 거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거 그냥 하시고 예. 혹시 좀 길이가 좀 길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이제 수저로 떠서 드시기 편하게 한 3,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예.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역을 차가운 물, 예? 30분 불려서 물기 뺀 거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예, 오이 쓰시는데
3: 오늘 어떤 오이예요? 청오이예요?
4: 백오이.
3: 예, 백오이.
4: 그 백오이인데 청오이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여름에 또 가시오이도 많이 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이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예.
3: 사실 여름에 이제 네. 등산 갈 때 오이를 많이 챙겨 가시잖아요. 네. 그만큼 수분이 많은 거죠.
4: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C도 많고 수분도 예. 많아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더울 때 네. 갈증 해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냉국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여름 나기에 너무 좋습니다.
3: 그럼요. 네.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4: 맞아요.
3: 아삭아삭한 식감도 네. 좋고
4: 풍미도 좋고요.
3: 맞아요. 자 이렇게 오이를 채 썰고
4: 네,
3: 있습니다.
4: 그래서 껍질째 얇게 해서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예. 이제 준비를 했고요.
3: 향이 너무 좋아요.
4: 네,
3: 오이
4: 향 너무 좋죠.
3: 예, 청량한 향. 네. 자 그다음에 양파 네, 들어가나요?
4: 양파도. 자 이제 뿌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채를 써시는데 얇게.
3: 얇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더운 날은 네. 이렇게 냉국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4: 네. 근데 이제 육수 볶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예. 생수만 갖고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리고 고추 오늘 좀 칼칼하게 예. 저는 이제 청양고추인데 이거 너무 매워서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풋고추나 오이고추 하셔도 되고. 네. 자. 또 매우니까 너무 크게 쓸지 말고 작게 동그랗게 송송송.
3: 송송.
4: 네, 송송송. 그리고 이제 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씨가 빠져나와요. 예. 그러면 씨 대충 털어내시면 훨씬 깨끗하고 매운맛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예. 씨는 싹 정리를 해서.
3: 네. 예. 해볼게요. 네. 자, 마지막 홍고추도 한번 네. 썰어볼게요.
4: 홍고추도 송송송. 있으시면 넣으시고 예. 없으시면 파프리카나 당근 예. 네, 그런 거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3: 저는 이 오이 미역 냉국 네. 요거 할 때 이제 소면을 그냥 네. 삶아서 그냥 네. 넣어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4: 그렇죠. 예,
3: 따로 뭐 이렇게 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4: 그래서 요즘 이제 여름이라 뭐 이제 몸 관리하시는 분들 뭐 곤약국수도 드시고 많이 드시는데 이거 말아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3: 칼로리 낮기 때문에 그렇죠.
4: 맞아요.
3: 미역도 예. 낮고 오이도 칼로리
4: 예,
3: 낮고.
4: 예. 저칼로리 건강식이죠.
3: 선생님 다 준비가 된 건가요?
4: 네, 끝났습니다. 이제.
3: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4: 네, 이제 국물 만들어 볼게요.
3: 냉국에서는 사실 이 새콤달콤한 네. 냉국물이 중요한데요.
4: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마 국물 예. 또는 이제 생수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해주시고요.
3: 선생님 혹시 네. 멸치 육수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4: 멸치 육수는 잘못하면 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운하게 생수나 예. 아니면 다시마 국물 아주 옅게 뽑으시는데 그 대신 이거 좀 감칠맛이나 이 부족한 맛을 뭘로 표현하지? 예. 그걸 정말 액젓을 몇 방울
3: 소량
4: 네, 아주 소량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콤 달콤한 맛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달콤한 맛 설탕 예. 그리고 새콤한 맛 식초 이거 기호에 따라서 아 나 더 시게 먹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식초 네. 더 넣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의 간은 자 여기 이제 소금 간 그래서 이제 잘 녹여주시는 거예요.
3: 근데 선생님 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식초는 미지근할 때 들어가면 네. 그 시큼한 맛이 네. 사라진다고
4: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마물 끓이셔갖고 네. 식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마물 만약에 끓여서 한다 나 네. 생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끓이면서 불 끌 때 소금이랑 설탕은 넣으시고 식초는 나중에 저희는 미리 끓여서 식혔습니다.
3: 예.
4: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매실청 들어가면 이제 상큼한 맛.
3: 맞아요. 네. 은은한 단맛.
4: 네.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이제 다 됐어요.
3: 예.
4: 그러면 재료 다 섞으시면 됩니다.
3: 정말 순식간에.
4: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얼음 좀 넣을 거라 국물 많이 안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도 이렇게 이제 넣어.
3: 그럼 간을 좀 세게 하셨겠네요.
4: 그렇죠.
3: 얼음을 예. 생각해서 그렇죠. 좀 강하게.
4: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 예. 이제 고추 이제 다 넣으시면 되세요.
3: 진짜 입맛 없을 네. 때 이 오이 미역 냉국.
4: 그렇죠. 금세 한 그릇 뜹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깨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얼음 띄우시면 되니까 그릇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3: 그럴까요? 자, 이 오이 미역 냉국 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탄산음료 부럽지 않아요?
4: 맞아요.
3: 정말.
4: 지금 굉장히 상큼한 그 오이 향이랑 예. 느껴지죠. 그래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 양만큼씩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저도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미역을 많이 안 찼거든요. 네. 근데 온, 이 오이 미역 내고 갈 때는 네. 미역이 적으면 이렇게 섭섭해요.
4: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역을 이렇게 삶고

0: 뼈가 데치지 않고 자른미역 같은 거 이제 불려서 드시는 게 오히려 식감이 예. 삶으시는 식감보다 훨씬 더 꼬들꼬들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예.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도
1: 송송 띄고 싶으세요?
0: 네. 얼음을 몇 개 띄울까요? 네.
2: 진짜 그냥 드시고 싶네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넣으시면 드시는 동안 여름에는 왜 드시다가 먹다가도 또 이렇게 음식이 미직지근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2: 맞아요, 먹다가 지지근 네,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2: 이야, 너무나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미역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3: 오이 미역 냉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미역은 물기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미역은 데치지 않고 사용해야 식감이 살아있어요. 오이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주세요. 껍질째 사용하면 아삭함도 좋고 국물 색감이 훨씬 산뜻해져요. 그런 다음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고추씨를 말끔히 털어내면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마물, 멸치액젓, 설탕, 식초, 소금, 매실청을 섞어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식초는 식힌 다시마물에 넣어줘야 새콤한 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국물에 불린 미역, 오이,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미역 냉국을 담고 얼음을 동동 띄우면 오이미역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떠오르는 밥도둑 신흥 강자,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부터 차갑게 먹는 감자의 매력을 맛보게 해줄 감자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4: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그렇죠.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저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웨이킹!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3: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6: 변비 해결 메이킹.
7: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8: 캠핑카 세계여행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실현 중인 꿈의 루트.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9: 3, 2, 1, 펀치!
10: 파이팅!
11: 영감하다. 괜찮아요.
7: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12: 와, 한 10마리.

0: 열 마리 돼 보이는데요?
1: 오, 싸운다.
2: 운명 좋아요.
1: 네, 그 지난 남아공부터 3,000km 넘게 운전해서 왔는데 그 지난 시간의 피로가 이 폭포에 씻겨 나가는 느낌입니다.
3: 와, 여기는 조금 무섭다.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2: 어, 너무 신기해요, 지금.
0: 진짜 맛있어.
2: 맛있어.
4: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캠핑카 타고 아프리카 여행.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한 여정은 이제 빅토리아 폭포의 관문이자 모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리빙스톤으로 향합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나라로 잠베지강을 사이에 두고 짐바브웨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 캠핑카, 햇살이도 아프리카 여정에 잘 따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빅토리아 폭포에 가기 위한 관문, 리빙스턴입니다. 낯선 장소에 도착하면 꼭 들르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여행지의 특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마림바 전통시장은 가장 큰 시장으로 무려 300년 전 시작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뭘 팔길래 사람들이 모인 걸까요? 멸치를 꼭 닮은 카펜타라는 말린 생선이고요. 근데 이건 정말 뭘까요? 아무리 봐도 짐작이 안 가는데요.
5: Yes, we try it. We smoke it. Yes, it's a smoked one.
4: 마림바 시장에서 제일 신기한 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6: Do you sell in the store?
4: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 또치라고 불리는 돌이에요. 그냥 돌인데 이거를 이제 이 현지인분들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서 이렇게 살짝 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6: Is it just eating?
1: 씹으면 씹을수록 더 잔모래와 미세먼지가 되는 그런 진흙 맛이 나요.
7: 진짜 흙 맛이에요?
1: 드셔보세요. 여기 현지인들 다 먹는 거라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깨물어서 다 드시면 너무 많고.
7: 진짜 흙인데요?
1: 네, 완전 흙이에요.
7: 완전 흙인데요?
1: 심지어 입에 들어가면 진흙이래요.
7: 네,
1: 완전 흙입니다.
4: 흙으로 만든 쿠키도 아닌데 도대체 흙을 왜 먹는 걸까요?
1: It's just it. This one for good, for health.
5: Especially pregnant women.
1: Pregnant women eat this one.
5: Yes.
1: For better.
4: 여행할수록 새롭고 놀라운 아프리카의 문화를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빅토리아 폭포를 만나러 달립니다.
1: 예, 여기 국경 넘는 다리인데 이렇게 걷고 자전거로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참 재밌네요.

0: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국경을 이어주는 저 다리는 빅토리아 폭포 다리입니다. 다리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나라가 바뀌었네요.
1: Hello. How are you? Now you guys going to Zambia?
2: Yes.
1: I'm going to Zimbabwe. Okay.
3: Yeah.
0: Zimbabwe. 걸어서 국경을 넘고 옆 나라로 출근 중.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은 정말 신선합니다.
1: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짐바브웨,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잠비야. 근데 이게 현지인들은 자유로워요. 국경 이동이. Hello.
4: Yeah.
1: Oh, this is
4: maybe this one.
1: 이 엄청 유명한 5 billion
4: $라고. 50 billion. This one is 50 and 10 billion.
1: 10 billion.
4: And 5 billion.
0: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를 찍을 정도로 짐바브웨가 초인플레이션을 겪을 당시의 지폐인데요. 0이 대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듭니다. 얼마짜리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1: 500억. 500억입니다. 우리나라 단위로 500억.
4: 500억. This man make good luck for you. Good luck for you.
1: Good luck for me.
4: Yeah,
1: for $5.
4: Lucky for you for $5.
1: Okay, thank you.
4: You're lucky, Dave.
1: Okay.
4: I do it for 10. Mind you, for you.
0: Uh-huh. 500억 짐바브웨 달러를 단돈 $5에 샀습니다. 기분 좋게 행운을 구매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우렁차게 천지를 울리는 소리. 드디어 빅토리아 폭포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영 인사가 시끌벅적한데요. 빅토리아 폭포의 명성에 걸맞게 손님 맞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0: 아프리카의 생동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그 용맹함이 느껴집니다.
0: 이제 남아프리카 여정의 하이라이트. 빅토리아 폭포 국립공원으로 입장하기 위한 입구로 향합니다. 안내소에는 빅토리아 폭포 탐방로 지도가 있는데요. 총 17개 탐방로 중 16개가 짐바브웨 쪽에 있습니다.
1: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이 코스가 있어요. 여기 1번이 이제 제일 왼쪽 그 폭포에 첫 번째 물줄기라고 볼 수 있죠. 트레일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빅토리아 폭포가 나오고 9번부터 16번 포인트까지는 계속 폭포를 따라 저렇게 걸어가는 그런 트레일입니다.
0: 길고 장대한 폭포인 만큼 트레일도 긴데요. 걷기 딱 좋은 숲길입니다.
1: 야, 여기가 폭포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걷는 트레일, 예, 이 숲길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길도 잘 깔려 있고 특히 이 나무나 풀들이 아주 가까워가지고 저는 이런 트레일 걷는 거 너무 좋아요. 예.
0: 점점 시원한 폭포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빅토리아 폭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나이아가라, 이과수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데요. 그 폭이 1767m, 최대 낙차는 108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입니다.

0: 직접 마주하고 보니 이곳 원주민들이 이 폭포를 천둥치는 연기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의 백미, 빅토리아 폭포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인생사진 한 장은 바로 건질 수 있습니다. 폭포수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장관. 본격적으로 한방로를 따라 빅토리아 폭포의 웅장한 풍광을 만나볼까요?
1: 네. 여기가 8번 메인 폭포거든요. 93m 나차 높입니다. 메인 폭포 한번 보시죠.
0: 괜히 메인 폭포가 아닙니다. 93m에 달하는 낙차가 주는 위용이 대단한데요. 19세기 영국 탐험가 리빙스턴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후 탐방로 구간별로 다양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지난 남아공부터 3,000km 넘게 운전해서 왔는데 그 지난 시간의 피로가 지금 이 폭포에 씻겨 나가는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요.
0: 뜨거운 태양 아래 폭포수를 맞으며 걷는 기분. 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시원합니다.
1: 하하하하. It's amazing rain here. Yeah.
2: And with blue skies.
1: Yeah, blue sky. You have a rain jacket, but why did you wear?
2: It's hot.
1: Yeah, it's hot.
2: It's hot. I'll dry
1: out. It's over hot.
2: Yeah, oh, cool. I'm not made of sugar.
1: Yeah. You look to really enjoy now. Yeah. Without a rain jacket.
0: 우비는 꺼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기에는 분당 5억 리터의 물이 절벽 아래로 쏟아진다는데요. 엄청난 물보라가 빅토리아 폭포 주변을 감쌉니다.
1: 눈을 못 뜨겠어요.
0: 폭포 가까이만 가도 자동 샤워가 되는 효과까지.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은 보너스입니다.
1: 피디님. 카메라 고장난 것 같은데요?
2: 아니, 녹화되고 있어요.
1: 아, 찍히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건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니라 폭포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네, 가시죠!
0: 폭포가 연출하는 비와 안개의 장막 속에 갇히면 카메라가 고장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빅토리아 폭포 탐방로의 막바지에 접어드는데요.
1: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0: 짐바브웨와 잠비아를 가로지르는 잠베지강과 협곡이 만들어낸 폭포의 위용. 강물이 깎아낸 깊고도 긴 협곡으로 물의 장막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1: 빗길을 뚫고 우리가 온몸이 젖으면서 여기 마지막 국경 지역까지 오니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와이드뷰와 함께 저 건너편 나라 잠비아까지도 보이니까 아 너무 신비롭고 멋있어요.
0: 빅토리아 폭포는 모험의 천국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 아찔한 협곡을 즐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 빅토리아 폭포 다리입니다. 웅장한 빅토리아 폭포를 눈으로 즐겼다면 이번엔 온몸으로 즐길 차례.
1: 자, 일단 먼지점부터 보이십니까? 와, 밑에도 와, 아찔한데? 아찔해요. 와.
3: 3, 2, 1, 번지!
0: 빅토리아 폭포 다리는 번지점프로 세계 3대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111m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니 와, 은근히 떨립니다.
4: Hi guys.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How are you?
6: Korea number one.
4: Yeah, Korea number one.
5: So guys, keep
4: your legs.
5: Have you jumped before?
4: Yeah, few times.
5: Oh, where was you? This will be the best one among all the bungee jumps.
4: Stretch, done. Right?
5: Uh-huh. You got it?
4: Yeah.
5: 괜찮아.
4: 괜찮아. Nice.
5: 괜찮아요.
4: Again, again. Okay.
0: 안전 요원이 능숙한 한국어로 안심시켜 주지만 까마득해 보입니다.
7: 무서워요! 무서워요!
4: 짜릿한데요.
0: 번지 점프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곳 번지 점프는 낙하 속도가 빠르다니 더 긴장이 되는데요.
8: Around your legs here we have towels. Uh-huh. These towels are meant to protect your legs.
4: Okay.
8: Because that is where the bungee cord is connected. Mm-hmm. To hold your feet together.
7: 안녕하세요. 영감하다. 괜찮아요.
4: 괜찮아요.
7: 안녕하십니다.
4: 괜찮아요.
9: Checking forward there. And checking front.
4: Okay.
0: 심장 박동수가 치솟습니다.
3: 5, 4, 3, 2, 1, 번지!
4: 세트기, 파이팅!

0: 깊은 협곡의 공기를 온몸으로 가르며 나는 듯 뛰어내리는 그 맛은 짜릿함 그 자체입니다. 위험하지 않냐고요? 아직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답니다. 구경할 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끝나지만 막상 뛰어내리면 순간순간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스릴 만점의 모험입니다.
1: 최고입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뭔가 그 카타르시스 뻥 뛰어서 무중력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몇 초가 너무 짜릿했어요. My
0: friend.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그 여운이 대단합니다.
2: It was nice. Did you enjoy?
1: Yeah, yeah, super enjoy.
2: Oh, good.
1: I love it.
2: Good, good.
0: 빅토리아 폭포에서 즐기는 모험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에인절 스풀입니다. 폭포 가장자리 무릉덩이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1: 무지개, 무지개가 완전 선명하게 보여요. 와, 무지개 한번 보세요.
0: 뜨거운 여름날 무지개라니. 천사의 수영장이란 이름 때문일까요? 폭포의 물보라가 만들어내는 무지개와 잘 어울립니다.
1: 예! 와, 바로 앞에서 보니까 정말 멋진데요?
3: 여기가 108m 딱 낙차하는 그 높이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0: 절벽 끝에서자 빅토리아 폭포의 장대함이 더 또렷이 느껴지는데요. 이 폭포 체험은 수량이 줄어드는 건기에만 가능한 체험으로 현장 관리자와 가이드가 안전을 통제하면서 진행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절벽 끝 가장자리, 작은 무릉덩이가 바로 에인절스 풀인데요. 한 발짝 앞은 천길 낭떠러지.
1: 여기는 조금 무섭다.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와.
0: 절벽 위에서 폭포수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짜릿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점프와는 또 다른 스릴 넘치는 체험. 거대한 폭포에 품에 안기는 기분입니다. 안전 가이드는 긴장하고 근무 중입니다.

0: 인생도 그렇지만 여행도 타이밍 아닐까요? 지금이 딱 건기라서 폭포와 하나 되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네요.
1: 와, 완전 재밌어요.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0: 스릴 넘치는 모험의 끝. 그 여운이 남은 여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빅토리아 폭포를 떠나 짐바브웨 남쪽을 향해 170여 킬로미터를 달려 판게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판게는 보츠와나와 잠비아 국경에 있는 도시로 야생이 살아있는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울퉁불퉁 패인 도로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데요. 이러다 오늘 밤 잘 곳을 찾지 못하면 어쩌죠?
2: Hello, I'm looking for the campsite of the Hwange National Park.
3: Yes, you know? Which way?
2: Hwange National Park campsite.
3: Them?
2: Yes. 오케이, thank you so much.
0: 현지인이 알려준 대로 달려보지만 어째선지 캠핑장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인을 만나며 맛집도 찾고 잘 곳도 찾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즉흥 여행을 하다 보니 길을 잃는 일도 많지만 이것도 즐겁습니다.
2: Hello. How are you?
4: Fine, and how are you?
2: We good. Now I'm looking for safari lodge.
4: Oh, back.
2: Back, not this way.
4: I know this way. From here, now you turn, you go, then it cross my body.
2: Yeah.
4: Go straight.
2: Go straight.
4: Yes.
2: There is a national park.
4: Yes.
2: And lodge.
4: Yes.
2: Thank you. Thank you so much.
4: Yeah, yeah, yeah.
2: Yeah. Have a good night.
4: Okay.
1: 그분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캠핑 사이트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상계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댐 쪽에도 또 캠핑장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찾는 캠핑장이랑은 아마 다른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참 들어왔는데 좀 차를 돌려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맸지만 다행히 밤이 오기 전에 오늘 묵을 캠핑장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2: Hello.
0: 심장 떨리는 모험의 연속이었던 하루.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1: 인덕션이 있어서 전기 인덕션으로 하면 요리가 금방 끝나거든요. 그걸로 냄비랑 준비해서
0: 캠핑카 부엌에서 초고속 요리에 돌입합니다.
1: 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한 입에 먹기 좋게 사이즈대로 딱 썰어주고 500g.
0: 여행 중에는 새로운 경험만큼 건강을 위해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장의 무기는 바로 비빔장. 어디에 넣어도 맛을 보장합니다.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즉석에서 있는 재료로 맛을 내다 보니 음식 솜씨도 꽤 늘었습니다.
1: 역시 실패가 없는 맛.
0: 치즈까지 얹으니 한식인 듯 한식 아닌 고기 볶음이 뚝딱 완성됩니다.
1: 피디님도 같이 드세요.
5: 감사합니다.
0: 고생 같은 여행을 함께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작진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네요.
1: 오늘은 치즈 잘 녹았네요.
6: 근데 이게 뭐 한국인들은 제가 볼 때 다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0: 밥이 없으니 빵에다 먹겠습니다.
6: 이게 여행 다니다 보면 저도 인기응변이라고 하죠. 있는 것들로 만드는 그 음식들인데 아 정말 맛있어요.
0: 시장이 반찬이란 말 때문이 아니라 빵과 고추장 고기볶음의 조화가 정말 끝내줍니다.
6: 아 진짜 맛있어.
0: 혼자만 먹을 수 없죠?
6: 빈님 매운 거 좋아하시니까 매운 소스까지 해가지고.

0: 사이가 됐습니다.
1: 한번 정말 신세계.
2: 몽골 아프리카까지 오셨는데 아유 한 입. 자, 바로 먹어야 돼요. 바로.
3: 아, 예, 예.
2: 드세요.
3: 응?
2: 어때요? 한국과 유럽과 아프리카의 맛.
3: 꽤 괜찮은데요?
2: 아, 그럼요. 맛있죠. 괜찮네.
3: 오, 괜찮은데요?
2: 우리 감독님도 이제 드세요.
3: 감독님 드세요.
2: 우리 감독님도 하나 드셔야죠, 이제.
4: 약간 급조된 레시피네요, 이게.
2: 급조지만 급조가 너무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전혀 뭐.
0: 사실 순식간에 캠핑장이 맛집으로 변했습니다.
4: 캠핑 사이트 들어와 버리면 네. 주변에 마땅하게 먹을 데 없고 그러네요, 보니까. 어때요? 와.
5: 진짜 맛있는데.
2: 맛있죠? 네. 저 방금 이거 10분, 15분 만에 만들었어요. 맛있죠?

0: 여행도 일상이 되면 하루의 피로를 날려줄 의식이 필요한데요. 제게는 시원한 맥주가 그렇죠. 선선한 아프리카의 밤 공기를 마시며 불멍까지 하면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 오늘은 제가 텐트에서 자기로 합니다.
1: 피디님이랑 감독님한테 캠핑카를 양보하고 오랜만에 제가 낭만을 듣겠습니다.
0: 미국 횡단 여행할 때 썼던 오랜 친구 같은 텐트죠. 오늘 밤 여기는 제작진 잠자리.
2: 촬영하다가 이 캠핑카에서 다 자보네. 감독님 들어와요.
3: 예, 불 끄겠습니다.
2: 예.
0: 짐바브웨의 밤하늘이 이렇게 예뻤나 봅니다. 깊고 단잠에 빠져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을 하기도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렸는데요. 급한 대로 휴대용 공기주입기로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1: 일단은 공기 차는 속도가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바람 빠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교체하기보다는 이제 바람을 채워서 근처 이제 타이어샵 가서 그 구멍 난 부분만 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4: Where is the tire shop?
1: It's a road. It's a road.
4: Yeah. How far?
1: Like 5 minutes? 2 km. 2 km is okay.
0: 타이어에 바람을 넣기는 했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타이어 수리점 외관을 보니 어째 불안합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1: Are you working here? Okay, we wait for you.
0: 하지만 정비사가 익숙한 작업인 듯 장비를 끌고 나와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타이어를 차에서 분리해내더니 물통에 집어넣습니다. 바람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면 물에서 기포가 올라온다는데요. 한국 카센터에서 거품을 이용해 구멍난 곳을 찾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무! 다행히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짜는 아닙니다.
1: See you next time.
5: Yes. Hey, that's amazing.
1: Thank you.
5: Cheers. Chapeau bonsoir.
1: 딱히 문제가 없어가지고 또 가면서 조심해서 운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정비사 친구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고

0: 5,000원이면 저렴한 가격인데 꼼꼼히 잘 했습니다.
1: 바람 빵빵하게 채운 튼튼한 타이어로 짐바브웨에서 손꼽히는 명물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비포장길을 한참 달려서 만난 건 밀림의 왕자, 백수의 제왕 사자. 이곳은 사자 고아원인데요. 부모를 잃은 어린 사자의 야생 훈련을 돕는 곳입니다. 이제 특별한 야생 체험을 할 건데요. 사자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인 라이언 워크입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녀석들. 바로 흰색 털을 가진 백사자입니다.
2: These are the lions. This one is a boy. His name is Gundu. Yes, Gundu is 2 years old now. So as you can see, guys, our lions, they want to walk. When lions, the weather is like this, it's a bit cool. They feel more energetic. So they want to walk. What we are going to do now, we are going to follow them behind. When he's walking, he has to create a space. He must be alone.
1: 자연 속에서 사자와 함께 걷는 시간. 생각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라이언 워크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며 야생성이 생기기 이전 2살 이하의 사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사자를 쓰다듬어 보는데요.
3: 너무 신기해요, 지금.
4: Let's go. Let's go. Let's go.
1: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살포시 사자 꼬리를 잡아봅니다.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요. 사자와 함께 걷는 이 경이로운 체험은 반드시 안전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요. 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사자 뒤에서 단체로 걸어야 합니다. 사자의 배를 만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자의 호기심을 끌만한 물건이나 음식을 갖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40분 동안 함께하는 라이언 워크. 어린 백사자들은 어쩌다 고아원으로 왔을까요?
2: Their color is a challenge for them to stay in the wild. White color is more reflective. They are easily spotted by the other animals, no camouflage. So that's why you see they are decreasing. Our main focus is for the future generation also to see these white lions because they will just hear about the history. They were white lions, but the lions are no longer to be seen. Yes.
1: 돌연변이로 태어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백사자들. 이곳의 최종 목적은 녀석들을 야생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어린 백사자들은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백사자들이 야생의 들판에서 백수의 왕으로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5: 그래, 시작.
1: 관광객이 내는 투어 요금은 인력군으로부터 백사자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0: 생존하기에 노란 사자에 비해서는 몇 배나 더 많은 훈련을 거치고 좀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개차수가 줄고 있다고 해요. 네.

0: 살아있는 야생의 경이로움을 한껏 체험한 시간. 언젠가는 야생의 벌판에서 백사자들의 포효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짐바브웨와 잠비아를 흐르는 잠베지강은 수많은 협곡을 만들어냈는데요. 바토카 협곡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빅토리아 폭포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전통 부족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 토칼레아족은 빅토리아 폭포 지역 원주민으로 수백 년 동안 터를 잡고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빅토리아 폭포를 신성시하며 섬기고 있죠.
1: 오케이.
2: Hey, where are you going now?
1: We are going at the garden where there is water.
0: 아프리카에서 물은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일 물을 뜨러가는 일은 마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죠. 20여 분을 걸으니 물탱크가 나타나는데요. 물탱크에 지하수를 저장해놓고 이렇게 마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 바로 떠서 마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0: 뜨거운 날씨에 한참을 걸어와서 목이 탈만도 한데요. 벌컥벌컥 마시는 아이를 보니 갈증이 싹 가시는 것 같은데요.
2: 그냥 뚜껑에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나 봐요. 맛있네요, 물이.
0: 우리 귀한 아프리카지만 토칼레아족은 잠베지강 가까이에 살고 있어 물 걱정은 덜하다고 합니다. 물을 어떻게 운반할까 궁금했는데 익숙한 모습이죠?
1: 오케이.
0: 저도 따라서 머리에 입니다.
2: 오케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녀 못 잡겠는데요?
0: 옛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날랐던 우리네 어머니들과 똑 닮은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2: Easy.
1: It is.
2: No, it's not easy.
1: It's not easy. Okay, you can just carry. Just carry like this one.
2: Okay. Yes. Okay, I carry.
1: You can just carry.
2: 제가 해봤는데 균형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심지어 이게 물통이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좀 많이 쏟았어요.
0: 무거운 물통을 이고 균형 잡는 것도 어려운데 이번엔 손 놓고 달리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어떻게 저리 편안한 표정일까요? 아, 정말 여기에 가깝습니다.
2: 오히려 여자분들이 저보다 더 무거운 물도 훨씬 잘 나르네요. 머리로 하니까.
0: 생활 속에서 숙련된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힘들게 길어온 물은 마을 공용 물통에 저장합니다.
2: So you guys keep inside.
1: Yes, we keep
2: in. Wow. Lot of water now. 물 떠와서 이렇게 큰 통에다가 옮겨 담아서 이것도 마을 공용으로 다 같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떠왔다고 누구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토칼레아 부족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3: Eat some goat meat.
0: 사유재산 개념이 따로 없는 이들에게 염소는 물만큼 부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가축이라고 합니다.
2: Is goat is important for your life?
3: The life.

0: and use some selling to go to school, some babies pay some school fees.
1: Okay.
0: Yes.
2: 이 부족 마을은 염소 20마리를 방목하고 있는데요. 배불리 풀을 뜯고 저녁이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몰아서 우리에 넣어야 하죠. 모처럼 손님이 찾아와서인지 공동부엌이 바빠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싸자를 주식으로 먹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손님인 저를 위해 귀한 닭도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3: Let's go. That's it. Okay. First of all, in our culture, we pray. Then.
2: 음식도 함께하고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생활. 싸자를 손으로 뭉쳐서 고기 국물에 찍어 먹는데요.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3: Then get 싸자. Good tasting. So get another one 싸자.
1: 맛있네요.
2: 함께라서 더 맛있는 건 기분 탓일까요? 토칼레아족의 환대에 푸근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침 일찍 번화한 시내를 찾았는데요. 짐바브웨의 마트입니다.
1: 슈퍼마켓에 공책이랑 연필이랑 같이 팔고 있어요.
2: 치안 문제로 철조망으로 물건을 막은 모습이 색달라 보이네요. 양팔 가득 공책과 연필을 구입했는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함께 가보시죠. 저기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4: Hello.
5: Hello.
4: Hey, how are you?
5: Fine, and how are you?
4: I'm good.
5: Nice to meet you.
4: I'm Jung. Nice to meet you.
5: Nice to meet you. My name is Bibi.
4: Bibi.
2: 이 학교와의 인연은 특별한데요. 여행하다 만난 친구를 통해 알게 됐죠.
1: 작년에 앙골라에 여행하면서 만났던 우리 그 뉴질랜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직접 이 학교를 이제 모금 활동을 해서 직접 지은 학교고 제가 그렇게 소개받아서 오게 됐어요.
2: 마레와 크레이든 커플은 세계여행을 하며 기부도 하고 짐바브웨에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난 뒤에 저도 여행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과 열정을 전파할 수 있기를 꿈꾸게 됐죠.
1: 얘기로 들었을 때도 뭔가 뭉클함이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를 내가 기류해서 만났었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2: 아이들이 먹을 식재료와 학용품을 전달하는 시간.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5: Thank you.
2: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아프리카의 넓은 세상이 담기길 바라봅니다.

0: 간단한 설계야. 2
1: 성동을 도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폭넓은 회전 각도, 3단 풍속 조절, 타이머

0: 7시간까지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리모컨 파워핀 사은품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리모컨으로 편리한 리모컨 파워팬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 리모컨으로 편리한 리모컨 파워팬 증정.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4: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5: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4: 아, 깎아야 잘 살지.
16: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7: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8: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0: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6: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7: 어, 사람 아니야?
8: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5: 오!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9: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10: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1: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0: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2: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3: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2: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4: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5: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6: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6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새벽까지 박빙의 접전이 이어졌는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이 10곳, 보수 성향 교육감이 6곳에서 당선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4년 만에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높은 투표율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1%. 제1회 지방선거의 68.4%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통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당초 인지도 면에서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도전장을 낸 현역 교육감 11명 가운데 최종 승리를 거머쥔 경우는 7명에 그쳤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서울 정근식, 인천 도성훈, 부산 김석준 후보가

0: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 서울 시민 모두의 자부심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시민의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특히 첫 통합선거로 치러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승리하며 모두 4명의 현역 진보교육감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 충북 윤건영 후보 등 3명의 현역 교육감이 수성에 성공하며 지역교육의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현역 교육감이 낙마한 격전지에서는 진보 성향 신인 후보들의 돌풍이 거셌습니다. 경기 안민석, 강원 강사명, 제주 고이숙 후보는 완강했던 현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교육감직을 차지했습니다.
2: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존중받고 교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0: 이 밖에 전북 천호성, 울산 조용식, 충남 이병도 후보가 진보 진영의 새로운 주역으로 이름을 올렸고 보수 성향의 경남 권순기, 대전 오석진, 세종 강미애 후보 역시 치열한 다자구도를 뚫고 처음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네, 보신 대로 이번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10곳을 차지하며 교육 정책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 현직 교육감 3명이 재선에 실패한 가운데 정부 여당의 강세가 교육감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쳤던 2018년과 흡사한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4: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현직 교육감은 11명. 이 가운데 7명은 재선에 성공, 4명은 실패했습니다. 지역 통합으로 현직 간 맞대결이 펼쳐진 전남 광주를 제외하면 경기, 강원, 제주에서 모두 보수 성향 현직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체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강세가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도 이런 선거 구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전, 경남, 세종 등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 곳에선 진보 후보들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독자 출마하면서 표가 나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선거보다 단일화 성사 지역이 줄어든 게 혼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진보 진영은 전남 광주 통합에도 지난 선거보다 한성 늘어난 10곳을 차지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석권하며 지역 교육 정책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공동공약으로 연대한 진보 후보 가운데 8명이 당선되며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시 공동공약으론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제시됐습니다. 당선된 현직 교육감들은 오늘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초선 당선자들은 약 한 달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3: 올해 11월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졸업생 9만 7천여 명이 응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EBS 현장 교사단은 1교시에 치러진 국어가 지난해 수능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미 기자입니다.
5: 올해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전국의 고등학교와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치르는 첫 수능 모의고사인데 올해는 졸업생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졸업생은 9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 명 넘게 늘어 전체 지원자의 20%에 달했습니다. 1교시에 치러진 국어 문항을 분석한 EBS 현장 교사단은 최근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렵게 출제돼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7점까지 올라갔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다는 분석입니다. 현장 교사단은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명확해 학교에서 학습한 독해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문항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변별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안배된 시험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0: EBS 연계율은 53.3%로 모두 24문항이 연계 출제됐습니다. 독서의 경우 4개 지문 모두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를 활용했고, 문학에서는 8개 작품 가운데 4개 작품이 연계 교재에서 출제됐습니다. 현장 교사단은 연계 교재의 지문과 작품, 핵심 개념 등을 충실히 활용해 수험생이 느낀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한 꾸준한 독해 연습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성적표는 다음 달 1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EBS 뉴스 이상민입니다.
1: 서울시가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자에게서 벗어난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신설하고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이번에 선정된 9명에게는 1인당 연간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장학금 지급과 함께 인공지능 기초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1대1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수원 농생명과학고와 고양 일산고, 성남 성일정보고와 화성 남양고 등 도내 학교 4곳을 경기도제학교, 이른바 기프트스쿨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가 연계해 실무를 가르치는 경기도제학교는 도내 14개 지역 24개 학교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식품조리와 미용, 관광 등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실무와 진로 설계 능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4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형균 소장님, 뭐 유병화 소장님 같이 진행하지만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 김호민 소장님의 전격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축 탐구집 7년 역사상의 첫 대결.
2: 그럼 누구한테 그 찐을 가려보자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0: 일단 저랑 또 친하기도 하고요. 박형균 소장께
3: 제가 오늘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4: 제가 소장님보다 옷은 못 입어도

0: 설명은 제가 좀 잘하죠. 컨셉이 분명해요. 일단 외관이 좀 독특한 집.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집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1: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2: 외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집. 네, 그걸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집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두 프리젠터의 진지한 화두.
0: 근데 어떻게 결국 그 찐을 가릴까요?
4: 시청률 대결이겠죠.
0: 아,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2: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김호민 소장님은 한 6, 7년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기면 좋고 지면 뭐 그만이고. 자신 있습니다.
0: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3: 김박집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이 대결 너무 기대되는데요. 먼저 김호민 소장님 따라 서울 평창동으로 갑니다.
0: 한 설문조사에서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요새 또 아파트값이 핫하잖아요. 재산을 보존하는 어떤 부동산의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잠을 자는 곳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여질 집들이 집의 좀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집들인데요. 그래서 박경구 소장님도 집 소개하실 때 오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 대결 좀 해야 되니까. 야, 집이 어딨지?
3: 집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이라. 과연 평창동 어디에 그런 집이 있을지?
0: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집은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누군지 아실만한 분의 집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었듯이 이렇게 채나눔을 해서 각 채마다 역할을 다르게 부여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멋있다.
3: 곡선과 삼각형의 조화에 짙은 색의 전파나무로 둘러싸인 범상치 않은 모습이라니. 거기에 전통 한옥의 채나눔처럼 총 3개동으로 이루어진 집이라는데요. 문화동에 개수동, 집주인이 사는 주거동까지 300평이 넘는 규모랍니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드디어 뵙네요. 와.
5: 뵙고 싶었어요.
0: 사진으로만 항상 뵙다가.
3: 아니,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가겠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누구예요, 글쎄?
5: 소장님!
3: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오유경 씨 아니에요?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25년간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6: 그런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은 남편 전종식입니다.
7: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꿈을 이뤘지만 이제 조금 조기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랄까 나를 탐구하는 시기부터 있었다고 할까? 그게 몇 년이 있었죠. 그 방송 찍는 분들이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여유가 없잖아요. 항상 매어 사니까 거의 직장에서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 때문에 집에 오면은 집은 잠깐 들렀다 가는 곳? 그 집의 중요성은 사실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6: 집을 좀 줘보려고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사는 공간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더 눈을 돌리게 됐죠. 양재동, 이태원, 성북동,
7: 방배동, 청담동 네,
6: 이런 데도 좀 가봤고
7: 햇살이 너무 좋은 날 평창동에서 쉬느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란 날이었고 그 산의 산세가 너무 강원도처럼 웅장한데 아늑한 거예요.
3: 커다란 조직 속에서 바삐 살 때는 와본 적도 없었다는 낯선 동네.
7: 그 전에는 이 지역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나 평창동에 살래.
3: 에이, 그런데 집 짓기가 어디 쉽나요? 평창동을 만나기까지 3년. 평창동 안에서도 이 땅을 만나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대요, 글쎄.
7: 계약은 마음은 빨리 먹었는데 계약은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국제계약했기 때문에.
6: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벨기에 대사관처였거든요. 대사님들이 사시는 곳인데 상대방이 벨기에 국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그래서 벨기에 국에 사용하던 한국 토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인이
7: 국토수복
6: 가져온 셈이 됐죠. 네.
7: 예, 그리고 재밌었던 게 주인이 벨기에 국왕이잖아요. 뭐 내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가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고를 못했어요.
6: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 옆에 바로 딴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도 3면이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2층 집으로 짓게 되면은 뷰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생각했죠.
0: 그 집을 보면 사실 또 사람이 보인다고 두 분이 이렇게 그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새 채집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8: 먼저 그 집,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여기가 두 분 사시는 집이죠? 네네. 아, 그럼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8: 네네.
0: 아, 좋습니다.
3: 그나저나 집을 세 동으로 나눠 지은 이유도 궁금하고 그 속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0: 이 집 곡면이 정말 참 돋보여요.
7: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곡면이. 특히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꺾인 게 너무 예뻐서 그렇네. 마음에 들어요.
0: 아, 네. 참. 어이구. 주인을 알아보네요.
7: 네, 요즘에 이렇게 우면 저절로 열리는.
0: 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오, 알아봐야죠. 이쪽인가요?
8: 네, 네.
7: 아마 소장님 좋아하실 걸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0: 야, 언니 집안에 길을 만드셨네요.
3: 네. 어머나, 대문에서 현관까지 일부러 골목길을 만들었다는 부부.
7: 귀찮을 수 있잖아요.
0: 오, 되게 예쁘다.
7: 네, 근데 이 길을 네. 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홈으로 네. 가는 느낌이, 이 여정이.
0: 아니, 우리 조상들도 항상 보면은 이게 북촌의 한옥들도요. 골목길을 이용해서라도 인트로 공간을 꼭 만들거든요.
7: 네.
0: 네. 그리고 사람을 이제 대면을 할 때 갑자기 얼굴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살짝 가렸다가 이제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네, 네, 네. 정말.
3: 현관에 들어서면 탁 트인 경치가 눈을 먼저 즐겁게 하고요. 왼편으로 길게 난 복도를 따라가면은 아담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오픈된 주방은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달았고요. 보조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있죠. 멋진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거실은 다이닝 공간과 단차를 두어서 작지만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0: 일단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란 게 곡선의 뭐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곡면이 있고 또 이쪽도 이제 곡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정말 우아하고 그래서 이 피아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7: 네, 건축가님이니까 확실히 곡면을 좋아하시네. 저 아. 처음에 곡면을 이렇게 많을 때는 오. 가구를 어떻게 놓고
0: 배치하냐.
7: 네.

0: 이거 이제
1: 아니, 유경 씨가 곡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본데요?
0: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2: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0: 이성범 건축사가 한 거를 좋다.
3: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아니던가요?
2: 그래, 이게 있어야 다른 건축이 될 것 같다.
3: 거실이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라는 초기 요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면을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0: 그 부분은 약간 다툼이 있었죠. 근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뭐시고 뭐고 다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바꾸냐. 그 둥근 책꽂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우리가 이사 와서도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둥근 벽을 맞춰서 어떤 재료를 똑같이 벽에 붙이는 재료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고난도의 작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아트북이 한 권당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다 받칠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서 그 책꽂이는 이 건축의 일부로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파 놓을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처음에 재단을 종이를 갖고 와서 옷재단 하듯이 종이를 갖고 와서 소파 모양을 그 벽에다가 이제 재단하고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1: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 덕분에 세상에 하나뿐인 거실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0: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2: 응?
0: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2: 열심히 책 보고 있잖아요. 독서. 딴 집은 많이 하는가요?
0: 여기 앉은 지가 초기에 와서 좀 책 보다가 요즘 한 달 이상 이 자세로 있는 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네.
2: 고양이들이 주로 자죠. 고양이 자는 곳. 여기 한 마리 자고 저기 한 마리 자고.

0: 집에 둥근 벽을 따라 내려가면은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이제 아래층은 주거 공간이라서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딸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
2: 마스터룸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과 침실과 옷장이 다 있는 독립된 어떤 생활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층에 있지만 딸이 자기 방 안에서 온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고.
0: 쉽게 말해서 사용자별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 앞에 문을 달아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거네요.
2: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동선이 한 번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또 내려갈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있었잖아요. 아나운서는 개인 방이 없거든요. 평생 소원은 제 개인 사무실을 갖는 거였어요.
0: 집을 지으면서 유경 씨의 최애 공간도 생겼답니다. 바로 문화동 2층에 있는 유경 씨의 개인 사무실인데요.
2: 경치도 좋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완전 소원 성취 이제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남편이 바이오 전공이지만 바이오 인포머틱스의 선구자거든요.
0: 전 서울대 교수이자 기업가인 남편은 세계 상위 1%에 드는 세계적 과학자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아내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2: 이 공간에 사무실을 사실 남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좋은 방을 해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방이 있긴 해야겠더라고요.
0: 아내에게 통 큰 양보를 한 세계적 석학의 공간.
1: 제가 사실 사무실 공간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중고등학교를 독서실이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그 독서실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나서 작지만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이제 제가 옛날에 다녔던 독서실 이름이 문교 독서실이거든요. 문교 독서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0: 그나저나 이제 마당 구경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우뚝 선 삼각형 건물은 뭐래요?
1: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는 게스트 룸이라는 게 보통 많이 있어요. 이 게스트 룸을 좀 가지고 싶다 하는 게 제 어떤 그 꿈 중에 하나였고 공간을 딴 걸 줄여서라도 독립적인 게스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0: 찾아오는 손님 위해 방 한 칸 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건물로 빼다니.
1: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
0: 머무는 손님도 편하고 맞이하는 주인도 편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1: 그날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계속 그 검은 건축물이 반사되면서 햇볕에 반사되고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묻어 있고 눈이 오면 또 눈이 묻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네.

0: 조경이 작품인데요.
1: 조경이 약간 좀 뭐랄까 요즘 트렌드.
0: 네.
1: 예, 요즘 트렌드입니다. 약간 자연주의 정원이고 여기가 북한산 기슭이잖아요. 북한산의 끝자락에 숲이라면 어떤 식물들이 자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나무들도 다 예쁘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볼까요?
2: 네네.
0: 산단풍에.
1: 네, 이거 이제 입합나무 요즘 한참 입합나무. 꽃들이 많이 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돌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돌길이 있잖아요. 이 돌길이 어떻게 보면은 건천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제 내처럼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 이 평창동 땅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온 돌을
0: 그래요. 의미가 있네요.
1: 우리 그 현장 소장님이 다 모아서
0: 놨다가
1: 공사하는 도중에 이리저리 옮기면서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요긴하게 또 썼습니다.
0: 정말 의미가 있네요.
1: 네.
3: 북한산 기슭을 꼭 닮은 자연주의 정원에는 시기별로 다른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남보다 이른 퇴직후 주거동 외에 문화동까지 짓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되는 분, 정치인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 나의 방송을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술가를 인터뷰해야겠다, 문화예술가를. 내가 화가를 인터뷰하면 좀 작품도 보고 싶다. 음악가를 인터뷰하면 음악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두 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필지가 나눠진 게 한쪽은 200평, 한쪽은 130평이기 때문에 200평 쪽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130평.

0: 예쁘다.
1: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꽃들도 와.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0: 야 환경도 좋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공간?
1: 맞습니다.
0: 예. 네. 어, 기대되는데요.
1: 자 저희가 또 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어 뭐죠? 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 커피? 아니 이게 뭐야?
1: 짜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영상도 그렇고 어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네요?
1: 네 LED 월이라는 건데요.
2: 어머나!
1: 촬영도 하고 또 이게 전시를 할 때는 요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많고 일반 작가님들도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도 활용하고 오늘 같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어이구, 저렇게 서프라이즈 한가요? 영상도 야.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0: 어, 사실 정말 감동인데요. 어, 감사합니다. 와.
2: 오유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인 방송 스튜디오이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 문화동.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를 포함해서 아나운서 대선배인 신은경 씨 등 지인들도 여러 다녀갔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더 많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0: 아, 오늘 집 일단 외관부터 이 조형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체나눔으로 나누어진 집인데도 한 채 한 채가 다 이렇게 조형미가 아주 기하학적인 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 이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외부인을 초대하는 공간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는요 약간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 면에서 예. 하지만 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던 집을 좀 변형을 해서 내 제 인생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온 집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분위기가 좀 멜랑콜리하네요.
1: 그럼 와인? 차 말고 와인?
3: 차로 하시죠.
1: 차로?
3: 사람이 사는 거가 결국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짓는 게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할 텐데 왜 하느냐. 저는 경험을 한 거죠. 또 이 자연과 함께 또 느끼는 경험들 또 평창동에 많은 예술가들이 살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교류하면서 얻는 경험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경험을 계속 수집해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창조성은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게 이제 꽃피고 자라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예술을 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
3: 아, 방송은 역시 힘드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제야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게 된 방송인 오유경 씨의 인생 산막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0: 그리고 그 박형근 소장님, 제가 오늘 찐을 가려보자 좀 제안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집을 가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4: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주거 건물에서 입면이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정말 자연 요소하고 그대로 일체화돼서 자연 요소가 입면이 된 집이에요. 그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이막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김호민 소장님, 보고 계시죠? 바로 이 집입니다.

0: 견근 소장님 자신감이 가득하신데 도대체 어떤 집이려나? 아니, 뭐야, 이게 집이라고요? 땅속에 집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집 위에 흙을 덮은 것 같기도 하고 놀이터가 근사한 걸 보니 다둥이를 키우는 집인가?
1: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저 왔습니다.
2: 네.
0: 이후 다둥이를 키우기에는 어제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2: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에서 쉼과 치유에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안주인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3: 은퇴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뼈가 빠지게 돕고 있는 마당지기 이종수입니다.
2: 저희는 대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오픈돼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한번 둘러봐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예, 언제든지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3: 이 동네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산으로 둘러싸인 자리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건물이 삐죽 올라서 있으면은 자연과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을 될 수 있으면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땅속에 묻었고.
0: 마치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하게 땅속에 박혀있는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런 집을 짓게 된 거래요?
2: 어린이집과 그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그 있는 집을 짓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이 느리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이런 좀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그런 교실 말고 조금 풀어놓고 이렇게 자연에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을 우리 한번 떠나는 거는 어떨까.
3: 제가 그 건축 탐구집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많이 보면서 남자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보통 저 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땅 마신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좀 늦었죠?
2: 먼 길 오시느라 늦었죠. 네.
3: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4: 제가 이 집은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마침 저기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집을 추천했거든요.
3: 아, 그렇구나. 네.
4: 겸사겸사 저도 와보고 싶고 뵙고 싶고 해서.
3: 네. 아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4: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넓잖아요. 네. 요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네, 저희는 집이 있고 저희가 주거하는 공간, 그다음에 센터. 센터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카페. 그다음에 농장.
4: 예. 근데 요게 저 지하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돼 있나요?
3: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옹벽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땅밖에 없습니다.
0: 아하, 얼핏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건물 두 채가 구분돼 있는 형태군요.
2: 원래 있던 이 자리에 건축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집을 이렇게 앉히는 형태로 해서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딱딱한 느낌과 그런 부드러운 흙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4: 아니, 진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곡선과 딱딱 부러지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거든요. 원래 바위가 있듯이 이렇게 그냥 바위가.

0: 흙에 박혀 있고 쌓여 있듯이.
1: 네, 네, 네.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안 드세요?
0: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네. 이게 발달장애 아동센터니까 이렇게 서로 다 안아주면서 왠지 또 이 부분은 또, 또 임신한 또 네. 산모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2: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연 그대로를 살린 건 참 좋은데 두 분이 관리하기엔 땅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3: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이 땅 팝니다라는 그 이 팻말을 붙였는데 딱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사면 뒤에 있는 임야가 맹지가 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평을 이제 사게 된 거죠.
4: 처음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셨어요?
1: 500평.
4: 500평, 2,000평 차이가 너무 큰데요?
3: 돈도 살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덜컹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4: 서울의 집?
3: 네.
4: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 말리셨어요?
1: 아, 미쳤다고 그러죠. 아까 왜냐하면 늙으면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은 얼마 남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부 줄여야 돼 막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3: 제가 금융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재무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1: 자기는 그렇게 네. 못 살아.
3: 남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실행을 못한 그런 죄책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만들고 있다.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주부부터 한번 보여주실 수
3: 당연히 있을까요? 그래야죠. 예. 가시죠, 뭐.
0: 예, 예, 예. 예.
2: 어우, 소장님. 여기서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바짝 따라가 보자고요.
0: 야, 주거동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3: 예, 예, 예, 예.
0: 이 마당도 너무 또 독립적이고 좋네요. 네. 저쪽하고 네. 은근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3: 될 수 있으면은, 네. 아, 이 방문객하고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네. 아, 지금 이 바람 보니까 아,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3: 네.
0: 저 뒤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위에 있는 이게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게.
1: 네.
2: 이 공간은 일명 바람골. 건물의 한 부분을 비워서 바람에 드나들게 했다는데 부부가 아끼는 공간이 됐답니다.
3: 내가 전기 이쪽 깎았는데 빛도 자라고 있어.
1: 그러니까 풀은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냥 안 뽑아도 괜찮아.
3: 저기 뒤에 저 소나무 쌍으로 갈라진 소나무 보여요? 거기 그 앞에다가 우리 가루 묻을 거예요.
4: 갑자기?
1: 그런데 나 한 목 더 뜨는 게 얘가 수국이에요. 여기 색으로 있는 게 수국에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헌화를 한 것 같아.
3: 그 옆에 소나무 하나 더 심을 테니까 오실래요?
4: 저도 저기 묻히라고요?
2: 아이고, 농담을 진담처럼 하시네. 설마 진짜는 아니죠? 이제 박현근 소장님과 주거동 탐구 시작해 볼까요?
5: 들어가시죠.
3: 네, 들어오세요. 네.
1: 들어오세요.
0: 아, 실제로 집이 엄청 커 보이는데 집안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아, 네. 단촐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네요.
3: 여기가 뭐 밖에 넓은데 안에까지 이렇게 넓을 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 큰 창이 네. 저 다채로운 자연이 매번 보이는데 네.
3: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을 열면은 여기 이제 뷰가 보이고 여름에는 비 오고 가을의 단풍과 이 봄의 이 지금 연두 색깔의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이 정도 한 12m, 10m 정도 되는 큰저 창이 이렇게 천장하고 맞닿아가지고 저렇게 외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게 다죠? 그죠?
2: 네,
0: 이게 이 외부 자연이 실내 인테리어이자 뭐 외관 재료자 이게 다네요.
2: 맞아요. 저 보세요. 뭐 없잖아요.
0: 또 실내 자재나 이런 거는 진짜 검소하시고 단촐하시고 가구들도 다 오래된 거 그대로
2: 네,
0: 쓰시는 건데
2: 맞아요.
0: 뷰하고 이 지형에 집을 제대로 안치겠다는데 돈을 다 쓰셨네요.
1: 맞습니다.
3: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자연이 준 선물을 능가할 수는 없죠.
2: 미니멀이에요. 저희는 진짜 가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가구도 다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고,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값비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집은 최소한도의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새끼를 먹었고 오늘도 새끼를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 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1: 집안에서도 주거동도 순환과 소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3: 순환과 소통? 궁금하다, 궁금해. 1층 주차장부터 따라가 보자고요.
1: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또 메인 현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안방과 거실과 옷방을 뺑뺑뺑뺑 돌아다닐 수 있는 순환 구조.
3: 아하, 안팎으로 이어져서 순환 구조라고 하셨구나.
0: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 집도 있고 저 센터도 있고 규모가 꽤 되거든요. 이거 열어는 뭐로 사용하십니까?
1: 그러니까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또뭐 기름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지열을
0: 아,
1: 했습니다.
0: 지열을
1: 그래서
0: 하셨구나.
3: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지열 냉난방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방식이라죠.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효율은 올리는데 그만이랍니다.
0: 그렇죠. 히트펌프로 하니까 냉방까지 되죠.
2: 그래서 그게 에어컨이 아니고 이제 공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공조 개념으로, 온도 조절하는 공조 개념으로 구현했다는 거죠.
1: 그 다음에 그 보완되는 걸로 태양광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너무 추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벽난로는 기본이고 왜 우리가 시골로 가면 그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벽난로 이렇게 쫙 뜨는 거 하나도 안 추워요. 집 안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벽난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대신 그 안에서 사는 애가 있어요. 벌들.
1: 벽난로를 벌집으로 쓰고 있어요.
2: 벌들이 그 안에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걔가 거실로 이렇게 막 뭐가 날아다녀요. 뭐지 저게? 그랬더니 벌이 그 안에서
1: 구조물
2: 이렇게
1: 통해서
2: 나온
1: 이렇게
2: 거야.
1: 내려온 거죠.
3: 아니, 음악은 뭐죠? 아, 원주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나? 이분은 남편 건축주님 아니야? 아이, 마당지기라고 명찰까지 다셨네?
1: 마당지기는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고
4: 마당지기세요?
1: 네,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마당지기고 그냥 얘기하면 머슴이죠.
5: If you're gonna love me now, it's time, don't you go.
1: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 뽑고 뭐 잔디 심고 꽃 가꾸고 농작물 키우고 수확하고 하는

0: 그 모든 과정이 쉴 새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되면은 한 6, 7킬로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약간 쪘다가 그래서 원주 와가지고 한 10킬로 정도 빠졌습니다.
1: 금융 천문가로 머리만 쓰며 살아온 인생. 늙음 아기 흙만 집어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0: 상상이 안 됐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센터와 연관 지어서 이거 아이들이 여기 보다시피 틀밭이거든요. 이게 틀밭이 이렇게 미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미있는 요소도 좀 집어넣습니다.
2: 밥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0: 종을 울리면은 이제 기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1: 바깥 일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았다는 일명 밥종.
2: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보. 여보. 대꾸가 없어요. 여보. 여보. 밥 먹어.
3: 들리시는데 모른 척한 적도 있으시죠?
0: 뭐, 맞습니다.
1: 두 분 참 유쾌하게 사는 것 같죠?
0: 자, 나가시죠.
1: 이 집의 백미는 집 뒤로 이어지는 옥상 공간이랍니다.
2: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4: 일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집을 안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2: 사실은 뭐 저는 종로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연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던 게 다 얼어붙잖아요. 그 생명들이 그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자연에서 같이 회복되어서 조금 건강하게 그렇게 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메타세카이어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요만한 거를 농장에 가서 그걸 샀어요.
0: 내가 그걸 심어가지고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저희가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데 이 건축물과 이 대지는 저의 세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마당지기의 롱텀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잔디와 나무와 그냥 녹출 콘크리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끌어들어온 자연, 이 다채로운 자연이 있는데 내부까지 과감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이분들의 삶의 철학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거 문화의 발전은 건축가 혼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건축 문화, 주거 문화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역할,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건축주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은 이쪽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5: 김호민 소장님께 할 말 없으십니까?
4: 김호민 소장님,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연은 그 자체로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두 분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6: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0: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2: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도시 15엽 더블윙 날개에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4: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5: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6: 최대 540일까지?
7: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8: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9: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8: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9: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8: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7: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8: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7: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3: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13: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6: 진단비도요?
0: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한국기행 4000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곳곳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엔 산골 오지의 사람들도 있었죠.

0: 첩산중 심심산골 쉽게 닿을 수 없어 때묻지 않은 땅 오지.
1: 아버님! 저희 건너갈 수 있어요!
2: 건너 산골을 뭐 하러 왔는데?
3: 저 강건매에 사시는 거예요?
2: 예.
0: 세상과 동떨어졌지만 오래 묵은 정이 있어 참 따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 여기 밥 된다고 했는데.
5: 그럼 암깨는 막 부치게나 더 들어오긴 암깨나 잡다.
4: 머리카락 잘하세요.
5: 나? 다 다르지. 엄마가 다 다르지.
0: 잘 지내고 계실까요? 참 그립고 궁금했습니다. 다시 오지 여행을 결심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이 길에 올랐습니다.
4: 길이 그대로인 것 같지 않아요?
6: 하도 오랜만이라 세월이 10년인데.
0: 지난 2014년 겨울, 가야산 속 오지마을 신계리를 찾았던 한국기행.
5: 이러면 이제 안 오면 홍시가 되거든요. 홍시 되면 먹고.
0: 감 수확이 한창이던 서두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5: 맛 좋아요.
0: 밀양에서 시집와 4남매를 키워낸 뒤 홀로 옛집을 지키고 계셨더랬죠.
5: 파랑이요 산박.
7: 요 돌판이 희한하네요.
5: 희한하지. 평생 참을 썼지 뭐. 아, 불밥도 여서 먹고 잠도 여서 자고.
4: 아이 불 터진다 이 잡사.
5: 또 오시? 예. 예. 와서 다음에 너도 우리 감정이나 다 따라가야 돼.
6: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어, 이거 기억난다.
0: 오랜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6: 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4: 계세요. 와, 바위는 그대로네요. 와, 집이 무너졌어요, 감독님. 어머.
0: 할머니의 추억이 서려 있던 옛집.
5: 100년도 더 됐을 겁니다.
7: 이거 안 무너지고 있는 게 신기하네.
5: 그러니까 무너져보면 그만 그죠. 도대체 불락하니 무너지지도 않고.
0: 낡고 오래됐지만 굳건히 뿌리 내린 집은 할머니의 삶을 닮았는데요.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이고 있던 집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8: 바람이 꽃잎을 스쳐가듯이
0: 지나온 시간이 이제야 실감납니다.
4: 와, 감나무다. 감나무도 그대로네요, 감독님.
0: 간식거리 돼주던 감나무처럼 마당의 바위처럼 모든 게 그대로이길 바랐습니다.
4: 안녕하세요.
9: 예.
4: 여기 서두선 할머니 혹시 안 계셔가지고 얼굴대로 왔는데.
9: 아, 지금 뭐 저 딸내 집에 자기 집에 있는가 봐요.
4: 아, 원래 계세요?
9: 예.
5: 겨울에는 막 불 떼고 혹시 넘어지고 그럴까 봐 이제 그가 계시는데, 여름에는 불을 안 떼도 되니까 오신다 하더라고. 여름에 와가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
4: 아, 저희 한국기행에서 나왔거든요.
9: 아, 전에 내가 이거 찍었었는데. 한 10년 좀 넘었을 기구만.
0: 11년 전 배추밭에서 만났던 신계리 이장님 최동곤 씨와 아내 육광희 씨.
5: 반가운 사람 오면 이제 이 무시발이 최고다. 우약에는 아무것도 없

0: 한 솥 가득 지은 무밥처럼 손 크고 마음도 참 커다랬던 부부였습니다.
1: 와이크 신대 좀 들어있어.
2: 예, 들어갑니다. 예. 겨울 준비를 참 뭐 다 했습니까? 어떠십니까?
1: 겨울 준비 하긴 했습니다.
0: 당시 혼자 사는 서두선 할머니를 알뜰살뜰 챙겨드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정말 반갑네요.
2: 뭐 돌하고는 뭐 그대로 있는 상태지.
1: 천만 만불짜리 돌이다 이거. 아유 세상에 이 돌은 아무도 못 들고 갈 거다 아마.
2: 옛날에 요 안에 우물 넘기는 물이 있었는데.
1: 요 안에 물이 있어요?
2: 요 안에 어디 있었는데.
3: 예, 예전에 방송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2: 예,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현재도 물이 좀.
0: 집 한편의 샘은 할머니의 천연 식수이자 자랑거리였죠.
1: 샘이 여기 있잖아.
4: 아, 거기 샘이에요?
1: 예.
2: 참, 뭐, 참, 세월이라는 게 참 더듬다 하더니만은 안 그렇겠습니까?
1: 사람은 없어도 꽃은 예쁘잖아, 그지? 얼마나 예쁘노 봐라. 내가 옛날에 저만큼 예뻤는데. 이 꽃은 지만 내년에 또 피는데 사람은 한번 가쁘면 안 오지. 그거 참 그래.
0: 두드러갈 수 없기에 매 순간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거겠죠.
2: 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 저 차라 한잔 하고로. 그래도 뭐 이래도 헤어질 수가 있겠나.
0: 감사하게도 커피 한잔 대접해 주시겠답니다.
3: 세월이 참 맨.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커피 한잔 하고 가지. 네.
1: 야, 한잔 하 있어.
3: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1: 네.
2: 앉아 있어.
0: 마주 앉으니 오래 묵은 이야기가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1: 예, 근데 이 겨울이 아니라서 이 무시밥도 못 해주고 웃잖아. 아, 올겨울에 와, 올겨울에 오면은 불 떼가지고 무시밥 해줄게. 지금은 뭐.
2: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오십시오. 나도 뭐 한국여행은 우리 환영합니다. 예, 들어갑시다.
1: 한국여행, 대박 나세요.
2: 들어갑시다.
1: 들어가요.

0: 이번엔 강원도 춘천의 두물산골로 떠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첩첩한 수풀만 가득한 이곳.
1: 어, 길이 없는데?
2: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와, 이거 길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1: 어, 막혔어요.
2: 여기, 여기. 한동 이쪽으로. 한동 이쪽으로. 여기 맞아요?
0: 사람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 속에서 누굴 찾는 걸까요?
1: 어디 계세요?
2: 신재식 선생님! 신재식 선생님!
1: 네! 선생님!
2: 신재식 선생님!
1: 네.
2: 안녕하세요! 아,
1: 한국비행 또 오셨습니까? 네?
2: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 잘 지냈죠.
0: 4년 전 겨울 산골 오지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던 신대식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2: 수영 엄청 멋있어요, 선생님. 수영.
1: 아이, 수영 뭘 멋있어요.
2: 왜 그러신 거예요?
1: 예, 우리나라의 본모습이잖아요. 산꼬털도 수영하고.
0: 산 신령을 닮은 외모에 인자한 미소.
1: 뭐 어째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0: 젊은 시절에는 도시에 살며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이뤘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오지살이 중이었더랬죠.
2: 아, 그대로신데요?
1: 예?
2: 그대로세요?
1: 그대로. 네. 아,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사천에 시간 됐는데 또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야, 이거 또 영광이네 또.
0: 벌써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고 풍경도 변했지만 신대식 씨의 생활은 변함없답니다. 평소처럼 산에 기대어 먹거리를 찾고 자연이 준 깨끗한 물 한 모금에 감사하는 게 그의 일상.
1: 아유.
2: 시원해요?
1: 아유, 시원하죠.
0: 하지만 보금자리만큼은 업그레이드 됐답니다.
1: 기억나시죠? 예, 손이 많이 가서 그때하고는 아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0: 재활용품을 이용해 손수 지었던 대식 씨의 집.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예쁜 정원도 생겼지만 진짜 애정을 쏟는 곳은 따로 있답니다.
1: 정원이 많이 달라졌죠?
2: 예.
1: 꽃이 많이 컸잖아요. 예.
0: 한겨울에도 꽃을 보기 위해 꾸몄다는 온실 화원. 식물은 물론이거니와 연못에 물고기까지 살았죠. 전에 비해 풍성해진 온실. 이렇게 공들여 가꾸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1: 겨울이 못 나요. 온실 안에 있어야 돼요. 어머님이 좋아하셨고 또.
3: 아이고, 뭘 이렇게 걸판 짓게 차려가지고. 일단 뭐 이거 이제 보지도 못한 거 해가지고.
1: 아, 이건 저 누룽지 피자고.
3: 아, 누룽지 피자.
1: 이건 돼지고기. 폭찹 스테이크.
3: 맛있어 보이는데 뭐 죽 같은데 난 생전 보지도 못하던 거니요.
0: 홀로 오지살이를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고향으로 돌아오신 부모님. 이웃 하나 없는 적적한 산골에 유일한 말동무이자 마음 붙일 곳이었다죠. 그대 그런 부모님이 계신 곳.
1: 어머니 한국 기행에서 어머니 보러 또 왔는데 어머니는 여기 계시네. 아버지하고.
0: 네? 3년 전 부모님은 아들 대식씨만 이곳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 두 번째 제사 기제사 지내고 나서 좀 나중에 그 전에는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도 그러고 밥 먹다가도 그러고.
0: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0: 예나 지금이나 한 끼를 먹어도 대충 먹는 법이 없다는 달식 씨. 솜씨 여전합니다.
1: 갖춰 먹으려고 노력하죠. 맛있게, 멋있게, 맛있게, 멋있게.
2: 왜요?
1: 응? 나름 귀하게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0: 오지에 살아도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대식 씨의 철칙. 오늘의 메뉴는 두부를 잔뜩 넣은 시골 된장찌개.
1: 아니, 모처럼 왔는데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밥대가 됐으니까 밥도 같이 먹어야 돼.
3: 일로 오셔. 식기 전에 빨리 드시.
0: 오랜만에 만난 제작진에게 한 끼 대접해주고 싶으셨답니다.
2: 먹어요?
1: 네.
2: 잘 먹겠습니다.
0: 아까 따온 달의 순부터 맛을 보는데요.

0: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밥상은 참 오랜만이랍니다.
1: 원래 밥은 같이 먹어야 돼. 혼자 먹을 때보다. 예? 훨씬 맛있죠?
0: 암요, 무엇든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죠.
1: 내가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2: 그럼 다음에 와도 또 계시겠네요?
1: 늘 있죠.
2: 그럼 다음에 또 한국에 찾아봐도 되죠?
1: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세요.
3: 저희 갈게요.
1: 네, 예. 가끔 놀러 오세요.
3: 진짜요?
1: 예.
3: 항상 건강하세요.
1: 예, 예.
3: 감사합니다.
0: 오지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 기억사시오.
3: 기억사시오. 50년.
4: 어떻게 어떻게. 얘 미안하다. 야.
5: 오른손에는 바다를 쥐고 왼손에는 숲을 쥐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될까.
6: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7: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8: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9: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8: 아, 이래도 되나? 예.
10: AIA 생명
8: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1: 이동하실게요.
8: 네.
10: AIA 생명.
8: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2: 다시 들어간다.
10: AIA 생명.
8: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0: 상단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4: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7: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8: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9: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8: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 탈모 진실 혹은 거짓.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게 과연 진짜 탈모를 만들까? 아니면 상관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로 탈모 치료할 수 있다. 맥주 효모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맥주 자체로 치료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쌀 구성 성분의 중요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아연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미네랄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뭐 비오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비타민 B군에 들어가는 약이고 모발의 생성하고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건 이건 치료제는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니고 영양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좀 예방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 맥주 효모 모발 영양제를 드시라고 하지만 탈모가 이미 발생해서 탈모가 진행 중인데 탈모 약은 안 하시고 이 맥주 효모만 하시는 거는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발에 좋은 영양을 제공해 준다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 탈모 질환이 모발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기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탈모는 영양 부족이라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는 맥주 효모가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기는 유전성 탈모에서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맥주 효모 영양제는 탈모가 있는 분들 챙겨 드시면 좋지만 예방이나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치료제는 아니니까 탈모가 이미 생겨서 진행 중인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모 치료 콩 먹으면 좋지 않나요? 예, 많이 물어보세요. 콩 좋은 성분이고 건강식이죠. 그래서 탈모인 분들이 검은 콩 서리태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검은 콩 어떠냐? 일단 검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머리카락이 검다 보니까 검은 음식을 먹으면 머리카락에 좋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콩은 도움이 좀 됩니다. 콩은 머리카락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약간 여성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남성에 있어서 남성 탈모, 유전성 탈모는 여성 호르몬이 좀이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니까 탈모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역할을 좀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진짜 하루에 정말 트럭 한대 실려 있는 양을 먹어야 탈모 치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로 치료를 하려면 그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근데 역시 약간의 어떤 건강식품, 영양제 정도 느낌으로 같이 챙겨 드시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역시 이것으로 탈모 치료를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 드실 때 같이 챙겨서 우리 콩 드시는 거는 좋은 일이겠지만, 치료 목적으로는 좀 약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그 보충제, 운동할 때 드시는 보충제 있죠? 프로틴 파우더 같은 게 이제 탈모에 영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틴 파우더에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웨이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과 글루타민, 뭐 아르기닌, 오르소닌, DHEA 뭐 이런 성분들이 탈모를 일으킨다는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험으로서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그 DHT라는 탈모 유발 물질,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을 그 높여준다는 어떤 그 캐스케이드라고 할까 그 흐름이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 가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성분들이 DHT만 늘리는 게 아니라 또 탈모를 억제하는 다른 성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탈모를 일으킨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탈모를 일으킬 가능성은 그러니까 DHT라는 성분을 높여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드셔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직업적으로 꼭 그걸 드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면서 탈모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그 가능하면은 논란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굳이 안 드셔도 되면 그건 피하시는 게 좋다. 탈모가 애매하시고 진행 여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요. 근데 탈모 약을 드시면 DHT의 양을 압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일단 한 70%에서 90%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거가 지금 이 프로테인 파우더가 조금 올릴까 말, DHT를 올릴까 말까 논란이 있는 거지 올린다고 아직 확실시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고.

0: 그건 유전성 탈모에 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탈모는 상관없어요. 휴지기 탈모라든가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관계없이 드셔도 되고, 유전성 탈모가 있는 남성분들은 특히 주의하시는 거고, 여성에서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여성분들도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유청 단백질 보충제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근육량을 아주 많이 키우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는데, 늘어난 테스토스테론이 DHT, 탈모 유발 물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유전성 탈모가 있는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역시 근육량을 너무 키우지는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죠.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당 음료, 우리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죠. 그게 탈모를 유발한다? 라는 연구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 연구에서는 탈모가 있는 사람한테 일주일 동안 이 설탕 음료를 얼마나 먹었는지 물어봤는데, 탈모 있는 사람이 4.2리터 정도를 먹었고요. 탈모가 없는 사람들은 2.5리터 정도를 마셨어요. 그래서 탈모인이 설탕 음료를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추정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뇨라든가 이런 대사성 질환이 탈모를 유발한다는 연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 음료가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기보다는, 설탕 음료를 많이 드셔서 생기는 어떤 우리 몸에 문제를 만든 그것이 간접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콜라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제 아내가 이 연구를 보고 머리가 요새 많이 빠지니까 당신도 설탕 음료를 좀 줄여라라고 해서 저도 지금 콜라를 금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 몸에 좋지 않을 테니까 좀 피하자. 가급적이면은 설탕 음료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탈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보고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사성 질환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서 탈모 증상을 보일 위험성이 약한두배 정도 된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역시 탈모를 좀더 걱정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탈모가 있는 분들도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만한 거죠. 비만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는데, 비만이 되면은 그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탈모가 없는 사람에서는 대사증후군이 한9.4% 정도였는데,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은 22.4%였어요. 그러니까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에서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죠. 반대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이 또 역시 유전성 탈모가 생길 확률도 좀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쪽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쪽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모인 사람이 77% 정도 지방간이 있었는데, 탈모가 없는 분에서는 58%가 지방간이 있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없으신 분들은, 탈모가 생기면 이게 내 몸에 어떤 경고를 보내는 걸수 있거든요. 모발은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생산의 문제가 바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건강을 반영하는 어떤 척도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신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뭐 탈모도 탈모지만 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특히 고혈압,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탈모가 없으실 때, 내가 탈모가 잘 생길 수 있겠구나, 좀더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 탈모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 제대로 치료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탈모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차차차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스텝과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쿠바에서 만들어진 차차차는 경쾌한 에너지, 리드미컬한 발놀림,

날카롭고 빠른 움직임으로 잘 알려진 생동감 넘치고 경쾌한 춤입니다. 차차차라는 이름은 춤을 추는 동안 발자국이 차차차로 들리는 리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차차차는 원래 빠른 세 걸음 뒤에 느린 두 걸음을 걸었고 각 걸음마다 무게가 바뀌는 만보 스텝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만보 패턴은 차차차의 기본 스텝이 되었고 1954년 차차차는 미국에 진출하여 즉시 만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차차차는 다리, 엉덩이, 복부 및 코어 근육을 사용하여 근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요구하므로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하체와 허리 유연성을 촉진하며 몸의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자, 이제 차차차의 주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배우실 동작은 만보 차차 동작입니다. 자, 프론트, 사이드, 백 이렇게 배워볼게요. 먼저 오른발부터 앞에 갔다 제자리 와서 차차차. 자, 왼발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차차차. 자, 사이드,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뒤로도 가볼까요? 뒤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사이드, 사이드. 좋아요. 백스텝.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자, 이거 해주실 때 손 동작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한 손씩 앞에 사이드, 그 다음 백스텝 하실 때 머리를 쓸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양손을 쓸 건데요. 앞에 두 손, 사이드 하실 때 옆으로, 다음 백스텝 하실 때도 두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쓸어주시는 동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만보 차차 사이드 동작이에요. 자, 갔다가 옆으로 사이드 차차차. 반대쪽. 갔다가 차차차. 한 번 더 할게요. 갔다가 차차차. 앞에 탭 두 번. 자, 반복.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탭, 탭, 탭. 간단하죠?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작이 이번에는 많이 없습니다. 힙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고 손만 많이 할 거예요. 자, 위로, 아래로, 앞에. 요 세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로 힙이랑 같이 가는 방향으로 셋, 넷, 아래, 하나, 둘, 셋, 앞에,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에 만보 백 차차 사이드 갈 거예요. 뒤로 갔다가 옆으로 차차차, 뒤로 차차차. 딱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보 백 차차 사이드, 차차 사이드. 자, 다음 마지막 동작인데요. 차차 사이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엔 차차 사이드를 차차차 가시는 게 아니고 가셨다가 탭만 해주십니다. 갔다가 탭, 갔다가 탭. 자, 그 다음 두 번을 터치를 해주실 거예요. 터치, 다음 박스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넷. 자, 두 번씩 탭, 탭, 탭. 박스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반대쪽.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넷. 자, 두 번씩 탭, 탭, 탭. 박스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에 엔딩 포즈. 우리 차차차 엔딩 포즈 어떤가요?
하고 싶은 포즈로 엔딩 포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부터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사이드. 하나, 둘, 차차차. 백. 하나, 둘, 차차차. 하나, 둘,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 사이드, 하나, 차차차, 둘, 차차차, 셋, 탭 찍을게요. 하나, 둘, 앤, 하나, 차차차, 둘, 차차차, 셋, 탭 찍으세요. 하나, 자, 힙 무브, 위로, 둘, 셋, 아래, 하나, 둘, 셋, 앞에, 하나, 둘, 셋, 만보 백, 차차 사이드, 백, 차차차, 백. 한번 더요. 위로, 위로, 위로, 아래, 둘, 둘, 셋, 앞에, 하나, 둘, 셋, 만보 백, 차차 사이드, 백, 차차차, 백, 앤, 차차차. 자, 다음, 갑니다.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네, 두 번씩 탭, 탭, 탭, 박스 스텝. 반대쪽 가요.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네, 자, 두 번씩 탭, 탭, 박스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엔딩.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뒤로 돌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부터 갑니다. 하나, 차차차, 둘, 사이드, 사이드, 차차차, 하나, 둘, 백, 차차, 뒤로, 차차, 뒤로,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 하나, 차차차, 둘, 차차차, 셋, 탭 찍으세요. 하나, 둘, 앤, 하나, 차차차, 둘, 차차차, 셋, 탭 찍을게요. 하나, 둘. 자, 힙 무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 백, 사이드. 차차차,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자, 아래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차, 백, 사이드. 차차차. 하나, 둘, 차차차.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차차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만보, 차차차. 앞에, 사이드. 차차차. 백스텝, 백스텝이요. 자, 제자리. 자, 만보, 차차, 사이드. 좋아요. 멈추시고. 탭, 탭. 탭, 탭, 제자리. 자, 힙. 아래. 앞이요. 자, 만복의 차차, 사이드. 한번더 할게요. 자, 만복의 차차, 사이드. 자, 프론트. 자, 손을 이용해 볼까요? 옆에. 자, 뒤로 머리수로 넘기시고. 제자리. 자, 만보 차차 사이드. 좋아요. 자, 손. 탭.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두 번씩. 자, 박스 스텝. 좋아요. 자, 두 번씩. 박스 스텝. 멈추시고. 자, 위에. 아래. 자, 만보배. 좌차 사이드. 자, 이번에 양손 쓸 거예요. 앞에. 좋아요. 사이드. 자, 머리 넘기시고. 제자리. 자, 손, 엄지. 크게 돌려보세요. 자, 두 번씩. 박스 스텝. 두 번씩. 박스 스텝. 멈추시고. 아래요. 만보배, 차차 사이즈. 오늘은 차차차를 배워보았습니다.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 대단하셨어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꼰대 라떼라는 음악으로 너무 재미있는 건강 체조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구조에 맞는 문장 쓰기 1에 이어지는 둘째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하겠다일 수 있습니다. 표현 맥락에 따라서 문장 구성은 여러 방식이 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아마도 대부분 무엇을 하겠습니다로 구성해야 맞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로 많이들 쓰지만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 써도 충분한 경우일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겸허하게 모모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사실상 도록하다는 군더더기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표현에 여유를 두려는 뜻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문법에 맞는 구성은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겸허하게 모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와 같이 쓰면 됩니다. 이처럼 도록하다를 빼도 말하려는 바가 다 나타났다면 도록하다는 군더더기라고 보면 되는데 도록하다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을 이곳으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이곳으로 빨리 오겠습니다로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거는 도록 하겠습니다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들을 이곳으로 빨리 오도록 뭐 연락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즉 이는 앞에 말한 문장 구조와 아예 다른 경우입니다. 이제 이럴 때는 도록이 쓰이는데요. 도록의 쓰임을 잠깐 소개할게요. 도록은 목적, 결과, 방식 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걸음을 주었다.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학생들이 밤새도록 토론을 계속했다. 이런 구조에서 쓰입니다. 이번에는 출입 가능하다 보다 출입할 수 있다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다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능하다를 무심코 쓰면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되고 또 틀리게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후 7시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원래 당신은 상대방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또 주어고요. 7시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할때 입장이도 주어예요. 뭐에 대한 주어냐면 가능하다에 주어죠. 그럼 주어가 두 개가 돼요. 당신이 입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당신이 주어라면 당신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 국어 문장에 잘 들어맞는 표현이 됩니다. 가능하다가 유행처럼 너무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다로 쓰면 표현이 자연스럽고 문장 구조와 관련한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능하다의 의미와 그에 따라 적절히 쓰일 문맥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능하다는 아래와 같은 문맥, 즉, 통화 가능 지역. 모든 일에 가능한 한 최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과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와 같은 문맥의 쓰임에 따라서 그 뜻이 할수 있거나 될수 있다로 풀이되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문맥에 더잘 어울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1,000명이지만 다음 주 확진자 2,000명 가능. 과 같은 문맥에서 가능을 쓰는 것은 알맞지가 않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2,000명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 될수 없죠. 그래서 좋은 일을 기대나 하듯 가능으로 표현한다면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한편, 가능하다를 잘못 쓰고 지나치게 쓰는 문제가 있지만, 문장이 아닌 구에서는 명사 가능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 사용 가능, 출입 가능과 같이 간단히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 표현은 때로는 문장 표현보다 전달력이 높을 수 있죠. 이 때문에 간단한 문구로 뜻을 전달하려는 맥락에서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출입할 수 있음 보다 위와 같이 구 표현을 쓰게 되고 또쓸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오세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은 사실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가능한이 너무 많이 쓰여서 제가 이제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가능한 빨리 오라고 할순 없고요.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이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건 되도록, 가능하면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는다. 또는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 이용하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능한입니다. 이는 가능한 한이나 가능하면 되도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한은요, 문제가 없는 한, 내 힘이 닿는 한, 가능한 한과 같이 주로 니은, 는, 한 구성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뒤에 한이 오는 가능한 한 구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능한 한으로 써야 되지만 한이라는 글씨가 연속되다 보니까 뒤에는 한을 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을 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능한 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가능한 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이 표현이 너무 복잡하다 여겨지시면, 가능하면 서로 마주보지 않고, 되도록 서로 마주보지 않고, 가능한 한 무엇을 이용하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가능한 한을 가능하면 되도록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람이 즐거운 주말이 될 수는 없고요.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주말을 맞이하게 되니까 말로든 문자로든 인사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난한 업무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좀 어색하시죠? 바로 이 문장이 왜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시면서 문의를 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법은 범위가 넓어서 이런 질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장은 물이 얼음이 되다처럼요. 당신이 무난한 업무 처리가 되다. 즉, 상대방에게 무난한 업무 처리가 되라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 되다 문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어를 사람으로 전제한 경우에는 당신이 무난한 업무 처리가 되다 이렇게 되고 마니까 표현이 어정쩡해집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표현으로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수막에도 많이 쓰여 있잖아요. 명절 되면. 네. 즐거운 쇼핑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에 가면 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요. 문법적으로 풀어보자면 올 설날이 즐거운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쇼핑이 즐거운 쇼핑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고요. 보통은 사람, 상대방인 사람을 주어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는 당신이 전제했다면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손님이라는 사람을 전제했다면 즐거운 쇼핑 하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또 설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쇼핑하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이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질문 내용에서는 당신이 업무를 무난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난히 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로 쓰면 됩니다. 오늘 구조에 맞는 문장 쓰기 둘째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시간까지 공부하시면서 짜임새 있는 문장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써 구조에 맞는 문장 쓰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개의 강에 걸쳐 공부한 내용 외에도 수많은 국어 문장 구조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만 잘 적용하셔도 현재로서는 짜임새 있는 문장을 쓰시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6강은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 궁금증을 푸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에 출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자, 어서 오세요. 할 맛이 있네요.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근데 이거는 오지 마을인데 드셨어요? 와.
2: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0: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1: 사귀기 했잖아요.
2: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야.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웃기지도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그렇죠.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요? 예,
2: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에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딱 난리 났는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 컬렉터 박근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자료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자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는 시대의 변화뿐만 아니라 특정 시대의 문화 코드 또는 관습, 습속 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좀 앞으로 돌아와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관의 가정이라는 엽서입니다. 이 엽서를 제가 수집을 한 이유는요, 그냥 그 가족의 모습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고관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안경입니다. 안경. 제가 이 엽서를 수집한 이유는 바로 이 안경 때문에 수집을 한 겁니다. 왜 이 고관은 자기의 그 손에 소중하게 안경을 쥐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안경의 의미가 오늘날의 안경이 가진 의미와 전혀 다른 문화 코드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조선 후기의 안경은 지반제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가지고 있다, 쓰고 있다는 것은 부와 권위,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안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걸 봐야 된다느냐, 그죠? 조선 후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수신사 일행 13명이 김기수를 단장으로 해서 일본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국력은 우리가 일본한테 이미 뒤졌죠. 근데 이 김기수 일행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정신승리,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생각한 것이 저는 안경을 끼고 왔습니다. 외국 잡지 화보집에 실린, 화보신문에 실린 그 행렬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김기수의 얼굴에 안경이 끼워져 있습니다. 조금 짠하죠. 아, 그리고 근데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안경인데요. 이 조선 후기 이후의 안경은 지금 이건 알이 빠져 있습니다만 둥글게 되어 있고요. 코 받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접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요. 둥글고 코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이거를 쓰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냥 실내에서 책을 볼때 그냥 코에 얹어 잠시 사용하는 용도의 도구인데 이걸 쓰고 바깥에서 행차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래서 아까 좀 짠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일본에 대한 뭔가 했던 정신 승리의 어떤 그 의지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음 보실 자료는요. 권기수 초상화입니다. 이 권기수 초상화 역시 자세히 보시면 1919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채용신이라는 분이 그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손에 보면 안경이 이렇게 안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안경에 대한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노부부 기념 사진 제가 수집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대략 한 100년 정도 이상 된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그 손에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안경을 딱 쥐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안경을 쥐고 있을까요? 오늘날 시각으로 안경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독특한 문화 코드를 가지고 봐야 이런 자료들을 더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자료, 옛날 조선시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1903년도에 토지 매매 문서입니다. 문서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시면 서도정댁 노비 영대 앞에 영대가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은 성생원댁 노비 오이고 그다음에 정인은 이정희댁 노비 귀남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쓴 사람은 황생원댁 노비 만석입니다. 뭐가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죠? 노비가 사고 팔고 쓴 사람도 노비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것들을 그 시대의 관습을 모르고 보면 아 노비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였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이 직접 나서서 이 토지라든지 노비를 매매하는 것을 이익을 밝히는 행위로 보고 조금 자랑스러지 못한 일로 여겼습니다. 물론 직접 양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비를 일종의 아바타로 내세워서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을 밝히는 거, 이익을 탐내는 것을 양반들은, 유학자들은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노비에게 거래를 위임했기 때문에 위임장이 항상 같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의 이름을 패자 또는 패지 또는 배지라고 말하고 한자는 좀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자, 배지, 그다음에 노비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당시 이런 거래 관행을 이해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실 자료는 이제 패자 문서인데요. 보시면 패자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패자 문서 이거 속에는 또 다른 또그 시대의 어떤 그 관습, 어떤 문화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인 문화입니다. 사인 문화. 그 상전 밑에 보면 그 권씨 밑에 보면 사인을 이렇게 한 장면이 보이죠. 보통 이 조선시대 민간 문서, 그러니까 국가 관공서 말고요. 민간 문서에서 흔히 세 가지 형태의 사인이 보통 사용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첫 번째 사인은 수결이라는 이름의 사인입니다. 수결. 위에 방금 봤던 권씨의 성 밑에 보인 것이 바로 수결입니다. 보통 양반 상류층들, 남자 상류층들이 많이 사용했던 사인이 바로 수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봤던 문서에서 또 하나의 어떤 사인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사인은 뭐냐 그러면 수촌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수촌. 주로 양반 밑에, 양반 아래쪽에 주로 뭐 평민이라든지 남자 노비들이 사용했던 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수결이든 수촌이든 두 가지 문서들을 사인을 남자들이 주로 사용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로 다른 형태의 사인을 씁니다. 뭐를 썼을까요? 바로 수장입니다. 손바닥 장자입니다. 수장이라 그래서 오른쪽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서 증거 자료로 삼은 것입니다. 우수장이라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랬죠. 이게 이제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의 사인을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손이 작게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추측을 해야 되겠죠.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작죠? 어떤 가능성이죠? 실제 작았다. 사람이 작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서는, 이 사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인입니다. 자기 엄마가 아기 나타가 몸져 누웠는데, 어린 딸 소녀 순심이 부득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자기 몸을 노비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니까 10대 초반, 10살, 11살, 12살, 대충 이 나이의 소녀가 노비로 팔면서 손을 그렸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유난히 작은 게 있습니다. 유난히 작은 거는 이런 경우죠. 관여, 혼자 된 여자 관여 송 씨가 땅을 팔면서 그린 사인입니다.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야, 실제 조선시대 때는 저렇게 작은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바로 형식화된 겁니다. 그냥, 아, 사인했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 것이고, 형식화된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요, 그 일제강점기 초기에 토지매매 문서인데요, 뭐가, 이제 변화가 보이죠? 바로 도장들이 이제 막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 문화가 일반 대중에 보편화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도장을 찍든 쓰든 문화가 별로 없었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것이 대중화되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사인 문화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일본은 계속 지금도 도장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옛 문서들 중에서 또 하나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노비들의 인식, 노비들의 이름을 보면 특이해서 당시 사람들이 노비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노비, 물론 이 노비가 지금 땅을 팔고 있는데 자기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파는 겁니다. 근데 노비 이름이 노, 소, 석지, 작을 소자에 돌 석자에 단지 지자입니다. 소석지, 소석지. 이 지는 기로 읽기도 하거든요. 소석지, 소석지, 소석기. 이 소새끼입니다. 노비 이름이 소새끼. 이런 것들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문서를 보시면, 노비 이름이 뭐로 표시되어 있죠? 지금 표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산호 강아지입니다. 노비가 강아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서를 보시면, 개동입니다. 아, 개동. 좋죠? 개똥입니다. 개똥이죠. 자기 기능에 따라서 불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마당쇠. 마당쇠는 사람이 마당쇠입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의 이름을 보면 그 시대에 대한 노비들 인식을 알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입니다. 많이 보는 사람은 40%, 50%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비에 대한 인식을, 당시 사람들 인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비들이 참 선시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좀 좋게 말하면 이름을 천하게 써야 오래 산다. 그러니까 노비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빨리 주면 안 되죠. 그런 주인의 어떤 노비를 오래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이름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 코드, 안경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다음에 노비를 내세워서 했던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세 가지 형태의 사인, 수결, 수촌, 수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천한 이름으로 불렸던 노비에 대한 이름, 노비에 대한 사람들 인식,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들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습과 습속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 장의 졸업사진과 그에 얽힌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미는 종류가 다양한 꽃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형태의 장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완성되는 장미를 가지고는 모빌을 만드실 수 있도록 줄기가 짧은 형태로 만들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장미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꽃잎을 재단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주름지와는 조금 다르게 양면 색상이 다른 주름지를 사용합니다. 이 주름지는 색상이 다른 두 장의 주름지가 붙어 있는 형태의 제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름지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기존의 한 면의 주름지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꽃 잎 재단하겠습니다. 네, 가로 기준 3.5cm로 재단을 하였고요. 네, 이 부분을 세번 겹쳐 접고 꽃잎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도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도안에 맞춰서 자르셔도 되지만 둥근 형태의 오각형이나 혹은 하트 형태로 재단을 하셔도 장미꽃잎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약간 둥근 형태의 꽃잎을 재단을 하였고요. 그다음엔 2cm 가로 간격으로 종이를 잘라주시고

이번에는 조금 긴 형태로 꽃잎을 재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꽃잎은 모두 다 재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줄기와 꽃받침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재단을 할 텐데요. 풀색 주름지를 준비해 주시고 겹쳐서 잘라주시면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미꽃의 꽃받침 부분은 뾰족한 형태의 삼각형으로 형태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지도 재단을 하실 때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의 형태가 되도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에 부분을 뾰족한 삼각형의 형태로 준비해 주시고 이제 장미꽃 만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장미꽃은 모빌을 만들기 위한 사이즈로 제작을 할 건데요. 따라서 와이어도 짧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한 송이의 장미꽃을 원하신다면 와이어를 길게 준비해 주시고 줄기 부분의 주름지 또한 길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의 가장 끝부분은 만든 꽃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어 주었고요. 장미꽃은 꽃잎을 만들어 둔 형태로 꽃잎을 붙이게 됩니다. 양면 색상이 다른 주름지를 활용하실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이 바깥쪽이 가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의 중앙 부분에서 손에 힘을 주셔서 주름을 좀 펼쳐 주시고요. 꽃잎 기준 상단과 하단은 주름이 펴지지 않도록 이렇게 둥근 볼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는 송곳의 둥근 면 혹은 우드스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컬링을 주시면 되는데요. 꼭 우드스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아 주실 수 있는 도구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잎의 양쪽 좌우 상단만 이렇게 컬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두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둥근 꽃잎의 형태를 모두 다 만들어 주셨으면 네, 두 번째 꽃잎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꽃잎은 조금 더 길이가 긴데요. 상단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대한 펼쳐 주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의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꽃의 중심부는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외부로 나갈수록 조금 더 긴 꽃잎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좌우 상단만 이렇게 컬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컬링을 모두 다 주고 나면 꽃잎은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완성된 꽃잎을 가지고 장미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은 부착하는 속도가 연달아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단부에 본드를 묻혀주시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첫 번째 꽃잎은 와이어가 꽃잎에 보여지는 주름과 같은 방향이 아닌 사선의 방향으로 가도록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 꽃잎부터 잘 부착이 되어 있어야 다른 꽃잎들도 완성도가 높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와이어가 감아지도록 이렇게 먼저 시작점을 잡아주셨다면 이제 이대로 둥그렇게 말아서 네, 약간 소라의 형태처럼 이렇게 사선이 보여지도록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감는 과정에 컬링된 부분이 다시 풀린다면
네, 붙여놓으신 상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도 무관합니다. 장미꽃의 가장 중심부 부분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꽃잎을 붙여주실 때에는 꽃잎이 같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 결이 예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이 항상 반대가 되도록 두 번째 꽃잎을 첫 번째 꽃잎의 입구 부분을 막아주신다라는 느낌으로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상단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회오리 되는 느낌처럼 보여지게 연출하시면 됩니다. 꽃잎을 부착하실 때 손으로 끝에 부분을, 하단 부분을 너무 눌러서 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장미꽃의 하단부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둥근 형태가 유지되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잎은 지금 만들어 놓으신 두 장의 꽃잎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형태가 되도록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볼 때에 꽃잎이 겹쳐지면서 풍성해 보이도록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꽃잎인데요. 두 번째 꽃잎도 세 장씩 나눠서 붙여줄 겁니다. 하단 부분에 먼저 분들을 도포를 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는 꽃잎을 붙이고 난 다음에 본드가 완벽히 건조된 후에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형태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꽃잎은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붙여놓으셨던 이 꽃잎들의 두 장이 겹쳐지는 부분에 두 번째 꽃잎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꽃잎을 처음 붙이셨던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삼각형의 구도가 되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 장도 지금 보시는 이 삼각형의 빈자리에 하나씩 위치하도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0: 룸을 다 펴주신 후에는 본드를 도포해서 이제 줄기에 붙여줄 텐데요. 상단 부분은 꽃받침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본드를 칠하지 않습니다. 꽃을 거꾸로 들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받침 부분이 만들어 놓은 꽃잎을 덮는 형태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세요. 다음에는 감아줄 텐데요. 꽃받침의 잎들이 서로 많이 겹쳐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기 부분을 꼭꼭꼭 눌러주시면서 세게 감아주시면 본드가 모두 다 마른 후에는 단단하게 고정된 줄기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 혹은 좀더 리얼한 생활 느낌을 주고자 하신다면 만들어져 있는 이 꽃받침 부분을 끝에를 살짝 잡고 조금만 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말린 꽃받침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작업 중에 펴진 꽃잎도 컬링을 다시 잡아주시면 풍성한 꽃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이즈가 조금 작은, 그리고 줄기가 짧은 형태의 장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든 장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빌로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미 색상을 더 다양하게 하시거나 사이즈를 조금 더 조율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또 개성 있는 모빌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로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은규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정원은 만병초 정원입니다. 만병초는 진달래와 같은 종류인데 외국에서는 로드덴드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만병초라고 부릅니다. 만병초는 진달래 종류 중에서 잎이 상록인 식물을 만병초라고 하고요. 그래서 잎이 상록이라서 겨울에도 녹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도 좀 까다롭고 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또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병초의 종류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자라는 만병초가 있고요. 외국에 자라는 만병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자라는 만병초는 설악산에 자라는 만병초가 있고 울릉도에 자라는 홍만병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에 자라는 노란 만병초가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에서 자라는 만병초는 다양한 품종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만병초를 정원에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만병초의 습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만병초의 습성과 만병초에 적합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이름인 만병초는 한자로 이야기하면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초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옛날에는 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잎을 따다가 달아 먹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병초 정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만병초 품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만병초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높은 산에 사는 식물이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키우기가 쉽지 않은 식물입니다. 여름에 고온에 되게 약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건조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찬바람을 맞아가지고 많은 수의 만병초가 죽습니다. 만병초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병초를 심기 위해서는 그냥 흙에 심으면 안 되고요. 따로 만병초 전용 토양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병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흙도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여름에는 그늘도 만들어줘야 되고 겨울에는 바람을 또 막아줘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만병초는 이제 막 관심 받기 시작하고 새롭게 재배되는 식물이라서 구입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그 정도의 느낌을 감내하고도 만미초를 키우신다 그랬으면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무천은 흰색이나 연분홍색이라서 색깔이 좀 화려하진 않은데 외국에서 재배되거나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은 화려한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요. 만명천은 여름에 더위에 되게 약하다고 했는데 폰티아이크라는 품종은 여름 햇볕에도 강하게 살 수가 있고요. 이 폰티아이크는 터키에 있는 만명초와 일본에 있는 만명초를 교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습한 온도도 견딜 수가 있고 터키에 있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폰티아이크의 단점은 자란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가정에서 키우신다고 했으면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이 키우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만명초가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명초는 진달래와 같은 종류인데 진달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성 토양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산성 토양이 뭐냐면 토양에 수소 성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산성 토양을 하는 이유는 비가 많거나 오래된 땅은 땅 속에 있는 양분이 빠지면서 양분 빠진 그 자리에 수소 이온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많아짐으로써 땅이 산성화가 됐는데요. 이 만명초 또한 산성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 산성되는 정도가 아주 강한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특별한 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별한 흙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진에 보는 같이 잎이 노랗게 되는데요. 잎이 노랗게 되는 것은 잎 속에 철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산성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굵은 마사와 피트모스를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는 굵은 마사와 피트모스와 흙을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사와 피트모스 적정 비율로 혼합을 하게 되면 pH가 5.5 정도가 되면 만명초가 가장 자라기 좋은 상황이 되고요. 피트모스는 이탄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습지나 연못에 수정식물이 자라는데 그 수정식물이 몇천 년 동안 탄화가 되면서 쌓인 흙을 피트모스라고 그럽니다. 블루베리를 집에서 키우실 때 쓰는 흙이 피트모스입니다. 블루베리 또한 진달래 종류고요. 그래서 진달래 종류는 피트모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만명초를 키우고 싶은데 피트모스를 구입을 하신다 그러시면 별도로 피트모스를 구입을 하셔도 되지만 만명초 용토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게 있으니 그걸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만병초를 심을 수 있는 품종과 식재 토양이 준비가 되면 만병초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만병초는 높은 산에 살고 여름에 더운 햇볕을 싫어하는데 햇볕이 강하거나 온도가 높으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됩니다. 이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됐다는 것은 염동수가 없어졌다는 뜻인데 잎이 노랗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만병초 또한 토양 습도에 되게 민감한 식물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만병초 세포기가 있는데 이거의 죽은 이유는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병초는 가는 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실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것은 뿌리 자체가 외부 영향에 민감하다는 뜻이고요. 이 민감한 뿌리가 물이 빠지지 않으면 뿌리가 썩거나 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식물이 다 말라서 죽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명초를 심지 않거나 아니면 토양을 개량해서 배수가 좋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병이 걸리거나 해충이 많이 가해하지는 않은데 유독 한 종류의 벌레가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그 벌레 이름은 진달래 방패벌레인데요. 주로 진달래 종류를 가해를 하고 잎의 뒤쪽에 붙어가지고 가해를 하고요. 잎에 있는 접액을 빨아먹어가지고 잎 색깔을 탈색을 시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 식물이 죽게 됩니다. 이 진달래 방패벌레를 막기 위해서는 5월달부터 살충제를 쳐줘야 되는데요. 이잎 뒷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잎 뒷면 위주로 살충제를 치면 되고요. 농약 구매가 힘드시거나 그러시면 가정에서 쓰시는 모기약이나 파리약을 치셔도 충분히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는 벌레가 생기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농약을 쳐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적정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토양도 만들어주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병초는 애석하게도 1년에 자라봐야 한 마리만 자라고

한 마리도 한 2cm 정도밖에 못 자라서 아주 천천히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은 만명초가 너무 천천히 자라서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그 식물이 더 매력적이라 생각하고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를 잘라줘야 되거나, 뭐 잎을 따줘야 되거나, 그런 관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명초는 1년에 한 마리밖에 안 자라지만, 만명초 줄기를 자르거나 가지를 자른 경우가 생기는데요. 줄기를 자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다니는 데 방해가 되거나 수영을 고치거나 아니면 이 만명초가 너무 좋아서 정식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 가지를 자라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가지를 자라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일단 꽃을 피우는 가지는 남겨둬야 되고요. 꽃이 안 피우는 가지 위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꽃이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확인하냐 할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같이 통통하고 둥글게 생긴 거는 내년에 꽃이 필 가지고요. 홀쭉하고 뾰족한 눈을 가진 가지는 내년에 꽃을 피우지 않고 잎만 나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지를 잘라야 되거나 아니면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개체를 번식을 하고 싶거나 그러시면 잎눈이 달려있는 가지를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체 수를 늘리거나 정식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꺾꽂이라는 방법, 세 번째는 삽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씨앗으로 하는 방법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10년이 걸리고요. 접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개체에다가 그 개체를 붙이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꺾꽂이는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꺾꽂이 잘 줄기를 잘라야 되는데요. 줄기는 꽃눈이 달리지 않고 잎눈이 있는 줄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채취 시기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채취를 해야 되고요. 채취하고 난 다음에는 잎을 잘라줘서 가지를 정리해줘야 되고요. 줄기 길이는 10cm가 적당합니다. 잎 개수는 두 개만 남기면 되고요. 잘라서 정리가 된 거는 뿌리를 내리는 약품이 있는데 밝은 재를 뿌리에 묻히고요. 발근을 위한 상토가 있는데 피트모스와 플라이트로 되어 있는 상토에서 꽂아서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뿌리를 내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온도인데, 온도가 25도에서 30도일 때가 가장 뿌리가 잘 내리고요. 겨울에 삽목하고 온도가 25도에서 30도씨가 되면 한 6개월 뒤에는 뿌리가 내려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병초는 여름에 고온에 되게 약합니다. 여름 동안 꽃꽂이를 하게 되면 대부분 병에 걸리거나 썩어서 죽게 되고요. 발근이 가장 잘 되는 시기는 겨울이 발근이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겨울 발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삽목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삽목상의 온도도 25도에서 30도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봄이 돼서 그 식물이 자라기 시작할 때 새순이 나오면서 뿌리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발근이 잘 됩니다. 가정에 있는 집에서 그늘에서 꽃을 잘 피우는 식물이 많지가 않은데, 만병초는 그늘이 있는 가정집에서 키울 수 있는데 꽃이 아름다운 거는 만병초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에 있는 정원, 뭐 가정에 있는 정원 이런 데는 만병초가 매력적인 식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시욕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가져와서 꽃도 못 피우지만 꽃도 피우네? 그런 가든으로서의 자부심, 뭐 프라이드 이런 걸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식물 중 하나가 만병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만병초의 세계에 빠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3년만에 뷔페로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0: 나 자고 있어.
2: 감기 나왔네?
0: 아, 너 왜 맨날 물이 없나?

0: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 저 사람 아니야?
2: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3: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4: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5: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려놨어.
6: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5: 뭐야, 또 무슨 일이야?
1: 뭐지?
7: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 던져줘!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호피!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0: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침 튀길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따따닥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봇 카투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 튕긴다고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개
1: 네.
0: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1: 네.
0: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1: 네.
0: 제목이.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1: 네.
0: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 이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써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고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계모는 회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냐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냐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야.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의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소설이 딱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라스콜리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녀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2: 톨스토이죠.
0: 이게 유명한 네.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와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게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까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시정이 나옵니다. 네,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용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 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나 까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까레리나거든요. 까레리나는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0: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돼서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네.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까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까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네.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 단 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의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안나는 유부녀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검은 머리에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세계관 최강의 미녀고요. 이 안나가 자기 오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 마침 브론스키라고 하는 미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근데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은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네. 왜냐? 톨스토이는 백자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네.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갖고 미랄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이렇게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네.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둘이의 사랑에 빠집니다. 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빈은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기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그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빈은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빈이 왜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흥칫뿡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네.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의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나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네.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1: 어머니가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했어요. 누구와 결혼하냐면 안.

0: 딸이랑 오빠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둘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1: 아,
0: 그래서 이게
1: 네.
0: 뭐지? 내리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1: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니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니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이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1: 네.
0: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1: 그죠.
0: 여자예요.
1: 네.
0: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적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을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날 생각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1: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1: 네.
0: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보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1: 아.
0: 살찔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1: 그쵸.
0: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1: 네.
0: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1: 네.
0: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 또 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괜히 뛰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 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신에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 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1: 네,
0: 이병헌 씨하고 김태희 씨.
1: 네, 알아요, 알아요.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 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1: 네, 알아요.
0: 아시죠?
1: 그 장면 알아요.
0: 네. 아,
1: 저.
0: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팔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6세.
1: 네.
0: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지만 거기 연애했다고 안 나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1: 맞아요.
0: 연 따로 쓰고요. 정 따로 쓰고요. 색 따로 썼어요. 그런데 러브라는 영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 게 연애입니다. 그 연애는 번역된 신조어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그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그 모던 걸 모던 보이 신여성 있었잖아요.
1: 네네.
0: 원래는 연애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 개념이 생겨서 막 둘이 막 싱쿵싱쿵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하는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구어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아뜨거 사랑인 거야. 아뜨거 사랑. 아주 달구어진 사랑.
1: 네.
0: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1: 네.
0: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르륵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1: 네.
0: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란 건 없어요.

0: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둘째 형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 다 죽어가고 있고 네. 막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빗겨갖고 목욕까지 탁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촤악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 안 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그 뭐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혹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작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사랑한다 짜란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요. 저 사람 사랑해 주는구나 사랑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함께하는 시간 둘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건 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봉사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스킨십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이 레빈은 봉사를 받으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하고 살게 되면 나 굉장히 피곤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만약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좀 잘해. 내가 이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나는 브론스키. 잘생겼으니까. 어떠세요? 레빈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브론스키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론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봉사.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말씀해 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지금 보시겠지만 이 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거 보시죠?
1: 테이프로 붙이셨네요.
0: 테이프로 다 붙여서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접근하는 책을 꼽으라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입니다. 이 책의 메인 모토는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기술이야. 스킬인데 조금 더 훈련되면 아트 수준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은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모토예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는 게 전 너무 신선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리학, 하나의 기독교를 믿는 그런 중세 시대를 거쳤잖아요. 네.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의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네.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네. 뭐 공자의 말씀, 인의 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으로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해? 막 이런 거. 네.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 불러.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무섭죠? 듣기만 해도 무섭죠?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물어보고서 형제의, 모성의, 에로스의,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 이렇게 종류별로 모든 사랑을 다 검토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 거야. 훈련이 필요한 거야. 너 혼자 너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그 BTS의 Love Myself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거기 노래 가사랑 비슷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BTS 노래 들으면서 많은 소녀들이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 도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걷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내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쵸.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 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그쵸.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 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네.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네.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학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네.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일대일 관계가 끊기고 네.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코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드잖아요. 네. 에리 프롬은 프로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 보면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막 뭐 해주고 싶고 네.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 증여를 다 해버린 네.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개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용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1: 당황스럽죠.
0: 그렇죠. 네.

0: 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애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애기만 잘 보면 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 애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리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 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되시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해요. 네.

0: 자, 어서 오세요. 어,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1: 야, 춤을 잘 추네. 언제 이거를 우리 마을에서 지었어? 와.
2: 왜?
0: 도망가!
1: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지.

0: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야.
1: 사귀기 했잖아요.
2: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야.
1: 아마 영광인 줄 알아.
2: 아, 웃긴다, 안 돼.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한눈만에 대표로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0: 나 자고 있어.
2: 병이 나왔네?
0: 아, 진짜 맨날 물이 없나.
2: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3: 저 사람, 사람 아니야?
4: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5: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6: 우주기지 느낌인데.
7: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8: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7: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9: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뿅뿅 버티캔트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버티캔트리 넘버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신!
1: 역시 비장의 카드를 숨겨놓길 잘했군.
2: 보십시오. 그렇게 말렸는데도 철없는 공주들에게 허블잼을 맡겨 결국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3: 그게 시종장이 암흑에 물든 이유가 될 순 없어.
1: 암흑에 물들기 위해서 믿었던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거든. 바로 이렇게. 이 꼴이 돼서도 넌 날 미워하지 않는 건가? 아니, 애초부터 나를 믿지 않았던 거지!
0: 여긴 어디지?
4: 여기는... 중대야!
5: 여기야, 여기!
6: 알렉스! 나 드디어 여왕이 됐어!
0: 블랙다이야?
4: 여왕? 저게 무슨 소리야?
5: 와, 진짜 이러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야!
6: 날 속였어.
7: 어디 갔어?
8: 알렉스!
9: 무슨 일이야? 방금 그 소리다 뭐야?
5: 아, 그게... 그래, 내 이너 친구가 데려온 고래가 낸 소리야. 등대를 보고 그만 놀라서 달아났지 뭐.
9: 이너를 만났다는 소문 진짜였구나?
5: 물론이지. 내가 그 이너 친구를 몇 번이나 위험해서 구해줬다고.
0: 이건 블랙다이어의 과거야.
4: 인간들이 배신을 한 거야.
0: 알렉스 한 사람 때문에

0: 심해의 공주님,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지.
1: 위점을 내놔! 넌 누구야?
0: 너랑 같아. 나도 어두운 곳에서 돌아왔어.
1: 애매모호한 소리하지 말고 정체를 밝혀!
0: 이름 따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보다 너도 버블잼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
1: 뭐? 난 너와 달라! 슬릿 섀도우!
0: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숨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고.

0: 얘들아, 제발.
1: 우리 버블즙만 다 모으면 인간 세상엔 다시 오지 말까?
2: 하지만
1: 우리라고 블랙 다이아처럼 당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어차피 인간들에게 우리는 괴물이라고.
0: 일어나 얘들아, 제발.
2: 인디고?
0: 어서 돌아와.
2: 찾았다. 돌아가야 해. 레드, 어서 내 손을 잡아.
1: 난 모르겠어.
3: 뭐? 그건 전쟁이라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쳐들어올 거야.
4: 그만. 일곱 왕국 모두 반대할 거야. 나도 수호자로서 절대 버블잼을 내놓을 수 없어.
3: 그래, 넌 항상 나를 믿지 않지.
4: 블랙다이아!
3: 알렉스도 화이트골드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지는 건 절대 안 되지.
5: 아, 이제 말씀해라. 모두의 복수할 수 있어.
3: 그래, 버블잼만 손에 넣으면 복수할 수 있어.
4: 커플, 정신 차려. 커플.
2: 인디고, 나는 돌아왔어.
4: 여기 있어. 내가 멀리 유인할게.
6: 그러지 말고 너 혼자 버블잼을 다 모아서 블록비를 구하는 건 어때?
2: 인디고.
7: 버블, 괜찮아? 이 팔찌를 차면 버블이 널 보호해줄 거야.
2: 레오는 알렉스가 아니야.
8: 정신 차려!
2: 선생님!
8: 사람들 전화나 카메라는 대충 다 회수했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난 또 회수하러.
2: 선생님. 애니 선생님. 크리스. 레오. 그래, 우린 블랙다이아와 달라. 우리에겐 친구들이 있어. 레오,
7: 너,
2: 내가 레드를 데려와야 해. 조금만 버텨줘.
4: 응. 응.
2: 레드.
1: 날 내버려둬. 겁쟁이라고 놀려도 상관없어.
2: 레드, 넌 겁쟁이가 아니야. 사실은 나도 두려워. 우리도 처음엔 서로 싫어했지만 지금은 내가 다가간 만큼 너도 마음을 열어줬잖아. 레드, 네가 나를 믿어줬듯이 나도 너를 믿어. 인간과 인어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 천천히 해보자.
1: 여기서 나가자.
2: 응.
1: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보고 하시지. 파파야, 동시에 공격하자. 응. 거기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라.
1: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
0: 이기고. 괜찮아.
2: 퍼플.
0: 아빠.
2: 우리 공주.
3: 얘들아.
4: 그레이 선배.
3: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5: 마법이.
6: 뭐지?
2: 저게 뭐지? 저 사람들 옷이 왜 저래? 뭐하는 사람들이야?
5: 새로운 복장이 있었나?
7: 자, 바다의 수호자 블루다스쿨 공연에 박수를.
8: 모두 스마일, 손은 들고.
5: 그레이 형, 근데 어디 있었어? 어?
3: 아,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라!

0: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1: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0: 오! 스마트 패드!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운동선수 친구, 안녕? 고마, 우리 밖에 나가서 공 찾아. 어, 빨리, 빨리.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결승전을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우승 팀에게는 영광의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0: 아, 알았어. 그럼 잠깐 볼까?
1: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선수들이 볼을 잡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뺏고 빼앗깁니다. 양 팀 모두 자체 양보도 없군요.
0: 근데 곰마, 이제 골 넣는 거야?
1: 서로의 찬스를 맞아 슛! 아깝습니다. 이번엔 상대팀의 역습. 하지만 놓칩니다. 볼이 밖으로 나가네요.
0: 골이 어디에 있는데?

0: 고마. 뭘 나온다면서 언제 나와? 언제 나오는데? 언제 볼 수 있냐고? 대체 어디 있냐니까? 곰마, 왜 이렇게 꼴이 하나도 없어? 재미없단 말이야.
1: 멋진 드리블을 이용해 상대 팀 골문앞까지 돌진하면서 패스! 다시부터 한번 패스! 우스 히바르가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서로의 찬스를 맞은 홈팀! 강력하게 슛! 하나! 빗나가네요.
0: 어머야, 실수야 실수.
1: 반칙이 선언되는 가운데 선수 퇴장.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선수들 다시 입장하고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이어집니다. 후반전 경기 과연 골이 터질까요?

0: 그래 좋아 나도 끼워줘.
1: 볼을 두고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넘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재빨리 가로채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팬! 이번엔 왼쪽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강한 패스. 하지만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볼을 걷어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볼을 돌리는 가운데 한 번 더 패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네 슛. 관중들 열광합니다. 하지만 볼은 또 다시 오른쪽으로. 정말 숨막히는 접전이네요.

함께 경기 종료. 팽팽한 대결이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장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0 무승부. 비록 골은 없었지만 양팀 모두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끝나? 골 들어갔어? 거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꾹. 간다! 엄마?

재밌는 거라도 있어? 뭔데 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나만의 보물 모음이라고? 뭐야, 완전 지루하잖아. 나 뭐 하는지 볼래?

Hehehehe

그런 잡동사니는 잔뜩 모아서 뭐하게? 응? 그러지 말고 나 뭐하는지 볼래? 다른 걸 모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뭐가 좋을까? 응?

드디어 내 보물 모으기 성공이야. 잠깐 네 집에 맡겨도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인걸? 두고만 이제 곧 나만의 멋진 부부를 모을 테니까.

보내지 못해? 아이, 뭐 하는 거야? 설마 내가 모은 봄을 먹은 거야?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는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엄마 폰 말고 내 폰.
5: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6: 파즈 하면 플러스.
5: 물론 그래?
6: 플러스.
5: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1인1.
7: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2: 1 2 3 예!
0: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3: 누구세요?
4: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3: 누구세요?
5: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3: 누구세요?
5: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5: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5: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6: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7: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6: 의자가 4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0: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1: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게요. 같이 외쳐볼까요? 스피드 라운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2: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3: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2: 착한 초고 내 꼰대.
4: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5: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6: 종이컵 세 개.
7: 그 위에 두 개 더.
2: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8: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9: 황소가 아니라 젖소야.
2: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10: 돌 모양 블록인데.
11: 왼쪽엔 다섯 개.
12: 오른쪽엔 두 개야.
2: 그럼 일곱 개요. 난 보자마자 알았어요.
13: 종절모 네 개요.
14: 그 뒤로 네 개 더.
2: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1: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15: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16: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2: 굿!
1: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7: 점수판 안에 펼려있게!
1: 마지막 문제도 정답! 우승을 축하해요! 자, 끝으로 가셔서 선물을 고르세요.
18: 난 풍선!
19: 난 당연히 별이지!
20: 이건 원래 내 거니까!
1: 오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작은 물체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세지 말고
21: 양을 가늠해요.
22: 오!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23: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22: Red!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Whoa! More flowers. But they're not red. They're not even a teeny weeny bit red. Lots of not red things. Ooh, I'm so excited! Let's find where they come from. That's not red. That's not red. That's not red.
24: Blue. Cool. Blue like me.
22: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24: No, I'm blue. Cool to meet you.
22: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24: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22: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24: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 blueberries.
22: Red's in, oh yes! It's in flying creatures! Like red ladybirds!
24: You can also get blue creatures, like this blue butterfly. Now, what else is blue? Oh, how could I forget that the sky can be blue?
22: Whoa! That's huge! Oh, it's my turn! I need something else to color red. Oh, a parrot! She looks like she should be red. Red! Red! Oh, I can't reach.
24: Maybe I can colour her blue, thanks to my blue balloon.
22: That's not fair! I'm red and I'm angry!
24: The parrot is blue. Huh? That's strange. Only some of her turned blue.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고장은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0: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민호 왕자, 오늘은 너의 도움이 크게 필요할 것 같아. 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나의 도움이라면 여심을 녹이는 건가? 그건 자신있지.
0: 아니, 너는 참볼 때마다 나랑 똑 닮았단 말이야. 동생!
2: 아, 형!
0: 오늘도 나와 함께 우주 평화 파괴 해보자.
1: 좋았어, 형!
0: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0: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당장 출동할게요.
3: 그만! 요정들, 꼭 그렇게 우당탕 발소리를 내야겠나? 그러면 아래층에 사는 분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0: 아래층에 사는 분이요?
2: 아래층에 아무도 안 살잖아요. 여기가 1층 단독 건물인데, 아니, 그 단독 우주선인데.
1: 혹시 귀신?
3: 또 발구른다. 이 아래 지하실에 고양이 가족이 살아. 근데 우리가 쿵쿵대면 고양이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4: 아하! 역시 우리 박사님 따뜻한 마음이 최고요!
3: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쿵쿵 뛰어다니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1: 당장 출동!
5: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저기 쿵쿵 뛰어다니는 시연 시우 남매로부터 시작되었다.
1: 에이, 시끄러. 더 못 참아.
2: 얘들아, 그만, 그만! 그렇게 뛰면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올라와요! 봐봐, 왔잖아, 왔잖아! 어, 진짜.

0: 아주 정연 또 왔네요. 많이 시끄럽죠? 아,
1: 네.
0: 정말 미안해요. 우리 청년 이번에 공무원 시험 꼭 붙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애들 조용히 시킬게요. 열공 파이팅!
1: 파이팅.
2: 갔다.
0: 니네가 쿵쿵 뛰면 아랫집 삼촌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대요.
2: 아랫집 삼촌 공부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 같은데.
0: 이 녀석이 진짜. 아, 아랫집 미안해서 과일 좀 갖다 주고 와야겠다.
3: 누나 누나 우리 또 잡기 놀이 하자.
2: 이번엔 내가 쓸래? 잡아라!
3: 그러면 이번엔 내가 쏠래!
2: 뭐야?

0: 이게 안 들린다.
1: 어? 뭐가 안 들려?
2: 엄마, 아까 저 위에서 쿵쿵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1: 아니, 그럴 리가. 우리가 맨 꼭대기 층인데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 으이그, 참.
3: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는 그날 밤에도 계속됐지.
4: 시은이 시우 잘 자.
5: 안녕히 주무세요.
2: 아까 그 소리다. 뭐지? 진짜 귀신인가?
0: 안 되겠다. 위에 올라가 보자.
2: 위에?
0: 아이,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겠네.
2: 잠깐, 누나 같이 가.
0: 뭐야? 우리 집이 제일 꼭대기층인데 우리 집 위에 언제부터

가보자. 너무 시끄럽잖아.

0: 내가.
1: 캐캐캐캐캐캐캐. 가긴 어디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2: 우리가 너희랑 왜 살아?
3: 왜냐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쿵쿵이들이니까.
2: 우리가? 야!
1: 니들 집에서 쿵쿵거리면서 막 뛰어다니지? 니들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
2: 위에서 쿵쿵거리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지.
1: 하! 그러니까 니들도 아랫집 사람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쿵쿵이들이야.
3: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0: 끝! 딩동댕 삼총사! 니들 이렇게 부리게 망칠 거야!
1: 시은, 시우! 너희 집에 가 있어! 오호리 딩딩!

0: 그 딩동댕 삼총사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1: 크크, 너야말로 또.
2: 안녕, 동동아.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2: 거짓말하지 마! 저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악당일 리 없잖아! 내가 보기엔 그래!

0: 민호왕자, 녀석들을 혼내주자.
1: 좋아.
0: 쿵쿵밴드 공격!

0: 죽을 것 적절하게!
1: 왜?
2: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0: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3: 어?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4: 딩딩!
2: 비움을 맞은 이 미모 실화냐?
1: 윤호 씨, 이제 좀 지치는데요. 다음에 사석에서 봅시다.
2: 좋아요.
1: 둘, 셋, 뿅!
3: 자, 우리가 또 해냈다!
5: 왕자님.
6: 어? 어?
7: 그날 이후 시은 시우 남매는 어떻게 변했을까?
8: 누나, 우리 잡귀놀이 할래?
5: 그래. 우리 밖에 나가서 하자. 엄마, 우리 놀이터 갔다 올게요.
8: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5: 네.
9: 지금 예산 조사.
7: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10: 우리가 누구?
9: 응? 응? 응?
11: 민노대 사도사.

0: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3: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4: 어? 근데 하는데?
3: 응?
4: 줄넘기?
5: 뭐야?
3: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6: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3: 알았어.
6: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2: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4: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3: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5: 고.
3: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7: 뭐야, 컷, NG.
8: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3: 여보님들 괜찮으세요?
8: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3: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밥? 귀찮잖아. 먹지 마.
4: 이따 먹어.
6: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3: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9: 황금 시간.
6: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8: 연골 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3: 성장 호르몬 감독님!
6: 연골 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10: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4: 에이, 설마. 아니지?
6: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3: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6: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3: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 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8: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6: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3: 설마 또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거다!
10: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2: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8: 남성 호르몬과
2: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5: 나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남성 호르몬이야.
1: 나는 여성 호르몬. 어?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0: 눈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1: 그래? 그럼 더 자자.
2: 응? 띵동띵동! 시간 도둑!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3: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2: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3: 오, 고마워 지방세포.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2: 힘내라 뚱. 힘내라 뚱.
4: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5: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4: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6: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7: 이제 희성장 끝?
1: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영벌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6: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7: 골고루.
1: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8: 오빠가 너만 믿는다.
9: 제발. 제발.
1: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5: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1: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5: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1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2: 밥도 열심히 먹뚱 띠뚱 띠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1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3: 좋아, 그렇다면?
1: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영벌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5: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9: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8: 꿀꺽, 꿀꺽! 으라차차차!
5: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4: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1: 연골세포님들!
8: 오빠가 고마워!
7: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1: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6: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1: 네? 또 왜요?
9: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1: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9: 아, 이쪽이야. 이쪽.
1: 빨리 좀 말해주시지.
11: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12: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1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3: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1: 눈부셔! 이게 나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3: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14: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1: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3: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14: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3: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5: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14: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13: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15: 그래, 신나잖아. 폰도 와.
5: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14: 야단났어.
16: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14: 호빵아, 시간이 없어.
17: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1: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13: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14: 어머나!
16: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1: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5: 키 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14: 어서 가서 자, 어서!
1: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얼른 불 끄고 자야지.
3: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10: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3: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4: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5: 아이들이 또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6: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7: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8: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3: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귀찮다고 해.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6: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어, 잘 자.
5: 잘 자.
0: 오,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5: 누나 줄넘기 하자.
0: 귀찮아. 안 할래.
5: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0: 싫어. 안 한다고.
1: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이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2: 아우 귀찮게.
3: 아우 이따 하지.
1: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5: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7: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5: 아 뜬 것이야. 어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0: 이건 황금 시간 딱지

0: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 있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2: 어? 이리 내놔.
3: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1: 안 돼요.
0: 누나가 사라졌다.
4: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1: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4: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3: 시간 도둑님이시다.
4: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1: 어? 사춘기?
4: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1: 사춘기가 뭐예요?
4: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키 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1: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4: 빙고.
1: 빙고.
4: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1: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4: 노노노노노노. 뭐 내가 저 사춘기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1: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5: 호빵아, 어서 뛰어.
1: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6: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7: 성장판을 찾아와.
1: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6: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7: 역시 호빵이야.
1: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6: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5: 성장 호르몬 감독님!
8: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9: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8: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 호르몬 감독님.
5: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4: 네. 그 연골 셰프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네.
6: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7: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축구는
7: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7: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7: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4: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 불이 다시 켜졌어.
8: 성장 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 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아, 누구야?
4: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4: 어떡해요?
1: 이렇게?
4: 오! 귀찮지만
1: 응?
4: 작전 개시!

0: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페파는 명탐정.
2: 페파가 가족이랑 제일 좋아하는 연속극 감자탐정을 보고 있습니다.
3: 저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명탐정 감자입니다.
4: 탐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꽃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3: 지금 아가씨 머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4: 오, 고마워요, 탐정님.
0: 저렇게 쉬운 건 나도 하겠다.
5: 그래, 페파 너라면 잘할 거야.
0: 아빠, 나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유명한 탐정 될래요.
2: 조지도 탐정이 되고 싶다네요.
5: 탐정이 되고 싶다고? 그럼 모자를 하나씩 써야겠네. 탐정은 원래 모자를 쓰니까. 우와, 이러니까 진짜 탐정들 같은데.
0: 모자 말고 딴 것도 있어야죠. 뭐든지 크게 보이는 거예요.
6: 아, 돋보기 말이지? 주방 서랍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진짜 탐정이 쓰는 돋보기요.
0: 와! 어떻게 쓰는 거예요?
6: 뭐든지 크게 보고 싶은 거에다 대기만 하면 돼.
2: 돋보기를 대니까 작은 물고기가 커 보이죠?
0: 저도 해봐도 돼요? 와!
2: 돋보기를 대니까 조지 눈도 엄청 커 보이죠?
5: 돋보기도 있으니까 이제 사건을 해결하러 가볼까?
0: 아빠, 사건이 뭐예요?
5: 사건이 뭐냐면 탐정들이 잘 푸는 수수께끼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거.
0: 아, 그럼 우리 조지 공룡 선생 찾을까요? 조지가 잘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7: 공룡.
2: 공룡 선생은 여기 있는데요. 어쩌죠?
0: 오. 그럼 우리 아빠 안경 찾을까요? 안경 잘 잃어버리잖아요.
5: 미안해서 어쩌지. 아빠 안경은 여기 있거든.
0: 아이 참, 뭐야. 그럼 우리 사건 못 푸나?
5: 아빠가 사건 하나 만들게 풀어볼래?
0: 네, 아빠!
2: 아빠가 재밌는 사건을 맡긴대요.
5: 자, 탁자에 뭐뭐가 있지?
0: 물고기 어항이랑 곰돌이, 깜짝 상자랑 공룡 선생이요.
5: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잘 보고 뭐가 있는지 잘 기억해두렴.
2: 물고기 어항이랑 곰돌이, 깜짝 상자랑 공룡 선생이죠.
5: 확실히 다 기억했니?
0: 네!
5: 좋아, 그럼 모두들 잠깐만 밖에 나가 있을래? 준비 다 되면 부를게.
0: 아빠가 2층에 올라가는 소리 같은데? 지금은 다시 내려오시나 봐.
5: 다 됐다. 이제 안으로 다 들어오렴. 아까 있던 게 하나 없거든. 뭔지 알겠니?
0: 공룡 선생은 있는데요. 물고기 어항이랑 깜짝 상자도.
5: 그럼 뭐가 없어졌지?
0: 곰돌이요.
5: 그래, 맞아. 곰돌이가 없구나.
6: 와, 우리 페파 조지 잘하네.
0: 이런 건 식은죽 먹기죠. 우린 명탐정이잖아요.
5: 아하, 근데 아직 사건을 푼 건 아니거든. 곰돌이는 어디 있을까?
0: 어, 모르겠는데.
5: 바닥에 떨어진 이 자국은 무엇일까?
0: 케이크 부스러기요.
2: 돋보기를 대보니 확실히 케이크 부스러기가 맞군요.
5: 곰돌이가 케이크를 먹다 흘린 건가?
0: 이쪽으로 먹으면서 갔나 봐요. 케이크 엄청 많이 먹었나 보다.
2: 부스러기를 따라가니 팔팔한 조지방이네요.
0: 오, 여기서 그쳤어요. 곰돌이를 어떻게 찾죠?
5: 궁금한 건 나한테 물어보렴. 맞다 아니다로만 대답해 줄게.
0: 네, 아빠. 곰돌이 이 방에 있어요?
5: 맞아.
0: 그럼

0: 있어요?
1: 아니.
0: 그럼 어디 높은 데 있어요?
1: 맞아.
0: 내 침대에 누워있네.
1: 만세!
2: 이걸로 사건은 해결.
1: 지금도 이 담에 크면 탐정이 되고 싶니, 페파?
0: 탐정 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음부터는 제가 풀기 어려운 사건을 만들어 볼래요. 아빠가 방금 한 것처럼요. 조지의 친구.
2: 페퍼랑 친구들이 놀이터에 왔습니다. 페퍼랑 수지, 다이는 땡땡이를 탔죠. 네.
1: 모두 준비됐니?
3: 됐어요.
1: 좋아, 그럼 돌린다.
4: 야호!
2: 조지는 아직 어려서 뺑뺑이는 못하고 그네를 타고 있어요. 토끼 친구 레베카도 남동생 리처드를 데리고 왔어요.
5: 안녕 얘들아.
6: 안녕.
5: 저도 이 뺑뺑이 타도 될까요?
1: 당연하지 레베카.
5: 아주 아주 빨리 돌려주세요.
2: 리처드도 뺑뺑이를 같이 타고 싶었죠.
0: 리처드를 태워주면 우리가 빨리 돌 수 없는데 어쩌지?
5: 리처드는 조지랑 놀라고 해.
7: 리처드, 저기 가서 조지랑 놀자.
0: 싫어.
7: 조지도 너처럼 공룡인형 있는데 왜? 가서 한번 볼까?
2: 리처드랑 조지는 나이가 같습니다.
7: 리처드한테 공룡 좀 보여줄래, 조지?
8: 와우, 공룡.
7: 조지, 리처드한테 네 공룡 좀 빌려줄래?
8: 싫어.
7: 리처드, 조지한테 네 공룡 좀 빌려줄래?
8: 싫어.
2: 둘 다 서로 자기 공룡을 빌려주기 싫어했죠.
7: 조지, 번갈아 갖고 놀아. 그럼 더 재밌고 좋아. 우리 조지 정말 착하구나.
8: 공룡.
2: 조지는 내키지 않았어요.
7: 리처드, 이제 조지가 다 갖고 놀라고 하자.
2: 리처드도 내키지 않았어요.
1: 어이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우니?
0: 얘들은 왜 이래요? 같이 놀다가 툭하면 울잖아요.
5: 어려서 그렇지 뭐. 어떻게 노는지 몰라서.
7: 어떻게 노는 건지 누나들이 좀 가르쳐줄래?
5: 네, 아줌마. 누나들이 모래성 만드는 거 도와줄까?
1: 그거 좋지. 지금 당장 만들러 갈까?
2: 조지랑 리처드는 모래놀이를 좋아하죠.
5: 조지, 리처드, 잘 들어. 우리가 모래성 만드는 거 가르쳐줄게. 먼저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야 해.
0: 그리고 이제 양동이를 뒤집고 가볍게 손으로 톡톡 때려봐.
5: 됐어. 이제 양동이를 들어봐.
0: 짠! 됐지!
2: 리처드가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8: 짠! 됐지!
2: 조지도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1: 그것 봐. 친구랑 같이 노니까 더 재밌지?
2: 저런, 잘 놀다가 왜 또 저럴까요?
0: 네 동생 정말 너무한다. 우리 조지 모래성을 갑자기 왜 무너뜨려?
5: 누가 할 소리. 네 동생이 먼저 내 동생 거 무너뜨렸거든.
1: 얘들아, 누나들이 이러면 안 되지. 동생들한테 사이좋게 노는 법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5: 아, 맞다. 우린 누나들이지.
0: 얘들은 아직 어려서 친구랑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나 봐요.
7: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조지, 여기 놀이터에서 어떤 걸 제일 타고 싶니?
8: 제일 타!
2: 조지는 시소를 좋아합니다.
8: 제일 타!
2: 그런데 시소는 혼자 타고 놀기는 좀 힘들죠. 리처드도 시소를 타고 싶어하네요.
8: 시소
0: 조지랑 리처드도 사이좋게 잘 노네.
8: 시소.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4: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2: 와, 시원해.
4: 스텔라 냉떡볶이.
5: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6: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5000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1: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0: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0: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4: 나도 자랑스러워, 준.
5: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6: 언제부터 숨긴 거야?
5: 숨기다니?
6: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5: 그러니까 그건...
6: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왜 나보다 유명한 사람...

0: 절대 용서 못해!
1: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2: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3: 나도!
0: 이게 말이야?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냐고?
2: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4: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5: 나도 동감이야.
2: 블루카! 근무 중이야?
5: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2: 와일드 가디!
6: 안녕 얘들아.
2: 크레스트!
4: 일찍 왔네?
6: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7: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8: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7: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9: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0: 너도 참 많이 변했어.
7: 멀쎄다.
4: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1: 주대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2: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12: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6: 이런 발전은 좋네.
7: 발전 좋아하네!
4: 아까부터 에드 아저씨 왜 저러셔?
2: 실은.
4: 어? 문화 선생님한테
7: 차렸던. 어디서
13: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대비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2: 자, 여기요.
7: 고맙다.
2: 자, 드릴게요.
6: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2: 아, 포레카카에 놀러 갔어.
6: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7: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냈는데?
2: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4: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다음에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7: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15: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9: 사이좋게 좀 지내지.
7: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1: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온 김에 누가에게지 내기였대.
9: 내기?
7: 어, 그거 재밌겠는데?
15: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7: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전 녀석이 더 좋아 보여.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15: 난 못 고르겠어.
7: 페르로, 너는 어떤가?
4: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7: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만.
4: 아, 준!
2: 페르로,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4: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2: 아,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4: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4: 사고야, 내가 먼저 왔거든.
7: 아, 증거 있어?
15: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받아 꼰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루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1: 베르로 어머니 말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14: 그런 게 없어, 아버지.
4: 엄마.
15: 뭐야, 무슨 구야?
11: 어쩔 수 없고.
7: 그렇다면 로크러시, 네가 이겼는데?
2: 야호! 얘네 뭐하냐?
4: 다들 잘 지내 보이네.
16: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4: 거긴 어때?
2: 다들 바빠졌어.
4: 플레임 노바는?
17: 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린 메탈 카드봇 최종을.
2: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인!
7: 괜찮아, 준?
6: 무슨 일이야?
2: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4: 아무렇지도 않은데.
2: 아! 어?
4: 자.
2: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4: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15: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7: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많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8: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3: 뭐? 벌써?
18: 얼른 돌아가들.
9: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0: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11: 차였다고 돈풀이하긴.
18: 시끄러워!

0: 가면 되지.
1: 나중에 봐.
2: 이거 아쉽구만.
3: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0: 다음 주에 봐.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2: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막히지.
0: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지.
2: 아까 페루르가 한 말.
0: 어?
2: 페루르가 말한 대로 우린 플레임 노바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수상한 헬리콥터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4: 설마 메탈 카드 못이야?
5: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고.
6: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7: 고마워요.
6: 또 오세요.
4: 뭐지?
8: 말썽 피우지 말랬지, 팬텀거래!
4: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9: 못 보던 애들인데?
4: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7: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9: 네?
7: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 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긴 홀드! 여긴 메탈 카드봇 우리 4K 앞으로에서 대치죠!
0: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2: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5: 여긴 메가 엠블러! 엑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0: 시끄러워. 왜?
5: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0: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5: 셋. 크러쉬.
10: 자자. 난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0: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
11: 이 엉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전교성 아닌가?
4: 메가 엠블러 괜찮아?
5: 너도 봤지? 그는 웨폰 카드들.
4: 설마 그 녀석들?
12: 엠브라, 페니가, 괜찮니?
7: 여기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로 쳐간다.
0: 블록함, 대놓! 꼼짝마!
2: 이상 메탈 카드봇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0: 블록함!
11: 스타라이징 샷!

0: 블루카! 너 그 팔은 대체!
1: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2: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3: 너 그건 설마!
4: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어?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공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2: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4: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요.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원한 수에 썼더니 여전히 모르고.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2: 신경 쓰지만 않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웹폰 카드?
3: 맞아, 블루컵의 웹폰 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2: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2: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도내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제거?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7: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2: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6: 뭐?
2: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응, 내 거랑도 페르로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6: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2: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6: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6: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8: 이제

0: 일어나 건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1: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0: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1: 사고 방식의 차이지.
2: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 네네. 아,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0: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 아마 준 아닐까?
0: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0: 진심이야?
1: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0: 알았다, 알았어.
3: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2: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4: 알겠어,
5: 맡겨봐도.
6: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3: 진짜로 왔어?
5: 네가 블레이온?
2: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2: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0: 백터문에?
2: 빙고!
7: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4: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5: 지독한 성질머린 내가 고쳐주지.
0: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2: 궁금하지?
3: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6: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2: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7: 움직이 것들!
4: 이번엔 안 놓친다!
5: 어딜 가시나? 진짜로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1: 우린 왜 부른 거지?
2: 왜긴?
5: 너희 믿고 있기 때문이야.
0: 믿는다고?
5: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7: 양손이 있을 줄 했더니!
4: 조심해!
5: 우리 말이 맞지?
0: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7: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2: 우리도 가자.
5: 메탈 프레스가.
1: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2: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5: 물론이지.
2: 블루탑 와이드! 대단!

0: 눈치를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았으면 될까지 엔터리자.
2: 고도의 홀로그램 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건. 찾았다. 달려.
0: 에너지야.
1: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스티거!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썬더 하우인! 스매시!
2: 썬더 하우인! 스매시!
1: 와일드 카지본!
3: 제일 이겨봐. 팬텀 호넷 봉인.
1: 놀래요!
3: 이 아인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1: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2: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3: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코딩을 하고 번역을 하고 질병을 진단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을 AI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진행을 맡게 된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AI는요, 조금만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면 거의 모든 곳에 말도 안 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던지 간에 10배, 100배, 10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가장 먼저 AI가 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AI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단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직역하면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흉내낸,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에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AI 때문에 들썩들썩 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세돌 사범님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둑에서 1인자였던 이세돌 사범님이 인간이 만든 AI한테 패배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아 인공지능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이 커졌었거든요. 그럼 AI가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AI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만 학습 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지능, 우리 인간을 본따서 만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AI한테 고양이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고양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삼각형의 귀가 있고 동그란 눈에 수염이 있어. 우리가 이걸 고양이라고 할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웨일시콕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봤더니 어? 얘도 귀가 삼각형이고 북슬북슬하고 눈이 동그랗고 수염이 있는데 얘 고양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는 AI를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 대신에 그냥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굳이 우리가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도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본 AI가 학습을 하더니 어? 알아서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하고 구별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대학교 팀이 만들었던 방식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러닝은 학습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딥러닝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갑자기 똑똑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AI라고 하는 것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 대표적인 걸 고르자면 뭐 많은 친구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LLM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치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 이것도 영어 약자인데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언어. 아,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서 언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라는 거죠. 언어가 왜 중요할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일을 시키거나 내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 언어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려면 언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다 언어를 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 챗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LLM이고 나는 이미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아니야 나는 춤추는 영상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거기서 더불어서 음악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원래는 언어만 했던 AI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AI들은 다 멀티모달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의 기본 작동 원리는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를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먹었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주는 게 AI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 단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예측할 수 있게 질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즉 AI에게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법을 영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프롬프팅.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뭐 질문을 한다. 나 AI한테 뭔가 쓰고 있어 할 때 나 프롬프트 쓰고 있어 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숙제에 대한 답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줘.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만 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일까지 이거를 해결해서 가야 해. 근데 난 이 문제가 요런 포인트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할수록 AI가 뭐라고요? 뒤에 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잘할수록 AI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역할극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AI야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쓴다면 어떻게 해볼 것 같니? 역할극이 들어가는 순간 AI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할

생각을 하는 걸 사실은 AI한테 페르소나를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AI는 지금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필요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지금부터 나의 과외 선생님이야 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역할을 대신해주길 바란다면 네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나라고 생각하고 영어 발표를 도와줘,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AI는요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도 다 알지는 못해. 세상에 뭐든지 다 아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가끔 잊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의 답을 100% 믿지는 말자. 어디까지나 판단과 생각의 마무리는 우리 인간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AI의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절대 AI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 몇 반 몇 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AI에게 말했다가는 인터넷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은 좀 숨기고 진짜 질문만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AI를 써봐라고 하면은 그냥 AI한테 작업을 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점점 똑똑해지고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건데, 그걸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AI한테 뺏기는 거야. 어디까지나 정말 AI에게는 도움만 받고 결국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AI 윤리입니다. AI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우리에게 답을 내주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AI가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학교 뭐 독후감, 과제, 뭐 101장 글짓기 대회 이런 데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I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본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적절하게 윤리를 지켜가면서 잘 쓰면 나 혼자 하던 일을 이 AI, 인공지능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평소 나의 효율의 10배, 100배, 1000배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AI 만약 써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툴이든 좋으니까 ChatGPT 제미나이 켜서 로그인하고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AI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후 강의를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허승범이었어요.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2: 080-961-99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95.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EBS 뉴스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 결과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61%의 투표율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진보 성향 교육감 10명, 그리고 이 보수 성향 교육감 6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1: 4년 만에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높은 투표율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1%. 제1회 지방선거의 68.4%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통산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당초 인지도 면에서 현직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도전장을 낸 현역 교육감 11명 가운데 최종 승리를 거머쥔 경우는 7명에 그쳤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서울 정근식, 인천 도성훈, 부산 김석준 후보가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 서울 시민 모두의 자부심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시민의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특히 첫 통합선거로 치러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승리하며 모두 4명의 현역 진보교육감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 충북 윤건영 후보 등 3명의 현역 교육감이 수성에 성공하며 지역교육의 연속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반면 현역 교육감이 낙마한 격전지에서는 진보 성향 신인 후보들의 돌풍이 거셌습니다. 경기 안민석, 강원 강사명, 제주 고이숙 후보는 완강했던 현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교육감직을 차지했습니다.
3: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존중받고 교권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1: 이 밖에 전북 천호성, 울산 조용식, 충남 이병도 후보가 진보 진영의 새로운 주역으로 이름을 올렸고, 보수 성향의 경남 권순기, 대전 오석진, 세종 강미애 후보 역시 치열한 다자구도를 뚫고 처음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전국 16개 시도에서 앞으로 4년을 책임질 교육감이 확정됐습니다. 진보 우위라는 지역교육 지형도 속에서 교육 정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교육감 당선자들의 얼굴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4: 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기호가 없는 선거다 보니 정책적인 노선을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누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죠. 이런 분류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를 보면 진보 성향 당선 10곳, 보수 성향 후보 당선 6곳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선거와 비교해 보면 당시엔 17개 시도에서 진보 9석, 보수 8석이었습니다. 이번엔 전남 광주 통합으로 전체 선거구가 16개로 줄었는데 진보가 10석을 차지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52.9%에서 62.5%로 약 10%포인트 늘어난 셈입니다. 지역으로 보면 현직 보수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를 안민석 후보가 가져오면서 4년 만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역이 다시 진보 교육감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 지역 숫자로 보나 학생, 교원 수 규모로 보나 그 진보 후보들의 약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여성 후보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3선에 성공한 대구 강은희 교육감에 더해 세종, 강미애, 제주 고이숙 당선자까지 3명으로 늘었고, 고이숙 당선자는 제주 민선 최초의

0: 여성교육감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번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63세, 평균 재산은 약 3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령은 70세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최연소는 56세의 고이숙 제주교육감 당선자였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기록도 나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재선에 나선 현직 교육감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은 이번에 통했습니까?
0: 네, 이번 선거에 재선을 노린 현직 교육감은 모두 11명이었는데요. 진영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현직 교육감들은 사실상 전원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부산 김석준 교육감은 4선 고지에 올랐고 인천 도성훈 교육감은 3선을 달성했습니다. 서울 정근식, 전남 광주 김대중 교육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광주의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 광주 통합으로 현직 교육감 간의 맞대결에서 낙선했습니다. 반면 보수 현직의 성적은 엇갈렸는데요. 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 교육감은 나란히 3선에, 충북 윤건영 교육감도 재선에 성공했지만 경기 임태희, 강원 신경호, 제주 김광수 교육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선거 판세에서 여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현직 프리미엄도 이 선거 구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유독 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단일화가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단일화를 둘러싼 그 잡음이 많았습니다. 단일화 불복, 고발 고소가 잇따랐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잇따랐는데요. 그만큼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일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 경남, 세종, 대전을 보면 공교롭게도 세 곳 모두 진보 진영이 끝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진보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산하면 세 곳 모두 과반을 넘는데요. 물론 그 표가 반드시 한 후보에게 직결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됐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보 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해 8명의 후보가 난립한 서울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을 얻고 정근식 교육감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단일화의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되면서 만약 다음 선거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치러진다면 단일화를 둘러싸고 비슷한 양상이 또 재현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처음으로 당선된 새 얼굴이 16명 중에서 9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의미일 텐데 어떤 공약들이 있었죠?
0: 네,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 공약이 상당히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강, 교권 보호라는 세 축이 공통적으로 보였는데요. AI 교육의 경우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 자체의 방향과 AI를 도구로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진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교권 보호도 이번 공통 의제인데요. 교사들에게 교육활동상 형사 면책권을 준다거나 교사 마음 건강 주치 제도 도입 등이 당선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진보 당선자들이 선거 전 공동으로 발표한 공약도 있습니다. 공동 공약에 서명한 15명 중 8명이 이번에 당선됐는데 내신 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들도 보이는데요. 광역단체장의 협조나 국회 입법 없이는 실현이 어렵고 수능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예고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기 안에 시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약이 현장 체감까지 이어지려면 정치력과 함께 실행 계획이 철저하게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긴 합니다.
1: 네, 이제 당선자들이 본격적으로 업무 준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남아있는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새 교육감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 시작됩니다. 재선한 현직 교육감들은 오늘부터 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자녀 임기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초선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교육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수위는 최대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다음 달 20일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조직 예산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약 이행 계획 점검이 주요 과제가 됩니다. 설치 여부는 당선인 재량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새 지방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 인수위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네, 변화에 대한 기대는 컸고 남아있는 과제는 산적합니다. 당선인들이 공약을 얼마나 현장의 체감으로 연결해냈는지 유권자들도 계속

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방향을 가늠해 볼수 있는 첫 모의평가도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이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올해는 적정 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 모의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 정재원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평가원이 주관한 올해 첫 모의평가죠. 이 전문가들 분석뿐 아니라 학생들 반응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뭐 우선 감독을 했는데요.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볼때 예년에 비해서 좀 크게 어렵다거나 뭐 신유형이 많이 등장했다거나 하는 특징들은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난이도 문제는 듣는 입장에서 푸는 입장에서는 저마다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난이도 이야기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작년 수능 때도 이제 평이하다는 언론 보도와 학생들의 현장 반응이 좀 달라서 우려했는데 사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6모는 대부분 시간 내에 풀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체감 난도도 학생들마다 또 환경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번 모의평가에서 특별히 살펴봐야 했던 새로운 유형 있었을까요?
1: 뭐 앞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6모에서는 이제 파격적인 유형이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모 자체가 이제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수능 출제를 위한 일종의 이제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9모와 수능,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 네, 모의평가는 시험 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냐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활용해야 될까요?
1: 우선 큰 틀에서 고민해봐야 될 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졸업생들이 들어온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간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보여준 자신의 위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끼리만 응시하는 경우에, 응시하는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좀 낮아도 100분위와 등급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6모부터는 그렇진 않습니다. 재학생 입장에서는 졸업생이 들어와도 자신의 위치가 잘 유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를 좀 최소화해야 되겠고요. 또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으면 그걸 점검하고 좀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7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특수대학 전형이 있습니다. 6모 결과를 통해서 이 전형들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선택 과목에 따른 쏠림 현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선택형 수능 제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회 탐구 그리고 확률과 통계 선택 비율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모평 이후에 혹시 과목 변경을 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예, 사실 오늘 시험, 이제 6월 모의고사와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통째로 이제 나눠주고요. 그 안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뽑아가지고 이제 푸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화작 언매를 얼마나 선택했는지 또 확통 미적 기하를 또 얼마나 선택했는지를 사실상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채점 결과가 좀 나와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6모 신청 현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사탐에서 좀 늘었거든요. 그 숫자만큼 과탐에서 또 줄어든 것으로 얼마 전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탐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사탐 한 과목당 1, 2등급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자의 증가와 정시에서 사탐 응시자가

0: 응시자들이 이제 합격률이 좀더 올라가는 현상. 이게 작년에도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 현상이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뭐 변경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고득점 보장은 좀 어려운 타이밍이 됐습니다. 과목을 이제 변경할 때는 3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목 변경을 하는 상황에서는 1, 2등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3등급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선택한 과목이 막 5, 6등급에서 도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3등급만 받아도 정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선택 과목을 또 조금만 보완하면 3등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구태여 또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 그리고 과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시험은 뭐 결국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수험생 규모도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지난해에는 이른바 이 황금돼지띠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의 숫자가 관심사였는데 올해는 졸업생들이 참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0: 예, 올해는 이제 9만 7천 명 현재 모의고사 그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제 모의고사 접수 인원이 9만 7천 명 정도가 N수생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8만 명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N수생을 실제 작년 6모에서 이제 8만 명이 신청했지만 수능에서는 18만 명이 신청을 해서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6모가 이번에 9만 7천 명이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N수생 20만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숫자라는 것은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거죠. 100명당 1등급이 4명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 통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이제 고득점자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은 좀 그동안 받았던 점수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1: 네, 올해 입시 또 특별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었고요. 늘어난 인원은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 반도체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어서 이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상위권 입시에 영향이 좀 있겠죠?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의대를 지원하는 사유를 좀 분석해 보면 상당 비중이 바로 이제 의사의 사회 경제적 위상일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 그만큼 또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라오는 사실 그간의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현재 반도체 열기가 이런 거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어떤 고귀한 목적, 그다음에 의사 못지않게 뭐 그 이상의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눈으로 좀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대가 6년 또 그 뒤에 뭐 수련 과정을 거친다면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 4년 또는 6년 정도 마치고 바로 사회를 진출할 수 있으니까 빠른 사회 진출의 장점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학 공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원까지도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의 계약학과, 반도체학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에 두 개의 대기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의 이미지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대입의 결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가 바탕이 된 수시전형,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의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 반도체 공학은 물리학이나 화학이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좀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나입니다.
1: 네, 6월 모의평가가 참 중요한 시험이긴 합니다만 또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모의평가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4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0: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
1: 불렀어요. 사시사철 풍요로운 고장 무안.
2: 건강망이라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1: 예로부터 서해 바다의 축복이 끝이 없다죠.
2: 뭐 하느냐, 뭐 천장 지역이고 살만한 동네죠.
1: 이 땅은 농부에게도 후한 인심을 베풉니다. 황토에 고구마 순을 심으면 굵고 튼실한 결실로 되돌려 주죠.
3: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하는 거 첫날이에요. 안 좋아도 꼭꼭.
1: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갯벌은 무안의 자랑입니다.
4: 전국의 최초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것이 여기 무안군 용산마을 갯벌입니다.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갯벌의 봄을 낙지는 특별한 맛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답니다.
5: 맛있어.
6: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 좋은 게 맛이.
7: 노래 들으면 식사하는 중국집이 어디서 나보라 하세요?
1: 자, 그럼 풍요의 땅 무안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여정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현경면에서 시작합니다. 무안 앞바다에 물이 빠지는 아침 7시가 되자 배 한 척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있는 이는 김원찬 씨와 그의 아내. 매일같이 바다에 나와서 고기잡이를 함께 한다는데요.
5: 무슨 방식이에요?
2: 건강망이라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1: 덤장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법입니다. 대대로 이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왔다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긴 울타리와 함께 다섯 군데의 그물을 설치해 두면 밀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길이 막혀 그물로 들어가 잡히게 되는 건데요. 김원찬.

0: 씨는 이 텀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후 40년째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1: 이 고기 잡는 방법이 오래된 방법이에요?
2: 예, 네, 그래 오래된 방법이죠.
1: 얼마나 오래된 방법이에요?
2: 모르죠. 이제 뭐 우리 선조 때부터 했던 방식들이니까.
0: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바로 텀장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과연 텀장 안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래도 적지 않게 잡힌 눈치입니다.
3: 많이 잡혔어요?
2: 네.
0: 기대되는 순간 안에는 씨알 굵은 생선들이 제법 보입니다. 와, 이게 다 몇 마리인가요? 그중 가장 많이 잡은 것이 감성돔. 고급 어장으로 귀한 손님이라죠.
2: 이제 이때가 여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올라올 때요. 여기 이제 산란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연안 지역이어가지고, 이때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시기가.
0: 무안 앞바다가 만들어준 황금 어장. 그 기세를 몰아 다른 그물도 확인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월척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제법 그물이 묵직해 보이죠? 우르르르 쏟아져 나온 서해바다의 선물. 이번에도 감성돔이 다양한 친구들이랑 올라왔네. 그런데 애써 잡은 팔뚝만한 숭어를 다시 바다로 보내는데요. 어찌된 일이죠?
1: 아, 저런 걸 왜 또 버리세요?
4: 빨리.
2: 지금 요새 제일 많이 나는 게 지금 감성돔이 제일 많이 나고 버리숭어. 버리숭어는 지금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0: 욕심내지 않은 부부 덕분에 갈매기들만 신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갈매기들도 친구가 됐다죠.
3: 항상 이렇게 갈매기들하고 다니시겠네요.
2: 그렇죠. 이제 우리 배 뜨면 알아요, 저것들이.
0: 무한 바다는 어느새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2: 무한이냐, 뭐, 청정 지역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다고, 인근에 뭐, 특별히 오염시킬 만한 그런 근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인심도 좋고, 무한이. 그래서 이제 살만한 동네죠.
0: 어부들에게는 참 살맛나는 바다. 이 바다가 곁에 있는 한 어부들의 그물엔 늘 바다의 선물이 가득하겠죠. 무안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좋기로 유명합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70%가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 무안, 그래서 예부터 황토골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농사 짓기엔 그야말로 최적의 땅. 이 땅에서 자라니 농산물 품질 좋기로 전국에서 알아준다죠. 대표 특산물인 양파는 물론 고구마 역시 이 황토에서 자랍니다.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 농가. 무안 대표 작물답게 밭 크기도 엄청나네요. 전체를 치면 약 46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구마 손 심느라 바쁜데요. 고구마를 통째 키워 순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키운 순을 밭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라죠.
5: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자, 여기. 이게 여기. 예? 자, 자, 이걸 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3: 아, 지금 뭘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5: 아,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 하는 거 첫날이에요.
1: 아, 근데 이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5: 아, 그럼요. 이거 아무렇게나 심으면 수확이 안 나요. 작아요. 이게 고구마 순인데 이 마디마디에서 고구마가 달리거든요. 네. 근데 끝이 구부러지거나 여기가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고구마가 여기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묻어줘야 돼요.
1: 고구마 박사님 같으신데?
5: 고구마 농사가 30년이 됐는데요. 오.
0: 고구마 농사 30년 차. 이제 정말 고구마 박사가 다 됐는데요.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황토였답니다.
5: 황토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봐보세요. 바로 저 옆에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화는 전체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맛있다고 해요. 맛있는데 이제 고구마한테도 아주 적합하죠.
0: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맨발로 황토를 걷는 즐거움도 알게 됐죠.
5: 흙이 발에 닿는 감촉이 참 좋아요. 발바닥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나는 아직 그 뭐 각질 제거니 뭐니 이런 거 그런 거 안 써봤어요. 농약을 하지 않는 건강한 땅에서 이 흙을 만지고 밟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0: 황토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키운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은 고구마는 빠르면 8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작년에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둔 고구마를 매일 출하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창고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당도가 더 높아졌답니다. 일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할 시간.
1: 아,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5: 아, 저 세차 말려고 고구마를 굽려고요.
1: 아, 이게 고구마 굽는 기계예요?
5: 네. 고구마 군다고 하니까 옛날에 큰 드럼통에 장작 넣고 하던 그걸 생각을 하셨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0: 196도에서 87분간 구우면 맛있는 군 고구마가 완성된다니 기분 참 좋아졌네요. 어디 한번 꺼내서 볼까요? 황금빛 속살까지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5: 고구마가 나눔하기도 참 좋은 작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고구마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꼭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0: 맛도 있고 속도 든든하다 보니 새참으로 이만한 게 없다죠. 오이 외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고구마. 현희 씨, 이 고구마를 키우며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됐답니다.
5: 고구마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구마로 삶의 질이 높아졌고 고구마로 많은 나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자나깨나 고구마 그야말로 고구마가 우리의 삶이다.
0: 이번엔 무한히 가진 보물 갯벌로 향합니다. 무한 갯벌은 그 크기만 약 147제곱킬로미터로 광활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만 약 250여 종,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네요. 개를 비롯해 낙지 등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다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큰 인기랍니다. 여기 이 어린이들도 오늘 갯벌 탐사를 위해 완전 무장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난관인데요.

0: 갈까?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 네. 이리 곧 빠져. 네. 자,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1: 해설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갯벌과 바다 생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0: 엄청 많네.
2: 고등. 고등 다 잡아.
0: 오, 콩게 있네. 진작이 콩게 조그만 게 이게 콩게예요. 콩게 잡았고 얘는 사각게라 그래. 이 뭔게라고? 사각게.
3: 여기다 둬.
2: 물리면 아파요?
0: 물리면 아프죠 당연히.
2: 얘는요?
0: 그, 어?
2: 얘는요?
0: 얘도? 얘도 염랑게라고 그랬잖아 아까.
2: 물리면 아파요?
0: 당연히 아프지. 염랑게.
1: 잡는 재미가 쏠쏠한 갯벌 체험. 아무리 즐거워도 갯벌 보호를 위해 잡은 것은 놓아주고 갑니다.
0: 이게 농게야, 농게. 농게 수컷. 농게 수컷이에요.
2: 아, 여기 놔둬볼게.
0: 응, 거다 놔둘 거야. 사진 찍고 놔두자. 서해안 갯벌이 뻘도 좋고 다양한 다용종 생물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소송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의 최초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곳이 여기 무안군 용산만 갯벌입니다.
1: 2001년 생태계 우수성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연안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무안 갯벌. 이제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0: 부동 같은 게 없으면 바다가 썩어요. 바다에 오면 냄새나. 아이고, 그식이 더럽다 할 때는 여는 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청정지역, 말 그대로 그 오염이 안 된 지역이라고 그래요.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람과 생명이 함께 숨쉬는 땅.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안의 청정 갯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갯벌을 둘러보던 중 눈에 들어온 두 남자. 마치 보물 찾기 하듯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4: 주소 주소. 뻘떡기라고 이게. 여기다.
5: 물리면 아파 엄청.
4: 와, 와, 이 순지 안 좋은데?
5: 아직 새끼인데.
4: 이거 어떻게 먹어?
5: 튀겨 먹으면 맛있지. 삶는 거야 물에다가.
4: 삶아서 먹지, 구워 먹어. 자연산이다 이거지?
5: 시간 되면은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캐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소라도 죽고 그럽니다.
6: 뭐 하시는 분들인데요?
5: 시골 이 마을에서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갯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가게. 가정집 같아 보이는 이곳이 두 분의 일터인 중국집이랍니다. 이곳에서 경만 씨는 주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웍 돌리는 솜씨만 봐도 그 실력이 느껴지죠? 기본 메뉴인 짜장면을 비롯해 탕수육도 인기 메뉴. 고기 대신 표고를 튀겨서 만드는데요. 향과 식감이 기가 막히다는군요. 경만 씨가 요리를 만들면 의련 씨가 손님에게 내는데요. 알고 보면 숨은 맛집이라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7: 아, 맛있는데? 거기 봐봐. 이거 강추사 강추. 까먹어. 까먹어. 처음 먹는데 쫀득쫀득하니 버섯 향수 대박이네. 대박.

0: 사실 이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낙지짬뽕. 싱싱한 낙지가 통째로 들어가 보는 재미, 먹는 즐거움도 있다죠.
1: 왜요? 음식이 담백하고요. 느끼지 않고 안 맛있어요.
0: 낙지짬뽕 인기가 많다 보니 매일 낙지를 받아서 사용한답니다. 어메, 참말로 낙지가 참 실한데요.
2: 아동에서 낙지를 저를 대주는 동생이에요. 말해라. 오늘 낙지가 없어서 가져라겠어요.
3: 어디서 잡히는 낙지예요?
4: 네, 무한 떨낙지입니다. 이쪽 무한지역에서.
3: 아, 여기 낙지가 좋죠.
4: 여기 부세가 훨씬 쫄깃쫄깃하죠.
5: 이 빨판이면 엄청 세요. 이게 낙지가 다리가 덕이네.
3: 이게 정말 긴데요?
0: 식감과 맛을 위해서 꼭 무안에서 나는 낙지만 고집한다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채소에 화끈하게 불맛 입혀주고 육수도 넣어주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갯벌에서 자란 무한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죠. 그릇에 면과 가전 재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살포시 올려주면 낙지짬뽕 완성이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2: 낙지는 죽은 서도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드셔요. 그게 이제
0: 이 특별한 맛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랍니다. 드디어 영접한 낙지 짬뽕. 자, 먹기 전에 인증샷은 필수라죠.
6: 잘라야 돼?
7: 잘라 먹어야지.
6: 아니, 그냥 한 입에 먹어야지. 한 입에 먹어도 먹으면 그냥 먹어.
0: 결국 낙지를 잘라서 맛보기로 하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6: 맛있어.
8: 어디서 오셨어요?
6: 응?
8: 무안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요?
6: 제주도에서.
8: 아, 제주도에 오셨어요?
6: 제주도 낙지보다는 맛있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내가 아주 부드럽고.
9: 보통 짬뽕은 오징어를 많이 쓰는데, 그 낙지를 쓰니까 이제 국물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쫄깃한 식감이 오징어랑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도 사투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 좋은 게 맛이.
8: 감사합니다.
9: 이렇게 합니다.
0: 이 중국집이 무안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두 사람의 손길로 가게 안팎을 정겹게 꾸민 곳인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이유가 뭡니까?
10: 시골에 있는데 그냥 시골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꾸며놓고 사람들한테 시와 노래가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외갓집 같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잡지사 기자와 주방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 친구가 된 후 무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2: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놀거리, 그런 저희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영업 방침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갔다 가시면 후회 않고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다들 음식 맛을 보는 사이 갑자기 가게 안에 흐르는 음악, 노래가 취미인 경만 씨. 가끔 이렇게 라이브로 공연을 한답니다.

0: 노래 그런 박수도 나오고 안 바쁜 시간에는 손님들 또 나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또 식사하시면서 한잔한 노래 한 곡씩 해드리면 손님들이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디 라이브로 식사하면서 저 노래 들으면 식사하는 중국집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1: 의련 씨도 합류하는데요. 자, 두 사람의 공연 잠시 구경해 볼까요?

0: 이 무한행 고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신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잘해서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제 바람이고요. 무한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요.
1: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고장 이곳은 무한입니다.

0: 진짜 맞지?
1: 삼다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삼다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PD로그가 방송됩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평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모두가 사랑하는 환상의 나라. 신나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그리고 다채로운 꽃축제가 펼쳐지는 테마파크.
3: 저는 테마파크에 정원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이번에 함께 일하러 와본 박진우 PD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꽃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 제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연체 살식마? 힘을 많이 주셨어요. 네. 오,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습니다.
4: 이거 재밌어요.
3: 흙 만지는 재미가 있네요.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4: 아, 이거 재미없어요.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이거 안 재밌어요.

0: 네, 오늘은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올해 아침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일단 가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 우리가 몰랐던 테마파크 안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는데요.
2: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이곳에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2: 아유, 뭐 이제 뭐
3: 복장이 오늘 예사롭지가 않아요. 오늘 뭐 하시는지 알고 오셨죠?
2: 예, 일부러 좀 약간 챙겨 입었습니다.
3: 한 10분 정도 있으면 당장 벗게 되실 거예요.
2: 마음에 안 드시나요?
3: 아니요, 더워서.
2: 더워서.
3: 일이 힘들어서. 네. 옷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남미에서 오신 마초 같아, 마초.
2: 일부러 약간 좀 꽃 느낌으로 이렇게 좀 살렸는데.
3: 저희 꽃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꽃.
2: 이거 무슨 꽃이에요?
3: 이거는? 이건 샤스타 데이지라고 하는.
2: 샤스타 데이지. 네. 오. 보통 그럼 꽃 보면 아시는구나.
3: 알아야죠. 이 일을 하면.
2: 네. 그러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 만드는 일을 23년째 하고 있는 이준규라고 합니다. 테마파크가 한 45만 평 되고 그 주변으로 한 400만 평 이상이 되는 넓은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예쁜 꽃이 피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경북 XS에서 공부한 나, 꽃바람 이박사.
1: 사실 오늘의 베테랑은 너튜브에서도 정원의 매력을 알리며 활약 중인데요.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는 유쾌한 모습으로 이미 식물계에서는 알아주는 스타라고 합니다.
3: 지금 피디님 서 계시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365일 꽃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백만 송이의 이제 새로운 봄꽃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 100만 개요?
3: 예. 근데 오늘 100만 개는 다 안 할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
2: 아니, 시키시면 할 수는 있어요. 네.
3: 챙겨주셔야 됩니다.
2: 시키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관람객들이 언제 이 정원을 찾아도 화려한 그 계절의 꽃을 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일. 먼저, 지난 계절에 심어둔 꽃을 뽑아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땅이 부드러워서 쑥쑥 잘 뽑히더라고요. 베테랑과 선배 정원사님들을 도와 신나게 꽃을 뽑았습니다.
2: 아직까지는 뭐...
3: 생각보다 쉬워?
5: 네, 잘 뽑혔어요.
3: 생각보다 쉬워요?
2: 네.
3: 그래요, 잘 기억할게요.
2: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 뽑아낸 꽃을 정리하는 동안 정원 한켠에서는 바로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때 필요한 바로 이 도구, 혹시 뭔지 아시나요?
3: 이건 네. 뭔지 아세요?
2: 도시락인가요? 죄송합니다.
3: 예, 도시락은 아니고요.
2: 스티로폼이요?
3: 예, 스티로폼. 우리 이거 엉덩이 의자라고 해요.
1: 쪼그린 자세에서 무릎과 허리 보호를 위해 필수라는 엉덩이 의자. 이 친구가 저를 지켜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보기 힘든 특이한 보라색 유채꽃을 심을 예정.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집중해서 심어봅니다.
3: 저는 저렇게 흙이 묻어있는 신발이 되게 보기가 좋아요. 멋있잖아요. 정원사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더티핸드라고 하는 약간 비하하는 것도 있어요.
2: 더티핸드요?
3: 더티핸드. 항상 손이 더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네. 그린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어요.
2: 그 뭔가 잡초 많이 뽑고 해서 손이 색깔이 초록색이 돼서.
3: 잡초만 뽑겠습니까? 항상 식물을 만지다 보니 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일을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경험을 안 해보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닌데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정원일의 하이라이트, 정원일의 꽃이라고 하는 잡초 뽑기를 할 건데요. 자, 시작하시죠.
2: 네, 알겠습니다.
3: 자, 여기 있는 것도 이것도 지금 다 잡초예요.
2: 이런 애들도 네, 다.
3: 네. 이런 것들 다 뽑아주셔야 됩니다.
2: 네.
1: 40년간 방문객만 6천만 명. 누구나 한 번쯤은 와봤을 오랜 전통을 가진 장미축제가 열리는 이곳. 베테랑의 손에서 세계적인 정원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꽃이 피어나기 전에 미리 잡초를 뽑아 정원의 장미들을 더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0: 봉사활동 점수 채우려고 잡초 많이 뽑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하니까 생각났어요.
3: 아, 그 세대시구나. 저는 그 학력고사를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0: 그 세대시군요.
3: 저는 그 세대입니다.
0: 생각보다 연배가 상당히...
3: 그렇죠. 항상 정원하고 살면 젊게 살아요. 성장하는 공간이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 일을 하기만 해도 그냥 나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안인 친구들이 많아요.
1: 항상 성장하는 공간, 정원. 꽃이 건강히 자라는 것을 도와 정원사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 쉬워 보여도 중요한 일인 만큼 베테랑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봅니다.
0: 네, 약간 갇혔어. 장미 사이에 갇혔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자꾸 찔려.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아니야. 아.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시 찔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몇 번 이제 찔려보면 저 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막 엄청 아픈 건 아닌데.
3: 아니에요. 엄청 아파요.
0: 엄청 아파요?
3: 엄청 아픈 거지, 이 정도면.
0: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위안이 되네요.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정도긴 합니다.
1: 수십 번 가시에 찔리며 뽑고 또 뽑고 화단 하나에 핀 잡초를 모두 뽑을 때까지 말하는 것도 잊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풀과 흙에 파묻혀 지나간 하루. 저도 벌써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식물은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에 모든 계절의 정원을 철저히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5: 이제 요거는 올 여름에 식재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여기 면적을 재고 요게 몇 주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식재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컨셉은 직관적인 컨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내가 더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공간에 딱 갔을 때 직관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게끔 패턴을 잡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두꺼운 책들 사이사이에 보면 제가 아파를 만들고 있는 꽃잎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 두꺼운 책이 저의 지식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읽었어요.
3: 회사에 도착하면 한 6시 한 4, 50분 정도 되고요. 그때 되면 잠깐 명상을 하죠. 글씨를 쓰면서. 그게 끝나면 이제 정원으로 나갑니다. 계획대로 잘 구현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흐리고 비 오는 아침 현장으로 이동했는데요.
3: 오후에 강풍이 또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강풍이 불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은 작업이에요.
1: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일이 생겨 분주하게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강풍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3: 비 많이 온다니까 신속하게 작업할게요.
0: 네.
3: 자, 올라갈게요.
1: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나무 위쪽의 가지들을 정리할 건데요. 10m가 넘는 높이에 현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0: 네.
3: 자, 요거부터 갈게요, 요거.
6: 네, 이제 요거, 고지 가위라는 도구인데 요거 사용해서 가지를 전정할 겁니다.
0: 얇은 거부터 이렇게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1: 선배님의 손길 한 번에 거침없이 툭툭 잘려나가는 가지들.
7: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0: 바람 많이 불고 하면 이제 위험하겠네요.
6: 예, 많이 위험하죠. 땅에 떨어지면 손님들이 머리 맞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제 점검해서 조치해줘. 할 수 있어요.
1: 보기보다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6: 아, 네. 이것도 잘 보고 밑에 잡아서 떨어뜨릴게요. 아,
0: 네. 네. 바닥에 떨어뜨려도
6: 돼요? 네, 사람 없으니까 사람 떨어뜨릴게요.
0: 확인하고.
3: 네, 무조건 그냥 자르기만은 빨리 끝날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제 수영도 보고 죽은 가지도 찾아내고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나무 전체를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가지만 정리를 하면 나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밑에서 그걸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0: 어, 이거 진톱도 있군요.
6: 네, 이거 고지톱이라고 하는 건데 두꺼운 가지는 톱을 이용해서 작업할 겁니다. 네, 이번에 요거 좀 두꺼운데 요거 제거할 거거든요.
0: 아, 네. 네.
3: 안전하게.
1: 선배님이 안전하게 잡아주시면 제가 톱으로 두꺼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오!
0: 네.
6: 네, 됐습니다. 아, 네.
7: 잠깐만요.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3: 안으로 가야겠는데?
1: 리프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0: 예, 베테랑이
1: 어, 맞아요,
0: 이동하는데요.
1: 그거.
2: 좀 붙일게요. 좀 붙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3: 네.
2: 일자로 잘라야 되는데
3: 자꾸 와다다
2: 이렇게 약간 바이올린 듯이 자르시네.
3: 일자로. 일자네. 일자 유명한.
0: 선배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한 번에 툭 잘리더라고요.
4: 오케이.
5: 네, 작업 완료하겠습니다. 네, 작업대 하향하겠습니다.
6: 오, 되게 뭔가 화대진 것 같아요.
2: 네. 안에까지도 네. 잘라줘야 바람도 네. 잘 보이고 해서 벌레도 잘 안 끼고 나무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6: 네. 고생하셨습니다.
0: 모두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억세게 내리기 시작한 비. 비가 많이 오면 외부 작업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면 찾는다는 베테랑의 아지트. 테마파크 한 비밀의 공간에 초대받았습니다.
1: 뒤돌아서 보시면 사실 테마파크 같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굉장히 네. 뭔가 온갖 자극스러운 것들이 많은 데가 테마파크거든요.
3: 네.
1: 근데 정원은 가장 정적이고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식물이 주는 몰입감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꽃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여기는 정적인 분입니다. 저는 정원을 표현할 때 항상 제 인생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한 반백살을 살다 보니 늙으면 안 예쁜가? 머리가 백발이 되면 주름이 깊게 패이면 난 추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한 장으로 딱 표현되는 예쁜 정원만 상상을 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주, 두 주 정도밖에 만족을 못해요. 나머지는 다 불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아름답고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아름답고 네.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지잖아요.
0: 우리의 인생을 닮은 아름다운 정원. 그 한켠에는 긴 세월을 품은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 되게 멋있는 게 있네요.
1: 네. 저 친구 몸값이 네. 저보다 높아요.
3: 박사님도 되게 비싼시잖아요.
1: 이거 나름 싸지는 않은데
3: 네.
1: 이 친구가 지금 760년 된 분재이거든요. 그래서
3: 760년이요?
1: 네. 실명수정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지 하나 부러지면
3: 네.
1: 뭐 연봉을 다 날려야 되는. 근데 워낙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3: 네.
1: 이렇게 만지시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어요.
0: 네.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아우라를 가진 문제. 수백 년을 살아온 이 식물들이 궁금해졌는데요. 다음 날 베테랑이 350그루의 분재를 돌보고 있다는 온실을 찾았습니다.

0: 처음 보는 문제들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오늘의 안내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1: 열심히 분재를 만들고 있는 분재 아티스트 한장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한다를 넘어서 존경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2: 너무 보통 분재라고 하면 되게 이런 고가의 분재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무 또한 처음에는 이렇게 고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땅에 진짜 버려지듯이 쉽게 말해서 등산을 하다 보면 그냥 몸통만 떡 있고 가지 몇 가지 없는 나무가 이런 나무였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가시나 모르겠네요. 수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니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이제 반려식물이 된 거죠.
0: 수년의 세월, 섬세한 손길이 지금의 가치 있는 분재를 만들었습니다.
1: 이게 이제 제 기억 속에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 그래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죠? 라일락 네. 향기가.
3: 네. 약간 은은하게 나요.
1: 네, 맞아요. 이제 이 향기를 맡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그게 바로 이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초등학교 때 워낙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아파가지고. 생후 10개월 때 제 대장을 한 10cm 정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의사들이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딱 이렇게 뭔가 명확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리고 봄날이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밖에서 라일락꽃 향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제가 창문을 통해서 봤던 라일락의 모습들 그 다음에 나무의 모습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줬던 지금도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어디 지나가다가 라일락꽃 향기를 제가 맡으면 그때의 광경들이 생각이 나요.
0: 지금의 베테랑을 만들어준 라일락. 분재는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머금고 자라고 있습니다.
3: 오, 이게 뭐예요? 엄청 크네요, 얘는.
1: 여기가 정말요? 지금 다 모과나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과나무예요.
3: 와,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어요. 엄청 크죠? 다른 애들에 비하면 되게...
1: 저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우주의 별들이 딱 떠오르거든요.
3: 우주의 별이요?
1: 네. 그 모습을 보시려면 네. 밑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2: 굉장히 약간 비밀의 공간이
3: 있죠. 저 밑으로요?
1: 네. 이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들어가서 보면 이 잔가지의 섬세함을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3: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네,
2: 굉장히 단단한 이 주관의 힘과 옆에 뻗어 있는 잔가지의 이 섬세함은 이게 1, 2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 여기 310년 된 모과나무예요.
0: 화사한 꽃이 핀 분재가 또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분홍빛이 아름다운 이 꽃, 뭔지 아시나요?
2: 우리 5월 되면 길에 펴있는 영산홍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다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굉장히 소중하죠.
3: 아, 얘가 영산홍?
2: 네, 네 산철죽, 산철죽 종류인데.
3: 무궁화처럼 생겼는데 다른가요?
1: 다르죠. 완전 다르죠.
3: 완전 달라요? 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2: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3: 그런가 봐요. 부끄럽네요.
1: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3: 네. 영산홍.
4: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꽃을 아는 게 수준이 좀 굉장히 낮아요. 왜 유치원생들, 처음 이제 말 배우는 애기들 보면 단어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미꽃, 튤립 이런 거 나오는 책에 있는 그 정도 꽃을 아는 수준이랄까요? 많이는 잘 몰라요.
0: 비록 꽃은 잘 모르지만 분재 관리를 도와보기로 했습니다.
2: 천천히, 천천히.
4: 아, 죄송합니다. 네.
2: 여기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나무들이 다 적어도 50년에서 500년까지 있는데.
4: 놀라시네.
2: 네, 놀랍니다. 네.
1: 자, 이거는 급하게 서둘러 살 필요 없어요.
4: 천천히
1: 하셔도 돼요.
2: 잘못 자르면 연봉이 아시죠?
4: 네?
2: 아닙니다.
4: 말씀해 주세요.
2: 연봉이 이태로 올 거예요.
3: 그 정도 몰라요?
1: 잘못 자르시면 당장 사표 쓰고 일로 오셔가지고 무보수로 일하셔야 돼요.
3: 몇 년 정도 일해야 되는 정도일까요?
1: 뭐 은퇴해야지 여기서.
4: 그 정도예요?
2: 정신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3: 손이 떨릴 것 같은데.
2: 그냥 한 뼘 이상 올라온 애들만 네.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거 잡은 거. 오. 딱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네다섯 개 보이는데 그거 자르시면 되겠네요.
0: 워낙 고가의 분재다 보니 더 긴장되는 건

0: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1: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2: 네, 맞아요.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확실히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1: 이 정적인 느낌.
2: 네.
1: 이런 작업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수시로 해요. 그래야지 또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식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에 큰데요. 정성을 다 하다 보면
2: 네.
1: 분명히 이렇게 예쁘게 보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0: 당장 내일의 결과가 아닌 훗날의 가치를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식물을 가꾸는 사람 정원사. 저도 그 인내와 마음을 배우며 310년 된 모과나무의 하루에 손을 보탰습니다.

0: 우리나라 최초의 꽃축제로 유명한 이곳의 장미축제. 4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추억과 함께했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축제에 모두가 분주하다고 합니다.
1: 이제 장미축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2: 아, 네네.
1: 바로 좀 안에 들어가서 할 네네. 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1: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하우스프로 장미를 육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장미연도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네.
3: 네. 장미를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사람들이 네. 장미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 네.
1: 그 테이크아웃 장미라고 해서 컨셉은 그거였어요. 장미를 한 잔 집에 가지고 가는. 올해 이제 장미축제 40주년 기념해서 다시 판매를 할 건데 네. 오늘 여기다 옮겨 심는 작업을 좀 하실 거예요.
0: 축제 현장에서 판매할 컵장미. 배수 구멍을 하나하나 뚫어줘야 하는데요. 오늘 100개의 컵을 뚫고 장미를 심을 예정입니다.
2: 저 잘 하고 있나요? 아, 그만큼 다 해야 되는 거죠?
3: 네, 그렇죠. 지금 50개가 아직 좀 남으신 거고 이게 지금 50개 더거든요. 네. 얼마 안 돼요?
2: 네네. 네,
3: 얼마 안 돼?
2: 알겠습니다.
3: 잘하시나요, 그래도?
2: 아, 빨리 하겠습니다.
3: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 봐요.
0: 뜻밖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 칭찬이 호호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3: 그럼요. 네, 칭찬이 호예요.
4: 홈이 처음이야.
0: 어설프죠?
5: 홈이 처음이라. 처음 하면 다 어색한 거죠.
0: 생각해보면 지금껏 만난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상냥하고 따뜻하셨습니다.
6: 할 수 있어요.
2: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모한 줄 알았어요.
1: 괜찮아요. 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2: 네, 용서하는구나.
0: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받아 다시 힘을 내서 일해봅니다.
7: 진짜 예뻐요.
1: 네, 이거 정원에 진짜 쫙 펴있으면 정말 밤하늘에 별이 핀 것 같아요.
2: 이 품종이 다 다른 건가요?
1: 다 달라요. 왜요? 장미 아빠 손끝에서 육종이 됐고 엄마 네. 엄마 꽃 아빠 꽃이 서로 결혼을 시켜주셨고 한 만 명의 자식들이 생기면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0: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선별을 기다리고 있는 장미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품종이 선발되어 수년 후 축제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얘네들을 갖다가 바깥에다 심어가지고 부직포화분에 심어서 더 키울 거예요, 이만큼.
0: 아직 작은 장미를 큰 화분에 옮겨 심어 다양한 특성을 확인해 선별한다는데요. 오늘은 100여 개의 화분을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손수레 운전. 장미를 씻고 또 씻습니다.
8: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편한 거.
2: 이거 처음 해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랄 균형을 맞추는 게 아따가.
0: 수년 전 이런 과정을 거쳐 개발된 아주 달콤한 향을 풍기는 장미인데요.
3: 네, 자, 힘내시라고 제가 꽃
2: 이게 아까 말씀하신
3: 향 같으면
2: 오 진짜 힘
3: 힘이 나죠?
2: 오
3: 이제 달리세요.
2: 출발. 약간 좀 부분 가야 될 것 같은데.
3: 네.

0: 큰 화분에 들어갈 원예용 상표도 옮겨주었는데요. 수백 개의 화분에 들어갈 흙. 양도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 이거 재밌나요?
2: 이거 안 재밌어요. 아, 여태까지 진짜 다 재밌었는데. 아, 이건 좀 힘드네요. 이게 약간 마음 같지 않네요. 몸이 마음을 안 따라줘요. 막 팍팍팍 하고 싶은데.
0: 비 온 뒤 물을 머금은 흙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 8, 3, 24, 25, 26, 27, 28. 여기까지 28개요.
3: 28개? 네.
4: 이제 우리 이제 부직품 화분에다가
2: 네, 부직품 화분.
4: 예,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상토 원형 상토를 한 절반 정도 담아 주시고
2: 네. 보세요. 자. 아, 이게 부직포 화분이군요.
4: 네.
0: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 화분에 원예용 상토를 부어줍니다. 흐물거리는 화분에 무거운 흙을 옮겨 담으려면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2: 이거 재미가 더 나네요.
3: 아이고. 이게 참 신기한 게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2: 약간 지금 무념무상.
3: 네.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힐링이 된다니까? 이게?
2: 힐링이요?
3: 네. 아니에요?
2: 아까는 좀 힐링이었는데, 와.
3: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
2: 아, 진짜요?
3: 예. 네.
2: 그죠?
3: 오! 아.
2: 아, 예, 꽂아놓고 싶네요.
3: 한번 꽂아봐요.
2: 진짜? 예, 안, 네. 안 보여가지고.
3: 잠깐만요, 제가 한번 꽂아드릴게요. 됐다.
2: 아, 좋아요.
4: 꼬꼬자슈.
0: 마지막으로 흙을 담은 부직포 화분에 아까 가져온 어린 장미들을 옮겨 심어줍니다.
2: 네. 아. 오. 네.
4: 오. 오.
2: 내년이 꼭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게 축제 관객들을 만나는 애들이 한 이 백 몇 개 줄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되는 걸까요?
3: 올해 지금 한 700개 정도 선발한 애들 중에서도 한 3개 정도?
2: 아...
3: 네.
4: 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 개 중에서 한 개 나가는 거.
2: 아, 그렇구나. 진짜 쉽지 않다.
0: 단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니. 고작 하루 잠깐 도왔을 뿐인데도 온몸이 아파왔는데요. 매일같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정원사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2: 하루가 되게 기네요. 몸을 오랜만에 써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꼴랑 이거 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어요.
0: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축제. 이른 아침 장미온실을 찾았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일찍 나왔어.
3: 네, 와가지고 좀 하고 있었어요.
4: 지금은 아직 시기적으로 그 필드에 장미가 안 피을 시기라서 한 1000개 정도 화분이 미리 장미원으로 가서 초기에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3: 아닌가?
0: 축제 초반 분위기를 잡아줄 아주 중요한 화분들인데요.
3: 아, 얘 확실히 무겁다. 아!
0: 커다란 화분에 가득한 흙까지 무겁고 따갑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4: 쭉 보세요.
2: 감사합니다. 아, 이거 씻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무게가.

0: 오늘 옮길 화분은 여기까지. 마지막 트럭에 실어 테마파크로 향했습니다.
1: 어? 자, 여기는 이거 쓰셔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아, 또 박사님이 모자 이름이 써 있는
1: 나랑 일심 동체야.
2: 영광입니다.
1: 응. 그 아침에 조금 전에 실었던 화분들 다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해서
2: 네.
1: 오, 이제 오, 필요한 네. 공간으로 다 이제 재배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0: 온실에서 가져온 장미는 장미용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3: 그래서 지금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흰 색깔들이 있어요.
2: 네.
3: 그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네. 여기 존은 전부 다
2: 분홍색으로
3: 바꿀 겁니다.
2: 네.
0: 최상의 배치를 위해 화분을 올렸다 내렸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 참. 네. 화분을 들어올릴 때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내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따가워.
0: 빨간색 장미를 내려놓았으니 이제 분홍색 장미를 실어올 차례입니다.
2: 핑크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는 핑크일까요? 요거는 핑크인 것 같은데?
0: 현장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하나 진두지휘하는 베테랑이 누구보다 바빠 보였는데요.
4: 화분 위치를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나 봐요.
1: 그럼요. 이게 포인트인데. 똑같은 계열의 핑크만 놓으면 되게 단조로운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핑크인데 진하고 연하고 한 것들이 잘 섞여야 되는데 이게 또 한쪽에 몰려있으면 또 그만큼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요.
0: 아침부터 몰아치는 노동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헤매는 저를 보다 못한 베테랑이 현장을 지휘하다 말고 달려오셨습니다.
1: 이거 보면 바닥이 네모잖아요?
2: 예.
1: 이거 잘 맞춰가지고.
2: 네.
1: 방향.
2: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하시는 네. 거군요. 이렇게 나 색깔 이렇게 했다가 또.
1: 맞아요. 원래 이렇게 네. 다양하게 깔았다가 네. 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다 핑크로 바꾸거든요.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
2: 결국 놔봐야 아는 거네요. 어느 정도.
1: 맞아요. 이건 설계 도면으로도 그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그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2: 빨리빨리 대응하러 가겠습니다.
1: 신속. 네.
0: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2: 아유, 물을 잔뜩 먹어봤네.

0: 그러던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화분을 나르다 떨어진 꽃잎. 고된 노동 속 저만의 낭만 한 장. 소중히 주워놓고 다시 열일해봅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가시면 제가 따라갔을 텐데 지금 좀 숨 좀 돌릴지.
1: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저기 아무래도 눈에 걸리네. 너무 진해가지고.
0: 일을 재미로 한다는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옮기고 또 옮기고 온 힘을 다해 막판 스퍼트.
1: 이거 여기 딱 정리하고.
0: 네.
1: 작업 끝.
0: 알겠습니다. 마지막 화분까지 내려놓고 나니 절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0: 장미축제의 개막을 맞아 진행된 베테랑의 장미 해설 저도 들어봤는데요.
1: 자, 장미는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미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장미, 우리 붉은 장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분홍색 장미는 고마운 사랑, 노란색 장미는 배반의 사랑, 파란색 장미는 불가능한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0: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지금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슴 깊이 와닿던 순간. 그리고 축제 당일 저의 마지막 업무가 남았는데요. 힘들게 만들었던 컵장미를 직접 판매해보기로 했습니다.
1: 사실 테마파크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는 건 되게 쉽지 않아요. 아,
2: 네요. 저희 옷부터 갈아입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아,
3: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의상실이 어딘가요?
4: 저 따라오시죠.
3: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갔다 올게요.
0: 극내향인인 저. 정신 차린 틈도 없이 옷부터 갈아입고 왔는데요.
1: 이런 거 하나 써줘야. 뭐지 이 표정은? 너무 새처럼한데?
3: 아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제 거울을 못 봐가지고.
1: 네. 이제 호객을 하셔야죠, 호객을. 500개 한 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1: 자, 화이팅!
3: 컵장미 보고 가세요. 500개 한 장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컵장미 보고 가세요. 컵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저희 장미 이렇게 컵에다가 넣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5: 심을 수 있는 거죠?
3: 아, 네, 그럼요. 네.
2: 저희 정원장미예요, 어머니. 정원장미.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일반 꽃집에서 사는 장미와 다르게 병이랑 해충에 강해서 키우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드릴까요? 네.
0: 걱정과 달리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판매 성공. 성공적인 시작에 자신감이 붙어 더 화려한 머리띠로 바꿔 쓰고 본격적인 판매에 도전했습니다.
1: 오늘 몇 개 팔 거예요?
3: 오늘요?
1: 그 PD님이 100개 만들었으니까
3: 네. 100개
1: 팔고
3: 파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1: 100개. 네. 할 수 있죠?
2: 예, 가능합니다.
1: 아까 보니까 네. 난 이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3: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0: 100개 판매라는 막중한 임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2: 멘트 부탁드릴게요.
3: 네. 500그루 한정 수량으로 장미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와서 보세요.
2: 끝을 올리면 네. 좀 끝을 네. 보세요.
3: 요.
2: 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3: 장미 보고 가세요. 네.
2: 네. 멘트 한번 쳐주세요. 네.
3: 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장미꽃 한 번씩 보고 가세요. 가시는 길에 장미 한번 보고 가세요. 컵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2: 약간.
3: 해야 되는군요, 네. 장미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한가요?
2: 예, 좀 무심합니다.
3: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3: 그냥 그러려니.
2: 네.
0: 첫 판매로 얻은 자신감은 사라진 지 오래. 역시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 고마워요. 그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듭니다.
0: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테마파크 정원사로 일주일을 살아보니 느껴지는 바가 남달랐는데요.
3: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일을 해보니까 아 확실히 또 달라 보이긴 해요.

0: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김치. 됐어. 애들하고 같이 번 왔으니까, 전에 한 25년 전, 30년 전에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때는.
1: 다 자녀들 연차 내고, 저도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지금 사진을,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2: 아, 진짜?
1: 재현하려고. 아, 이렇게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장미 수색 때 찍었던 사진들 우와. 가지고 와가지고, 아, 이거 똑같이 해보자 했는데, 이게 96년도, 7년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을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3: 세월이 흘러도 늘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의 추억을 머금고 존재하는 정원에서 보낸 일주일. 제 마음도 소중한 싹을 싹 틔운 시간이었습니다.
4: 예전에는 제가 가꾼 나무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자라주면 가장 뿌듯했는데 요즘에는 그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뿌듯합니다. 예. 정원과 식물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즐거움, 그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5: 스트레스 풀고 기분도 좋고
6: 내 마음이 너무 아주 기쁜 것 같아요.
7: 우리는 즐거워야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버스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8: 노래 교실은 아모르 파티가 울고 웃으면서 운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래 교실이 아닐까.

0: 상담 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2: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4: 진단비도요?
2: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가 방송됩니다.
1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080-961-9595.
1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5: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6: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7: 내 꿈은 의사입니다.
18: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줄...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자동차 LED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아빠 안젤로 씨. 어느덧 3년째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됐습니다. 아빠는 막내딸이 아빠라는 말도 배우기 전에 한국으로 왔답니다. 휴대전화로만 만날 수 있는 아빠가 아직은 어색한 막내딸. 막내딸의 시큰둥한 반응에 사진으로 남아 아빠는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3년간 보지 못한 아빠를 만나러 한국으로 날아온 삼남매. 한국의 매서운 추위에 놀라고 난생 처음 보는 눈에 두 번 놀란 가족들.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것도 잊은 채 눈 산매경에 빠지는데요.
2: 여기요, 저쪽 가요.
3: 네. 네.
1: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빠를 찾아 나서 보지만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이야. 과연 가족들은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경기도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아빠가 일하는 이곳은 자동차 LED를 비롯해 전자기기의 다양한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공정의 한 라인을 책임질 만큼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필리핀에서 온 아빠 안젤로 씨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에 아, 프로의 향기가 나는데요.
4: Dati kasi sa Pilipinas, may experience ako sa pagtatrabaho. The same din sa dito, electronics company rin siya. So, naging mas madali siya sa akin na pag... Hindi siya naging maghihirap sa akin mag-adjust pagdating sa mga electronics company. So, naging compatible siya sa skills.
1: Pilipinas에서 써먹던 기술이 한국에서도 먹힐 줄이야. 어느덧 3년째 실력 발휘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5: 헬로요. 한번 봐주세요.
6: 플러스가 위로 가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아래로 가야 돼요?
7: 아, 네. 마이너스 위로.
1: 한국어는 서툴러도 새내기들에겐 든든한 길잡이 역할도 해주고요.
7: 검색은 마이너스.
6: 아, 마이크 검색이 위로 가야 돼요?
7: 그렇게
5: 진짜 몰라.
7: 왜 이래? 아, 이거 여기 이거 똑같대. 이렇게 해야 돼. 가운데 있잖아.
1: 30명의 외국인 동료들에겐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답니다.
7: 자, 화면 해봐. 이렇게 해야 돼.
5: 하고 많이 도와줘요.
1: 어디 그뿐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앞장서는 아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유, 쉴 틈이 없어요.
7: 이거 타임을 놓으면
5: 타임을 하면 여기네.
1: 공장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 그러다 보니 회사의 또 다른 프로젝트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크다는 뜻이겠죠?
8: 안젤로 씨 같은 경우는 하나를 가르쳐주는 열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회사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실한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회사에서 탐낼 만한데요.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 아빠. 다 이유가 있습니다.
7: 아이도 세 명이라서 돈 많이 벌여 해야 돼요.
1: 가족의 미래를 위해 결심한 한국행. 3년이 지났지만 아빠의 마음은 늘 가족 곁에 있습니다.
7: 보고 난 필리핀에서 말리 파 용 안 왔고, 용 비분석 보고 11 months 보 말리 마가 one year 나 보고 시야 말리 스포. So 힘디 고 시야 가능 나가사마 안 왔고 so. 'Yun ang pinaka nawawala sa akin time na kasama ko yung bunso ko. So
1: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3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올롱가포. 작은 해안

0: 아빠의 사랑스러운 보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1: 마미, 산다.
0: 아빠 눈을 쏙 빼닮은 똘망똘망한 요 녀석. 네가 아빠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막내딸 게이븐이구나. 둘째 아들 지호에 이어 천방지축 귀여운 공주를 챙기는 의젓한 큰딸 자스민. 뭐가 그렇게도 신나는지 아침부터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게이븐, 같이 좀 웃죠.
2: �ganda kami ng bahay, maglilinis, mag-aayos, papagandahin naman para maliwanag.
0: 집이자 가게로 운영 중인 공간. 아이들은 커가고 방 하나 크기의 집은 네 식구가 살기엔 많이 좁습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떠난 뒤론 엄두조차 나지 않던 페인트 칠. 오늘은 네 사람의 힘만으로 임무를 완수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머리를 맞대어보는 가족?
3: 나무가 나사님 목사는 내가가는 뒤라전.
0: 아, 이거 뚜껑 열기부터가 난관인데요. 아, 기다리다 지쳐. 힘을 써야 할 때면 유달리 아쉬운 아빠의 빈자리. 이때 비장함을 들은 둘째 아들 출격.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겠노라 겁없는 도전장을 내는데 아유 기특대라. 불안불안한 거죠. 벌써 같은 자리만 무한반복 중인 아들.
4: 나만의 대화가 하지 않니.
0: 어이구 우리 공주님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아유 그렇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났네 일났어. 그나저나 이거 오늘 내로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 근처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5: 오늘 뭐 플라스틱 나 포티사 오포안.
0: 자, 해청우엿. 할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꼼꼼한 보양 작업부터 능숙한 롤러질까지 속전속결 더뎠던 작업에 속도를 내봅니다. 아, 답답했던 내 속이 뻥 뚫린다. 어휴, 우리 막내 고사리 손으로 거들고 있죠요. 할아버지가 옆에 살면 진짜 든든하겠는걸요.
2: 말라킹 바가 yung nakaka na ano ako ni Bianca, papa ni Angelo nga, na natutulungan ako sa mga ganyang bagay lalo na alam niya hindi naman ako ganoon ka ano may alam.
0: Tararan tan tan. 낡은 벽에 환골탈태. 집안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네요. 페인트 소동이 끝나고 주방에 있는 모녀가 분주합니다. 가족의 보금자리는 곧 엄마의 일터이기도 하다는데요.
2: 스트리트 푸드. 피시볼, 킥캠, 스퀴드, 룸뿅.
0: 한국에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을 하면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엄마. 비록 큰 벌은 아니지만 아이들 학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2: 나 믿고 나만 쫓아갔냐.

0: ayaw niya kasi nga syempre hindi pa nasa kaya lang kasi na ano ko na kahit pa paano parang gusto ko rin na meron din ako sariling income na hindi lang siya ganun para nga ano kasi total lumalaki na rin naman yung bata hindi na siya ganun yung kabantayin.
1: 엄마가 장사로 바쁜 사이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막내 게이브는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 역시 장난감에 푹 빠져 있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주해지는 건 첫째 딸입니다.
2: 따라 보 사 올라가 방아래. 뭔 방아래.
1: 장사로 바쁜 엄마를 돕는 건 첫째 자스민 몫인데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듬직한 맞이 역할을 해주고 있죠. 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무심한 듯 손은 재빠르게 금세 뚝딱 완성해낸 자스민표 요리. 과연 맛을 본 엄마의 평가는?
0: 감사합니다.
2: para po makatulong ako sa mga magulang ganyan. Nakakatulong po ako kay mami kahit kami dalawa lang din sa bahay.
1: Dindinan stal 덕분에 한숨 돌리며 마주해 보는 식사 시간. 껍질콩이라 불리는 채소, 그린빈과 돼지고기를 볶아서 만든 요리. 아, 너무 잘 먹는데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죠?
3: 나방사하면 정말 반갑구나.
2: 성로먹 말랑. 아유 뭐나 뭐야?
1: 입이 방정이네, 입이 방정이야. 지호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잉. 모두가 퇴근한 시간, 아빠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 넓은 공장을 혼자 지키는 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좀처럼 적응되지 않는다는데요.
4: 일하다가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1: 가족 생각이 날 때면 전화기 대신 일을 붙잡아 보는 아빠. 아빠가 없는 필리핀의 저녁. 3년 사이 아이들도 부쩍 많이 컸습니다.
5: 나 nandito si Angelo. Sana nakikita niya yung mga anak niya na naglalaro.
6: Para ano sana kaya ka, ano, wala siya.
5: Pag nandito siya, sana.
6: Malaki na yung iniwan niya, baby. Hmm. Naglalakad na, salita na.
5: Oh, malalaki na yung mga anak niya.
1: 막내가 돌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으로 떠난 아빠. 그 빈자리가 아이의 마음에 남을까 엄마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장사를 마감하고 집으로 들어온 가족들. 아들은 이미 꿈나라로 떠난 지 오래고요. 더 놀고 싶은 딸의 마음은 제쳐두고 엄마는 딸에게 수시로 아빠를 기억하게 합니다.
0: 기다려 뭐? 기다려 뭐? 다시 나타.
7: 다디.
0: 이따 다시 나타 말해.
7: 아까. 이거 봐. 아빠 씨 다디.
0: 아 다디 모소. 아니가 기다려 뭐 샤? 아니 나가 뜬게 샤 사요. 가세.
7: 가세. 베이비 냐 봐.
0: 아이 베이비 가 봐냐. 오 베이비 가 봐냐. 이거 용 훌링 픽처로 냐 가세.
1: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 막내딸 마음속엔 어떤 모습일까요?
8: 막 dumadaño eroplano. 나도 그냥 si daddy mo sa airplane, sabi ko ganun. Kaya pagka may dumadaan ng eroplano, hi daddy, bye-bye, ganun siya.
1: 비행기를 타고 아빠가 떠나온 곳. 오늘은 작업복 대신 외출복을 입고 시내로 나왔습니다. 휴무날이면 아빠가 늘상 찾는 곳이라는데요.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뿅 하나 주세요.
1: 아빠의 최애 메뉴, 감자탕. 네,
4: 감사합니다.
1: 아니, 한국어는 서툴러도 입맛만큼은 한국인이네요. 크, 뜨끈하겠다. 그런데 다 차려진 식사 앞에 갑자기 사진 촬영하기 바쁜 아빠. 아니, 뭐 하는가 했더니

0: 띵동.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나 본데요.
1: Look at this.
2: 무슨 말이야?
3: 아, 너무 많아.
2: 안에 있다. 안에 있다.
1: 따다는 같은 사건이야. 내가 �agkain pa. Teka mo yung kanin. Teka mo yung kanin.
4: Ulam marami.
1: Hindi ko kaya yan. Mas marami ulam, no? Kaysa kanin sa kanila. Sa atin baliktad, maraming...
4: Maraming
1: kanin sa ulam.
0: 듣고 보니 그렇네요. 색다른 문화 차이. 아빠가 보내온 사진으로 가족들의 이야기꽃은 끝이 날 줄 모르는데요. 자, 음식 사진에 이어 이번에 풍경 사진 가져야죠. 이번엔 배경 찍다 말고 셀카 모드 돌입. 아, 우리 아빠 사진 욕심 있으시네. 마지막 사진은 셀카로 마무리. 아빠의 눈물겨운 구애 성공? 엄마는 아빠의 이런 노력이 한편으론 짠하다는데요.
1: 마알아 누나 talaga. Malulungkot at malulungkot talaga siya, lalo na mag-isa lang niya lagi. Tapos tatawag na lang. Kapag namamasyal kasi siya, tumatawag siya, sabi na, ito, ganun, dito ako.
0: 아빠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 생각뿐. 공들인 노력에 비해 피드백이 영 시원찮으니 영상통화까지 시도해봅니다.
5: 바이토. 이파서 커파.
0: 힝, 찬바람만 쌩하고 부는데요.
4: 사랑해, 다디.
0: 화면 속 아빠가 아직은 어색한 막내딸. 눈길 한번 안 주는 막내딸이 서운한 아빠. 아쉬운 대로 사진으로 남아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너무 짠해요.
4: 아, 바이.
0: 아빠의 애정 공세에도 꿈쩍도 않던 막내. 언젠가 품 안에 안겨 사랑한다고 말해줄 날이 오겠죠? 어린 막내를 두고 한국으로 온 아빠. 사실 아빠가 한국행을 결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6: 다른 거 있나요? 근데 이 집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거 좀 예쁘다.
7: So, halos palayasin na po kami. Pinutulan na kasi wala na po talaga kaming pera nun. Magsikap para sa amin na magkaroon man kami ng sariling bahay, wala man kaming ganong... Kasi ma'am, kasi in reality, kailangan ko magtrabaho ng napakatagal na panahon dito, na malayo sa kanila. Pero sa isip-isip ko, ma'am, kasi ma'am,
8: gano'ng katagal titisin ko na malayo sa kanila para maibigay kong pangarap ko sa mga anak ko. Hanggang kailan? Kasi ang nagiging kapalit ng pangarap ko, yung hindi ko nakikita, hindi ko sila kasama. Napakabigat sa akin.
0: 가족의 그리움을 눌러담고 오직 꿈을 향해 달려온 아빠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꿈꾸는 아빠. 언젠가 가족들이 오순도순 함께 살 큰 집을 마련하기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빠의 외로운 타국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 아이들이죠.
9: Hello, D. 그무스타 나만 가요.
0: 기특한 자스민. 아빠랑 전화하나 본데요. 딸만큼 아빠를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도 없죠.
9: 그게 뭐? 잉앗. 바이.
10: 이리 가 tumawag sa Korean na ano? Kay Ajiro ka ba tumawag?
9: Hindi po. Sa totoo ko pong tatay.
0: 예?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 친아빠는 또 뭐고? 아, 궁금증 폭발!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0: 아, 엄마한테 들어봐야겠네요.
1: 언니 그거 사러 나가야 된다는 거?
2: 응, 무슨 뻥?
1: 나가야 되나?
2: 응, 안 하고.
0: 엄마 눈치를 보는 자스민. 그리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엄마의 눈빛. 이거 도대체 무슨 분위기인 거예요? Why?
1: Single mom. Kailangan ko magtrabaho para sa kanya. Kaya, yun, sabi rin nung papa ko na, sige, iwan mo muna. Magtrabaho ka, sabi nun. Yung ganun siya. Tapos hanggang yun nga, sa nakilala ko na si Angelo nun.
3: Nung nagsama na po sila ni Mami, pero po hindi pa rin po ako kasama nun kasi po ando dun po ako sa mama ni Mami, dun po ako iniwan.
0: 8년간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자스민. 그러니까 안젤로 씨가 자스민의 새아빠라는 말이네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어온 친아빠와의 교류로 새아빠를 아직도 삼촌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3: 그래서 이뻐 이미 이뻐 하고 나서 하나이나 아는 그 일은 lang din po kami nagkasama sa bahay.
1: 나희야 나 rin siya kasi nga may isip na siya na dati dito tapos biglang daddy yung tatawag niya ganun. Kasi nga lumaki siya na sinabi ko sa kanya na ito yung totoong mong daddy.
0: 자스민 마음도 복잡하겠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마음일 거예요.
3: 그래서 based 나만 sa ginagawa 니야, 차가 sa 피나파람돔 니야, 파랑 totoong anak 니야 rin 나만 po ako, 파랑 wala namang iba, 파랑 nakaka 시야, 안사랍 sa 파키람돔 kapag ganun.
0: 아빠라 부르기에 조금은 어색해도 기억 속 아빠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다음번에 삼촌을 만난다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빠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웃고 뛰어놀던 바닷가.
4: 아도 바다에. 베이비 파시기 이분.
5: 아, 베이비 파시기 이분.
4: 이거
5: 팜퍼스. 아, 이거 요.
0: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아빠와의 잊지 못할 추억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아빠가 그리울 적이면 한 번씩 찾는 장소라죠. 모래성도 쌓고 술래잡기도 하고 아빠랑 보낸 시간이 눈앞에 선한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쯤에서 아빠와의 접선을 시도해보는 자스민. 찬바람만 쌩 불던 막내도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6: 어, makinig lagi kay mami, ha? Makinig lagi kay mami.
3: Kasi nag-enjoy na siya.
7: Dinosaur.
3: Ah, dinosaur. Nag-enjoy na siya maglaro.
0: 아빠를 대신해 엄마 옆을 지키는 든든한 큰딸. 자스민을 생각하면 아빠는 마음 한켠이 짠합니다.
6: At saka tingin ko rin po yung isang cause nga po talaga ng awkwardness is alam niya po talaga na may daddy siya. So tingin ko sa kanya na feeling niya kung malilito siya kung tatawag pa siya na ibang daddy pa, ma'am. Parang ganun. Tuwing na iniisip ko na tinatawag ako ng mga anak ko na daddy, tas siya tito. Parang feeling ko kasi nagiging unfair ako sa kanya, kay AJ. Pero sa akin lang po yun na ano.
0: 딸에 대한 서운함보단 늘 걱정이 앞섰던 아빠.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빠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8: 이게 땡이에요, 바꾸리게.
9: 원, 투, 쓰리, 포.
10: 이거 너무 많아서 나한테 뭐 가르가인 뭐?
0: 이 기쁜 소식을 막내는 꿈에서나 들었을까요? 마음은 이미 한국에 다다른 가족들.
11: 사이 excited na kayo?
12: Makakarating na kami ng Korea.
13: Magbansa, first time.
14: Makikita na ni Given Daddy niya.
0: 설레는 밤이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도 좋습니다. 대망의 디데이, 할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으로 가는 차에 몸을 싣는데요.

0: 아직은 뭐가 뭔지 얼떨떨한 막내 공주님. 드디어 아빠 만나러 출발!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삼남매와 엄마. 따뜻한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 마주할 한국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혹독한 추위.
1: 나는 po sa Korea. Ako na lang, ako na lang. Kahit malamig po, titiisin namin para po makita yung papa namin.
0: 아빠 회사를 찾아가는 방법. 경기 광주행 버스를 타고 1시간여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2: 네나? 안 다밍 아직 다가안은. 빨리 tayo makapunta dyan.
3: Basta lang.
2: Ha?
1: Kailangan natin magtanong.
0: 아빠를 찾아 나서는 길, 삼남매 중 첫째, 자스민이 총대를 맸군요.
1: Excuse me,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가요?
4: 네.
0: 아이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죠?
1: 안녕하세요. 어떻게 가요?
4: 저 안에 가서 티켓을 뽑아요. 거기에 타는 정류장하고 다 써 있어요. 차 시간하고.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특명 버스 매표소를 찾아서 쫄래쫄래 언니 오빠를 뒤따른 개입은 힘들지 않아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찾은 매표소. 잘하고 있어, 자스민. 뭔가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은데. 자, 이제 티켓만 끊으면 돼요. 허리업.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
5: 뭐가 문제일까요?
1: 광주.
2: 광주?
0: 자스민이 긴장을 했나 보네요. 다행히 친절한 시민의 도움으로 버스표 예매 성공! 근데 경기도 광주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6: 사사카이 ng bus na pink. 어. Yes. Sana maghanap ka ng bus. Maghanap ka ng bus.
0: 아무래도 전라도 광주행 티켓을 끊은 것 같은데. 아니, 티켓을 잘못 끊었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삼남매는 아무것도 모르지 잔뜩 들떠있기만 한데. 이러다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 버스 타는 곳을 찾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안 돼! 안 돼!
7: 경기인데 이거는 저긴데 전라도 광주 건데 티켓 체인지 체인지.
0: 아, 10년 감수했네요. 친절한 기사님의 도움으로 전라도행은 면할 수 있게 됐어요.
8: 경기 광주 하이 안녕하세요.
0: 이번엔 제대로 티켓팅 성공. 아빠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서둘러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탄 버스. 자, 이제 달려봅시다잉. 오랜 비행으로 고단했는지 게이븐과 엄마는 그새 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호는 게임 삼매경이고요. 자스민은 생각이 많아지나 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이 온 줄도 모르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 공장의 또 다른 시제품 개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침내 가족들은 경기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을 반기는 건 난생 처음 보는 눈입니다. 가장 신이 난 건 막내 게이븐이네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건 처음이니까 신기할 만도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싸움에 푹 빠진 아이들.
6: 따라나.
1: 부분도 다 있어. 아, 사하 하나 나 틴토.

0: 멀지 않은 곳에 아빠의 공장이 있는 듯한데요. 낯선 타국 땅에서 길 찾기란 서울 가서 김서방 집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 그래도 삼남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아자 아자.
1: 산 나간다 올라간. 백책 먹은 거야.
0: 그런데 그때.
1: 어이 또. 또. 또 윤미. 또 나연.
0: 아빠의 소울 푸드 감자탕입니다.
1: 아 무슨 와이 네. 또 가까 이니 나디. 또.
0: 끼니도 잊은 채 한 달음을 달려온 길 우연히 마주한 감자탕 가게. 때마침 출출하기도 하고 아빠가 소개한 음식이니 그냥 지나치고 갈 순 없겠죠.
1: 안녕하십니까 모나. 아야 안 사이드 디시야 망아얀.
2: 이게 뜨뜻한 나만한테 그런 거 없었어요.
0: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아빠는 감자탕, 감자탕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의 소울푸드, 영접의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요 녀석 입맛까지 다시네.
3: 이리 대까지 하지 마냐?
1: 대까지입니다.
3: 이리 우리 한국에는 제삼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집어봐봐. 할 수 있는가?
0: 익숙한 숟가락 대신 처음으로 잡아보는 젓가락.
3: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안 돼. 자꾸 연습을 해야지. 한번 해갖고 될 것 같은 거 뭐.
0: 불굴의 의지로 재도전. 그런 오빠가 애처로워 보였는지 게이분이 돈가스를 건네줍니다. 아유, 그렇게 맛있자야. 그렇다면 아빠가 좋아하는 감자탕, 그 맛은 어떨까요?
2: 마하 인쇼.
4: 저가다스.
2: 뭐라 빨랜봇?
0: 거의 뭐 뼈 발골 수준인데 여긴 젓가락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뭐 이 정도면 가족들 입맛에도 합격인 거죠? 아빠를 찾으러 가는 길에 마주한 공원. 근데 뭔가 좀 낯이 익죠? 아빠가 외로움을 달랠 때면 늘 찾던 공원입니다.
2: 미. 내비 너무 낫네, 데이터. 봐. 또. 방금은 쉬는 게 또.
0: 암수 오리도 정답게 짝을 지어놓는데 아빠는 늘 혼자서 이곳을 찾았겠죠?
1: 그냥 masaya kasi ano kasama yung mga bata nandito kami sa ano sa pinapasyalan niya po. Siyempre ang tawag dito kulang, may kulang.
2: Nakakaiyak din po kasi miss you. Nauna po akong umiyak sa'yo.
0: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아빠를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다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불끈 생긴다는 아빠. 여전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 안젤로, 오늘 안전교육 있는 거 아시죠? 안전교육. 네, 안전교육하러 이제 갑시다.
0: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아빠의 회사. 오늘은 1:1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5: 교육에 앞서서 먼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상이 발생됐을 때 하는 보호조치 간략하게 좀 먼저 교육을 하겠습니다. VR 렌즈를 착용하시고 TV 쪽을 보고 계시면 플레이가 되거든요.
0: VR 기기를 착용한 채 실감나는 영상을 시청하는 아빠. 가족들이 온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빠, 가족들이 왔어요.

0: 여기 왔다고요, 여기.
1: 다음은 못하네요.
2: 트라이드마, 트라이드마, 안녕, 디토. 응.
3: 예, 누구세요?
4: 아빠만 하러 왔어요?
3: 누구 찾으러 왔다고요?
2: 누구?
3: 예.
2: 안젤로? 미스터
3: 아,
2: 안젤로,
3: 안젤로,
2: 예.
3: 잠깐만요.
2: 오케이.
3: 기다리세요. 내가 나갈게요.
2: 예스, 예스, 예스, 스윗.
0: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먼길 달려와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공장장님.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아, 안젤로 씨. 안젤로 씨 가족이에요. 안젤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지금 좀 기다려야 돼.
0: 같이.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생활하는 방을 둘러보기로 한 가족들. 두근두근 아빠가 생활하는 공간은 어떨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짜라라. 가지런히 정돈된 아빠의 방. 영상통화로만 봤던 바로 그곳. 아, 깔끔한 아빠 성향이 보이죠? 이건 작업장에서 쓰는? 아빠의 모자도 써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 막내. 아빠의 온기라도 느낀 건지 둘째는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엄마의 눈에 띈 건 힘든 기색 없이 늘 묵묵히 가족부터 챙겼던 남편. 낯선 타국 생활, 홀로 버텨야 했던 순간들도 많았겠죠.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지나 봅니다.
2: 시아노 dapat ako yung magawa para sa kanya. Kaya lang malayo kasi kami. Kaya sobrang nakakalungkot na kailangan niyang gawin para sa sarili niya.
0: 함께였다면 나눴을 일들이 오롯이 남편 몫이 돼버린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뭐가 재밌는지 아빠의 침대맡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삼남매.
7: 맛있다.
0: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번지는데요.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가 아빠의 방을 가득 채웁니다. 아빠의 안전교육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이제 몇 걸음이면 아빠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빼꼼. 어때? 아빠 보여? 아빠가 맞습니다. 딱 3년 만이에요. 아빠에게 들킬세라 가슴이 콩닥콩닥. 이건 뭐 거의 군대 포복 훈련 수준인데요? 가히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가족 상봉 작전?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막내도 들뜨나 봅니다. 더 이상 아빠와의 만남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기다려온 순간, 가족의 서프라이즈 상봉 작전이 개시됩니다. 쥐죽은 듯 조심스럽게 사무실 진입 성공. 다행히 아빠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고요. 사전에 입을 맞춘 공장 관계자와 서둘러 최종 코스에 돌입합니다.
8: 안젤로 씨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데에서 필요한 어떤 심리를 좀 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9: 나가 말하자면 막 있어 보이고 용 밤일.

0: 들었어요. 어떤 존재인가요?
1: 그 na hindi nang galing sa akin si AJ, naging anak ko na po siya sa puso. Sa puso ko po siya nang galing. Although hindi naman mas close po siya kay mami niya, pero anak ko pa rin ang turing sa kanya kasi kapatid po rin siya ng mga anak ko.
2: Pag-uusapan ng mga anak ko. Pag-uusapan ng mga anak ko.
0: 자, 안재로 씨 고생하셨어요.
2: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가족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게이브는 사진으로만 봤던 아빠가 조금은 낯설겠죠.
3: Welcome. Welcome.
4: 신난다니? 사랑해.
5: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4: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6: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7: 사랑해. 사랑해. 다들 막 다들 배런 이야
6: 난그 알람코 알람코
2: 돌고 돌아 전해진 진심, 깊이 간직해뒀던 마음이 이제야 서로에게 닿습니다. 자스민, 이제 소가리는 그만. 네 곁을 지켜주는 삼촌이 아닌 든든한 아빠가 있으니까.
8: 라기랑 silang magtulungan. Lagi na lang itarabulan nila sa akin ang pagkakaisa at pagmamahalan. Kasi pag nararamdaman ko nga nila isa isa at alam ko sa puso ko po yun na lumalakas po at pagpapaguli pa ako sa puso.
2: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지낸 가족에게 꿈만 같은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눈을 좋아하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가족 나들이 첫 번째 코스. 아빠가 제일 신난 것 같은데요? 하기야, 아빠만 보면 시큰둥하던 막내딸과 손도 잡고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9: 다음 무대야, 나. 다음 무대.
2: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한 아이들. 온 세상이 하얀 겨울도 신기하고요. 보이는 모든 게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겠죠?
10: 사야 po kasi after 3 years po nakasama ko po ulit si Dad. Swims in my paws.
2: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함께하는 가족.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11: 심플 lang naman po kasi yung pangarap ko sa kanila. Hindi naman po, ano, basta kompleto kami, masaya, walang sakit. Kahit simple pang umuhay lang po, basta kompleto kami. Hindi naman po kailangan na marami kang pag-aari o ano, basta. Ang importante is pamilya pa rin po talaga.
2: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서로에게 전부인 가족, 온 가족이 마주하기까지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네요. 낯설물 넘어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간 소중한 시간들. 짧지만 그래서 더 진했던 추억들. 앞으로를 버티게 해줄 든든한 힘이 되겠죠?

0: 며칠 후 다시 찾은 공항. 꿈 같은 일주일을 함께 보내고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의 순간. 이제 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별 앞에선 좀처럼 적응되지 않은 엄마입니다.
1: 이겼다. 마이디카 올라마미 랍다디. 어.
2: 바이바이.
3: 하드웨이 for me to be able to meet my dream for my family, to provide them a better life. 서 pagdaan ng panahon, magagawa kay para ko sa kanila. Fighting.
0: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다 보면 머지않은 날 다시 함께 웃을 날이 찾아오겠죠?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

0: 효율 모토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메이킨. 먹을 땐 먹고.
5: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5: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5: 통쾌.
4: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0: 아, 더워.
6: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0: 달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1: 추워.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치앙마이의 쌈파송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소탈아주 돈 벌으셔가지고 이거 찾대요.
4: 세상에. 아, 이런 말 사실은 처음 받아봅니다.
3: 한 번쯤은 손님 말고 주인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봤죠. 보고 먹고 즐기는 것까지 현지의 삶 속으로.
5: 좋았다.
3: 이번 여정에선 그들처럼 살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이면 가닿는 곳, 치앙마이. 산악지대인 지리적 특성 덕에 독특한 로컬 문화가 잘 남아있죠. 치앙마이 남서쪽에 자리한 쌈빠똥에서 태국 북부의 삶의 풍경을 만납니다. 이때를 놓치면 꼬박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만 반짝하고 열린다는데요. 자,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소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지금 우렁차게 들리고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한 50분, 6시가 되기 전 새벽입니다. 지금 아침 치앙마이의 쌈빠똥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자, 영어명 표기로는 버팔로 마켓이라고 합니다. 60여 년 전에 이 물소를 중심으로 농경사회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곳이 물소가 거래됐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부진 체격, 초승달 모양의 거대한 뿔, 말로만 듣던 물소입니다. 지금 이 물소를 지금 거래하는 지금 현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산합니다. 약간 서로 지금 눈치 싸움도 하는 것 같고요. 토요일 장날 하루 동안만 300두 이상의 소가 거래됩니다. 쌈빠똥 물소시장. 그 역사만도 반세기가 넘는 태국 북부의 최대 가축 시장이죠. 지금 소를 데리고 있습니다. 오, 보세요. 이야. 물소를 팔려는 이들과 사려는 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하려다 보니까요, 새벽부터 문을 열게 됐다죠. 진흙탕이나 습지에서도 거침없고 힘이 아주 좋아서 귀한 일꾼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물소 거래는요, 오전 8시 전후가 가장 활발하다는데요. 그런데요, 몸에 붉은 글씨가 적힌 물소들이 눈에 띕니다.
6: 저 몸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카칠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3: 이 녀석은요, 벌써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산 사람 있죠? 자, 입금이 완전히 완료되면 그때 이렇게 딱 표식을 하는데 그 표식의 의미가 우리나라 사람들로 얘기하면 그 김씨, 뭐 허씨 이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산 사람의 성을, 초성을 갖다가 입력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태국어로는 롯컵. 물소를 싣는 트럭입니다. 물소의 안전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도 둘렀는데 이미 만석인 트럭에 승객을 추가하겠답니다.
6: 아니, 지금 싣고 있는데 공간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싣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3: 다 싫어지는구나.

0: 엄청 프로입니다, 프로. 되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1: 그런데요, 물소주인은 아니랍니다. 트럭에 물소를 실어주고 한 마리당 몇천 원의 수수료를 받는 전문 인력. 색다른 직업이죠. 물소의 크기나 예민함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답니다. 덜어는요, 운송도 돈 맞는 물소 시장의 베테랑 기술자죠.
2: 야, 저소는 지금 팔려나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냥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정찰제가 아닌 탓에 흥정은 필수. 흥정 분위기치곤 화기애애한데요.
2: 아니, 여기 지금 소를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좀 얘기하시길래 저는 물소를 사러 온 줄 알았어요.
1: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면서 물소를 키운답니다.
2: 야, 지금 집에서 키우는 물소인데 되게 투실투실하고 되게 예쁘겠네. 와, 7마리를 키우신대요, 지금. 태국분들한테는 이 소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물소 사랑은 끔찍한데요. 임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2: 아니, 좀 전에 흥정하셨는데 이게 거래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딱 보면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 호방한 성격의 아저씨는요, 이미 물소를 12마리나 팔았답니다. 여유가 흘러넘치는 이유인데요.
2: 와, 지금 이 소들은 제가 볼 때는 가족 같은 느낌인데. 소의 가격은 어떻게 먹여지는 거예요? 이야, 요게 지금 소 한 마리 값입니다. 소 팔아서 돈 벌으셔가지고 이거 찾대요. 이 선생님은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시계도 금시계고요. 소 한 마리 값이거든요. 그리고 소 이거 왜 남았어요? 했더니 팔고 싶은데 뭐 약간 귀찮은 투로 다음에 팔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소 업계에 아주 그냥 금수저 같으십니다.
1: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분은 지각인데요. 멀리 산골에서 오느라 늦으셨답니다.
3: 사와디카.
2: 지금 방금 도착해 소 팔로 나오신 거예요? 몇 마리 가지고 오셨어요?
3: 3마리.
2: 3마리.
1: 뿔이 자그맣습니다. 쌈바통 시장에선 농사나 유구 목적의 일반 소도 함께 거래되고 있죠.
2: 오늘 그러면 어떻게 좀 잘 팔릴 것 같으세요?
4: 문제는 겨우이노. 너무 싸이노. 유나니, 유브레나니.
5: 까오리.
4: 까오리.
1: 산골 농부 아저씨인 소로 전답을 읽고 더러 소를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렸답니다.
2: 이 손 보니까 와, 굳은 살이, 와, 이거 보세요. 와,
4: 건전.
2: 여기 보면 완전 굳은 살이 깐깐하게 다 배셨어요. 야, 제 손도 사실은 작은 손이 아닌데, 와, 황소 손이시네. 야, 여기에 진짜 소를 끌고 다녔던, 그리고 소를 위해서 먹이를 줬던 이 흔적들이 손만 봐도 어떻게 소와 함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좀 느낌이 옵니다.

0: 믿음직한 동료이자 온 가족의 희망이었던 소. 소와 동부는요, 이별 또한 치열하게 치릅니다. 쌈바통 시장 한쪽엔 이런 곳도 있습니다.
1: 이쪽은 지금 소가 없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지금 만물상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0: 손때 묻은 오래된 부품부터 지역 음식에 이르기까지 태국 북부의 삶을 오롯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까요? 맞습니다. 물소고기입니다. 태국 북부는요, 물소고기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1: 사와디카. 이거 양념 안 묻힌 고기도 있어요? 아!
0: 작두처럼 생긴 커다란 칼로 거의 죽처럼 고기를 다집니다. 요리 인생 30년. 본능적으로 이끌렸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신기합니다.
1: 무슨 고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아까 봤던 그 물소를 생고기를 지금 다지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 싱싱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뭉치기 회 있잖아요.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 살짝 떼서 혹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육질이 지금, 우와, 진짜 싱싱합니다. 이 양념이라고 합니다. 와. 와, 진짜 싱싱하다. 우리나라 그 뭉치기라고 하잖아요. 도축한 지 며칠 안 된 그 딱 그 식감이요. 색깔도 그렇고.
0: 물소 시장이기에 가능한 음식. 양해를 구하고요. 물소 육회 다지기에 도전했습니다.
1: 태국에서 이 육회를 만들어 볼 자리야. 와.
0: 물소고기는 워낙 질겨서요. 이렇게 다져야 육질이 부드러워진다죠.
1: 칼맛이 있네요. 칼맛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접어주고요. 이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와!
0: 이야. 새로운 음식과의 만남은 요리사에겐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어딜 가든 로컬 시장을 빠짐없이 들르곤 하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다는 태국 북부의 최고의 별미.
1: 자,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자,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물소 육회 있죠? 그럼 꼭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맛이 어때요?
2: 아로리카.
1: 아, 여기 자주 오세요? 나왔어.
0: 물소 특유의 진한 육향과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물소 육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1: 야, 지금 밥, 채소, 요리 세 가지에서 다섯 접시 정도 느낌인데 17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6,500원 정도 되는 거죠. 먹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먹으면 돼요? 아, 찰밥이랑. 아, 그 막 동남아 향이 쫙 올라갑니다. 아, 이건 또 익힌 대로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도 올리고, 이야, 이거 질감이 정말 궁금하다. 곱창까지 먹는다고? 이야.
0: 미지의 맛을 정복하는 가슴 떨리는 순간인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1: 와. 여러분, 마라탕 먹을 때 마, 라 있잖아요. 얼얼하고 매운맛,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여기 섞여 있어요. 물소에 혹시라도 잡냄새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한국 사람들도 김

0: 김치 없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하면서 이 집안의 강한 향을 살린 그런 요리 같습니다.
1: 음식은요, 그 지역을 담고 그곳의 사람을 담는다 했던가요? 이 한 그릇에도 대구 북부 사람들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0: 사람들의 먹을 풍미가 있고 그냥 생, 생으로 날것으로 육회를 먹는 것도 또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솔직히요,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2: 바로 이 막마
1: 이제 좀 쌈바똥 사람 같죠? 정오 무렵 물소 트럭이 다 떠난 뒤에도요, 시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시골 장터가 되게 그렇듯 여기에서도요, 올망졸망한 녀석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 자, 여기 닭, 오리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1: 이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산마을 곳곳에 삶의 이야기가 흘러드는 곳. 시장에만 와도 세상 물정에 눈이 밝아지죠?
2: 와, 쌈딱인가 봐요, 쌈딱. 2개.
1: 태국 북부의 전통 오락이라는 두개 문화. TV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단조로운 시골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었다죠. 보이는 것마다 추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2: 와, 닭장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새 잡을 때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야, 신기하네.
1: 경쾌한 소리가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어? 여자분이 누워 계시네요.
2: 사와디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 마사지라고는 게 있나 봐요.
1: 망치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요, 시장 한복판 뻥 뚫린 곳에서 마사지라뇨.
2: 야,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지금 닭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닭을. 와. 근데 바로 옆에서는 망치 마사지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의 공기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되는 겁니까?
1: 정작 손님은 제 집 안방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2: 와,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닌 거네요? 와, 지금 엄청 시원한가 봐요. 저도 좀 받아야겠는데. 아, 그래요? 어, 모자 벗으면 스님인지 알 텐데. 아, 타올라이카?
3: 라디오.
2: 5,000원 정도 미만인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대단합니다. 와, 시원하겠네.
3: 그 아니야. เขาเรียกว่าเป็นแบบโบราณคือคนสมัยก่อนเนี่ยมันไม่มีโรงยาไม่มีอะไรเช่นปวดนอนไม่หลับปวดโน่นปวดนี่อย่างเงี้ยอาจจะอุบัติเหตุมาหรือว่าอยู่ๆแล้วอันเนี้ยมันเป็นศาสตร์ที่เขาถ่ายทอดกันมาเป็นไม่รู้กี่ร้อยกี่พันปีเพราะเราก็เป็นคนเดี๋ยวลองดูว่าวิธีเนี่ย
1: 마사지 도구는요, 나무 망치와 정의 한 세트. 톡센이라는 태국 북부의 전통 마사지입니다.
2: 시원하긴 한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정확히 짚여가지고,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주니까, 거기가 더 아프네.
1: 곡소리는 좀 냈지만요. 자세히 보면 뼈는 절대 치지 않고요. 근육과 혈자리만 칩니다. 여러분, 저 벌 받는 거 아닙니다.
3: แค่อยาก

0: อยากรู้ว่ามันเป็นยังไง
1: ซึ่งอ๋ออีรุ่นมาซะจีนช่องบอดูด
2: 제 몸을 가지고 놀고 있어. 마사지 받으세요. 아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아팠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좀 시원해요. 아까는 이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요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받고 나니까 넘어가네?
0: 감사합니다. 힘이 오가드, 네. 내가 뵙겠습니다. 마가 매번. 티니 이제 유튜브 하나 완성.
2: 태국의 이 시장 대단합니다.
3: 5천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여행에 피로를 달랬습니다. 기운 차린 김에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는데요. 촌뿌리주의 파타야, 푸른 바다로 갑니다.

0: 이름 없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세계적인 휴양지로 거듭났다죠. 바다가 없는 태국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바다로 왔습니다.
1: 네, 사람들에게는요 이곳 파타야가 세계 최대의 휴양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리사 최인사인 저한테는요 이 바다가 거대한 식재료 저장고처럼 보입니다.
0: 저 광활하고 푸른 저장고엔 뭐가 들었을까요?
1: 파타야에서 물놀이도 좋지만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 특별한 경험을 위해 여기 와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0: 바닷바람을 맞아본 지가 언젠가 싶은데요. 생선 요리를 주로 했으면서도요. 바다 한번 와볼 새가 없었습니다.
1: 오! 사실은 서울에서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생선 같은 거를. 근데 그때마다 야, 나도 한번 이 큰 대어를 한번 낚을 수 있는 그런 또 때가 또 언제 오나라고 항상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꿈을 아마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배에 오르는 건 그 때문입니다. 바다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다기에 파타야 앞바다까지 나왔습니다.
1: 사와디카! 여기 고기 많이 잡히죠?
2: 잡.
1: 오? 진짜 저거?
2: 찍러가?
3: 찍.
1: 찍러?
3: 미 빠랭, 빠녹가링, 그리고 빠칸가파오, 라이체닛.
1: 제일 크게 잡은 게 어느 정도 돼요? 이 정도? 아, 이거로 막 거의 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이야, 미키도 정말 오랜만에 껴봅니다.
1: 자, 대어를 잡아보겠습니다.
0: 꿈꾸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대어를 꿈꾸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요.
1: 어? 느낌이 온 것 같은. 어?
0: 아, 아까운 미끼만 잃었습니다.
1: 아니, 입질 딱 오길래 제가 딱 쳤거든요. 꽝입니다.
0: 네, 다시 심기일전하고 집중해보는데요. 분명 손맛이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대어의 꿈은 물 건너갔지만요. 그냥 돌아갈 순 없죠.
5: 야, 옛날 생각 납니다. 자, 바다다.

0: 제가 해군 출신 물개입니다. 바다는 제 놀이터나 마찬가지. 한마리 물고기가 된 것처럼 바다에서 실컷 뛰어놀았던 시간. 꼭 잡아야만 맛인가요? 뭐로 가도 대어를 만나기만 하면 될 일. 파타야에서 50km 떨어진 앙실라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인데요. 태국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나라. 앙실라 수산시장은요,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타이만의 마따에 있어 늘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하죠.
1: 아가미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산지에서 바로 잡아서 왔기 때문에 엄청 싱싱하고 좋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단합니다. 아유, 얼마나 자신 있으면.
0: 자신감도 넘치고 예술성도 넘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진열은 처음 보는데요.
2: 와, 쭈꾸미예요. 보통 쭈꾸미는 마트나 이런 데서 그냥 봉지에나 비닐팩에다 팔잖아요. 이 얼음 위에다 신선하게 디스플레이 쫙 했는데, 와, 마치 그림으로 그린 미술 작품 같습니다.
0: 그 비밀은요, 사람 손끝에 있었습니다.
2: 와, 저렇게 하시는구나. 오, 너무 정성스럽다. 아니, 그럼 이거 다 진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장사의 신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지나가다가 안 사고는 못 뺏길 것 같아요.
0: 값도 착합니다. 쭈꾸미 가격은 우리나라 3분의 1. 이름값 제대로 하는 녀석도 있죠. 바로 큰 징검이 새옵니다.
2: 와, 이게 제 얼굴만. 제 얼굴만 합니다. 자, 보세요. 가려볼게요. 우와.
3: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4: 네, 난 담아야 합니다. 난 담아요. 아, 근데 내가
2: 아, 여기서 바베큐, 그러니까 직접 구워주는 곳이에요. 와.
0: 시장 한쪽에 자리한 초대형 화로. 우리 돈으로 1,800원만 내면요, 손질부터 삶고, 굽고, 간단한 조리까지 이곳에서 해결해줍니다.
2: 와, 드디어 제 것이 나왔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0: 태국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 큰 징검이 새우. 오동통한 쭈꾸미도 먹음직스럽게 삶아졌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죠?
2: 와, 이제 음식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숯불에다 정성스럽게 구워가지고, 아, 빛깔이 끝내줍니다, 이게. 자, 요거를 이제 까고요. 아, 머리도 남김없이 먹어야지, 이따가. 자, 이거 따고. 고추 소스예요. 약간 상큼한 식초를 살짝 곁들여서 청양고추를 다졌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일반 작은 새우는 내장이 쪼꼬미여서 곁들여 먹기가 참 애매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새우가 크고 머리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장을 버리지 않고 딱 하고 떠가지고

0: 살하고 같이 해서 딱 먹으니까 낚시를 못했지만 여기 와서 다른 걸 낚은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1: 구이로도 맛있지만요, 생으로 먹으면 더 별미입니다.
0: 이렇게까지 큰 새우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로. 자, 새우 박는 방법은 다 똑같죠, 뭐 전 세계가. 여기에 껍질이 있는데 툭! 속 스킨이 딱 터트려지면서 머리를 딱 비틉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뽑아냅니다, 이렇게. 내장 같은 거 있죠? 이 내장 같은 게 이렇게 쭉 빠져나와요. 와, 그쵸? 한 번에 손질이 끝나는 거예요. 자, 까서 이렇게 돌리면요.
1: 속살이 탱글탱글합니다.
0: 그냥 먹으면 약간 밋밋하잖아요. 우리 초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튜브 고추장을 딱 하나 챙겨왔거든요. 요걸 넣으면 초장이 딱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초장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즉석에서 만든 태국 초장입니다.
1: 매콤 새콤한 초장에 푹 찍어서요. 한 입 먹어봤는데요. 자꾸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먹어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0: 입안에 꽉 차가지고 탱탱하고요. 안에는 고소함이 쫙 올라옵니다. 엄청 신선하죠. 살아있는 걸 바로 해주셨으니까. 태국의 소스와 한국의 고추장이 만났습니다. 초장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정말. 와. 이거를 살짝 뿌려가지고.
1: 이 쫄깃함을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0: 산지 근처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하고요. 진열을 예쁘게 해놓은 만큼 신선도 최상입니다.
1: 제게 낙원이 어디냐고 부르신다면요, 주저없이 말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태국을 미식 천국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어느새 해는 기우는데요. 퇴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앙실라 수산시장에 위치한 촌브리즈는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송크란 열기가 정점에 달한다는데요. 신나는 분위기, 송크란을 더 짜릿하게 만드는 귀하신 몸. 송크란의 불문율, 물벼락을 맞아도 웃어라. 여기서도 통합니다.
2: 아니, 저는 수산시장이라 그래서 되게 그냥 장사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송크란 때는 장사 보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즐기는 것 같습니다.
1: 아, 방심하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송크란 2회차 물축복을 나눌 줄 압니다.
2: 분명히 제가 낯선 이방인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환영해주고 뭔가 같이 좀 즐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 송크란의 소란함도 한낮의 열기도 모두 물러갔습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는 밤에 활동이 더 많다는 태국 사람들. 야시장이 성업하는 까닭인데요. 범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 이건 안 익은 바나나거든요. 그거를, 와.
0: 도마가 없고, 손에다 대고 손이 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서 칼집을 낸 다음에 이게 다지는 거죠.
2: 옥수수 봐. 와. 아니 근데 왜 도마를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4: 와, 봉원료.
1: 도마는 제 본분을 잊은 지 오래. 훌륭한 요리사는요, 도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0: 신나죠?
1: 지금 보니까요, 여기는 쏨땀의 전문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문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솜땀의 재료들을 약간씩 변형시키는 거죠. 무슨 솜땀, 무슨 솜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0: 태국의 국민 샐러드 솜땀. 주 재료는요, 풋 파파야인데요. 각종 채소와 향신료를 넣어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솜, 새콤한 맛을 땀, 빻는다는 그 이름처럼요. 재료를 절구에 넣고 나무방망이로 찧어서 만듭니다.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부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태국의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 지금 봐도요, 침이 고입니다.
1: 제가 본 이 길거리의 음식점 중에 가장 최고의 셰프님을 만났습니다. 와. 요 바나나 안 익은 거 안 먹어봤거든요. 바나나 안 익은 거 요걸로 들어간 메뉴 하나 해주세요. 자, 맛있게 좀 부탁합니다.
0: 길 위에 고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1분여 만에 완성된 솜땀 한 그릇. 평범한 야시장처럼 보이지만요, 가만히 둘러보면 음식 신세계가 펼쳐지는 고수들의 세상입니다.
1: 와, 이건 뭐지?
2: 니아라이 갑.
3: 어? 먹어버려.
2: 거꾼값. 뜨거워. 뜨거워.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아, 밑에 지금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로 은은하게 구운 건데. 이게 원래 까면 흰자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흰색이 아니에요. 야, 이거 반절 한번 까볼게요. 와, 이게 설레인다, 이거. 우와, 이 계란찜 같기도 하고. 보세요, 노란색이, 자, 흰자 밑에 노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 저희 계란찜 물 많이 안 넣고 했을 때 딱 그 질감이거든요.
0: 그 맛을 보니까요, 넘치는 자신감의 이유를 알겠습니다.
1: 일단 맛있고요. 그냥, 달걀 안에 우리 한식 계란찜이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익숙한 맛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1: 여기 겉에 부분을 까요. 뒤쪽은 안 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쏟아내가지고 그거를 저은 다음에 양념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숯불에 구우면, 우리 계란찜도 사실은 뚝배기에다 딱 찰랑찰랑해서 하면 위에 부풀어 오르면서 위쪽이 조금 노란색으로 또 변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와, 진짜 기발하십니다. 해외 보니까 일반 길을 지나가도 요리사로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건가 아로이 막마.
0: 길 위의 스승님들에게 한수 배우고 갑니다. 태국은 길쭉한 나라입니다. 남북 길이가 총 1620여 킬로미터. 깊은 산 맑은 하늘을 찾아 남에서 북으로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태국인들에게 힐링지로 통한다는 지앙다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4: 와, 날씨가 너무 덥네요. 지금 옆에 계곡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풍덩하고 싶네요. 저 뗏목 아닌가?
1: 뗏목인 것 같아. 우와.
3: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싶고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잇몸 튼튼 이가탄.
2: 오. 아니 뭐 뗏목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도 좀 있고.
3: 차량에 대나무 뗏목을 싣고 가는 광경이 이채롭습니다. 궁금하니까 별 수 있나요?
2: 사와디카. 아니 저기 있는 뗏목은 뭐예요?
3: 페마이파이, 대나무 뗏목 체험입니다. 출발지까지는 차를 타고 간다는데요.
2: 아 저렇게 차를 타가지고 위로 좀 올라가는 거 보네요. 아 이 차 타면 돼요? 아 커컨카야. 와 여성분이 또 운전을 해주시네요.
3: 더위도 쫓을 겸 태국인들과 함께 뗏목을 타러 출발했습니다.
2: 야 지금 가는 길 자체가 스릴이네요. 와 저기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집은 여기서 얼마나 걸려서 왔어요?
4: 어디 길로 갈 거만.
3: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 것 같은데.
3: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훨씬 먼 거리를 달려서라도 찾아온다는 이곳.
2: 오, 다 젖는다.
3: 처음엔요, 균형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 와, 지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발은 기본으로 지금 젖었고요.
3: 대나무 뗏목 사이사이 빈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젖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굽이치는 지점에서는요, 속도가 빨라졌다 또 느려졌다. 박진감이 넘칩니다.
2: 야, 지금 다들 즐겁게 즐기고 계신데요. 사와디카!

0: 강물이 빌어주고 사공이 방향타를 잡아도
1: 오 막힙니다 막혀 오 부딪히다 부딪히다
2: 배 네 대가 충돌해가지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네 대가 아예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0: 사공과 손님 구분 없이요 물속에 들어가 뗏목에 길을 더 줍니다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면
2: 와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0: 도로가 없던 시절엔 대나무 뗏목이요 산골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골과 세상을 연결해주던 뗏목은요 이젠 쉴 곳을 찾아온 이들을 위해 숨겨진 비경 속으로 안내합니다
2: 와 여기 진짜 정글 같네 이거
1: 600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사와디카
0: 제가 꿈꾸던 여행이 이런 거였습니다
1: 와, 지금 저한테 물을 막 뿌려내고 있어요
2: 장난기 있게 장난을 좀 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누구에게나 웃어주고 또 반겨주는 낙천적인 이들과 함께하는 것
1: 물줄기가 좀 잔잔해졌다가 또 좀 빨라졌다가
2: 와 저쪽에 코끼리 있습니다 이야 계곡에 코끼리가 있어요
1: 사디카 코끼리
0: 사람과 코끼리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풍경이 정겨운데요

0: 이제 뗏목놀이도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지금 보니까 얘 지금 하차 구간이 아닌데 서로 지금 충돌하고 지금 다 막혀가지고 내려서 이제 알아서 걸어가라고 내렸습니다.
0: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태국 여행. 못 잊어 종종 뒤돌아볼 것 같습니다.
2: 있다.

0: 오, 좋다. 와.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한국만 애들 뵈러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2: 나 자고 있어.
3: 경기 나왔네?
0: 아, 진짜 맨날 우리 엄마.
3: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2: 저 사료 아니야?
4: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5: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6: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7: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8: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7: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9: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Prescott just in from the Clyde.
2: Look at this!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0: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3: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4: 다들 한잔하나?
3: 네!
2: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5: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하는 거야?
2: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5: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5: 4개?
2: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5: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정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2: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아주 특별한 마을. 호텔? 마을?
3: 목포 원도심 아주 특별한 호텔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호텔의 바리스타는 할머니.
4: 그래서 내가 81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 할게. 그게 돈 들 거야.
3: 조식은 깊은 맛만큼이나 진한 향기 가득한 홍어랍니다.
5: 씹기도 전에 벌써 맛있어.
3: 그 호텔에선 바다를 항해할 수도 있죠.
6: 자유 그 자체입니다.
7: 그럼 소리 질러!
8: 여기 다 호텔이네 그러면.
9: 제 목표가 세상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10: 소근소근.
3: 마을 자체가 호텔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으로 떠나보실래요? 우리나라 서남단 끝자락, 넓은 서해를 품은 항구 도시 목포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0: 있습니다. 이곳의 마을 호텔로 가기 위해서는 로비부터 들러야 된다는군요.
1: 안녕하세요. 네.
2: 여기가 호텔 로비 같은 곳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찾아왔는데.
1: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곳이 하나로 서 있는 호텔이라기보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하나의 숙소이자 뭐 사람들이 여행하실 수 있는 마을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호텔이 아니라 이 어떤 요 골목과 요 여기가 다 호텔이라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2: 저는 뭐 도착과 동시에 벌써 마음이 확 열리는데.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여행 오신 거예요?
4: 다 끝났어요.
3: 아, 이제 다 하신 거예요?
4: 네.
3: 다 같이 온 거예요?
5: 각자
4: 따로 모여서.
5: 모여요.
3: 네. 아, 각자 오셨는데 네. 이제 여기서 여행하면서 친해지신 거구나.
4: 네.
3: 야, 좋다.
4: 뭔가 나름 설렜던 근데 웬만하면은 못 겪을 만한 그런 걸.
3: 그렇지, 네. 그렇지. 부럽다, 청춘. 그리고 또 건강히 잘 올라가시고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수직의 형태인 호텔이 아니라 마을길을 따라 길게 펼쳐진 호텔. 마을 호텔은 주민들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끝에 찾아낸 운영 방식이랍니다.
1: 이런 공방들, 기념품 가게들이 어쩌면 호텔 안에 있는 기념품 가게가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백반집들이 호텔 안에 식당이 되는 거고.
3: 엄청 큰 호텔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다 호텔이네 그러면. 네. 여기 저기 복도구 호텔.
1: 제 목표가 세상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3: 야, 그것도 아이디어네 아이디어.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3: 아유, 안녕하세요.
6: 여기 호텔 나온 것 같아요.
3: 아, 네.
6: 온 것 같아, 온 것 같아.
3: 네, 네.
6: 어머니, 그, 저희 사진 한번 뭐... 찍어주세요.
3: 아, 네.
6: 어머니, 시장님. 아이고.
0: 호텔 복도에선 즉석 팬 미팅도 가능하답니다.
6: 항상 건강하시고.
3: 네, 네, 네. 파이팅.
6: 좋은 연습 꼭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0: 이쯤 되면 호텔 조식도 궁금하시죠?
3: 너무 좋아, 홍.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홍어 드실 줄 아십니까?
2: 아, 그럼요.
7: 아, 완전 못 먹죠. 아, 없어서 못 먹어. 그럼 오늘은 완전 삭힌 걸로다가.
2: 잠깐만요.
7: 네.
0: 안홍진 씨가 선택한 조식 홍어.
7: 마을 호텔도 다 지역으로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재미 요소를 주는 식당 겸 소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흑산도가 고향인 정태현 씨는 어릴 때부터 혀끝에 새겨진 홍어의 참맛을 알리고 싶어 이곳에 식당을 열었답니다. 흑산도를 담은 홍어 삼합 한상.
2: 오, 얘 냄새 온다. 삼합을.
0: 먼저 6개월 삭힌 홍어에 돼지고기, 묵은지 올려 홍어 삼합 입에 넣습니다.
2: 씹기도 전에 벌써 맛있어.
7: 쭉 오기 시작하면 이제 코가 빵 뚫립니다.
2: 아, 코가 빵 뚫렸네요. 찰지다 그래야 되나?
1: 네. 뭔가 이빨이 그렇게 퉁기지도 않고 네. 쑥 들어가면서.
2: 맞아요, 맞아요.
0: 전라도 잔치상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섭섭하다는데 홍어 한상 맛보고 나니 마을 호텔 여행이 더욱 기대됩니다. 배 든든하게 채우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홍진 씨.
3: 떡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 어때?
0: 무심히 마을 호텔 떡집으로 향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8: 여기 맛집이에요.
3: 아, 맛집이에요?
8: 예. 뭐가 이렇게 맛있던가요?
9: 떡도 맛있고 떡 다 어머니가 다 만들고.
3: 맞으셨군요, 지금.
9: 어머니가 92세.
3: 아, 네네, 어머님이.
9: 네. 92세인데 여기 저 정경하셔요.
3: 어머니 너무 미인이신데.
9: 네.
3: 아, 저랑 어떻게 데이트를.
9: 아버지, 나
3: 아버지. 여기 그러면 어머니 이게 여기 떡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 떡은 62살부터 해서 30년.
3: 30년 하셨구나.
0: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뒤에야 시작했다는 할머니의 떡집. 이제는 아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답니다.
11: 이게 무슨 떡이에요?
12: 쑥 찹쌀떡이에요.

0: 새벽에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놓으면 아들은 정성껏 손님을 맞이합니다.
1: 자리가 없어?
2: 아니, 어머니 옆에서 먹고 싶어.
1: 아, 이렇게 할라.
0: 어린 시절 먹던 떡을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 강정숙 할머니.
1: 쑥 인절미를 갖고 먹지 만든 거야. 아내가 안 꺼들었어. 드세요, 드세요. 그런데 가격이 제싸. 왜냐면은 네 알에 3,000원, 750원.
2: 아, 그거 진짜 높아. 야, 이거 여기 먹고 오시면은 이 팥빙수랑 이 떡은 꼭 드셔보세요. 꼭 정말로요.
1: 어떻다 세상에 그 먼데서 이렇게 먹으러 속옷다
2: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1: 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 커피도 그래서 내가 81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다니까 몸무림 젊은 사람은 이 들었다가 할머니가 커피 줘요 그러고 뒷걸음치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 그러마 나는 대다고 대고 뭘 하겠겠냐.
0: 10여 년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할머니께서 커피 한 잔을 내려주시겠답니다. 호기심 많은 할머니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
1: 힘없어 개그 잡고 이렇게 해 나는.
0: 할머니가 전하는 진한 커피 향처럼 마을 호텔은 어디를 가든 사람 향기가 가득합니다.
1: 자, 간맛을 잡으라고요.
3: 간맛 찾아 잡쇼. 오, 향도
0: 향도. 홍진 씨, 92 할머니표 커피 맛은 어때요?
3: 커피 맛도 커피 맛인데 어머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커피 향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네요.
1: 영광인 줄 알아. 92살 먹은 할머니 바리스타도 좋은 거구만.
3: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네,
3: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밝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제가 또 놀러 오겠습니다.
1: 예,
3: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네. 고마워.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0: 할머니 오래오래 마을 호텔을 지켜주세요.
1: 감마차.
0: 유쾌한 할머니를 뒤로 하고 찾은 곳, 마을 호텔의 선착장. 마을 호텔에서는 요트 투어도 가능하답니다. 바다 위에서 만나는 목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4: 일로와. 아유.
5: 두께예요, 두께.
4: 아, 얘 이름이 두께예요?
5: 네.
4: 여기 저 유트 타러 왔는데.
5: 아, 그러세요?
4: 마을 호텔에서 추천받아서 왔는데 여기 맞죠?
5: 예, 맞아요.
4: 아유, 반갑습니다.
5: 아유, 어디 많이 보던 분이신데. 네, 네.
3: 그럼 여기가 마을 호텔의 일부분이라고 봐도 되는
4: 그렇죠,
3: 거예요?
4: 그렇죠. 네.
3: 아, 지인분들은 진짜 좋으시겠다.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요트는 네. 소유하는 게 아니라
5: 소유하고
3: 요트를
5: 친구를.
3: 갖고 있는 친구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4: 야, 두께야! 가자!
0: 요트 투어를 신청한 마을 호텔 여행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항해에 나섭니다.
5: 이게 뭐? 아, 오세요. 아,
4: 네네. 어머, 부끄러워요.
5: 자, 그럼 한번 자유를 즐기러 한번 먹고 바다로 나가볼까요?
4: 출항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그레이스 먹고 마리나 출항하여 먹고 대기로 향합니다.
0: 시리도록 푸른 바다에 배를 띄운 채 세상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는 시간. 드넓은 바다가 품 안에 들어옵니다.
4: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자유로우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말로 설명 못하겠어.
6: 그 뒤에 보이는 저게 전망대인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전망대까지 이제 걷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저게 순신장군 그 한옥선을 모티브로 한
3: 아 그러네.
6: 겹겹이 쌓여져 있는
3: 한옥선 디자인으로 네. 만들었네요 진짜.
0: 육지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0: 주고 나누는 안녕. 이런 삶의 활력을 전하고 싶어 김희범 씨는 고향으로 내려와 유트를 몰기 시작했답니다.
1: 또 올게요 라고 하고 또 와주시고 그렇게 또 친구가 되고 문구를 사랑하는 또 여행객이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그럼 소리 질러!
0: 그렇게 자유로웠던 목포의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갑니다. 홍진 씨의 발걸음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2: 라이브 하고 계시네. 우리 들어가서 좀 구경해볼까요?
0: 이곳은 마을 호텔의 라이브 바. 흥겨운 공연에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시간. 호캉스보다 더 살아있는 마을 호텔의 밤입니다.
3: 고맙습니다.
4: Anyway.
5: Where are you from?
4: New York City.
5: New York City.
4: New York City 사람입니다. I mean, Mokpo is just close to everything we like. Jujaksan and Paksongdo and Hongdo and. Well, I bought a house here for the reason of.
6: 집을 샀잖아요.
4: For the rest of my life here, you know.
0: 한국인 아내와 함께 목포에 정착했다는 알렌 씨. 그의 공연으로 마을 호텔의 밤이 달처럼 더 환하게 빛납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한 산책이 있다고 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부자산이 제가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산이에요. 집에 게스트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게스트 오시고 오는 걸 권장하죠.
7: 좋네요. 그럼 네네. 한번 가보시죠.
8: 네, 갑시다. 네, 정말.
0: 마을 호텔 운영자들과 여행자들이 함께하는 아침 산책입니다. 함께 걸으며 마음도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7: 그냥 목포 뒷산인 줄 알았는데 돌산이네요, 굉장히. 현재가 좀 있네, 그래도.
8: 네, 돌산이에요. 의달산이 돌산이죠.
0: 바다를 품은 도시 뒤엔 또 다른 풍경도 숨어 있답니다.
7: 야, 여기, 와, 연못이 있네.
8: 아, 여기 수원.
0: 산 중턱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연못.
8: 근데 요 아래가 바로 일본인 마을이에요. 저 끝에 이렇게 뚝 쌓고 간척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들 물이 부족하니까 이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서 식수로.
7: 아, 일제시대 때 왔는 거군요.
8: 예, 예, 예.
0: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풍경도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더해지니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8: 우와! 와!
0: 그 끝에서 만나는 또 다른 세상.
7: 진짜 와 하는 풍경. 와.
8: 와!
7: 와, 대박. 와. 수반에서 정말 달디단 공기를 삼키면서 딱 와서 아침에 탁 핀 바다랑 딱 만나니까 뭐 마음까지도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죠.
9: One of the reasons why I'm living in Mokpo is because of this. Mokpo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0: 마을 호텔을 여행했을 뿐인데 다정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만하면 호캉스보다 마을 호텔 아니겠습니까?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3: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4: 너 살인 아니야?
5: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6: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7: 우주기지 느낌인데.
8: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9: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8: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0: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안녕하세요, 에바.
2: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상담만 받아도 비니스 소재로 빠른 열 전도율, 고압으로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다양한 요리 활용은 물론 모든 열은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

0: 돈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0: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2: 준비하실게요.
0: 예.
2: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2: 준비하실게요.
0: 네.
2: AIA 생명.
0: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1: 가!
0: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안녕하세요. 봐.
6: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7: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6: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토피아에서 사는 안사 안젤리나입니다. Yeah, I love listening to K-pop and dancing K-pop songs.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0: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 This week she turned 2 years old.
0: 클로이야 공주예요? 맞아?
2: Yes.
0: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카이 남자로 여기 왔다고.
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3: 카이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소위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1: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2 siblings.
4: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5: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헤이든입니다.
6: I start working as freelance of 2 companies.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tko. I don't do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So you can say as a project officer.
4: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 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에티오피아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진출을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사실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카이와 클로이까지 같이 봐주시죠.
7: እንደምን አደራችሁ? መጀመሪያ ተበ ወልደ ገብርኤል እባላለሁ.

0: 저희 가족은 에티오피아에서 아디스아바바 수도에 살고 있고요.
1: 저 베스 a very good country to live in.

this is the way we put our car. 여기 차 놔둬요. 엄마 차 아니 아빠 차 여기 충전하니까. 아이고 저 여기 할머니 우리 이토피아 할머니 방. And she pretty is like Ethiopian style. She's my Ethiopian grandma. Now we're going upstairs. This is our living room. Team 위에 가면 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 제 방. 다음 여기 엄마 아빠 방. 여기 아기가 자고 우리 카이 동생. 그리고 이런 언니들이 집에 있어서 take care of me very well.

에티오피아는 사실 생활 편의상으로 보면 그렇게 편한 국가는 아니에요. 물도 어렵고 전기도 어렵고 그 요즘에는 그 한 번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안 돌아와가지고 일주일을 또 불없이 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0: 뭐였지? 레나? 레나? 쟤 나 막 고민난데.
1: 어?
0: 제가 체인지하려고 지금.
1: 이모 나갈까?

0: 에티페 여자랑 결혼해서, 응? 가서 살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지. 처음에 에티페 여자랑 결혼할 때내 호적 팔아야겠구만. 호적 팔아봐야 필요 없다고 그랬어.
1: 근데 어떻게 허락해 주셨어요?
0: 아,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참. 근데 사람 댕댕이가 됐다고 나보고 겪어보라 그랬거든. 일단 에이든 솔로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결혼은 안될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다 했을 타이밍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물론 애인도 잘한다고 하지. 응? 잘한다고 해. 그래도 그 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엄마는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속이 가서 보면 꽉 찼어. 애 같은 게 없다고 이미.

0: 뜬 새리고 와.
1: 안녕. 안녕. 가자 밑으로.
2: 맞았어?

0: 아빠는 그날 맨땀 사주긴 했어. 맨땀은 많이 기스쳐.
1: 보담다.
2: When I go to school, because I have a service, I don't have to walk.

0: 아, 너무 이쁘다.
1: 아가씨 같아, 이제 진짜.
0: 야, 안젤리나 쫄리.
1: 쫄리는 아니고 안젤리나 지금.
0: 나는 쫄리라고 불렀잖아, 얘.
1: 아, 내가 그랬잖아. 안젤리나 쫄리냐? 내가 그랬다니까. 제 이름 졌을 때.
2: 그 전에 아기 때 봤잖아. 6살인가 몇 때?
1: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안윤분입니다.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이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고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아이고, 준석이네. 하이.
3: 안녕.
4: 안녕하세요.
1: 어이구, 안젤리나 아가씨 같으네. 안젤리나, 잘 지내고 있지?
5: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1: 그래. 그래. 클로이. 어이, 클로이. 어머나, 이렇게 많이 컸어.
6: 네.
1: 아이고, 미. 클로이. 클로이. 안녕.
7: 안녕.
8: Hi.
7: Hi.
8: Hi.
7: Hi.
8: Hi.
9: Say hi.
8: Hi, Grandma.
9: Say hi.
8: This is Grandma.
1: 그래, 그랜드맘이다. 그랜맘이다, 이거.
3: 자, 여기 Hi, Sir Kai.
10: Hi.
1: Hi.
10: Hi.
1: Hi. Kai. 아이,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진짜 컸네. Hi, 사돈. 사돈 욕 부셔요, 욕 봐. 사돈 욕 부셔요. 아야, 너네 김치 없냐?
3: 김치 조금 있는데, 아주 조금?
6: 어?
3: 한 500g, 1kg 어. 있는 것 같은데?
1: 어? 알았어. 알았어. 김치도 싸가야 되겠네. 응.
11: 응. 김치 볶음밥?
3: 김치 볶음밥도 먹고 싶대, 엄마. 나도 저기 엄마가 오면은 엄마가 만든 저기 김치찌개를 좀 먹고 싶긴 한데.
1: 알았어. 야, 야, 소고기를 김치찌개 해줄게.
3: 김밥도 먹고 싶고. 야, 할머니가 만든 거 먹고 싶대.
6: 나 한 거야, 가서. 김치찌개에서
1: 전
6: 김치찌개.
1: 그래, 알았어.
6: 김치가 많아요.
11: 할머니 빨리 오세요.
1: 알았어. 오늘 저녁에 간다.
3: 많이 보고 싶고 많이 보고 싶다네.
11: 사랑해요, 할머니.
1: 알았어, 끊어요. 이제 끊어. 어, 그래. 나도 사랑해. 야, 이거 내가 하트, 하트 보이냐? 하트. 손 하트야 나는.
11: 네.
3: 알았어, 엄마. 에티오피아에서 보고.
1: 알았어.
3: 바이바이.
11: 바이.
1: 그래, 그래, 잘 있어, 다. 끊어.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사랑해.
12: 착한 가격. 열받은

0: 만한
1: 음식 재료상을 가야 되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밀떡이에요?
2: 네, 밀떡.
1: 이게 한 봉지 얼마나 돼?
2: 1,500원.
1: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2: 예? 네?
1: 40명.
2: 40명?
3: 너?
2: 몇 명이 먹어?
4: 40명.
2: 40명?
4: 이거 뭐, 너 몇 명이 먹어야 돼?
1: 할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싶다 그런다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말이 통해도 뭐 나가지. 그러니까 뭘 해주겠어. 다 해가지고 가잖아, 지금. 여기서. 아이고, 내가 끓일 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2: 여섯, 아홉, 열. 열 개.
1: 고마워. 그놈을 미역, 여기 미역 사야 되겠네, 미역. 미역이요.
2: 미역? 뭐 큰 거 드려, 작은 거 드려.
1: 큰 거는 얼마나 안 돼요? 아유, 예. 50인분에 이게?
5: 50인분, 많죠.
1: 아니, 이거 하나 주세요.
5: 6천.
1: 아이고, 알배기 몇 사야 되나? 이거 얼마 대단하지? 뭐, 무거우니까. 오늘 상품권 받아요?
6: 예, 오늘 상품권 받아요.
1: 네. 너무 많을까? 어떡할까 모르겠네.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네. 우리 안젤리나 입히면 되겠네. 어? 예쁘겠네. 얘는 클로이? 응. 클로이. 안젤리나 형. 이건 안젤리나 엄마. 아이고, 감사해요.
7: 어.
1: 아휴, 그 누구 가겠어?
7: 네, 감사합니다.

0: 아, 나 못 찾겠어, 어딨나. 에티오피아? 아, 총각, 이거 좀 가르쳐줘봐요.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1: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0: 왼쪽.
1: 00시 20분이라 돼 있죠? 아디스 아바바 볼래.
0: 아디스 아바바가? D9로 가면 되겠네. 알았어요. 알았어. 맨 꼬레비? 내가 맨 꼬레비네. 좋아 죽었어.
2: 왜 좋아요?
0: 손주를 보러 가니까 좋지. 좋아요.
3: 손님 이거 네. 지금 너무 무거우시거든요. 이게 보시면요.
0: 네.
3: 36kg세요. 저희 공항 최고 규정은 32kg까지만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짐을 좀 빼셔야 되세요.
2: 그 추가 금액을 내도 안
3: 내도 안 되는.
2: 아, 내도 안 네. 되는.
3: 추가 금액을 100불 내더라도 32kg까지.
2: 아.
3: 좀 빼셔야 되세요.
0: 아유, 그냥 좀 하시면 안 될까요?
3: 아, 이게 안 돼서 지금.
0: 문차 다시 뜯어, 뜯어. 이게 2kg. 있나요? 아, 하나 어디 갔어? 고춧가루?
4: 어, 두 개 빼면 돼.
5: 제가 가져가면 돼.
3: 됐어요?
0: 됐어요?
3: 네.
0: 아이고, 이제 알았어. 30이 들어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3: 네, 공항차.
0: 응. 알았어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57번? 어?

0: yesterday night I tried to tell you, but in okay.
1: 뭐?
0: 할머니한테 한국말.
1: 아, 한국말로?
0: 응. 좀 이따 만나요. 어때 못한? 근데 학교 가기 싫어. 할머니는 싫어.
1: 그래도 학교를 가서 시험 보는 날이 몇 번 안 나왔다.
0: 그렇지.
1: 내가 나와.
0: 할머니 올 때 여기 첫 번째 이게 뭐라고 먼저 여기 안 들이나요?
1: 오시면 이제 안아드리고 또 오셔서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0: 어때요?
1: 누구와? 어머니가?
0: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2: 아, 피디님.
0: 네.
2: 일단.
3: 여섯 개?
0: 뺏겼어요.
3: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4: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군 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지금 고프로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여기도 두 개. 카메라는 다 뺏어가면서 이런 거는 또안 뺏어갔다고 하고요. 뭐 없어요. 이렇게 뼈십니다. 이렇게 뼈. 없습니다.

0: 네. 아이고.
1: 고생 많으세요.
2: 아들하고 손주 보라고 그러는데 뭐.
1: 내가 이제 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계속 준비했는데. 내 컴퓨터 아니야.
2: 아, 됐어.
1: 아빠 내가 밀고 갈게. 근데 뭐 이렇게 짐이 많어?
2: 바리바리 싸우니까 그렇지.
1: 그 초과요금 같은 거 안 물었어?
2: 응?
1: 추가요금 같은 거?
2: 아, 물었어요.
1: 아, 물었어?
2: 그럼.
1: 아이고. 그 돈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2: 아, 형이 결제했어.
1: 아, 그래?
2: 그럼.
1: 괜찮네, 그럼.
2: 아, 또
1: 아, 이게, 어우, 야, 이씨. 뭐 들었길래.
2: 그게 더 무거운 거야.
1: 이게 뭐 들었어, 안에?
2: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어허이. 벨트 매시고.
2: 한국처럼 차츰하고 차나 옛날 한국처럼.
1: 옛날 한국이랑 똑같잖아 뭐. 그러니까 어디 보면 70년대 같고 어디 보면 2000년대 같고 어디 보면 또 90년대 같고 그렇지. 그게 다 혼재되어 있지.
2: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3: It's really two kind of life. There are the bully side, if you see the roads are constructed well, there are really well-lived cities and there's a lot of lights constantly without any outrage. The other side of the Addis Ababa, there are people who live only by livestock, which is they raise sheep and then sell them and then try to live, make money out of it. There are two kind of lives. Mix it.
2: 어이구, 아주 이 건물은 삐까삐까하네.
1: 그러게, 나 뭔지 모르겠네.
2: 진짜 삐까삐까하다. 도착을 했네. 여기 나 정리 다 했네. 아, 저기도 뭐 공간 있지 않아?
1: 어, 있어. 거기 정리 다 했어.
2: 그러면, 아이고, 참 지저분하네.
1: 지저분하네. 이 안쪽에 창고
2: 여기도 정리하면 창고로 깨서
1: 이게 정리한 거야.
2: 일단 선반을 갖다 놔야지.
1: 아, 이 선반까지 어떻게 갖다 놔? 이제 숙이고 들어가야지. 어? 헬로이. 에? 에? 그랜드마더.
2: 하이. 하이.
1: 그랜드마더. 그랜드마더.
2: 야, 봐.
1: 그랜드마더.
2: 어디 갔다 와?
1: 어? 왁.
2: 왜?
1: 노프.
2: 왜?
1: 얼굴 봐. 얼굴 네. 표정 봐.
2: 네, 그럴 줄 알았어. 봐. 네 할머니야.
1: 그랜마더, 그랜마더.
2: 할머니. 할머니라고. 어.
1: 안아줘봐, 한 번만.
2: 조이는 거 봐. 안아? 한번 안아줄까? 안아봐. 그렇지, 이리 와봐. 네. 옷을 안 줘.
1: 실제로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2: 여자애를 서는지 눈을 착 내리깔아. 클로이가 지금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그래도 갈 때쯤이면, 내가 갈 때쯤이면 울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네.
1: 들어, 엄마.
2: 아이고, 참말로 고마워요. 진짜 애써요, 의사돈. 애기 보느라고 애쓰고, 살림해주느라고 애쓰고, 내가 내 대신해주는 거잖아. 진짜 고맙지.
4: 사돈.
5: 하이.
2: 아이고, 참말로.
4: 고생이 많아요.
2: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하이.
4: 예.
2: 아이고, 이뻐라.
4: 오,
2: 이뻐. 진짜 많이 컸네. 아이고, 키척이 작아잖아, 내가. 이뻐, 이뻐, 이뻐.
4: 하돈, 애기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5: 무슨 그래요? 저 그래요. 루지야, 나 그만, 이다 금샬.
1: 문제 없다고.
5: 이다 금샬.
2: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3: Oh, I want to go. Oh, oh,
4: 안젤리나가 5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3: 기대돼요, 할머니 오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미, 아이고, 미.
1: 아이고, 미.
0: 아이고, 아이고, 미. 앉아있네.
2: 잠깐, 어딨어? 근데 엄마 옷들?
3: 늦게 안 갔어. 새벽분이 안 갔으니까 모르겠어.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3: 알았어. 궁금해. 이 나라 저래서 어떨지. 한번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4: 나르시네.
3: 욕 본다, 욕 봐. 안 사. 안 사.
1: 아, 왜요?
3: 여기 있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손님은 그냥 하인이야.
2: 은재인아, 너 뭐 먹을 거야?
1: 나는, 떡볶이.
2: 떡볶이?
4: 오케이.
1: 야미.
5: 와, 맛있어요.
2: 할머니가 그럼 왔을 때 떡볶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지, 그지?
1: 많이.
2: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6: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1: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이거 외워야겠네.
1: 이거 외워야겠다.
2: 사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3: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1: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라! 빰빰빰빰빰빰.
0: 귀에다 꽂겠습니다.
4: 써줘야죠.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5: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4: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5: 라스트 노드?
4: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0: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1: 포스트 아포칼립스.
4: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6: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7: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있다라고.
6: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1: 아니 근데...
6: 아 뜨거워.
7: 청소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8: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9: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항공연구를 하는 ENSA에서 지구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as a drone.
1: 득템, 득템! 저기요, 혹시 실험기지 찾아가시는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여기, 저도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8: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9: 아.
8: 여기가 저희 목적지.
6: 같이 가면 되겠네. 그러면.
1: 어, 그럼 같이 갈까요? 가볼까요?
8: 가시죠.
6: 수도가 있네.
8: 오, 여기가 그 기지의 거긴가?
1: 어머, 잠깐만. 형사야. 저 사람 아니야?
6: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1: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4: 아, 그래.
1: 저 스티브
4: 좋아. 저거 짐승이야.
1: 어, 도끼 가지고 있어요.
6: 어?
1: 도끼?
6: 도끼가 있어.
1: 도끼가 있어요.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0: 네.
6: 아, 그쪽도예요?
11: 네.
4: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0: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4: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12: 저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4: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0: 느낌이긴 했습니다.
1: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2: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0: 라디오?
1: 여기 선생님.
3: 근데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0: 전파? 뭐 저 메일로 왔어요.
1: 메일이 왔어요?
0: 이메일.
1: 저 아까 얘기해
4: 주 현지 왔습니다.
5: 우편. 현지로?
6: 우편.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1: 이거 표지판에 못 써있잖아.
2: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이. 여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하는데 물은 안 나와요.
3: 반대로 잡는 거 아니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2: 큰일 났는데?
7: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4: 목이 너무 말라요.
1: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4: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3: 물탱크?
4: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2: 아,
4: 땅에서
2: 저기
3: 와 저기 통이 있다.
2: 저기 가볼까요?
1: 가볼까?
2: 아, 눈이 되게 좋다.
1: 아, 목 말라 죽겠다.
3: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2: 이야.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1: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러지.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이거 조심하세요.
4: 이리야!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1: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4: 웨스턴 보이!
1: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 아 조심해요.
1: 조심.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5: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그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3: 뭐야?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4: 도르렌가?
1: 네 이걸 풀어서 내린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4: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여기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오메, 내려와
2: 오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4: 어떻게 했어?
6: 잠깐만 통 갖고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6: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나오려나?
4: 어때요? 어때?
1: 아 없는 것 같아요.
4: 아 없나 봐.
5: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7: 저도 도와줄게요.
4: 네?
1: 안녕하세요.
7: 예. 어,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4: 생존자세요?
7: 네.
4: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7: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7: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8: 우리
3: 이렇게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7: 물은 없는데. 네.
5: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1: 우리 열심히 저기서 걸어왔어요.
2: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7: 아 일단은
4: 네.
7: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2: 뭘 찾았나요?
7: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4: 뭐가 있어요?
7: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4: 어? 와.

0: 돼.
1: 야, 약탈자다, 약탈자.
2: 내가 혼자 안 돼.
3: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2: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4: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5: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2: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찾아, 우리가 뭘 좀 찾아봐봐요.
0: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4: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2: 알았어요.
0: 알겠습니다.
6: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7: 아, 이거 불피하기가 좋은 겁니다, 여기.
0: 약품이.
4: 어? 뭐 엄청 많은데?
0: 챙겨봐야겠다.
2: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8: 살롱은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 숯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0: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았는데.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3: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아,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4: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못 먹죠. 그쵸? 뭐야? 그거 뭐예요?
1: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1: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얼능얼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 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1: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4: 이거는 뭐가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1: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여과를
0: 궁금한 거 있습니다.
1: 네네네.
0: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1: 걸러지진 않아요.
0: 그러면 어쨌든 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1: 어쨌든 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2: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1: 증류를 불을 못 피우면 한번 더 할까요, 없으니까. 그러면?
3: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잠복 아저씨 뭐예요?
1: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2: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면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0: 왜 파는 거야 여기다?
1: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숲.

0: 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1: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2: 알았어요.
1: 뿌리에서부터.
3: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0: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1: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0: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1: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3: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4: 나 자체가 좀
5: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3: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6: 아, 좋아, 좋아.
3: 좀 곱게 깨서 할까요?
1: 아, 잘 깰게요.
3: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거든요. 걸러서 필터처럼 쓰자라는 거죠? 오.
1: 제가 갈게요.
3: 아, 네네.
1: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3: 커피 필터로 발견했다고? 네. 와우.
1: 이거.
3: 아, 이거 좋은데?
1: 네, 커피인가?
5: 충분하겠다, 충분하겠다.
3: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7: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1: 네.
3: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물이 마셔도 되는데
2: 보일 때 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 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과 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피울게요. 아,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아. 아이고 어지러워.
4: 불을 우선 붙여볼래요.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4: 이게 껌조약 은색이니까 네. 전기가 자르거든요. 그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5: 그럼 해보자.
4: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되나인데 한 번만.
4: 아, 반대로 해가지고.
1: 아니, 근데.
4: 이거를.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6: 저, 그, 눈썰미가 조금 있습니다.
7: 불을 피우는 거 같은데.

0: 낯선 뭐라고 생각을 했어서 앞부부터 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어? 이거 없으면 됐다. 이거 하면 되겠다. 저 파이어 스틱을 주웠거든요?
2: 파이어 스틱을 쳤다는데 근데?
1: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2: 보여주세요. 알 것 같아요, 손님.
1: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했다. 일단 형수 씨가 했다.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을 한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선생님이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완전 파이어 거리셔.
5: not very bad. nice.
4: 짠.
2: 오, 대박.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6: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4: 아, 관처럼 만든다. 관. 은박지로.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와, 네, 확인해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6: 실험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그렇죠?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호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흉물스럽네.
7: 이게 뭐야?
6: 약간 백조 같기도 하고.
7: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6: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도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7: 그럼 이유가 뭐예요?
6: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네. 것 같아.
4: 나와요?
6: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 네. 속에서 엄청 끓고는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8: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6: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4: 일단은 저희가
6: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넣어.
8: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9: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7: 목이 너무 말라.
4: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했어.
7: 나 최근에 이렇게 목 말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 해랑 물이랑 마주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10: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

0: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1: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2: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3: 진짜요?
2: 네. 뚜껑에
3: 오, 좋아, 좋아.
2: 습기 잔뜩 맺혔어.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배터리가
4: 아,
2: 여기 돼야 되네.
3: 평소에 물 좀 먹어.
2: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3: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5: 네.
3: 오, 오
4: 우와!
3: 우와! 오, 이거 색이! 색이 완전 다른데요?
6: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7: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5: 아니 그거 배터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3: 네네네네.
5: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3: 네.
6: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5: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3: 금고?
5: 뭔가 열릴 수
8: 재밌겠다.
5: 그게
8: 어디 있어요?
5: 저쪽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8: 그럼 근데 이거 봅시다.
9: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7: 어? 이게 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4: 일단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7: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4: 50 미만.
5: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8: 아, 이렇게?
5: 조심하세요.
3: 네, 두꺼운 점으로
5: 오케이.
8: 봐요,
5: 뭔가 이게 연계가 된것 같아서.
3: 얘랑 관련이 있는 거
5: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3: 오! 오, 다행이다.
5: 이거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8: 여기다가 중류했으니까.
5: 어, 열렸다! 열렸어?
3: 네.
5: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3: 열렸어요, 금고가 열렸어!
5: 어, 물이 있어요!
8: 물이 있어!
5: 와! 대박!
6: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0: 이거 뭐예요?
3: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5: 뒤에 숫자가 있어요.
7: 숫자가 있어? 어? 이거 우리가 그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8: 아, 이게 그거구나.
10: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아,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3: 기지 좌표구나.
6: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8: 너무 목말라.
10: 이물질 없다.
3: 지금 어때요?
7: 나도 넘겨줘.
3: 괜찮아요?
7: 나도
3: 와. 다들. 조금씩 사이좋게.
10: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을 축이면서
3: 정말 소중한 물. 이거 어떻게 마셔요?
5: 이것도 나왔어요.
8: 다 먹어야지.
3: 와.
8: 아, 이거 맛있다.
10: 근데 이거.
3: 많이 먹으면 안 돼요.
8: 이거 한 번, 실제로
3: 한 모금씩 먹었죠?
0: 잠깐만, 근데 이거 증량 것도 마셔도 되죠?
3: 이것도 괜찮아요. 마셔도 돼.
10: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8: 한번 먹어보세요.
5: 이물질 없다. 없어요.
3: 어때요?
10: 와.
3: 괜찮아요?
10: 와.
3: 다들 쬐끔쬐끔 사이좋게.
0: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물을 맞다.
5: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3: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5: 네, 갑시다.
3: Let's go. 이야, 대박이네.

0: 다 많이 맺히긴 했어요.
1: 불 있어.
0: 이거는 누군가가 먹을 거야.
2: 맞아.
1: 다음 조난자가 먹을 거야.

0: 너무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그러니까 먹을걸로는 필요하던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생긴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저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기지인 것 같아요.
1: 동시에 같이 생겼네. 약간 피라미드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2: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0: 근데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 들어가야 기지에서.
4: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
1: 아 압도적이네.
0: 여기가 창문이 없네. 네.
4: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1: 여기 이거 이게 문이다.
0: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
5: 열리긴 해.
0: 돌려볼까요?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어, 뭐야?
2: 워치 스텝.
0: 어 깜깜해.
1: 들어갈 줄이야?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2: 뭐 들어오세요.
0: 오씨 뭐야? 와.
4: 약간 우주 기지 느낌인데 좀?
2: 여기는 생존을 위한.

0: 무서운데요.
1: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2: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 기억할게요.
4: 어.
0: 어? 놀리네?
5: 완전 어두운데?
6: 깜깜한데?
2: 깜깜하다, 진짜.
0: 조심하세요.
4: 외계인 기지 온 것 같은데요?
3: 깜깜해.
6: 무슨 그리드가 있고.
2: 어? 됐다. 어? 빛이 있는데요?
4: 오.
6: 이거 모형인가 봐요.
2: 어? 이거 그 돔.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3: 아, 이거.
2: 누가 가지고?
6: 오, 오, 오.
2: 돔 사이즈네.
4: 이야.
6: 오, 오, 들어왔다.
3: 오! 오!
7: 최후의 인류 스캔 완료. 실험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누구지?
1: NOS.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 금 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2: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2: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검투를 빌립니다.
4: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얻나 봐요, 마지막에.
5: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6: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인류가...
5: 근데 사실은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7: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해있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가 없어.
8: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2: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아니,
4: 김한결 씨가 누구셔?
6: 저요, 저요. 아, 어디로 오라고요?
1: 점등된 곳으로 오라.
5: 점등된
6: 부스?
4: 아, 시드룸인가 보다.
6: 저희 가볼까요?
8: 네.
5: 네. 궁금해.
6: 갔다 올게요.
5: 뭔가 이거를

0: 오! 동전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겠다. 저 동전이 나왔어요.
1: 동전이야?
0: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와.
4: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5: 아, 이게 시드구나.
4: 시드.
6: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니고 참 생겼는데?
1: 여기서 나온 거죠?
0: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7: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의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8: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0: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2: 뭐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7: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4: 라스트!
2: 휴머니티
5: 최후의 인류
4: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7: 갈아입을까요?
9: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8: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7: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4: 이게 원래 도움이...
8: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뽑아요, 하나만.
10: 시드 쓰는 거예요?
0: 어.
2: 햄 있고.
0: 보드게임 있고.
2: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7: 네, 좀... 근데.
1: 네, 왜요?
7: 이 우리가.
4: 도파민.
8: 미스터리 박스?
7: 이거 먹어.
8: 도파민?
2: 아, 이것도 도파민.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7: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그래요.
11: 도파민을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로 가는 게 중요해요.
8: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11: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4: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것
2: 같아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아 그럼 오늘 피곤했잖아요.
7: 오늘 하루 마무리를.
1: 어떠십니까?
2: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8: 탑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0: 박사님은 제일 조금.
11: 저는
2: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1: 어때요 동선 씨? 아
0: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4: 아 맞네.
0: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4: 쓰면은
0: 일단 넣었어요.
4: 어, 깜짝이야.
2: 아, 뭐야?
4: 아, 그냥
2: 왜 이렇게 소리가 나?
10: 아, 크기가 좀 무거워요.
0: 무게가 있어.
11: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0: 오!
2: 뭐예요?
10: 설마 시드?
4: 오? 맥!
2: 뭐야, 맥이야!
0: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4: 우와!
0: 차가워요.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11: 차가울 때 마셔야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0: 아까 뭐, 이 사람 뭐지?
2: 이 사람 뭐예요? 누구보다 더.
4: 아,
2: 뭐야!
4: 저기요!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11: 아니,
4: 미스터리...
11: 자원을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2: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 가장 비이성적인
4: 과학. 아~
0: 역시 화학자
2: 그래,
0: 선생님.
2: 미안합니다.
4: 이야.
2: 아, 저 좀.
4: 최고다, 최고.
11: 아~
3: 세 모금 마셨어.
6: 한 마리 넘어갔어.
10: 저랑 한 모금이야.
2: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에 망아지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13: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12: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13: 뭐지?
14: 뭐예요?
13: 이게 뭐지?
15: 이게 뭐예요?
14: 이게 뭐야?
12: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13: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어디.
8: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13: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3: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13: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12: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재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0: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1: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2: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1: 생리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야.
3: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프로젝트 헤이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가.
2: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여행.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난리나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해서
5: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언니여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저기도

0: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개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3: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2: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4: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5: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6: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1: 네.
0: 옛날부터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1: 네.
0: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1: 네.
0: 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직역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어, 이 공상과학소설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SF는 공상과학소설 때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떼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에는 과학소설이란 말 혹은 S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SF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SF는, 과학소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

0: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작품,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네.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네.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네.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오.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자, 네.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네.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네.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 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 시간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0: 네. 제가 시작하는 이제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네.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그렇죠.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익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1: 로봇 3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네. 로봇공학 3원칙을 맞아요. 만든 그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 영화가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1: 그 정도.
0: 요 정도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네.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과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네. 하지 않는다.
1: 네.
0: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1: 맞아요.
0: 3원칙,

0: 1원칙,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맞아요.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네.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지를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네.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타고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아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케이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필립 케이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사람이에요. SF 쪽에서 약간 이렇게 막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상상력을 조금 펼쳤던 분인데 이분의 대표작, 1968년도에 나왔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제목 이상하죠? 제목 정말 이상하다. 무슨 소리야? 맞아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우선 키핑해놔야 돼요. 덥석 읽지 마시고 우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1: 블레이드 러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죠? 네.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뭐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이거 안 본 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 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 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첫 배경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기모노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을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러너라고 합니다.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마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하나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네.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네.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 더 살고 싶어해. 네.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어떡하지? 그렇죠.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을,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타이렐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렐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 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네.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조물주를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보세요. 신앙에서 붙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개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줘.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둘 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이레스가 안 돼. 너는 사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데커드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가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요. 안드로이드니까. 데커드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Time to die.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동공 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으로 된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죽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1: 뭐라고요?
0: 돼요.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샀어요.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1: 신생아.
0: 가죽?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라고 했을 때 어머 추웠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어떡해, 아프겠다.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기캔이라는 거예요. SF가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들만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1: 딱딱하다.
0: 공대는 딱딱하다. 근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기공학부 120명 중에 100명이 남학생이에요.
1: 그쵸. 남학생 비율이
0: 너무
1: 많죠.
0: 많죠. 그러니까 연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자작시도 정말 열심히 써서 가지고 오고, 자작시를 써서 갖고 온 친구들 100% 공대생이에요. 낭만이 가득합니다.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낭만과 수학이 같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차가운 어떤 SF의 주된 독자, SF는 차가울 것이고 공대도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기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계인 나오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막 나오고. 근데 저는 SF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라미네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필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 수 있어. 이게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0: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뭐이나? 낭만주의예요.
1: 네.
0: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은 됐는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집에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발화를 합니다. 내 말을 내뱉어요. 현재. 이 내뱉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요. 선우 학생, 우리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과 말과 의미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 언어는 동시다발적이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발화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 역학 같은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해. 이해 안 되잖아요. 양자역학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도대체 힘들 거예요. 그래서 SF로 읽으시라.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필립 케이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을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쓰면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같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0: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 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 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 라는 네.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 적 있어요?
1: 모나리자, 네.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0: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0: 그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써올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만, 몇 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우학생은 약간 푸르스름한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노르스름한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다르니까.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보셔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네.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몬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네.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노, 노란 먼노, 맞아요. 파란 먼노, 초록 먼노 해놓고 입에 꼭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터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 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 추리 소설을 대할 때는 현우 학생이 막 추리 소설 저도 알아요 막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SF를 이제 좀 읽을 생각이 좀 드시나요?
1: 다른 문학 장르와 이 과학 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세계관을 닫는다고 생각했어요. 추리소설도 마찬가지고요.
0: 맞아요.
1: 그런데 과학소설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품과 가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올랐거든요. 이데아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열이라는 원형이 있고 그 복제품들이 현실 세계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철학적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소설을 읽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참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F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SF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3: 그 데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4: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3: 은하철도 999 영화며 만화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SF

0: 클래식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아, 기증한 자료가
0: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0년도 딱 찍혀 있는 게
0: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0: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1: 아, 인공지능이요?
2: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 여행
0: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나 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
5: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보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5 shillings.
3: Look at this!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항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동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좀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워밍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그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이 기계가 쓰레기를 이렇게 압축하는 로봇인데요. 월이하고 단 하나의

생명체 바퀴벌레만 살아갑니다. 지구에서는. 그런데 지구가 이제 좀 깨끗해져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야 이렇게 지구는 더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들고 무슨 죄책감 정도가 드는 기분이더라고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이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뭔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 때 나오는 게 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 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 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나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저도 배우기 때문에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 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호피!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로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3: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요새가 막 가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4: 제로투라고.
3: 네.
5: 제로투 뭐예요?
4: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0: 이런 거 있어.
1: 지금 제도 이외에 봤어요.
2: 8시간씩.
3: 8시간은 좀 길다. 어.
4: 좋아요 많이 안 달려서 기분 어때요?
5: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6: 저도 삭제예요.
7: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3: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못적이다.
8: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나는데.
3: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0: 지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본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세고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일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yes.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예.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물어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0: 아,
1: 정말.
0: 좀
1: 아, 요즘
0: 길어요.
1: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네, 할
1: 아,
0: 수 있습니다. 할
1: 근데
0: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1: 예.
0: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아니에요.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유쌤 좋아하는
0: 네.
1: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1: 네.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0: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1: 지금.
0: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1: 아,
0: right.
1: 진짜 이런 일이
0: It
1: 있네.
0: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핸들링.
2: Handle.
1: 핸들. I can see it. You can see?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wheel.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폴폼? 폴폼?
2: 아,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내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1: 네.
0: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쵸?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여기
1: 오.
0: 입술이 위에가 막
1: 뭐죠? 예.
0: 움직였는데요.
1: From the 처음 보는 카루소예요?
0: 카루셀.
1: 아, 카루셀.
0: 캐러셀.
1: 캐러셀.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0: Mm-hmm.
1: 이쯤이야.
0: All right. 자, 제가 마지막 거를 비우려다가 양심상
1: 아유,
0: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0: 안
1: 큰일
0: 되죠?
1: 나요. 저항 받으세요. 예.
0: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uitcase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얘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음흠.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0: Remember? Yeah.
1: 캐리 언이잖아요, 그거.
0: 오, you
1: 예.
0: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했나요? 캐리 언.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Okay. Carry on back.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1: 그쵸.
0: 캐리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carry on.
1: Fine.
0: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1: Carry
0: So for
1: on.
0: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오.
0: Okay? So 얘는 쉽게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하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1: 네.
0: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윙 해서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0: 그렇죠?
1: 계속
0: 막
1: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또
1: 네.
0: 한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고 막.
1: 네.
0: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carousel이라는 것을 씁니다.
1: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영어인데.
0: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

0: 벨트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기계에 집중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캐러셀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1: 예.
0: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1: 그렇게 얘기
0: 같죠?
1: 들으니까 익숙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1: Moving carousel.
0: carousel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 Okay?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pick up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픽업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 의역을 할때 여행 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1: 찾았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라고 한다든가 너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걸할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그럴
1: 네.
0: 때 그냥 픽업 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0: 맞아요.
1: 쓰네요.
0: 맞아요.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 하다. 사람을 픽업 하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pick up 한번 써 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부르는
1: 네.
0: 방법이 많은데요.
1: 예.
0: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The
1: cleaners.
0: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그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shirt를 찾았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 picked up my shirt
0: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 네,
0: 찾아왔어.
1: 찾아오다.
0: 예.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1: 네.
0: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1: 아하.
0: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1: Pick up the children.
0: The kids.
1: 아,
0: 왜냐면
1: pick up.
0: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으로
1: 아,
0: 있어요. 근데
1: 그래요.
0: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1: Pick
0: pick
1: up the
0: up the kids.
1: keys.
0: 오케이. 일 후에
1: After work.
0: after work.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1: 네.
0: So 이 케이스는 두개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1: 사람을.
0: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0: There
1: carousel.
0: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좀
0: Yes.
1: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있을
0: 서로
1: 수
0: 부딪힐
1: 있죠.
0: 수도 있고요.
1: 에.
0: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쵸.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Missing.
1: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예. 손을 잡는 거니까.
0: 잡는 거예요?
1: 예, handle.
0: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휠, 아,
0: wheel.
1: 휠이에요?
0: 이건
1: 휠.
0: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화이트 이렇게 하는 것
1: 화이트,
0: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라서. Alright,
1: Oh.
0: HANDLE, handle. 이게 바로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은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ndle, handle.
1: Handle,
0: 우,
1: handle.
0: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0: Okay.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0: Okay.
1: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스티어링 휠. 조종 휠이에요.
1: 오,
0: Alright?
1: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1: 아이,
0: 있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되는
1: 그렇죠.
0: 거야.
1: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스티어링 위어. Okay.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0: Broken.
1: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0: 부러졌어요.
1: 뭐 부러진 뭐 고장난
0: 네.
1: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있겠고요.
0: 네.
1: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0: 맞아요.
1: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0: 파괴됐다.
1: 네.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때뭘 썼나요?
0: missing.
1: 맞아요.
0: 예.
1: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0: 맞아요.
1: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0: 네.
1: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0: 네.
1: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0: 그리워.
1: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0: 원래 비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Exactly. So
0: 아하.
1: 그 suitcase가 one wheel. 미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0: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1: That's
0: wheels가.
1: right.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예를 들어서
0: 네.
1: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0: 단추요? button.
1: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리워하겠죠.
0: 아하.
1: 단추를.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0: 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A button.
0: A
1: There you
0: button.
1: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0: Yeah.
1: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0: 예.
1: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가려고,
0: 우와.
1: wheel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0: 바퀴가 좀
1: 벽돌 막
0: 비싸니까.
1: 이렇게, 예.
0: 에.
1: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의 휠드를,
0: 네.
1: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0: The car is missing
1: It's
0: its wheels.
1: wheels.
0: Wheels.
1: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요?
0: 네.
1: 그리워. 너가 없어.
0: 없어서.
1: Right?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 car is missing its
1: There
0: wheels.
1: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Okay. 자,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쵸?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0: Oh no.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1: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0: 그쵸.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So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1: 어폴로요?
0: 예, 어폴로, apologize.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얘가 좀
1: 우리는
0: 길죠.
1: 사과를 한다.
0: 이렇게
1: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0: 할게요.
1: 일단 sorry는 안 되죠.
0: 예.
1: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We
0: 아,
1: are sorry. That's
0: 예.
1: okay.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그냥 일반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0: 아, 그게
1: 돼요. 오케이.
0: 명사군요.
1: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0: 네.
1: 입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0: apologize. Mm-hmm. Apologize.

0: right. 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이게 좀,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아. Sincerely yours.
1: 진심을 담아.
0: 네. 우리 그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 쓴 다음에 뭐 누구 드림.
1: 네.
0: 누구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뭐 그거가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 건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진심으로.
1: 진심으로.
0: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약간 스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뭐뭐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원래 저 사과를 잘해가지고.
0: 사과를 잘하시는군요. 예, 예. 자,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아.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하면 그런 그 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렇죠, 그렇죠.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0: 네.
1: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0: 음흠.
1: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0: 네.
1: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0: 아, 뭔가 손상, 그렇죠?
1: 손상은 제가 잘 알죠.
0: 손상은 네. 잘 아십니까?
1: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0: 데미지입니다. 예. 데미지가 갔군요.
1: 데미지가 네. 너무 많이 가니까 데미지.
0: 네.
1: 아, 이거 인가? 네. 이다, 이 데미지. 이요.
0: 아, 예.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왜 그렇게 읽어요? 내 데미지를.
0: No, Alright.
1: 저 정말 데미지 입었어요.
0: 아, 데미지 입었습니까?
1: 예.
0: 암기시키려고. Alright.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1: 그거 고치면 틀려요.
0: 오케이,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1: MA.
0: 아, I'm sorry. Damage, DA예요.
1: DA에. 네.
0: 자,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damage 이러고 완전 틀린 겁니다.
1: 아하.
0: Damage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바람이 흐 세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1: damage.
0: 오,
1: damage.
0: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 때 damage라고 하고요.
1: 네.
0: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1: 아.
0: 너에게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1: 예.
0: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1: bring,
0: bring,
1: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grab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네.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1: Uh-huh.
0: Let me get you. 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0: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Yeah.
0: Let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training purpose로다가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한마디로
1: oh.
0: 커피 좀 가져다 줄게.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그렇죠.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근데 이거는

0: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1: 예.
0: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어? 수건을.
1: Can you grab me
0: A
1: a towel?
0: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1: Yeah.
0: Can you get me a towel?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는.
1: 그러게요.
0: Right.
1: Grab은 안 써봐서.
0: 그렇죠.
1: 네.
0: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Can you grab me a towel?
1: Can you grab me a towel?
0: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1: Yes.
0: 돌아가면서 많이 쓸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1: 예.
0: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re가 아니라 re, report.
1: Report.
0: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1: Yep.
0: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정리할게요.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Carousel, yes.
1: Carousel.
0: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네,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1: 네.
0: 해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After work까지.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1: 예.
0: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1: I picked up my shirt
0: 자,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Perfect.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0: 오케이. 그 캐러셀로부터.
1: from the
0: Carousel.
1: carousel.
0: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않죠? It's
1: 예.
0: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1: The handle is broken.
0: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 And it
0: It's
1: is missing a wheel.
0: one wheel.
1: One wheel.
0: One wheel. There you go.
2: 읽어볼게요.
0: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5: Uh-huh.
1: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5: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Okay.
5: Okay, sorry. Sorry.
1: Oh, my suitcase.
0: Yes.
1: Wow.
0: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1: 그러게요.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먹는 거 맞췄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0: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오.
0: Okay?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Yeah.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안 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어요. 언니한테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뜨거운 여름을 향해 가는 계절. 지쳐가는 입맛을 살려줄 색다른 별미 없을까요?
1: 세상에 싱싱함이 그대로 들어와있어요. 바다를 품은 맛.
0: 매콤한 양념을 아삭한 배추에 슥슥 버무리고 감칠맛 더해줄 마지막 재료까지.
2: 그래서 게살김치예요.
0: 그런가 하면 오대를 이어온 귀한 김치도 있습니다.
3: 배추는 하나는 술을 넣어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0: 한 송이 꽃과 같은 자태, 배추김치인 듯 동치미인 듯 그 맛에 오묘한 매력이 있다죠.

0: 여름의 길목, 입맛을 깨워줄 김치밥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은 예부터 남도의 산해 진미가 한자리에 모이던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장터, 싱싱한 재료를 선점하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하는데요. 오숙자 윤다슬 씨 모녀도 일찌감치 장에 나왔습니다.
1: 낙지.
2: 낙지다, 낙지. 낙지 산 걸로 갑시다. 국장님, 낙지 한 마리만 주세요. 칼질하기 좋은 거 큰 걸로 주세요.
1: 네. 제가 날 좋은 거 산지, 너 큰 거 산 거나 해.
2: 와, 좋다. 물을 안 드셔도 돼요? 아, 네.
0: 배추 한 포기도 까다롭게 고릅니다.
1: 너무 기름만 났는데, 그냥 작고. 파란 부분이 많아야 돼.
2: 파란 부분. 맞나?
1: 요 정도.
2: 요 정도.
1: 파란 부분이 많아야 돼.
3: 이것도 안 이쁘다. 이런 것도 이쁘더라고, 색깔 나는.
1: 예, 전통. 우리 전라도 내리는 전통 김치. 전라도.
2: 뭐, 무슨 김치 만드세요?
4: 아, 이거는 반지라고 해서 저 어르신한테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을 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보고 다뤘던 것 같아요. 부르고 했던 것 같아요.
0: 장보기를 마친 모녀가 도착한 곳. 오랜 세월의 정취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가문의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한 100년 이상 더 될 거예요. 예, 예, 이게 나도 지들 자작일촌이에요. 이쪽은 전부 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이거 짓은 사람들 상냥식에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몇 년도 드셨다고.
0: 양반가였던 어머니 오숙자 씨 가문의 흔적. 모녀는 집안의 법도를 따라 대를 이어 내림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4: 네, 안에서 불을 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밖에서 해야 된답니다. 미안합니다, 마키님.
0: 방금 장 봐온 싱싱한 낙지와 새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내는 조리법이 특징이랍니다.
5: 20가지 이상 들어갑니다.
2: 20가지 이상이요?
5: 네. 소고기, 낙지, 새우, 대파, 쪽파, 미나리, 마늘, 생강, 밤, 대추.
0: 정성 들여 준비해야 하는 재료만 20가지 이상 하나하나 손질해주는 것이 이 음식의 기본이랍니다.
5: 반지는 다른 일반 김치보다 재료를 최대한 얇게 썰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는 그 안에 소를 넣을 때 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 배추님 하나하나 소를 넣듯이 넣어야 되거든요.
0: 바다와 산, 땅. 자연에 깃든 다양한 재료들을 얇게 잘 썰어 준비합니다. 육해공 재료가 모두 어우러지는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입니다.
1: 산에 준비가 다 들어가죠. 산에 있는 밤, 배추에,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소, 오까지 다 들어가죠. 산에 준비가 다 들어가죠.
0: 실고추를 사용해 고운 색을 입혀주고요. 사용하는 젓갈은 한 가지, 백하젓을 이용해 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손질 마친 재료들을 한 데 모아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속재료 준비 과정입니다. 채 써는 과정만큼이나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시간. 배추잎 한 장 한 장 술을 놓듯 소를 올립니다.
1: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고 계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아무나 이거를 못 만들

0: 그랬어요. 저희 친정할머니는 할머니가 직접 하시고 정부가 해야 되고.
1: 절대로 서두를 수 없는 고된 과정입니다. 5대를 이어 켜켜이 빚어낸 꽃, 반지입니다.
2: 나중에 이제 썰었을 때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쁘게 정성스럽게 술을 왔는지 아실
3: 아이, 그래.
2: 겁니다. 네. 김치꽃 시킬 겁니다. 이제 얘를 예쁘게 이제
0: 싸야
2: 싸는데
0: 돼요, 예.
2: 애기 엉덩이 포대기 쌓기 싸야 되는데 한입한입 이렇게 옆으로
0: 다
2: 싸는
0: 싸야
2: 거거든요.
0: 돼, 예. 갈게 콱 구면 돼.
1: 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푸로 묶어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지피, 숙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0: 효모근이 나온다니까요.
2: 저희는 반지는 풀을 안 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 집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발효를
0: 효모근이 나와요.
2: 그래서 묶어줘요.
1: 양지머리를 푹 고아 만든 맑은 육수를 그릇에 자박할 정도로 채워주면 비로소 반지가 완성됩니다. 배추김치인 듯 동치미인 듯 중간 정도의 맛이라고 해서 반지. 밥상 위에 꽃피운 반지는 어르신들만 드시던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0: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할아버지 밥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긴 젓가락을 이렇게 빼드셔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2: 저는 이제 면에다가 특히 냉면이나 아닌가 국수에 말하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잘 익은 반지에 시원한 국물은 차가운 면 요리와도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요즘같이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입맛을 되찾아주는 별미라지요. 모녀가 복잡한 요리법을 지켜오는 이유, 대를 이은 가족의 역사가 담긴 그 맛 때문이겠죠.
4: 와, 진짜 맛있다. 잘 만들었네.
0: 계속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2: 네.
0: 이것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음식이니까. 그잖아요.
2: 더 알리고 싶어서. 예,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게 담아 드시고 하는 그날까지 저는 대를 잇겠습니다.
1: 어머니에서 딸에게 반지의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사라진 입맛을 찾고 싶을 때 우리는 밥도둑을 찾아 나서곤 하죠.
1: 짜지 않고 굉장히 싱싱함이 그대로 들어와있어요. 바다를 품은 맛. 네.
0: 밥도둑 하면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1: 진짜 맛있어요.
0: 매일 아침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일로 시작하는 김인자 씨.
2: 이렇게 싱싱한 거는 살이 달아요. 살이 달아. 싱싱한 거.
3: 매일 이렇게 개를 받으세요?
2: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받아서 매일 작업해서.
0: 번거로워도 매일 새 재료를 받아 손질한답니다.
2: 이거는 참 좋다. 이거는 100점짜리네요. 이렇게 까보면 알아요. 여기 딱 소리가 쩍 소리가 나야 돼.
0: 꽃게를 손질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랍니다.
2: 보면은 내 여기서부터 내가 설명을 드렸구나. 이거는 연방. 연 씨를 머금고 있는 연방. 지금 씨가 하나씩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내가 건조기에다 말려버린 거. 이래야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0: 식당을 오래 해온 인자 씨는 요리 재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고요.
3: 일단 재료를 보시면 돼요.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료를 보면 그 음식이 딱 떠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응용을 해서 해도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딱 뜨죠.
0: 인자 씨가 20년 넘게 해온 요리는 간장, 게장, 채소와 약재를 넣은 육수입니다.
2: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7가지 재료를 넣고 숙성을 시킵니다. 이거는 색깔이 맑아요. 보시면 맑죠?
0: 이 육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재료들을 담아냅니다.
2: 이거는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거를 이제 백년이라고 해가지고 백년은 좀 귀하거든요.
0: 인자 씨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신만의 간장게장을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 병 중에 계신 애들 아빠,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식이요법을 해야 되거든요.
0: 결혼 생활 동안 당뇨와 합병증으로 오래 투병했던 남편.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 근데 이렇게 다 굽어졌어. 이게 반드시 안 펴져요. 이렇게.
0: 그 세월이 손에 새겨졌습니다.
2: 이렇게 보면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그게 보이고 다 그래요.
0: 남편은 떠났지만 인자 씨는 여전히 그 마음으로 음식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특히 인자 씨는 간장게장을 미리 담가놓지 않고 토렴식으로 육수를 부어 그때그때 내놓는다고 합니다.

0: 다리가 떨어져 손님상에 낼 수 없었던 귤살은 그냥 버리지 않았죠. 인자 씨만의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1: 짜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김치 담을 때 그래서 게살 김치예요.
0: 귤살에 새우젓, 토하젓, 보리새우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들고 배추김치에 화룡 점점으로 올려줍니다. 귤살이 김치에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귤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귤살 올려 버무린 파김치. 보는 것만으로도 맛이 궁금해집니다.
1: 아, 우리 막둥이 아들이에요. 아,
2: 안녕하세요.
1: 여기는 친구고.
2: 안녕하세요. 가끔씩 오면 어머님이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니까. 또 운동선수다 보니까 영양에도 좋은 걸 많이 해주시고.
3: 아, 그러세요?
2: 네, 아주 맛있어요.
0: 인자 씨의 오랜 단골을 위한 밥상이랍니다. 원조 밥도둑 간장 게장은 뜨거운 밥에 슥슥 비벼 귤살 김치 올려 한 입. 갓 담근 김치는 어머니의 손맛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2: 너무 맛있어요.
3: 혹시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딱 시온입니다.
3: 근데 시온이신데 이름을 넣어주시네요.
1: 저한테는 아직도 어리게 생각돼가지고
0: 쉴 새 없이 손과 입을 움직이게 된다네요.
4: 저희 어머님보다 더 맛있게 죄송한데 어머니한테
0: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더 소중한 맛.
2: 오랜만에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감사히 먹습니다.
2: 네, 어머님은 항상 저희 가족적으로 중심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이제 버팀목이시고
3: 약간 울컥하시나 봐요.
2: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1: 고마워. 고마워.
0: 정성이 가득

0: 밥 도둑이 따로 없는 맛있는 김치를 만났습니다.
1: 우와.
2: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3: 아, 이번 신상 한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예. AIA 생명
3: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3: 네.
5: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 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컷!
3: 수고하셨습니다.
7: 수고하셨습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꽃만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정신은 바짝 드는데요. 전순 자고 지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출게요. 아. 아, 바람이야.

0: 파미르 하이웨이 최악의 코스를 넘어갑니다.
1: 파미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보다 더 힘들어요.
0: 파미르 지붕 아래 마을 중 가장 높은 곳 무르갑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로 향하는 길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두샨베, 타지키스탄의 수도에서 시작합니다. 파미르 고원의 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타지키스탄은 남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로 중앙아시아의 스탄 공화국 5개국 중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0: 어쩐지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을 안고 두샨베의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성장을 늠름하게 지키는 25m가량의 이 거대한 동상은 타지키스탄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데요.
1: 아우,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분이 이스마일 소먼이라는 그 타지키스탄의 왕이었는데 타지키스탄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0: 이스마일 사마니는 9세기 페르시아의 사마니드 왕조를 일으킨 인물로 타지키스탄 역사상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인공입니다. 타지키인은 페르시아의 후예인 셈이죠.
2: 민족 영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아끼는 사람의 힘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0: 그 압도적인 위용을 기념사진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영화에 출연했던 저를 타지키스탄 대학생들이 용케도 알아봤는데요. 타지키스탄에서까지 저를 알아봐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1: 아, 여기 참 공기가 좋아요. 두샨베에서 한 5분 정도 벗어났나? 근데 완전히 전경이 시골 풍경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0: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 지역인데요. 모든 땅이 최소 해발 300m 이상입니다. 이제 타지키스탄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 파미르 고원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고원은 해발 7000m급 봉우리가 4개나 솟아 있을 만큼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칭이 따릅니다. 중앙아시아의 서쪽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쪽 키르기스탄까지 1500여 km를 잇는 파미르 하이웨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만들어진 고속도로입니다.

0: 처음으로 맞이하는 파미르 하이웨이. 두려움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1: 저희는 지금 판지강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요. 길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고요.

0: Вот где-то 200, да? Где-то 200?
1: Да, где-то 200. Это местный баран.
0: А столько вот барана, это не ваши?
1: Нет, это кишлакский баран. Сегодня я, завтра ты, послезавтра он вот так круг.
0: А, по очереди, да, все помогают друг другу?
1: Кутос, если вот корова есть.
0: Корова,
1: як.
0: Кутос?
1: Як.
0: Як, а, як это кутос?
1: Это кутос.
0: 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을 뜯다 보면 무리에서 뒤처지기 일쑤.
2: 딱걸 나이 그 민사스. 아, 한달배기 한달배기.
0: 천진난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3: 오, 잠깐 멋있다.
2: 아이고 이뻐. 알았어요. 알았어요. 먹을래요.
0: 사람들에게나 양떼들에게나 파미르의 설사는 생존의 근원인 듯합니다. 여기는 해발 3,700m.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제법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깊은 산 속에서 호수가의 마을 블룽쿠를 만났습니다.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4: 저 여기 마을 분들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2: 그래, 씨. 그래,
5: 와.
0: 돌을 쌓아 올려 담장을 만드는 듯 싶은데요. 유독 눈에 띄는 거구의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4: 안녕하세요. 와, 이 손 보세요. 제 손이랑 비교해 보세요. 와.
0: 제 손은 아기 손입니다.
4: 우와. 네.
0: 신발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보트만 하네요.
4: 이게 보세요. 우와.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2: 눈이 쉬는 사람이.
4: 아니,
1: 저를 더 싶은 거 같다.
4: 이게 또 높이가 틀려요, 높이가.
1: 너무
4: 가볍게 드셔가지고 툭 받다가 훅 주저앉았어요.
1: 지금
4: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연결을 시키나 봐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지진이 일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네요.
0: 파미르 주변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진대라 용기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땐 지붕도 최소화해서 낮게 짓는다고 하네요. 아빠를 똑 닮아 선한 눈을 가진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귀여운 둘째 딸에 이어서 이 집안의 진정한 왕자님을 소개해주겠다네요.
4: 아, 여기서 조금 조용히 있어. 막내 아들이 자고 있대요.
0: 짜자잔.

0: 안녕 같아요.
1: 왕자님, 꿈나라에서 깰세라 요람 한번 밀어주고 서둘러 간식을 꺼내주십니다.
0: 집에 초대하자마자 빵을 이렇게 내주시네요.
2: 마르카 보자.
3: 무조빌레.
1: 아저씨는 사냥꾼인데요. 요즘 가끔 마을 근처로 출몰하는 늑대가 골칫거리랍니다. 갑자기 서둘러 차로 향하는데요. 고원의 사냥꾼에게 지프차는 필수죠.
2: 이 기사! 우리 기사분 놀랐네.
1: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차라니, 이건 거의 전설 속의 자동차가 아닌가요? 엉겁결에 주민들 사이에 껴서 차에 올라타게 됐는데요. 거친 길을 달리는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4: 롤러코스터보다 더 힘들어요.
1: 풀뜨드로 내보낸 양들이 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5: 사냥을 완전히 그냥 발갈이 찢어놨네요.
1: 습격을 받은 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선명하게 남아있는 늑대 발자국. 양을 물고 끌고 간 흔적도 생생합니다.
2: 끌고 간다고요?
6: 끌고 간 자국. 노드라트리 워케타 카즈리 우제.
2: тогда волки такие огромные. Да, да, нормально, огромные.
6: Примерно 300 долларов.
1: 아, 이 300
6: 300 долларов. Одна коза 100 долларов стоит.
1: 한 마리에 100불이고 세 마리면 300불인데 이쪽 지역에서 300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 너 это вообще как жаль, конечно,
6: когда
1: 300달러면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기는 액수입니다.
2: 나, 너 берегите, да, но всё равно вот это.
6: Ну, конечно.
2: Да, будет лучше. Я
6: тоже. Смотрим, смотрим, потом волк съест.
2: Никаких
6: видов.
1: 드넓은 자연에서 피고 지는 수많은 생명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법칙을 피부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제 파미르의 동쪽 끝자락, 무르갑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하이웨이에선 마을을 벗어나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다른 풍경이 나옵니다.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황무지의 연속이죠.
2: 마을을 나오자마자 험한 이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바위와 돌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고

0: 근데 이 길을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1: 스톱.
2: 에이.
3: 호라.
2: 에이.
3: 뭐이 아 무르갑. 무르갑.
2: 아 저기 무르갑 같이 가자는데 자리 있으면 좀 같이 좀 가면 어떨까요?
0: 스페인에서 온 이 여행자는 한 달이 넘게 파미르 고원을 걸어서 횡단 중이라고 합니다.
3: Gracias. 아.
2: 자세. How old are you?
3: How old?
2: 65 years. Wow. 65세신데 여기를 걸어서. And you walking through in Pamir.
3: In Pamir, yes.
2: Wow.
3: Yes.
2: You're good.
3: Thank you.
2: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65세 연세. 저 큰 배낭을 메고 파미르 고원을 걸어서 횡단한다. 아, 정말 꿈만 같습니다.
3: Thank you.
4: For yesterday,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0: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 되어주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다 보니 파미르 동부 최대 도시 무르갑에 도착했습니다. 무르갑은 키르기스탄과 중국에 접해 있는 국경 도시인데요.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갈 길을 정하곤 하죠.
2: Good luck for you.
3: Thank you. Goodbye. Goodbye.
0: Good travel.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은 길 위에서 헤어집니다.
2: 아, 참 짧은 만남이었지만 참 유쾌한 만남이었고요. 이게 여행하는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바이.
0: 무르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컨테이너 시장이었습니다.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시장인데요.
5: 예전에 중국과 무역을 할 때 길이 험해서 얼음길을 못 넘어가는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버리고 가고 그 컨테이너들을 이 지방 사람들이 주워서 가게로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지금 같은 시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무르갑에서 명물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 시장입니다.
0: 이곳에서 주민들은 생필품을 공급받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가 작은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재밌는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즉석 복권을 파는 곳인데요. 멀고 먼 파미르까지 찾아온 여행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과연 손을 들어줄까요?
2: 못쓰다?
6: 에이, 미요.
0: 첫 번째 행운은 아깝게 빗겨나가고
2: 어, 나 이따 뽀슬리 할까? 모심나자지, 그리셔야지.
0: 신기일전에서 600원짜리 복권을 하나 더 긁어봅니다.
2: 예스. 자, 그럼 딱 요만큼까지 하겠습니다. 빠시바다. 재미삼아 시장에 와서 이 즉석 복권을 해봤는데요. 10소문이가 들어가서 20소문이에 당첨이 됐습니다. 10소문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돈이 되는데요. 이 1,000원으로 저는 맛있는 걸 사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 두 배죠. 10을 주고 하나는 꽉 됐고. 마시바.

0: Это выигрыш у Даши, получается, 20. Самой выиграл. Если Даша играет, то поиграй.
1: Вот,
0: это
1: спасибо.
0: Такое.
1: Спасибо.
0: Удачно.
1: А, тебя. Покупник당첨돼서 과자를 좀 사러 들어갑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Мы приехали из Кореи. Что-нибудь какое-то, как печенье вкусное.
2: 여행길 주전부리하기엔 견과류가 제격이죠.
1: 이것도 못했다. 그렇다. 일단 잘 있네, 이다.
3: 네. 뭐 계획이 아직도 아직 나게 못했지.
1: 일단 이중.
3: 아.
2: 맛보라고 한움큼을 주시네요.
1: 나머지 못했다. 따가다 못했다. 1 kg. 나한테 못했다. 아스쿠다 있다지 이게.
3: 아.
1: 야 롯데리아 부이브라.
3: 5
1: 손님 поставил и 20 я выиграл.
3: Тогда уже Бог тебе дал уже.
1: 아 이게 저 신의 가호가 있어서 제가 와 지금 이만큼을 샀는데요. 땅콩이랑 건포도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2,000원입니다.
2: 여러 나라 국경이 접해 있는 무역 도시인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들여온 싸고 재미있는 간식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그려내는 일상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1: 아,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그런지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다.
2: 근데 잠시만요.
1: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2: 흥겨운 노랫가락이 창밖으로 흘러나오는데요.
1: 아이고 뭐 이거 굉장히 음악이 신난데요. 아이고. 드라마씨.
4: 야쿠다. 스토피스데스 데워요.
1: 드라마씨. 예. 드라마씨. 야 프리에카리 이즈 유즈니 카리에. А у вас что-то как праздник?
4: Здесь у нас репетиция идет. Можешь зайти посмотреть.
1: А,
3: вот заходите, заходите. Играйте.
1: Спасибо,
3: спасибо. Посмотрите, как играет. Вот у нас.
2: 연습 중에 혹 실례가 될까 싶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흔쾌히 초대를 해주시네요.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들어보니 조그만 기타와 같은 악기와 아코디언이 어우러져 몸이 들썩일 정도로 흥겨운 연주를 만들어내는데요. 노래가 정말 흥겹죠?
1: 오칭 들어갔잖아, 갑자기. 이 песня это таджикская.
4: Да, национальный киргизский. 12 вот в этом районе 12 таджики и киргизы.
1: А,
4: то что сейчас вы видели этот национальный киргиз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все инструменты, песни, все вот это.
2: 저도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서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1: я просто как хотел как попробовать, да, киргизская песня, потому что я раньше тоже как занимался вокалом. Киргизская песня любая, да.
4: Полегче, что ли?
5: Час күттім, час келбедің күзгі қалып.
2: 한 소절 선창을 해주시는데요.
5: күзгі келбедің күшқа барып. Just good.
2: 제가 키르기스 말까지는 아직 배우지 못해서요.
1: Just good.

0: 바로 짜임새.
1: 오늘도 오지 지졸로. 아, 제가 모르는데 막 부르니까 참 재밌으신가 봐요. 시작했냐? 가리스 교배했냐?
2: 나?
1: 얼얼얼 거리고 반나로다. 어,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0: Ne, jesi li od tebe se ka gorni, a piška ti ve mala, ti skoro umreš, ti šla, aj, kaj, štobe, pa, pa tihonška možna, razgovarati o te pjesni, takda možna, ne bojite, umiram se
1: od tebe. A
0: tak, to opasno, se ka gorni.
2: 시간 가는 줄 모르기에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방 구경을 시켜주시려나 봅니다.
3: 어? 왜 대체 드리는?
4: 아, 이때 스코프 미세스.
3: 무슨 드림이었어?
4: 아무?
5: 제가 만져보고 싶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만져보고 싶어서요.
4: 일로 와.
5: 보통 송아지들이 겁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뻐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사람을 잘 따라요.
4: 브리빗! 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오, 이제 화로워 준비, 화로워 준비, 화로워 준비.
2: 귀여운 송아지에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 우리 쪽이 뭔가 번잡스럽습니다.
6: зачем вот это как варан вот это вытащили вы?
7: Вы ко мне пришли как гости.
6: Ага.
7: У нас когда гости придут, бараны режут. А так никак нельзя.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6: А его игра, что мы? Для меня не надо вот это добить.
7: Ну, как не надо? Вы же гости скорее пришли задалека. Тем более у нас дома еще гости есть. Ну ничего,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6: А, 정말. 제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8: Аллаху акбар.
7: Чтобы его когда режут, для Бога этот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том надо.
2: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문화 때문입니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작은 냄비 뚜껑만하게 모양을 빚은 반죽을 납작하게 만든 뒤 틀로 찍어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9: 그 이쪽 전통 음식인 리표식다라는 빵인데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2: 납작빵이란 뜻의 립뾰시카는 중앙아시아의 전통빵이자 주식이죠.
9: 리프라고 찍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빵을 굳게 되면 가운데가 많이 부풀어 올라서 저렇게 구멍을 내줘야지 이쁘게 잘 평평하게 구워진다 그러고요. 또 이거를 화덕에다 붙일 때 저렇게 군형을 뚫어줬을 때 잘 붙는다고 하네요.
2: 이스트와 소금 외에는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반죽이 아주 찰집니다.
9: 이건 튀겨서 과자처럼 먹는가 봐요.
2: 빵 모양을 내고 남은 자투리 반죽은 얇게 밀어서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바삭한 과자 형태가 됩니다.
9: 또 시도했다 닦고해.
10: 보르소.
9: Это как печенье? Или как хлеб?
10: Хлеб.
9: Как хлеб.
2: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고소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11: 지. 지. 비슷해지.
9: 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요.
11: 무슨 빵도
9: 맛있어요. 그냥 바삭바삭하고.
2: 입맛 다시고 있는 손님들이 신경 쓰였는지 기특하게도 먼저 인심을 베풉니다.
12: 스파시바.
11: 그르스자지.
12: 라흐마.
11: 그르스자지. 라흐마.
12: 라흐마.
11: 고맙다.
12: 라흐마.
9: 라흐마.

0: 먹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1: 얘를 제가 여기서 오늘 가장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서 가장 귀한 부분을 준다고 주셨는데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0: 양머리를 통째로 받아들긴 저도 처음입니다. 양머리 대접을 받은 손님은 직접 귀를 잘라 또 다른 귀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데요. 다름 아닌 집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2: 아,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풍습이네요.
0: 저에겐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양머리 고기입니다.
3: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머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부위 같아요.
0: 그런데 정작 주인 아저씨는 멀찌감치 앉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엔 이슬람교도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도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주인 아저씨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물까지 꺼내왔습니다.
4: 움직이면 안 된다고.
0: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로 이름은 깔팍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모두들 헤어질 시간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어쩐지 무겁네요.
5: 아, 참 짧은 시간인데 이게 감동이 전해져 오네요.
0: 그새 정들었는지 유난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별이었습니다. 이제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도시 무르갑을 벗어나 키르기스탄의 오시를 향해 갑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아직 파미르 구원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해발 4,000m를 오르는 길.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쉽게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파미르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죠.
6: 아주 작게나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파미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7: мы едем это вот памирские дороги очень это часто это изменяет погода вот так туманом будет.
0: Сейчас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Сейчас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Потихоньку. 200번 넘게 파미르를 오간 가이드에게도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산사태나 눈사태, 심지어는 홍수가 일어나 길이

0: 막혀버리는가 하면 차가 고장난 적도 많았다고 하네요. 겨울의 파미르 고원은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차를 잠시 세워두면 연료가 얼 정도로 추위가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1: 4,600m를 넘어서고 있는 곳이고요.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파미르 하이웨이 마지막 도시인 오시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을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죽음의 도로로 불려올 만큼 길이 굉장히 험해요.
0: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드레일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를 달려야 하는 파미르 하이웨이의 가장 험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큼은 파미르 하이웨이가 빨리 가는 길이 아닌 가장 높은 길이란 뜻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죽음의 도로를 겨우 넘어 평지로 들어서자 마치 거짓말처럼 푸른 초원이 맞아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 멀리 양떼들도 보입니다. 인사를 건네자 말을 탄 목동이 달려오는데요.
1: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0: 당나귀를 탄 어린 목동이네요.
1: 지금 너무나 12살인데 이렇게 늠름하게 당나귀를 타고 저 많은 양들을 치고 있는데 바람보진다.
0: 나이는 어리지만 200여 마리의 양들을 관리하는 어엿한 관리자였는데요. 드넓은 초원은 어린 목동의 일터이자 놀이터겠죠. 자연과 양떼를 벗삼아 초원을 누비는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풍경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근처에 마을이 있는 걸 보니 파미르 설산이 흘려보낸 빙하수가 강을 이루어 지나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선 풀베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 보려는데요.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요령을 알고 나니 저도 제법 속도가 붙습니다. 칭찬이 보약이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
1: 아니, 보다 보이셨지? 나무야? 알았어. 아니, 나보고 이거 해보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가셨어요.
0: 나머지 작업은 남아있는 남자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라며

0: 쿨하게 퇴장하시네요. 파미레의 여름은 꼴베기에 나서느라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말과 양들에게 먹일 식량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을 끝내고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저도 얻어탔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풀필이라도 불어줄까 봐요. 저도 어릴 적 풀필이 부는 형들을 보면서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내리는 걸 보니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시려나 본데요. 아이고 반가워라. 제게 낯을 맡기고 가버리신 아주머니 댁이었네요. 먼저 갔던 게 미안했는지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혀주십니다. 꼬마도 어지간히 목이 탔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간식을 내옵니다.
1: 문어 내놔. 자꾸 꺼내주세요. 죄송하게.
0: 역시나 손님 대접에 빼놓을 수 없는 빵도 주시고요. 차도 한 잔 따라줍니다.
1: 괜찮아, 같이 가러봐.
2: 말라. 아. которые видели, это второе молоко.
1: 아, вы сами вот это
2: да? Да, сама. Мастера.
0: 특이하게 소금을 타서 마시라고 합니다.
1: 좀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더운 차를 마시니까 좀 갈증이 가시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더운 차를 마시는데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0: 이렇게 또 인연의 발자국을 하나 더 남기네요.

0: 돌보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1: 오, 와, 진짜. 아, 5200이다, 5200.
2: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용도 오케이. 보관할 땐 착.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한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이번 전달부터?
3: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의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전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의 증정.
1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7: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Yes,

0: 루피는 좋은 친구.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0: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라바라.
2: 와우, 참 잘했어요.
0: 다음엔 누가 부를래?
3: 루피, 어? 네가 불러줘.
4: 그래, 루피 노래 잘하잖아.
5: 크랑 크랑.
6: 나? 그래, 좋아.
7: 고래의 노래를 부탁해.
2: 고래의 노래 시작합니다.

0: 어서와. 안녕.
1: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0: 노래 부르는 중인데. 맛있겠다. 어, 루피 왜 안 불러? 어, 다들 안 듣는 것 같아서.
2: 안녕, 듣고 있었어?
0: 맞아, 계속 불러줘.
1: 그래, 루피.
3: 크크,

0: 재미지.
1: 재밌겠다.
2: 그러게.
0: 어, 루피, 어? 그만 부르는 거야?
2: 어? 벌써 끝났어?
3: 너희들이 축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2: 우와, 그럼 어? 축구하러 가자.
0: 아, 죽어.
2: 치. 어, 어, 어. 야.

0: 막을 수 있었는데.
1: 대단하다.
2: 멋진 슛이야.
3: 뭘?
1: 어, 맞다.
2: 어, 루키.
1: 어, 루키, 괜찮아?
2: 루키 얼굴 좀 봐. 얼굴이 왜?
0: 얼굴에 공자국이 났어.
4: 얘들아,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루피, 다친 건 없어? 미안해, 루피.
1: 오비도 웃었잖아.
0: 아, 운동했더니 배고프다.
5: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포빈의 집에 왔어요.
1: 아, 배부르다. 정말 맛있었어.
4: 아, 얘들아,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
0: 사진?
6: 좋아!
4: 그럼 밖에서 찍을까?
6: 그래!
4: 자, 찍는다.
1: 잘 나왔어?
7: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1: 어? 에디가 가려졌어.
2: 어디?
1: 어? 그렇네.
2: 에디, 미안.
0: 괜찮아.
4: 다시 찍을까?
1: 그래, 모두 잘 나와야지.
7: 그래? 그게 좋겠다. 난 잘 나왔는데.
4: 다시 찍을게. 됐다. 우와, 이번엔 잘 나왔어.
7: 사진 좀 보여줘.
4: 응.

0: 그렇지.
1: 포비야, 한 번만 더 찍어줄래?
2: 어디 보자. 루피가 귀엽게 나왔네.
3: 루피는 눈을 감고 있네.
2: 크랑 크랑.
3: 똑같다. 루피 정말 귀엽다.
0: 그럼 이걸로 붙여둘게.
2: 좋아.
4: 밤이 되었지만 루피는 잠들지 못했어요.
2: 안녕.
0: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1: 노래 부르는 중인데.
3: 아니야, 듣고 있었어.
1: 얼굴이 왜?
0: 미안해 루피.
1: 정말 잘 나왔다.
0: 그렇지.
1: 좋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걸 이렇게. 됐다. 소금 쿠키는 처음일걸. 좋아.
4: 루피는 뭘 하는 걸까요?
1: 안녕
3: 루피.
5: 안녕
6: 루피도 타.
1: 아니야, 이번엔 내가 돌려줄게.
6: 정말?
1: 응,
6: 알았어.
3: 루피가 돌려주는 거야? 재밌겠다.
1: 기대해. 야, 간다.
0: 괜찮아.
1: 다들 엄청 어지러웠겠지?
3: 그럼 이번엔 뭐 할까?
2: 숨바꼭질?
0: 좋아.
1: 잠깐. 보물찾기는 어때?
2: 보물찾기?
1: 응, 사실 어젯밤에 보물을 숨겨놨거든.
2: 정말? 재밌게 그라.
1: 놀이터 안에 있으니까 잘 찾아봐.
3: 그럼 난 이쪽.
2: 날 찾으러 가야지.
6: 같이 가.
2: 저군. 얘들아, 여기야 여기. 이걸 봐.
3: 화살표네. 이걸 따라가면 보물이 있는 건가? 가보자.
0: 여기도 있어.
2: 크랑 크랑 크랑.
3: 저쪽인가 봐.
4: 친구들은 보물을 찾아 놀이터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1: 찾느라 고생 좀 하겠지.
2: 찾았다. 우와, 빨리 열어보자.
3: 어디?
2: 모르는 얼굴 좀 봐. 엄청 길쭉해.
3: 애기, 넌 코가 네모나잖아.
2: 너무 재밌다.
1: 사실 실망했으면서. 그럼 이제.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3: 응, 배고파.
1: 내가 간식을 가져왔어. 같이 먹자.
3: 우와, 정말?
2: 좋아.
1: 많이 먹어.
2: 진짜 맛있다.
0: 그러게, 역시 루피야.
2: 근데 루피, 넌 왜 안 먹어?
1: 난 아까 많이 먹어서.
2: 그래? 그런데 평소랑 뭔가 다른데?
1: 먹어가?
2: 그래도 진짜 맛있어!
0: 정말!
1: 쿠키가 너무 짜서 놀랐겠지?
2: 안녕!
0: 안녕!
4: 그날 밤 루피

0: 이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 오늘은 날씨가 좋네.
0: 친구들이 루핀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1: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설마?
2: 루피, 어제는 왜 그런 거야?
3: 너무 심했잖아. 실망이야.
2: 안 그럼.
1: 어떡하지? 안 돼.
4: 루피.
5: 우리 왔어.
2: 집에 없나 봐.
3: 그럼, 그럼.
6: 그럼?
2: 그럼. 그럼, 그럼.
3: 안에 있다고?
1: 안녕.
2: 루피. 집에 있었구나.
1: 얘들아, 어제는...
3: 자, 받아.
1: 어? 이게 뭐야?
3: 어제는 고마웠어. 다 같이 준비한 거야.
1: 어? 고마웠다고?
3: 루피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줬잖아.
2: 크랑크랑.
5: 놀이기구도 돌려주고.
3: 보물찾기도 정말 재밌었어.
2: 맞아.
3: 루피는 정말 좋은 친구야.
0: 맞아요. 루피는 정말 착해요.
1: 아, 멀려.
3: 누구 알이지?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5: 야!
2: 오, 아! 고비스!
3: 뭔데?
2: 크라운.
7: 알이잖아.
1: 정말.
5: 알이 왜 여기 있지?
1: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찾아주자.
2: 크라운.
7: 근데 어떻게?
2: 저기.
3: 가보자.
7: 아저씨.
8: 나 말이냐?
7: 혹시 뭐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8: 잃어버린 거 없는데.
1: 이거 저쪽에서 찾은 건데.
8: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리네.
3: 다른 데 가보자.
8: 그거 내 거 맞아, 내 거. 그럼 저기서 찾았다고 했지?
1: 그쪽이 아니라 저쪽인데.
8: 아 맞다. 저쪽이었지.
1: 그냥, 그냥.
8: 고마워. 맛있겠다.
9: 여보!
8: 어서 와.
10: 안녕하세요.
9: 안녕. 무슨 일이야?
8: 그게.
3: 잃어버리신 알을 저희가 찾았어요.
9: 응? 무슨 알?
1: 저희가 저쪽에서 알을 찾아서 드렸어요.
8: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알이잖아.
9: 당신 알을 잃어버렸다고?
8: 아니 그게...
9: 돌려줘! 우리 게 아니잖아.
8: 사실은 우리 알이 아니야. 자.
7: 뭐야, 거짓말이었어?
1: 너무해.
8: 미안.
3: 나빴어.
2: 크랑, 크랑.
3: 그럼 누구 알이지?
9: 얘들아.
3: 어?
9: 저쪽으로 가봐.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 알을 잃어버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
8: 맞아.
3: 그렇군요.
5: 고맙습니다.
3: 크랑, 크랑.
10: 안녕히 계세요.
9: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8: 잘 가.
9: 으이,
8: 잘못했다니까.
0: 뽀로로와 친구들은 알을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 나섰어요.
1: 어? 저기! 기린이다!
2: 기린아!
11: 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2: 여기야!
11: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7: 아래쪽이야!
11: 아래?
7: 그래, 여기야!
10: 안녕.
11: 안녕.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0: 이제 보인다. 너인 누구야?
1: 크랑크랑.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크랑크랑.
0: 그게 뭔데? 어디? 잘 모르겠는데.
2: 그건 알이야.
0: 아, 알. 그런데 난 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어쩌면 얼룩말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3: 어? 얼룩말은 알을 낳지 않아.
0: 알을 낳는 얼룩말도 있지 않을까?
3: 알을 낳는 얼룩말은 없어.
0: 그래? 그럼 하마는?
3: 하마도 알을 낳지 않아.
0: 그래? 하마도 알을 낳지 않는다니.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 그럼 새는?
4: 새? 맞아. 새는 알을 낳잖아.
2: 정말 그렇네.
0: 그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새들이 많이 있어.
1: 알려줘서 고마워.
3: 크랑크랑.
1: 그럼 우린 가볼게.
5: 안녕.
0: 안녕. 꼭 알의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다.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4: 이쪽에 새들이 많다고 했는데.
1: 그러게.
2: 저기다. 저 미안한데 뭐 좀 물어볼게. 저 미안한데.
3: 아차! 앵무새야, 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1: 너희들 노래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난리네.
3: 뭐야?
2: 왜?
1: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알기나 해?
2: 혜리, 사과하는 게 좋겠어.
1: 바라밤바라밤.
4: 저기.
1: 뭐야?
4: 노래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1: 내 노래를 무시하다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노래를 불러봐.
4: 노래 불러보라고? 잠깐만.
1: 안돼 안돼. 나보다 잘 부르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지.
4: 정말?
1: 대신 못 부르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4: 좋아.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0: 돌아 차차차
1: 고기 크림도 루피 패티도 모두 모두 모여라.
2: 너 노래 좀 한다.
3: 뭐이 너도 꽤 잘 부르던데.
2: 무서운 말
1: 좋아. 그런데 아까 뭘 물어보려고 한 거야?
3: 로디 알 좀 가져다 줄래?
1: 여기.
3: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1: 응? 이게 뭐야? 알이잖아.
3: 바닷가에서 주웠는데 주인을 찾는 중이야.
1: 내 알은 아닌데. 어쩌면 독수리 알일지도 모르겠다.
3: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
1: 높은 바위 절벽에 살지.
3: 고마워. 나 가볼게.
1: 잘 가.
4: 안녕.
1: 안녕.
3: 얘들아.
5: 대리, 알 주인을 찾았어?
3: 독수리 알인 것 같아.
6: 독수리 알? 독수리가 어딨어?
4: 독수리는 바위 절벽에 산대.
7: 바위 절벽?
3: 우와, 저기인가 봐.
8: 우와, 높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3: 내가 보고 올게.
5: 조심해, 해리.
3: 짜자자, 정말 높긴 높네.
8: 우와, 저기 있다.
3: 으차, 어디 보자.
8: 아니다.
3: 그런데 좀 큰 것 같은데.
8: 으아,

0: 독수리 아니지?
1: 저게 뭐지?
0: 어? 뭘 보란 거야? 어?
1: 얘들아! 도망쳐! 독수리가 쫓아올지도 몰라!
2: 간신히 살았네.
3: 얘들아, 안녕.
4: 제이!
3: 모두 잘 지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5: 여기에서 알을 주웠는데 그걸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었어.
6: 이거야.
3: 어디 볼까? 어? 이건 거북이 알이야.
4: 거북이 알?
3: 그리고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야. 거북이는 모래에 알을 낳아. 낳은 알을 모래 속에 감춰놓지. 너희가 그걸 찾은 거야. 그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자.
5: 수고했어, 크롱.
3: 야야.
5: 엄청 많다.
3: 얘들아, 저쪽을 봐.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2: 거북이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다.
3: 너희 덕분이야.
7: 아기 거북이들은 먼 바다로 갔어요. 모두 건강하길 빌어요.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도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시작해볼까?

0: 몽 박사.
1: 바베리오.
2: 들어와.
1: 걘 뭐야?
2: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1: 집 앞에?
2: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1: 다녀올게. 자.
3: 모냥, 일어났군요.
4: 여긴 어디냥? 내가 왜 여기?
3: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4: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냥?
3: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4: 그런가?
3: 모냥,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로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4: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3: 그런 건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4: 세상을 정복하자고?
3: 그렇지.
4: 치랑.
3: 왜?
4: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냥?
3: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4: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엥? 이게 뭐냥?
3: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4: 일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3: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4: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냥?

0: 꽉꽉.
1: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2: 미안.
1: 잘 봐봐.
0: 꽉.
2: 정말 모르나 봐.
3: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1: 다른 데로 가보자.
0: 여기도 안 보이네.
2: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4: 얘들아.
5: 어? 어?
2: 두목님.
4: 여기 있었구나.
0: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4: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0: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2: 한 건?
3: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4: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초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6: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4: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2: 맛있겠다.
4: 그럼 먹어봐야지. 릴릴리리야.
7: 어? 뭐야? 어, 이게 어떻게?
4: 게? 릴릴리리야.
7: 어? 뭐야?
8: 야! 어디 가? 잡았다!
7: 에이, 어떻게 된 거야?
6: 너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2: 어? 두목님 얼굴이 무서워.
4: 릴릴리리야!
7: 나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다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어?
4: 올라타?
0: 네!
4: 가자!
0: 오, 예!
8: 안 돼! 거기서!
4: 잡아보셔!
0: 맛있다!
8: 안 돼!
9: 어? 나타났어! 저쪽이다! 자자자자! 놀라야겠어.
4: 뭐가 이렇게 맛있냐?
0: 이건 뭐지?
2: 어? 저거
8: UFO다!
2: 자동차 같은데?
6: 마법 반응이야. 얼레리오!
3: 꼴레리오!
9: 어? 문양이다!
4: 문양?
6: 문양?
4: 야! 아우 깜짝이야!
6: 아라리오! 잡았다!
9: 그만해!
4: 계속해!
2: 왜 저래?
4: 릴릴리야!
6: 안 되겠어! 아라리오! 가자!
9: 문양, 엄살 떨지 말고 나와.
4: 이반.
6: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4: 릴리비아!
9: 어?
4: 공격당! 바람이요! 차! 포기해! 아차!

0: 위험했는데 잘 와줬어.
1: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응?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2: 겁먹지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3: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0: 바라니요.
4: 방어막이
2: 맞아봐. 미르리디야. 얼레리요.
1: 골레리요. 오래 못 버티겠어.
0: 하리하리 하라리요.
4: 뭐냐?
1: 어? 했지?
4: 변했어.
2: 그래 봤자단 닐리야.
0: 아라리요.
1: 저게 뭐야?
0: 아이고, 뭐야?
1: 제법이잖아.
0: 또 놓쳤네.
2: 생각보다 굉장하잖아. 해볼만 하군.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빅.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나는 난 초벌 좋은 향기 찾아가지. 어? 향긋한 냄새? 우와! 이쪽에서 향기가 나는데.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1: 숲의 향기 정말 상쾌하다니까.
0: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2: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3: 어? 난초꽃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어서 가보자.
0: 너무 힘들어.
4: 어리잖아. 조금만 기다려. 핑! 그린 파워 변신! 금을 발사! 구멍이 너무 좁아.
3: 우리도 도와주자.
0: 너무 고마워 얘들아. 자자, 하트하트 뿅뿅.
2: 하트하트 뿅뿅? 그것보다 어쩌다 꽃 안에 갇힌 거야?
4: 당연히 꿀을 따고 있었겠지. 벌이잖아.
0: 아니, 우리 난초벌들은 꿀보다 더 위대한 걸 모으지. 바로 사랑의 향수야.
1: 사랑의 향수?
0: 응, 우리 수컷 난초벌들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향수를 모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거든. 그리고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짝을 찾는 거야.
1: 아하, 그럼 너도 짝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
0: 어? 아이, 참, 몰라.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
4: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0: 몰라, 난 세상을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 채울 거야.
1: 우와, 그거 멋진데?
4: 우리도 도와줄게.

0: 완성이야. 향을 맡아볼까?
1: 향유제!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아.
0: 이게 아니야. 1%가 부족해.
2: 정말? 난 100% 향기로운데.
0: 아니라고. 세상을 채울 사랑의 향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해. 이 냄새는 아니고. 어? 이 냄새는? 어? 저기야!
3: 어? 같이 가! 조심해! 높은 곳이라 바람이 강해!
4: 벌써 일주일이나 못 잤어! 오늘은 꼭 자야 해! 자야 한다! 자야 한다! 꼭 자야 한다! 누구야? 뭐야?
0: 도착했어! 이제 마지막 향수를!
2: 어? 어? 잠깐만! 저기!
1: 와, 도마뱀이잖아!
4: 내 잠을 깨우다니!

0: 안돼!
1: 지금이야! 모두 숨어!

0: 어디 갔지?
1: 안 보여. 돌아간 것 같다.
0: 여기 있었구만. 방해하다니 혼내주마.
2: 잠깐만, 잠을 방해했다고? 혹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향수로 진정시켜보자.
3: 향수로? 알았어, 해볼게.
4: 너무 위험해. 날개도 다쳤잖아. 정말 할 수 있어?
3: 물론 할 수 있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니까.
0: 이게 무슨 향이지? 향 같은데? 어쩐지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향기 꽃나라에서 날 것 같은데.
1: 와, 성공이야. 난초보라 정말 대단해.
3: 응, 이제 향수를 완성.

0: 향수 네가 만들었니?
1: 물론이지. 내가 도마뱀으로, 아니 난초꽃으로.
0: 멋지다. 같이 꿀 먹으러 가자.
1: 응, 좋아. 너희들 덕분에 사랑의 향수를 완성했어. 다친 날개도 치료해주고. 정말 고마워. 하트 뿅뿅이야.
2: 응, 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 하트 뿅뿅.
3: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니까. 꿀이 아니라 향수를 모으고 그걸로 짝꿍을 찾는 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2: 그것도 몰라. 사랑이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
4: 뭐라고?

0: 감정 표현하기.
1: 자, 도레미 친구들,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 놀이를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로 행복. 우리 행복할 때는 레미
0: 손뼉 쳐요.
1: 도도
2: 미소 지어요.
1: 솔
3: 점프해요.
1: 라시
4: 날아요.
1: 파
5: 크게 웃어요.
1: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날아 크게 웃어. 우리 행복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날아. 이번에는 놀람. 우리 도도가 먼저 시작해볼까? 우리 깜짝 놀랄 땐
2: 소리쳐요.
5: 눈 깜빡
3: 물러나요.
4: 엉덩방아
6: 크게 딸꾹.
1: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3: 딸꾹.
1: 우리 깜짝 놀랄 땐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딸꾹.
5: 제가 할래요.
3: 저도 해볼래요. 화남 내가 먼저 할게.
1: 우리 화가 날 때는
3: 발 굴러요.
5: 팔짱을 껴요.
4: 물 뿜뿌려요.
6: 물이 나요.
2: 흐심 못 빼요.
1: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볼 부풀려 꿀라요.
2: 후심호흡.
1: 우리 화가 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볼 부풀려 뿔라요. 후심호흡. 배고프면 뱃속이 꼬르륵.

0: 지구 영웅 헌개맨.
1: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는 도둑이었었지.
2: 3,000명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3: 더 커져가면 플러스
4: 플러스래?
2: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옥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이제 곧 잘 시간. 팔팔한 조지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여보.
2: 미안, 좀 피곤해서. 오늘은 할 일이 많았거든.
3: 조지랑 난 하나도 안 졸린데. 나가서 놀아도 돼요?
1: 잘 시간 다 됐는데, 페파.
3: 잠깐만 놀고 금방 자면 되잖아요. 네, 엄마. 네, 아빠.
2: 마음대로 하렴. 그 대신 부르면 바로 와서 씻기다. 쟤들은 어디서 저런 기운이 날까?
0: 팔팔한 조지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놀기로 했어요.
3: 이것 봐, 조지. 진흙탕 엄청 많지?
0: 팔팔한 조지는 창화를 신고 진흙탕을 튀기면서 놀 거예요. 팔팔은 진흙탕 튀기는 걸 엄청 좋아하죠. 조지도 진흙탕 튀기는 걸 엄청 좋아하고요.
3: 와, 이렇게 큰 진흙탕은 처음 본다.
0: 정말 엄청 큰 진흙탕이네요.
2: 페퍼, 조지, 목욕하자.
3: 아빠, 엄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진흙탕 찾았어요.
1: 그런 것 같구나. 자, 이제 씻자.
3: 조금만 더 놀고 씻으면 안 돼요?
2: 안 돼. 아까 약속했잖아. 조지랑 넌 졸리지도 않니?
3: 안 졸려요. 조지랑 전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2: 너희는 하나도 안 졸릴지 몰라도 아빠는 아니야.
1: 네, 나도요.
0: 팔팔한 조지는 자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팔팔은 물장구 치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물장구 치느라 정신이 없죠.
2: 물장구는 이제 그만.
1: 물기 닦고 잠옷 갈아입자.
3: 물장구 조금만 더 치고 옷 입으면 안 돼요?
2: 물장구는 많이 쳤잖니. 이제 그만 양치질하자.
0: 잠자기 전에 팔팔한 조지는 양치질을 합니다.
1: 좋아, 이제 그만 닦고 빨리 가서 자자.
3: 전 아직 덜 닦은 것 같아요, 엄마.
1: 침대에 누워야 아빠가 재밌는 책 읽어주시지.
0: 팔팔한 조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팔팔은 잘 때 늘 곰돌이를 안고 잡니다. 조지도 잘 때 늘 공룡 선생을 안고 자죠.

0: 이제 슬슬 졸리지 않니?
1: 아니요, 아빠. 이 책 다 읽어야 잠이 올 거예요.
2: 다는 안 되니까 하나만 고르렴. 어떤 게 제일 좋니?
1: 빨간 원숭이 얘기요.
0: 알았어. 아빠가 빨간 원숭이 책 읽어줄게.
3: 팔팔한 조지는 빨간 원숭이 책을 좋아합니다.
0: 옛날 옛적에.
2: 미안해요, 여보.
0: 옛날 옛적에 빨간 원숭이가 있었죠. 이 빨간 원숭이는 목욕을 했어요. 양치질도 하고요. 그런 다음 침대에 눕자 곧 잠이 들었어요. 잘 자라 원숭아.
3: 팔팔한 조지도 잠들었네요.
0: 잘 자라 얘들아. 좋은 꿈 꾸고.
3: 팔팔한 조지가 잠이 들면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4: 곧이어 팔팔한 감자 아저씨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군.
4: 팔팔한 감자 아저씨는 기운이 펄펄 넘치죠. 어디나 쌩! 팡팡 뛰고 잠도 안 잔답니다.
3: 팔팔한 조지가 자는 시간은 엄마 아빠도 콜콜 자는 시간인 것 같죠?

0: 어린이집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달파랑 친구들도 다 모였죠.
1: 첫 번째 경주는 달리기입니다.
0: 1등을 하려면 열심히 뛰어야겠죠.
2: 1등은 나겠지. 난 엄청 빨리 뛰잖아. 네.
3: 내가 너보다 잘 뛴다 뭐.
1: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네가 더 잘 뛴다고? 난 차보다 빨라.
3: 당연하지. 난 비행기보다 빨리 뛰는데.
4: 달파, 수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뛰어.
2: 오!
0: 토끼 레베카가 제일 빠르군요. 저런, 팔팔한 수지는 한참 뒤쳐졌네요.
5: 이제 됐다!
0: 레베카가 1등을 했습니다. 팔팔한 수지는 꼴등을 했고요.
6: 이번 달리기의 1등은 우리 레베카입니다.
2: 감사합니다. 내가 이기는 건데 네가 자꾸 말 시켜서 졌어.
4: 아이고 베파, 그거 알지? 중요한 건 열심히 했다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잖아.
2: 네, 알았어요.
1: 자, 이번에는 멀리 뛰기 경주를 해볼까요?
0: 조지랑 리처드 둘 중에 누가 더 멀리 뛸까요?
2: 조지, 이리 와서 최대한 빨리 뛰어. 그런 다음 폴짝 최대한 멀리 뛰어.
1: 조지,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조지가 최대한 멀리 뛰었어요.
1: 다음은 리차드 차례예요. 준비됐나요?
2: 왜 가까운 데 서 있지? 그럼 멀리 못 뛰는데.
1: 리차드,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리처드가 조지보다 멀리 뛰었네요.
6: 멀리 뛰기는 리처드가 1등 했습니다.
2: 조지, 너도 알지? 중요한 건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기는 게 아니라.
1: 이번 종목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달릴 부모님을 한 분씩 모셔오세요.
4: 페파, 아빠가 할게. 아빠랑 하자.
2: 근데 아빠, 아빠는 달리기 못할 것 같아요.
4: 아빠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다고.
2: 지금은 배불뚝이잖아요.
4: 아직 발가락이 손 닿는데 뭘. 응? 닿는데.
2: 알았어요, 아빠. 그 대신 우리가 지면 아빠가 책임지세요.
0: 처음엔 엄마 아빠들이 달리고 그 바통을 아이들이 이어받기로 했죠.
1: 부모님들 준비해 주세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페파 아빠가 제일 빠르네요.
2: 아빠! 고마워요, 아빠. 아빠도 잘 뛰시네요. 바통을 받았으니까.
4: 페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뛰어.
2: 오!
7: 네.
8: 저기요.

0: 이어 달리기 1등은 에밀리 어린입니다.
1: 아빠, 저만 상 하나도 못 탔어요.
2: 괜찮아, 페파 기운내. 아직 한 경기 더 남았잖아.
0: 자, 이제 오늘 운동의 마지막 경기를 할까요? 남자 어린이 대 여자 어린이의 줄다리기 경주. 선생님이 당겨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줄을 당겨주세요.
1: 우리 여자애들이 이길걸?
3: 누구 맘대로 우리 남자들이 이긴다.
0: 시작합니다. 모두 준비, 당겨.
4: 남자애들 이겨라.
5: 얘들아, 당겨.
6: 여자애들 이겨라.
1: 당겨. 당기고 있거든.
7: 양쪽 다 너무 열심히 당겨서 그만 줄이 푹 끊어졌어요.
0: 남녀 줄다리기는 무승부로 끝났네요. 양쪽 팀 모두 우승!
8: 파이팅!
1: 운동회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내가 상을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있지.

0: 팔도로가 팔꿔집에 놀러 왔습니다. 다 같이 진흙탕을 튀기며 놀기로 했죠. 파드로가 미끄러지면서 안경이 떨어졌어요.
1: 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0: 파드로는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입니다. 조지가 파드로 안경을 찾았습니다.
2: 너한텐 안 어울려. 여기 네 안경.
1: 고마워.
2: 파드로, 넌 왜 안경을 쓰고 다녀?
1: 난 써야 한대. 안경점에서 검사를 받았거든.
2: 안경점이 뭐 하는 덴데?
1: 우리 아빠가 안경점을 하시거든. 내 눈이 얼마나 잘 보이나 봐주셨어.
2: 어떻게? 아빠가 네 눈으로 들여다봐?
1: 시력검사란 걸 하면 돼. 너도 내가 시력검사 해줄까?
2: 그래, 나도 시력검사 해볼래.
1: 알았어. 어때, 좀 이상하군. 한쪽 눈을 감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보세요.
2: 뭐가 보이냐면 조지.
1: 이번엔 양쪽 눈을 다 감아봐.
2: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건데. 너도 나처럼 안경 써야겠다.
2: 뭐? 정말?
1: 그래.
3: 페드로, 집에 가자.
2: 잘 가, 페드로.
1: 네, 잘 있어.
2: 엄마, 저도 안경 맞춰주세요.
3: 안경?
2: 페드로가 시력검사 해줬는데요. 저도 안경 써야 한대요.
3: 엄마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2: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양쪽 눈 다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3: 양쪽 눈을 다 감으면 누구나 안 보이거든요.
4: 근데 왜 갑자기 안경이 쓰고 싶어졌니?
2: 페드로는 안경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아빠가 안경점을 하시거든요.
4: 그럼 이렇게 하자. 안경점에 가서 제대로 시력 검사를 받아보는 거야.
2: 지금 바로 가요.
4: 조지, 너도 시력 검사 한번 받아볼래?
5: 안노.
0: 팔파가 안경점에 왔습니다.
6: 네.
0: 이분은 파드로 아빠죠.
6: 아이고, 우리 페파 왔구나. 이리 와서 앉으렴. 그래, 아저씨가 어떻게 해줄까?
2: 저도 시력검사 좀 해주세요.
6: 알겠습니다. 일단 이 특수 안경을 쓸까? 그런 다음 이 차트를 보는 거야.
0: 파드로 아빠가 페파의 시력을 잽니다.
6: 아저씨가 어떤 글자를 가리키는지 말해봐.
2: 네, 아저씨. A, B, C, D, E, F.
6: 잘했어. 이번엔 숫자를 한번 읽어볼까?
2: 1, 2, 3, 4, 5, 6.
6: 아주 잘했어요. 이번엔 어떤 색인지 말하기다.
2: 빨강, 초록, 주황, 파랑, 노랑, 보라.
6: 잘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경 좀 구경하고 있을래?
2: 네, 아저씨.
3: 이 안경 어때? 이거 한번 써볼까?
2: 이거 좀 웃겨요.
3: 어우, 그래. 이 안경도 괜찮다.

0: 이건 어때?
1: 와, 나 이거 쓰니까 예쁘죠, 엄마?
0: 그러게, 페파. 완전 널 위한 안경이네.
1: 완전 날 위한 안경 찾았다.
2: 결과 나왔습니다. 페파 눈엔 아무 문제 없어요.
1: 어, 그럼 전 안경 못 쓰는 거예요?
2: 그래.
1: 전 안경이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요.
2: 오, 정 끼고 싶으면 선글라스를 끼면 되지.
1: 네! 선글라스 낄게요.
2: 자, 여기 있습니다.
1: 완전 날 위한 거네. 앞으로 맨날 해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맨날 맨날 이 선글라스 쓰잖아요. 데니 할아버지 주유소.
3: 여기는 데니 할아버지의 주유소입니다. 팔팔 가족이 차를 타고 주유소에 왔죠.
1: 안녕 데니.
4: 안녕 페퍼.
5: 오늘은 어떤 일로 왔어요? 주유를 해드릴까? 타이어 고기를 넣어드릴까? 새로운 기계로 자동 세차를 해드릴까?
6: 그냥 아이스크림 두 개만 주실래요?
5: 알겠습니다.
3: 데니네 주유소는 별걸 다 팔죠. 아이스크림까지 있네요.
6: 고맙습니다.
5: 안녕히 계세요.
7: 오세요.
1: 전 우리 차가 좋아요.
6: 우리 차도 우리가 좋다고 할걸. 그치 차야?
3: 저런, 차가 멈췄네요.
6: 갑자기 왜 이러지? 시동이 안 걸리는데.
0: 안 되겠어요. 데니 할아버지를 부를게요.
5: 네, 데니네 주유소입니다.
0: 데니 할아버지, 저희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5: 데니, 고장 신고다. 출동 준비.
4: 야호!
5: 현장으로 출동!
4: 현장으로 출동!
1: 보세요,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가 왔어요.
3: 데니 할아버지는 차에 대해 잘 알죠.
6: 어디 많이 안 좋아요?
5: 아니, 휘발유가 떨어져서 가다 섰네, 뭐.
0: 그럼 어떡해요?
5: 우리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으면 되죠. 내 차로 견인해 줄게요.
3: 데니 할아버지가 팔판의 차를 주유소로 견인해 갑니다. 팔판의 차는 주유소에 와서 휘발유를 채웁니다.
6: 어르신 덕에 살았네요.
3: 수지도 엄마 차를 타고 주유소에 왔죠.
1: 네, 안녕 페파. 안녕 수지. 우리 차 휘발유가 떨어졌대. 근데 데니 할아버지가 구해줬다.
8: 우와, 정말 깜짝 놀랐겠다. 나중에 봐 페파.
1: 그래 수지.
0: 이런 맙소사, 우리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졌잖아.
8: 데니 할아버지가 우리도 구해줄까요?
0: 한번 전화해볼까?
5: 네, 데니네 주소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갈 테니 걱정 마세요, 수지 어머니.
4: 현장으로 출동!
1: 저도 가면 안 돼요?
5: 안 되긴, 어서 타렴.
1: 현장으로 출동!
5: 현장으로 출동!
1: 안녕 수지, 우리가 구해줄게. 걱정 마.
7: 만세!
3: 데니 할아버지가 타이어에 공기를 채웁니다.
0: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3: 팔파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차를 타고 오셨죠.
9: 다들 여기서 만나는구만.
5: 어서와, 페파 할아버지. 주유가 필요한가? 아님 타이어 공기?
9: 그게 아니라 새로 왔다는 자동 세차기 시험하러 왔는데.
5: 아, 이 기계? 컴퓨터가 전부 다 알아서 해주지.
10: 어서오세요. 첨단 자동 세차를 시작합니다. 1단계 비누 세차, 2단계 헹굼, 마지막 광택 완료. 죄송합니다. 고장입니다.
3: 저런. 컴퓨터가 고장나서 팔판의 할아버지 차가 세차기에 갇혔네요.
9: 어떻게 좀 해보게, 데니 할아버지.

0: 해야지.
1: 어떡하지? 난 컴퓨터 고칠 줄 모르는데.
2: 아빠가 잘해요. 우리 컴퓨터도 고쳤어요.
3: 실은 아빠가 컴퓨터를 고친 게 아니거든. 난 그냥.
1: 다행이다. 페퍼 아빠가 이것도 고치면 되겠군.
3: 그럼 한번 전원을 꺼볼까요? 그리고 좀 이따 전원을 다시 켤게요.
4: 페퍼 아빠가 자동 세차기를 고쳤네요.
5: 만세!
2: 자동차는 댕이 할아버지가 잘 고치지만 자동 세차기는 우리 아빠가 제일 잘 고쳐요. 안개 낀 날.
4: 카카랑 조지가 놀이터에 놀러 갑니다.
3: 놀이터에 차 타고 갈까 우리?
6: 아니요, 걸어서 가요.
2: 네, 여기서 저기까지인데요 뭐.
4: 놀이터는 바로 집 근처에 있죠.
3: 좋아, 그럼 걸어가지 뭐.
6: 자, 모두 따라오세요.
2: 놀이터 간다, 놀이터 간다. 갑자기 왜 하늘이 안 보이지?
3: 걱정 마, 페파. 그냥 안개가 낀 거야.
2: 안개가 뭔데요?
3: 안개는 구름이 땅에 깔리는 거란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6: 안개가 너무 짙게 끼는데요?
2: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3: 집으로 다시 가는 게 좋겠는데.
6: 그래, 얘들아. 놀이터는 다른 날 놀러 가자.
4: 안개 때문에 놀이터가 안 보여서 페파 가족은 다시 집에 돌아가야 했죠.
3: 그나저나 우리 집이 어느 쪽이더라?
6: 당신 또 길을 잃은 거예요?
3: 그냥 해본 말이야. 내가 우리 집 가는 길도 모를까 봐. 이쪽이 맞아. 누가 여기 나무를 심어놨지?
4: 아빠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6: 어머 여보, 어디 안 다쳤어요?
3: 그럼 난 끄떡 없어. 이쪽으로 가자.
6: 근데 여보, 정말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3: 당신도 참 이 길이 맞다니까.
2: 이러다 우리 다시는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3: 걱정 마, 페파. 다 와가니까.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일걸?
2: 어? 오리들이다.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연못으로 가는 길을 잃었어? 우리도 길 잃었는데.
3: 우린 길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 아빠가 어딘지 안다니까. 잘 있어, 오리들아. 연못으로 가는 길 꼭 찾아라.
4: 아빠가 오리들이 사는 연못을 찾았네요.
2: 정말 다행이다.
3: 그러니까. 내가 안 빠졌으면 어쩔 뻔했니?
2: 아빠, 우리가 집 찾아줘서 고맙대요.
3: 아이고, 뭐 이 정도로 고맙기는요. 자, 이번엔 우리 집을 찾아볼까?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은데.
7: 안녕하세요.
3: 방금 무슨 소리 났지?
6: 네, 방금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7: 안녕하세요.
4: 엄마 토끼랑 레베카, 리처드였어요.
2: 안녕, 페파. 우리 길 잃었다. 안녕, 레베카. 우리도 길 잃었는데.
8: 놀이터에 가서 놀려고 나왔는데.
2: 우리도 그랬어. 근데 안개가 끼는 바람에 못 갔어.
3: 모두 날 따라오렴. 안개가 걷힐 때까지 잠깐 우리 집에 가있자.
6: 근데 여보, 이 길로 가는 거 확실히 맞죠?
3: 당신도 참 맞다니까 그러네. 이쪽으로 오세요.
5: 네, 가고 있어요.
3: 아하, 드디어 오르막길을 찾았군. 집에 거의 다 왔다.
5: 맞아.
3: 현관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한 이쯤에. 어?
4: 팔파 아빠가 잡은 건 사다리였죠.
3: 이게 웬 사다리? 우리 집 마당엔 이런 사다리 없었는데. 맙소사, 이럴 수가.
6: 왜요, 여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3: 여보, 알아냈어.
2: 아빠, 여기가 어딘데요?
3: 네가 직접 올라가 봐.
2: 알았어요. 와!
8: 우와! 여기서 보니까 다 잘 보이네.
4: 안개가 서서히 걷혔어요.
2: 지금 우리 놀이터에 있어요. 만세! 슝! 놀이터에 있다. 놀이터에 있다. 슝!
8: 시소.
6: 다행히 잘 찾아왔네. 근데 우린 집에 가던 길 아니었나?
3: 진짜 그러네. 그럼 우리가 또 키를 잃어버렸다는 소린가?

0: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4: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5: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6: 아, 불이 났어요.
7: 그랬대.
8: 무슨 소리지?
6: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8: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6: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8: 어디로 가야 하지?
6: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8: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9: 안 돼.
6: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8: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6: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8: 도와주세요!
6: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허가 받았나?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저게 우주선이야?
1: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비해!
2: 모두 괜찮아요?
3: 난 괜찮아.
4: 나도.
5: 나도 괜찮아.
6: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0: 안 돼!
7: 내 팬케이크!
8: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6: 그게 가능해?
8: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0: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8: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9: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11: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8: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1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8: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3: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8: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4: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5: 기다리다!

0: 호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유나빌동.
6: 그래!
7: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7: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7: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8: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9: 나한테 맡겨.
0: 이건 나!
2: 그만 약 올려! 기가빌다 변신!
7: 어리석긴. 과학의 맛이 어떠냐?
5: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두 변신.
9: 허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7: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8: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7: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8: 광물이 광선을 킹결했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물을 거기에 가두는 거야.
9: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0: 근심한 레서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1: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2: 우리한테 맡겨.
1: 르르, 맞춤대 던져.

0: 잘했어 얘들아.
1: 어? 안 돼, 우주선이.
0: 지금이야.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0: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0: 우주선을 고쳐라.
4: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5: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6: 2, 1, 발사! 이륙! 우와!
7: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8: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0: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6: 기가본 준비 완료!
0: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3: 나만 믿어!
6: 긴급 착륙 준비 끝!
9: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0: 우와, 스키 잠깐만.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세웠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3: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0: 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2: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2: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0: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5: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2: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은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으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부 살려!
4: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2: 저기 온다!
8: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보 변신 완료!
7: 메이구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후보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호구와 두더지를 무술에 가장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포보! 네 덕분에 우주 보급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과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6: 죽음, 무서운 걸
7: 이제 써내보려 할 시간.
8: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버스. 버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다.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봇카 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보여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